0: 군 당국이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간 조사 발표에서 사고 지역에 아군이 지뢰를 매설한 기록은 없고 지난해 9월 인근에서 북한군이 묻어둔 지뢰 흔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폭발 지점의 구덩이와 화염 형태, 장병들의 부상 정도를 고려할 때 북한군 지뢰의 폭발 특징과 맞아떨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정에서도 철제 파편은 나오지 않아 아군 지뢰가 폭발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최종 조사에서 북한군 지뢰로 판명되면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 작전 중이던 장병이 피해를 본 만큼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출석하며 사고 원인과 초기 대응, 조사 경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사고 직후 유엔사의 신속 조사 요청에도 조사 착수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군 당국의 늑장 대응과 준거 은폐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사단 안전 확보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고 고의적인 지연이나 은폐는 없었다고 맞설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오후 안드리 베슈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해 우리 정부에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연주 외교부 1차관은 베슈킨 대사 대리에게 우크라이나 측이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를 발표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 김선경 외무부 부상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사명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며 북핵 보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 부상은 유엔 총회 연단에 올라 북한의 핵 억제력은 철저히 외부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주권과 안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절대적 힘이며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압도적인 힘으로 외부 위협을 통제 관리해 자주권과 이익을 수호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데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이 8천 명 넘게 있으며 그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공격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오후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이 8천 명 이상 있고 여기에 추가로 1만 명 규모의 병력을 더 배치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 파견 대가로 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 아래 북한 영토에 샤헤드형 공격 드론이 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전 9시 반, 윤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윤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윤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윤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특검의 항소심 구형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특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진은 작품을 창작의 산물로만 봐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입장문에서 암살자들은 역사적 사건과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이어서 다양한 해석과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작품 고유의 창작 의도와 성격을 넘어서 특정한 정치적 의도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뉴욕에서 중재자를 통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까지 미국 측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알자지라는 아라그치 장관이 뉴욕에서 취재진을 만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 등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제안 등을 담은 이란의 7일 계획을 거부했지만 중재국을 통한 물밑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국채금리가 고점을 높이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67% 내린 51,481.5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77% 내린 7,683.6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92% 내린 26,820.38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금리 기준인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5.2%를 웃돌며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30년물 국채금리도 5.50%를 넘어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의 제안을 담은 7일 계획을 거부함에 따라 국제유가는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0.92% 오른 배럴당 105.2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0.21% 오른 배럴당 92.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1,500억 달러, 204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추가 승인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섭니다. 엔비디아 이사회가 기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 1,500억 달러를 추가하는 방안을 승인함에 따라 엔비디아의 총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는 2,350억 달러, 320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향후 AI 반도체 수요와 자사의 현금 창출력에 대해 압도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은 곳곳에 비가 내리는 등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6도 등 23도에서 27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9.2도, 습도는 64%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용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미국 국채 금리가 끊임없이 오르는 부담이 너무나도 큽니다. 10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로, 30년물은 2002년 이후로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 코스피도 여러 악재 속에 7000선 아래로 내려섰는데요. 이 금리 부담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 코스피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요,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서울의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서 역대 최장 기록의 동률을 이뤘습니다. 85주 연속 상승이죠. 근데 이 내용을 보자면은 기존의 최장 기록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당시에는 서울이 7.7% 올랐는데 지금은 17.5% 폭등세고요. 지역별 지표로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불안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전세, 극단적인 물량 부족 국면입니다. 지금 시장 불안은 수도권, 그 가운데서도 일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방까지 불만에 가득 차게 한 정책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인데요. 결국 보완책이 나왔지만 또 누더기 정책이라는 논란에 청와대, 정부, 여당의 엇박자 논란까지 제기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 정밀하게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럼 조태현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부동산 썰전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흘 동안의 추석 연휴가 끝났고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아마 부동산, 주식 이야기 많이 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둘 다 재미가 없다는 점이죠.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남여구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떻게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1: 연휴요? 연휴 요번에 좀 짧아가지고 네, 뭐 보내려고 하는데 여유 있게 뭐 보내진 못했던 것 같아요.
0: 쉬려고 네. 하니까 끝나버렸죠?
2: 네, 네. 짧았습니다.
0: 그런데 가족들은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가족분들이 부동산 많이 안 여쭤보세요? 두 분도 부동산 전문가신데.
1: 제가 하는 일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네. 뭐 부동산 얘기들 많이 여쭤보고요. 그 조금 기류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뭐 그 부동산 얘기를 기존만 해도 좀 덜 했는데 저희 뭐 부모님 같은 네. 경우는 이미 뭐 집도 가졌고 또 애들도 다 출가도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본인이 이제 이입이 되고 스며들어간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하고는 조금 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동산 인식 자체가 이제는 이거 뭐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인식으로 네, 네. 뭐 생각을 네. 했죠. 뭐 저희 어머니도 집도 있고 출가도 했고 뭐 저도 뭐 집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예전엔 그렇게 크게는 안 나왔는데 이제는 좀 더 넓게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0: 그렇게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을 때가 문재인 정부 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연구원님은 혹시 주변에 무주택자나 그런 분들이 상담 안 합니까?
2: 많이 물어봅니다. 네, 특히 뭐 최근에
0: 나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2: 뭐 어디를 사야 되는지 진짜 올라가는 거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요. 사촌 동생들이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무주택자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고민들을
0: 뭐 어디가 올라가나 이거 중요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상담 어떻게 하냐 뭐
2: 네, 네. 일단은 이제 올라간 걸 보고 또 집을 산 친구들이 가격이 올랐다는 걸 보고 들으면서 이제 많이 걱정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0: 자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 민심이 어땠냐 보니까 여론조사를 보니까 부정평가의 원인 1위가 부동산 정책이었어요. KBS에서 조사가 나온 게 있는데요. 잘하고 있다 응답이 42%, 잘못하고 있다가 51%, 긍정 39%, 부정 38%, 모든 이유는 경제였고요. 부동산 정책 효과가 없다는 답이 69%로 효과가 있다 22%보다 3배 높았습니다. 이거는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고요. KBS가 의뢰했고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의 만 18살 이상 남녀 1,001명 대상 무선 100% 전화 면접 조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건 부동산과 관련된 여론은 굉장히 싸늘해진 것 같아요.

0: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세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 현장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전세 물건 있습니까?
1: 물건이요? 물건이 없는 수준을 떠나서 소멸됐다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예전에 전세가 한 5억 정도 하면 지금 한 7, 8억 정도 하는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예전에는 선택지가 많으면 7, 8억을 내놓는다라고 해도 5억짜리가 많으면 사람들이 7, 8억 안 보잖아요.
0: 그렇죠. 대안이 있으니까.
1: 예. 네.
0: 네.
1: 근데 지금 선택권이 7, 8억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모든 거래 가격이 쫓아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봐야 되고요. 거기서 선택을 못 하다 보니까 계약갱신을 할 수밖에 없고 또는 내 집을 이 높은 이자를 감당해서라도 집을 살 수밖에 없고 또 근처로 이사를 간다든지 또는 어떤 지금 살고 있는 주거 상품보다도 좀 하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효과가 없다라는 이런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여론조사보다 체감하는 거로는 훨씬 더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만 해도 우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전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덜
0: 그랬죠,
1: 올랐다라는 평가가
0: 덜했죠.
1: 있거든요.
0: 예.
1: 그리고 뭐 계약 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매매, 전세, 월세, 거기에 반전세 뭐 이런 것들도 없다 보니까 그세 개가 아니라 지금 네 개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예,
0: 네.
1: 쿼드러블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정도로
0: 없으면 안
1: 지금
0: 되는데.
1: 예, 네 가지가 지금 다 강세기 때문에 어디 원하는 그 주거 형태를 지금 뭐 미리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민심에서 나타난 거 자체가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더 선호를 하고 지금 정도의 이 정도의 여론이라고 하면은 방향 전환을 요구를 한다라는 저는 민심이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 전환의 시점은 6.27 대책, 뭐9.7 대책만 해도 그래도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 정도 극단적이지 않았는데 10월 15일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묶은 이후부터 이 사단이 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정책에 대한 전환 시점을 본다면 10월 15일 이전 정도로 돌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그 정책의 전환이 없다라고 하면 부동산에 대한 그 민심의 전환도 없다라고 봅니다.
0: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면은
1: 네.
0: 빵 터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지금.
1: 그 정도로 감내를 해야 되죠.
0: 감내를
1: 왜냐하면
0: 해야 된다.
1: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 한번 묶기는 쉬워도
0: 그치.
1: 풀기가 어려워요.
0: 맞아.
1: 그게 뭐냐면은 어떤 가격의 변동에 대한 무서움보다도 그 정치적인 논리의 그 부담감이 더큰 거죠. 그리고 기존에 오세훈 시장이 그 강남 3구하고 용산을
0: 네.
1: 풀고 나서 엄청나게 본인들이 비판을 해왔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반대적인 그 비판을 또 받기는 어렵겠죠.
0: 뭐
1: 근데
0: 하겠네.
1: 현실적으로 서울 시민과 전월세 시장의 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비판들을 그 맞아야지만 정책에 또 신뢰도 쌓이고 어떤 주택가격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뭐 일각에서는 서킷 브레이크 얘기도 많이들 해왔거든요.
0: 네.
1: 서킷 브레이크는 묶었다 풀잖아요. 풀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 대표님께서는 전세 소멸이라는 말까지 해주셨는데요. 지표를 보자면요.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뒤에 서울의 전셋값이 11.25%가 올랐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기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59제곱미터, 은평, 성북 이런 데 전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25평이죠. 8억 시대가 열렸다 그러는데 현장 상황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2: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10.15 대책 이후에 중하위 지역의 소위 갯매우기 장세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래 동네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해당 지역을 구매할 수 없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0: 네.
2: 일부 지역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지역 이동을 하기도 하고
0: 예.
2: 또는 이제 집을 매수하려고 했다가 대출이 안 나다 보니까 그냥 전세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임차 수요와 매매 수요가 만나는 교집합된 지역이 서울의 지금 중하위 지역, 성북구, 은평구 같은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차 수요 매매 수요가 다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가격이 매매뿐만 아니고 전세 가격도 계속 상승하는 압력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 자, 그런데 지역 쪽으로 쭉 보면요. 서울 25개구의 전세가 모두 다 올랐는데요. 송파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16.83%, 성북이 16.08%, 강동, 노원, 광진, 성동 이런 순으로 가는데 말씀하신 뭐 노원, 광진 이런 데 알겠는데 송파하고 강동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2: 거기는 이른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 소위 상급지에서 가성비 지역으로 임차 수요들이 아~ 가장 선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임차 수요가
0: 뭔가 강남 4구긴 하지만은 네. 비교적 그나마 좀 맞습니다. 접근할 만하다.
2: 그래서 나름 상대적으로 항상 네. 이사철이나 이런 평상시에도 임차 수요는 항상 풍부한 편이고요. 그리고 또 일부 강남에 진입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임차를 대신 선택을 할 때 그래서 고려하는 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0: 그렇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이래저래 여기저기 다 튀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상용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1년 전보다 3.1% 올랐더라고요. 한 달에 431만 8천 원인데 그런데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서울 아파트값 평균 전세값이 7월에 1년 전보다 11.9% 올랐어요. 이러면은 내 월급보다 4배나 가파르게 전세값이 오르는 꼴이잖아요.
1: 네. 그러니까 결국은 월급 가지고 내 집 마련을 기준으로 항상 보는 게 PIR이잖아요.
0: 네.
1: 이거는 뭐 전세 지수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정도로 새로운 또 지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생각을 뭐 할 수밖에 없죠.
0: 네.
1: 그만큼 우리나라는 뭐 월세하고 매매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임금의 이런 전세 가격에 대한 그 변화 좀 예민할 수밖에 없죠. 뭐 물론 임금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에 대한 그 증가율이고 그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실거래 가격 상승률로 본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확하진 않지만 뭐 상승률하고 비교를 하는 건 근데 실제로 가격에 대한 그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임금 상승보다 전세 가격들의 이 격차들이 더 벌어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신규에 대한 그 물량들 뭐 이런 물량들도 발생되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순환될 수 있는 물량들도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 이 통계랑 이 계산 방식이 뭐 완벽하게 같은 개념의 통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0: 네.
1: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이 통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뭐 누가 봐도 월급 올라가는 것보다 매매 가격 집값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월급 올라가는 것보다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거에 대해 걱정. 네. 근데 예전에 월급 올라가는 것보다 매매 가격이 올랐을 때는 이게 뭐 투기로 인해서 아니면은 부동산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들이 올라갔다라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근데 임금이 올라가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전세는 실수요자라고 평가들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실질적으로는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결국 시장의 어떤 뭐 잘못된 신호 뭐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계속 여러 언급들을 했잖아요.
0: 네.
1: 그 언급이 사실 정책이 항상 담겨 왔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뭐, 막 네. 움직였단 말이에요.
0: 탑다운 형식으로 움직였죠. 네. 이게.
1: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책이 나오기 전에 빨리 움직이자라고 해서 포머를 일으켰던 것도 사실 그 메시지들로 인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메시지들로 인해서 정책들이 만들어졌고 그런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전세 가격이 올랐는데 임금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런 정책이 부동산 매매 가격을 잡고 투기를 억제했다라는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성과보다
0: 네.
1: 오히려 전세 가격을 더 올렸던 그런 그 실패적인 정책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0: 이제 뭐 정책 효과는 많이 못하죠. 지표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X 메시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 송 대표님 말씀해 주신 PIR은 저도 순간 깜빡했는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을 말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버는 돈에 비해서 주택가격이 얼마나 비싼가 몇 년 모아야 뭐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지표가 이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월급이 더 가파르게 월급보다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대출은 또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집을 사든 전세를 마련하든 결국엔 내 돈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2: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계속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인데요.
0: 예.
2: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구매력이 떨어진 가계의 입장에서는 일부 월세를 지급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보증부 월세화가 되는 겁니다.
0: 네네.
2: 보증부 월세화가 된다라는 건 또다시 순수 전세 매물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0: 아, 그게 반전세가 또 된 거니까.
2: 그렇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0: 예.
2: 또 올라가고요.
0: 예.
2: 그걸 또 일부 월세화하는 월세 가격은 또 올라가는 구조가 돼서 결국에는 계속 임차 가격이 올라가 올라가는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현재 또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도 일부 계속 강화 또는 지속하고 네. 있기 때문에 월세화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토지거래허가제도라는 그 제도하고 맞물려서 총체적으로 전월세 매물 총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의도는 알겠는데 부자...

0: 작용이 조금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제 개편안 요거에 대해서도 국회 쪽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들어와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계속 강조하는 거는 실거주 중심주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연구원님 동의하십니까?
1: 저 일부 그럴 수밖에 없어요.
0: 네.
1: 왜냐하면 이게 세제 개편안 구조를 보면 2027년도에 사실상 어떤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분들의 매물이 최대한 많이 나오게끔 유도가 되어 있거든요. 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같은 경우도 2027년도에 매도해야만 임대사업자가 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대사업자 입장은 시장에서 사실상 임대 매물을 하나 공급을 하고 있는 건데
0: 그렇죠.
1: 그걸 매매 매물로 전환해서 매도하는 순간 임대 매물이 없어지는
0: 하나
1: 겁니다.
0: 없어진 거죠.
1: 결국에는 임차 매물이 줄어드는 거고요. 다주택자분들도 어쨌든 뭐 장기 보유 세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뭐 양도세 중과세율도 5%로 일시적으로 인하된단 말이에요. 27년도에 한해서. 그러면 이분들 중에 파는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도 역시 매도를 하게 되면 결국엔 또 전월세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양날의 검 같은 게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이 강화가 되다 보면 반대급부로 전월세 매물이 계속
0: 그렇지. 네.
1: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그래서 전세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기자회견에서는 질문만 수정하고 끝나버려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출국을 했는데 뉴욕 도착 첫날에 SNS에 메시지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외교 관련인 줄 알았는데 강남 불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타파한다 이런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외국에 나 순방 중에 이걸 올렸다 이런 문제는 차치해버리고요. 강남 불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타파한다. 지금이랑 정책 기조 똑같이 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2: 그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기자회견 때도 언급을 하신 걸 보면은 뭐 어디에 하나 꽂혀 계신 것 같아요. 투기라는 부동산 투기. 그래서 사실 실무하거나 현장에서는 저분이 왜그뭐 하나에 그 꽂혀 있나 막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에 꽂혀 있으면은 변화가 되긴 어렵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의도는 이해하지만 부작용이 뭐좀 뻔하게 나오는 것처럼 사실 부작용을 알면은 변화가 있어줘야 되는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강남에 대한 불패. 뭐이 부분 그 서울의 한 1%의 그 주택 시장을 바라보고 주택 설계하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99%가 지금 문제잖아요.
0: 지금 지표만 봐도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강남 3구는 뭐 그저 그렇고요. 성동구가 24%, 마포구가 20%, 송파구가 20% 이렇게 올랐거든요.
2: 그러니까 원래는 초고가의 주택은 일정 부분 뭐내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 합리적으로 세금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 99%를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99% 중에서 가장 지금 요구가 많은 게 전월세 시장에 대한
0: 그죠.
2: 그 안정, 뭐 이런 것들을 꼽고 있거든요. 근데 전월세 시장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은 기자회견에서 회피를 해요. 또 오히려 지금 강남권에 대한 쪽으로 프레임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유엔 총회에 가서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언급을 한다라고
0: 그건 뭐
2: 하면은
0: 사차하기로 했으니까.
2: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정확하게 좀 메시지를 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매매 가격과 투기 억제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메시지를 낸다라고 뭐 한다라고 하면 전세는 어떻게 잡을지, 월세는 어떻게 잡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 주거 안정을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1%가 아니라 99%를 위한 부동산 설계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문제를 강남과 투기로 보는 게 과연 올바른 건지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은 있는데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약간 아니고 대단히 의문이 들긴 하는데 어쨌건 이 대통령께서는 강남은 내리고 강북은 살짝 오르고 있는 평탄화다 이런 말씀도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자, 이게 평탄화라고 볼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1: 일단 아무래도 이제 강남과 그외 비강남의 디커플링 장세라고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중화의 지역의 가격 강세가 사실 작년 10.15 대책에 저희가 대출을 금액에 따라서 6, 4, 2억으로 차등 적용하면서부터 수요가 좀 하향 이동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 맞물려서 아무래도 그 전월세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임차인분들이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작은 지역일수록 매수를 하시기도 해요.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소위 이제 비강남권 그중에서도 강남권 강북 지역의 가격 강세 현상으로 도드라진 것 같아요.
0: 예.
1: 이제 예전에 15억이었던 곳이 이제는 20억이 돼버리고 이제 10억이었던 게 15억까지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현재 10억 이하의 지역들이 가격 접근성이 양호하게 보여지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또다시 거기로 매수를 하려고 소유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현재 비강남권 중심의 가격 상승 현상이 강남 3구와 다르게 좀 발생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분께서 경기도도 풀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아마 규제 지역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당시에 규제 지역 지정을 했을 때 약간 주먹구구식이었던 느낌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종합을 했을 때 부동산 집값 지금까지 85주 연속으로 올라서 역대 최장 기록을 동률이라도 됐단 말이죠. 앞으로도 더 오를 걸로 보십니까? 일단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2: 동률이요? 그 동률보다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치로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차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똑같이 5% 10%가 오른다라고 해도 뭐 평균 가격이 7억일 때 10% 오르는 거하고 14억 15억일 때 10% 오르는 거 생각을 해보면
0: 네.
2: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사실 시장에서는 율보다는 액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0: 네.
2: 액으로 반응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 아마 예. 그래서 그때 당시하고 이런 뭐 상승률 차이를 비교하는 거 말고 아마 가격으로 차이를 하면은 이런 뭐 한 5%다 10%다 이런 차이가 아니라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85주 상승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100주 뭐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가격 상승에 대한 상방이 열려 있는 것들
0: 네.
2: 그리고 전월세 가격이나 뭐 공급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100주가 아니라 뭐 역사상 뭐 기록될 정도의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0: 7865번 쓰시는 분께서 이재명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는 어땠는지 안정적이었는지 방송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 어찌됐든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100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1: 근데 이제 여러 가지의 그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좀 저희가 유의미 있게 고민해봐야 되는 것은 사실 공급 부족도 있겠지만 유동성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사내대출 유동성에 따라서 이제 수원 영통의 강세
0: 예.
1: 그리고 경기 남부의 다시 가격 강세 현상을 봐서 알 수 있던 것처럼.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코스피도 이제 뭐 7천, 8천을 찍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게 시중 유동성이라고 본다고 하면 주식을 처분한 소득이 또 부동산으로 만약에 유입된다고 하면 또 다른
0: 아니, 실제 조짐도 있어요 지금
1: 예, 상승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상승 기조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은 있겠다. 근데 다만 이제 강남 3구는 여전히 세제 개편 안에 좀 눌림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비강남권 중심으로 서울 수도권 가격 강세 현상이 하반기까지 좀 지속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금 암울하다면 암울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지방 민심도 상당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 배경이 되는 일은 2부에서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의견, 그리고 뭐 방송에 대해서 항의하실 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부동산 이야기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 남여구 의료은행 부동산연구원 두 분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방은 이 상승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잖아요. 그런데 민심이 되게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이 민심이 나빠진 내용을 보니까 농지 전수조사 문제인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고 빠르게 추진이 된 사안이잖아요. 지방 쪽에서 민심이 부글부글한 거는 이 농지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면 농지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1: 농지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하는데 아무래도 선호도가 없다라고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수요는 축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작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사실 지금 경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한정된 수요를 가지고 뭐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수요는 굉장히 한정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살 사람이 없어져 가는 상황에서 그 토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뭐 합리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0: 모르면 더 이상한 거죠.
1: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떤 건축물이든 토지든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 토지를 산다라는 거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토지를 향후에 만약에 사게 된다. 그럼 전수조사 당할 텐데요. 앞으로 계속 조사받을 토지를 한다라고 네. 그다음에 내 재산을 다 오픈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는데 네. 그런 것들은 토지 가격의 하락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본인에 대한 그 뭐 여러 가지 뭐 본인의 토지를 보는 그런 거에 대한 그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리고 토지를 지금 그 시선이 계속 서울의 주택 가격이 안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주택 발굴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얘기까지들도 많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다주택 투기하다가 1주택 넘어갔다가 이제는 농지 갖고 있는 사람까지도 넘어갔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리고 서울 수도권을 넘어서 이제 지방까지도 완전히 다 부동산 자체를 투기로 보는 그런 인식들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농지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뭐 경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사실 뭐 주변에 보시게 되면 거길 통해서 임대를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전수조사를 나가게 되면 그 임대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일정에 읽어서 뭐 시장에서 파시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있고 또 네. 거기 실질적으로 임대료 주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수확한 걸 가지고 토지 주인한테 뭐 매년 뭐 쌀을 주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이거를 뭐 투기로 본다라면 사실 그 농지 안에서의 나름의 그 오랫동안 갖고 있는 정의라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굉장히 숫자화되고 서로 간에 의심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까지도 발생되다 보니까 네. 이거 왜 농지까지 이렇게 건들 필요가 있느냐. 뭐 물론 일정하게 좀 적은 땅들 뭐 100평, 200평 네. 뭐 되는 것들을 실무적으로 그 칼질이라고도 하거든요. 뭐 이제 도로 쪽에 붙여가지고 잘게 잘라가지고 그거를 기획부동산들이 매각을 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투기로.
0: 실제로 문제가 있긴 있는 거잖아요.
1: 예, 그렇죠. 거에서. 그런 것들은 예. 조사를 하는 건 맞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선별해 놓고 나서 움직이는 게 맞았지. 뭐 농사를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냐 안 짓냐 뭐 누구한테 줬냐. 뭐 그 예외 조항을 또 만들고 이런 거 자체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실상 맨날 그 지적들을 받는 게 그거잖아요. 땜질 얘기를 하잖아요.
0: 너무 누더기예요. 네. 아니면 말고시고 나오고.
1: 네. 네. 누더기니까 완전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교하지 못했다라는 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0: 정책이 한번 나오면은 그거 자체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정밀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대체 이렇게 내놓고 나서 수정하는 게 몇 번째인지 저는 기억

0: 또잘안 나긴 합니다. 자, 농지 전수조사 말씀만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농지 전수조사 자체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 와닿지가 않아서 잘.
1: 이제 뭐 농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두 가지 관점에서 소위 뭐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말가 있는데 월세를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이제 시세 차익, 그러니까 뭐 개발을 위해 통해서 수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뭐
0: 아마 고속도로 생긴다 뭐 이런 거.
1: 농지 전용을 통해서 뭐 도로를 끼고 있는 농지에 집을 지어서 거기다 펜션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사두고 사실상 농지 자격을 법적으로만 갖추고 농사를 실제 하지 않는 이런 분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경자유전, 그러니까 농업인으로서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 거에 위배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게 실제 실경작이 아니고 투기다. 라고 보고 이제 이거를 전수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0: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부작용 같은 것들은 미리 고려해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민분들이 걱정하는 거, 제일 걱정하는 건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은 땅을 팔라는데 이러다가 정부에서 강제 처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2: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뭐 지인이라든지 또는 뭐 친인척들 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또 행정적인 부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가끔씩 뭐 시골 같은 데 가서 어르신들 보면 핸드폰도 하나 잘 누를지도 모르세요.
0: 그쵸. 네.
2: 예. 근데 이거
0: 그럴 수밖에
2: 서류
0: 없어.
2: 다 작성하고 뭐 하고 그뭐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내려가가지고 그런 행정적인 부담들을 가져가면서 그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만약에 그뭐 자산들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뭐 투자나 여러 가지 뭐 운영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내가 우리 뭐 어머님이라든지 어르신 도와주다가 괜히 너 어떤 쪽으로 관련이 있냐? 너 재산이 왜 있냐? 왜, 이 농지를 네가 왜 도와주고 있냐?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소명하는 것들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처음에 그 처분 요건들이 되면 될수록 항상 규제라든지 제한의 강도들은 높아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저항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25%씩 내라고 그래요. 그럼 이행강제금을 25%씩 내면 그냥 단순화하면은 세금이라든지 강제금 내기 싫다라고 하면은 재산 거의 다그 세금으로 내기 전에 처분해라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0: 그렇죠. 매년은 25%니까.
2: 그거는 뺏지 않는다라고 뭐 이야기를 말씀은 하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강제로 뺏겠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세금 같은 경우 뭐 5년 그 6년 넘어가고 25% 10년 동안 부과를 하면은 이거는 뺏기는 걸 떠나가지고 나라에다가 거의 뭐 이런 강제금 같은 과태료를 계속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이 농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25%씩 세금들을 하는 그 내는 그런 상황에서 재산이 뺏긴다. 그리고 나라에서 강제 처분해라. 그리고 또 반대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는가
0: 그렇지.
2: 한 반면 아까 얘기 드렸던 기획부동산들이 토지를 칼질을 해서 뭐한 평씩, 뭐열 평씩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투자 잘한 거네요.
0: 아, 그렇네요.
2: 네. 나라에서 사간다고 하니까 본인들은 헐값에 샀는데 나라에서 뭐 시세라든지 감정평가 해가지고
0: 아,
2: 하면
0: 또 그런
2: 그거보다
0: 부분이
2: 훨씬
0: 생기는구나.
2: 더 생겨버리니까 이러면 앞으로는 농지에서 하면 나라에서도 가져갈 수 있고 뭐, 하다 보면은 그럼 아주 뭐 지금까지 투자해가지고 팔리지도 못하고 요즘 지방주택 경기도
0: 안
2: 어렵고
0: 좋죠.
2: 산업단지 조성도 어렵고 도로도 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 퇴로가 없었는데 야, 나라에서 이거 기획부동산 몇년 전에 한 20년 전에 그한 300만 원치 사놨고 뭐 1000만 원치 샀는데 나라에서 뭐 비싸게 사간다라고 하면은 농지 오랫동안 20년 30년치 그 농지를 관리를 하셨던 분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농사를 못 짓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20년, 30년 전에 소위 말하는 농지를 활용해서 투기하신 분들은 나라에서 이제 테러를 마련해 준다라고 하니까 뭐 기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0: 그렇네.
2: 어떤 쪽으로 실익이 네. 있냐라는 거예요.
0: 자, 제가 앞서서 조금 얼렁설렁 말씀을 드렸는데 법 위반이 확인되면은 1년 안에 땅을 팔라는 처분 의무가 통지가 되고요. 팔지 않으면은 처분 명령이 내려지는데 명령 뒤에 6개월 안에 팔지 못하면은 매년 땅값의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불안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2: 여기에서 제가 팔릴까요? 6개월 안에 팔릴까요?
0: 아니 지금 근데 사실 지방에 있는 상가도 안 팔리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투기만 어떻게 잡아내요?
1: 그러니까 그 범위랑 기준이 되게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사는 매수의 주체가 외국인인지 아닌지 내국인인도 봐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실제 이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서 실제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현장 실사 조사를 모든 걸 전수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시간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양봉을 하는 분 입장에서 꿀통을 갖다 놨는데 실제 양봉 작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실제 경작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기준을 뭘로 주관적으로 판단할지 그러니까 일정
0: 벌이,
1: 부분
0: 벌이 얼마나 날아다니나
1: 예, 일정 부분 뭐 주관적 요소가 적용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범위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 논란이 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정밀하게 내놨어야 됐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쉽게 됐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여론 여러 가지로 짚어봤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KBS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응답자들에게 집값이 안정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세금이나 투기 단속 이거 말고요. 공급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기조랑 그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어떤 필요성 같은 것들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2: 다르죠.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전세나 월세나 매매나 집이 모자라다니까요.
0: 예.
2: 그러니까 집이 모자라게 되는 그 배경을 보면은 규제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집이 모자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짓는 공급에 대한 그 제약도 생기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택시장 안에서 거래가 순환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지금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걱정들을 하는 게 그거예요. 집의 시장에 재고주택이라도 많으면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사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내가 5년 뒤에는 집이 내가 살 집이 아예 없을 것 같아. 지금 있는 집값보다도 한 두 배 정도가 오를 것 같아. 이런 공포감 때문에 집들을 사는 거거든요.
0: 예.
2: 그런데 수요 억제책만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공급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공급 카드도 너무 막 100만 호다, 300만 호다, 뭐 500만 호다, 뭐 이러다 뭐 1000만 호도 나올 것 같은데 뭐 이거 뭐 계속 발표만 하면 뭐예요. 오히려 더 신뢰성들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게 뭐냐면은 더 많이 쪼갠다라고 인식하는 거거든요.
0: 오히려 숫자가 많으면 시장에서 더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신뢰도 안 하고 양질의 공급이 안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30평짜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10평짜리 3개가 나온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공급들이
0: 쪼갤 것이다.
2: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그 양질의 공급들을 시장에 유통될 수 있을 때 사겠다라는 건데 유통시장까지도 막혀있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또 문제 제기들이 많은 것들이 새로운 그 서울의 그 주택 공급을 원하는데 신도시를 개발을 하는 그 택지 발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고양이라든지 파주 김포에도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0: 그렇죠. 예.
2: 그거는 이제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교통 체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0: 저 신도시 가볼 때마다 이 교통 공무원들의 뭐 다 사정은 알겠습니다만 지능 문제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2: 사실 그래가지고 원래는 도시는 뾰족하게 되어 있고 외곽 쪽들은 낮아야지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의 체증이 덜한데 우리나라의 구조는 신도시의 용적률을 자꾸 올려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0: 그래요.
2: 중심은 낮고 프랑스 파리처럼 중심은 굉장히 낮은 저층 주거지들이 많고 외곽 지역에 아파트들이 많은 구조거든요.
0: 솔직히 이거는 누가 해도 교통 대책을 못 세울 것 같기는 해.
2: 그렇죠.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공급을 이런 지역들에 많이 한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공급에 대한 그 질, 그다음 양, 그다음 속도 이런 것들이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런 그 과정 안에서 예전에는 그 수요 억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지금 공급 대책 같은 경우도 그냥 뭐 별로 예, 느낌이 안 온다라고 봅니다.
0: 자, 그런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서울에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 공급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에는 지금보다 한 1000만 원 더 공급을 해도 그래도 부족할 것 같거든요. 정말 이 공급 대책,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1: 일단은 새로 지어서 공급하겠다라는 게 하나의 예. 축이라고 하면 저희가 재고

0: 주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그걸 극대화하는 방향을 투트랙으로 했을 때가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보고
1: 아, 그러니까
0: 있거든요.
1: 순환이 될수 있게 줘야
0: 그렇습니다.
1: 된다.
0: 근데
1: 예.
0: 최근에 그래도 조금 그 실무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제가 봤던 거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떨어뜨리겠다라는 거거든요.
1: 네.
0: 현재 이제 뭐 2, 3%를 못 채워가지고 조합 설립이 안 되고 있는 곳들도 꽤 많은데 이런 곳들에서는 일정 물꼬를 터줄 수 있는 정책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더 실무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보면 아까 대표님 말씀했던 것처럼 저희는 서울 중심부가 용적률이 낮잖아요.
1: 예.
0: 근데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은 서울 중심의 양질의
1: 그렇지.
0: 재고
1: 네.
0: 주택이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일정 부분 용적률을 역세권에 한정해서 상향을 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약간의 부동산 시장 전체를 자극할 수 있으니 강남이 아닌 강북권 같이 좀 서민적이고 실거주 위주의 시장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상향해주게 되면 오히려 사업성이 담보가 돼서 재건축 같은 것도
1: 조금
0: 사업
1: 풀어줘야
0: 속도가 좀날
1: 된다.
0: 수 있고
1: 네.
0: 그러면 강북과 강남의 양극화도 해소가 일부 될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 같은 것도 같이 고민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모든 방안을 다 써야 될 텐데 지금 일단은 전월세 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가 추석 직전에 주거 안정 플랜이라는 걸 내놨어요. 그래서 공적 주택 119만 호, 이 가운데 92만 호를 수도권에 배정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요. 공공임대 물량이 전체의 80%예요. 그러니까 임대가 많고 언제 어디에 얼마에 공급할 건지 이런 내용이 좀 없더라고요. 효과 있을까요?
2: 그뭐 위치도 제대로 그 발표 못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실행력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거 주택 도시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약에 대한 그 통장 가입도 계속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는
1: 지금
2: 상황이고요.
1: 다들 해제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2: 예.
1: 안 되니까.
2: 그리고 주택을 거래하면서 채권 발행들 하거든요.
1: 예.
2: 그것도 이제 하나의 기금으로 마련을 하는데 지금 거래를 못 하다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많이
1: 아,
2: 줄어들어요.
1: 예.
2: 그래서 여유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주택의 그 양질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도 필요한데 뭐 표준 건축비하고 기본형 건축비하고 그런 차이도 많고요. 하나 짓고 임대하면 할수록 계속 적자가 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런 그 부담감들을 안으면서 물량들을 발표를 한다라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수치라고 보고요. 또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들의 공급들이 일어나줘야지 뭐 임대료라든지 또 유지라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선호하지 않는 곳에다 만약에 공급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적자 규모 그리고 그 지역은 완전히 슬럼화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고려를
1: 예.
2: 해본다라면은 이뭐 숫자만 뭐 119만 호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착공하고
1: 네.
2: 입지하고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작년에 97 공급 대책이 별로 효과를 못 봤던 그 배경도 이런 구체성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내용들 좀 서둘러서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이야기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남여구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보험.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실사 출력 가능한 LPR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LPR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LPR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LPR몰.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일어났어?
1: 어?
0: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 계속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전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이런 심리를 가라앉히는 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책을 내놔야지 이런 심리를 달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어떤 이야기들, 그러니까 공급의 부족은 전 정부 때 일이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한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 심리부터 잡아야 돼요. 자, 오늘 주식시장 상황을 좀 보죠. 오늘 코스피의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 0.7% 정도 빠져서 6,840선까지 내려섰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게 계속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현물 가격 급등 같이 좋은 소식이 있긴 했는데 이런 것들도 별로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시장 상황은 썩 좋지 않은데요. 단기적으로는 금리 추이에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9월의 끝자락에 하루 사이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4도 안팎으로 서울은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6도, 대전과 광주 2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중부지방과 전북에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여의 상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구간 3차로에서 발생한 승용차 관련 사고 여파로 일대 많이 밀려가고 있습니다. 이전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동작대교 지나 한남대교 일대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서강대교 지나 한남대교 북단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반대 일산 쪽으로 구리 시계에서 성수대교 이후 동호대교 지나 반포대교 일대까지도 아직은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방면 전 구간에서 아직은 차간격이 많이 좁혀져 있고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신내 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 사이도 많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패륜적 상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0: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입니다.
1: 아마 유해진 배우가 저는 천만관계 배우고 그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재밌게 본 게 삼시세끼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도록 조국 근대화의 가장 이 조금 이 국부를 일컬어지는 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박정희 전 대통령 뭐 격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전 특히 이 정치 부분에서는 정치권에서도 지금 논란이 가세하고 있는 이유가 보면 이게 표현의 자유다. 영화적 상상력이다. 그리고 관객들이나 국민들이 판단하는 문제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수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 또는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를 하고 격화시키게 되면 그런 5.18 광주 민주운동도 그러면 결국은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적 상상력을 보태서 영화가 나와도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는 여기에 조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진보 교육감들이 중고고생, 중교고생,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을 네. 단체 관람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변별력이 아직 떨어지기 때문에 문세강에 의해서 유경수 여사가 시해된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네. 저런 영화를 보게 되면 문세강이 아니라 제3의 인물 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한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는 뭐 여거당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을 좀 신중해야 된다. 잘못하면 굉장히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서는 뭐 이 5.18과 관련한 어떤 스타벅스 탱크데이에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어떤 분명 입장을 냈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는 또 이 유경수 여사에 대한 이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국민들께 굉장히 조금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2: 네, 저희가 정치권 목소리도 한번 묶어봤거든요. 최진 원장님 의견은 정치권 목소리 일단 듣고 다시 또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3: 영화적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
0: 국민의힘 수석
3: 그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정치적 성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과거 2002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김정일을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사과를 받았던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선동 영화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보수 정당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그 국민의힘의 DNA는 공작이에요. 윤석열이 12.3 내란 관련해서 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북한에 투입했고 황동혁 대표는 어떤 얘기도 못하고 있잖아요. 공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기본 한나라당이 했던 총풍 북풍 사건과 관련된 공작 영화거든요. 그게요. 그 영화에 대한 얘기는 먼저 한번 물어보세요.
2: 네,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아 의원은 법적 책임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나 이 이슈는 좀 더 확대될 거라고 보십니까?
5: 근데 일단 답변드리기 전에 자꾸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화 감독이 의도에 말려들어서 이 암사들 영화를 부지런히 홍보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은 상당히 모든 사안에 대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 부분도 저는 전략적으로 대단히 실패라고 보는 거죠. 국민의힘이 저렇게까지 강하게 나올수록 아마 많은 관객들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영화 보지 않게만 하는 게 목적인데 예, 지금 오히려 영화를 사람들이 저도 지금 보고 싶은 생각이 간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어찌됐든 지금처럼 우리 사회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진보 대통령도 부진 보수 대통령과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요, 일단 영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표현의 자유를 부여를 합니다. 다만 이제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엄격성을 주는데 상업 영화에 대해서는 많은 자유를 부여해야 하거든요. 근데 유사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실미도라고 아시죠? 실미도 2010년에 있었던 북한에 가서 뭐 김일성 뭐 목다로 가기 위해서 뭐 준비된 이 우리의 특수부대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든 특수부대 가족들이 이제 명예훼손으로 상당히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 이와 관련된 중요한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술의 자유라고 해서 무한정 무제한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상업 영화는 역사적인 사실을 다소 각색할 수도 있다. 라는 걸 얘기를 했고 판결을 했고 또 하나는 합리적인 관객이 그 영화를 봤을 때 아 저건 역사적 사실이 다르구나 라고 완전히 생각을 바꿀 정도로 중대한 어떤 역사 왜곡 있을 경우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정도 보면 유경수 회사의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 암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저 정도는 뭐 법정 소송으로 가거나 뭐 정치적으로 엄청난 논쟁을 할 만한 그런 큰 역사적 그 뭐 어떤 사실에 어떤 왜곡 차원과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네. 다만 뭐 국민의힘 입장은 매우 불편하죠. 또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한다면 또 진보 진영이 불편하겠죠. 근데 저런 역사물이 나오면 보수와 진보에 따라서 서로가 각자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편한 마음을 또 안고 또 극장으로 몰려가는 것이 또 사람 심정이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인 논란 공방으로 알고 네.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극장에 가서 오히려 영화를 보면 오히려 더 아주 뭐 대수롭지 않구나라고 저는 그 오해나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6: 네, 최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는 영화로만 봐야 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또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재단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걸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의 소재로 만들었어도 영화를 영화로만 볼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럼 이게 패륜적인 어떤 상상이라고 네.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본인의 어떤 부인을 그 암살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2: 잠시만요. 부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마치고 국무회의 주재하고 있어서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7: 국민 여러분, 추석은 잘 지내셨습니까? 예년보다 짧고 또 어려운 상황의 연휴였지만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연휴 기간에도 각자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준 국군 장병, 소방, 경찰,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개선된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준비를 잘해 주셔서 이번 연휴 기간에는 응급 시스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해준 우리 복지부 직원들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예년에 비해서 좀 줄었다고 해요. 특히 고속도로 사망자는 제로였다고 합니다. 우리 국토부 또 경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지난주 저는 제81차 유엔 총회 참석에 이어서 멕시코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지금 국제사회와의 소통, 연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순방에서 우리는 갈라진 세계를 다시 잇고 또 인류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 유엔 총회를 계기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조선 원자력 핵잠수함 또 전시작전권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어진 멕시코 국빈 방문을 통해서 양국의 협력관계를 전 분야로 확장하고 그 수준도 한 차원 높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관계 부처들은 이번 순방 성과가 국익의 실질적인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길을 앞장서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에 함께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강력한 국방력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기본이자 핵심 기둥입니다. 지난 22일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인 KF-21이 공군에 정식으로 인도됐습니다. 대한민국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4.5세대급 전투기의 독자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8개의 국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KF-21의 공식 도입이 자주 국방이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독자적 기술과 능력으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해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체계의 개발과 전력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무엇보다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가야 합니다. 지난주 군사봉기에선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합니다.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OECD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1.1포인트 상향한 3.7%로 예측했습니다. 주요 20개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입니다. 여러 대외적 어려움에도 우리 경제가 강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특히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주거안정플랜 119만 호 공급, 또 국민일자리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의 대책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입니다. 다행히 올해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8: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에 순방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습니다. DMZ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청와대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9: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0: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9: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1: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문지기.com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5: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

0: 스프레이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내와는 2년간 불처럼 뜨겁게 연애했고 결혼 3년 만에 소중한 아이를 얻었죠. 아이가 태어나던 날은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하던 일을 모두 제쳐주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내와 함께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남편도 출산에 처음부터 함께하는 게 좋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분만실은 좁고 혼잡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의사와 비슷한 위치에서 아내의 출산 과정을 지켜보게 됐죠.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이상하게 아내를 대하는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기다릴 때만 해도 벅차고 경이로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산을 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낯선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부부관계를 피하게 됐습니다. 방황하던 제 곁에 회사 격리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제 일을 알아서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하는 사이가 됐고 결국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제 외도를 눈치채고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아내가 제 사무실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더라고요. 저와 그녀가 나눈 대화를 들었고 제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서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제 동의도 없이

0: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휴대전화를 훔쳐본 것 역시 엄연한 불법 아닌가요? 불법으로 수집된 녹음 파일이나 휴대전화 자료를 이혼소송에서 정식 자료로 채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내의 불법 행위를 근거로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출산 당시 겪은 시각적인 충격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사연자분의 심정 안타깝기는 합니다.
1: 출산의 순간을 함께하려는 좋은 마음이셨을 텐데 결과가 너무 속상하네요.
0: 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 이거 외도잖아요.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요 우리 사연의 핵심은 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 사무실에 이제 몰래 녹음기를 두고 또 휴대전화까지 뒤져서 이제 외도 증거 잡았다는 부분인데요. 김지현 변호사, 그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까지 해서 외도 증거 잡는 일 어떤가요? 좀 흔하죠?
1: 녹음기를 숨기지까지는 않더라도 잘 때 몰래 이렇게 휴대전화를 보는 것까지는 정말 흔한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먼저 아내가 증거를 모은 방법부터 짚어보겠는데요. 아내가 남편 사무실에 몰래 도청기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휴대전화까지 뒤져서 사진과 문자 확인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불법으로 보이는데 각각 어떤 법률을 위반한 걸까요?
1: 먼저 몰래 녹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 네.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0: 네.
1: 사연자분의 경우 아내가 사무실에 녹음기를 숨겨놓고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아내는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데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고 네.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0: 벌금도 없네요.
1: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휴대전화 무단 열람에 대해서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0: 네.
1: 아내가 사연자분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문자 메시지와 사진 등을 확인한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0: 그러니까 몰래 녹음하거나 아니면 핸드폰 이제 몰래 가져가서 이제 본 것도 둘 다 이제 위법인 건데요. 이렇게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들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1: 불법 녹음과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문자 메시지와 사진은 증거로 할 수 있는지가 다른데요.
0: 네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0: 네.
1: 문자 메시지와 사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1: 네,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불법 간청에 대하여 지득 또는 체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네. 명시하고 있고
0: 네.
1: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이 규정을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 경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가사소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0: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거는 네,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뭐 민사나 이혼소송에서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문자 메시지와 사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달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1: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휴대전화 증거에 대해 비교 형량을 통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수집한 증거이고
0: 네.
1: 또 증거 수집 당시 법률상 부부로서 동거 생활을 유지하던 상태에서 동거 중인 주거지 내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진 점
0: 네.
1: 그리고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수집한 것이므로 사생활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0: 네.
1: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서 필요성이 크고 다른 적법한 증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서 이렇게 판시하였는데요.
0: 네.
1: 여기서 비교 형량이란 상충하는 두 가지 가치, 즉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실체적 진실을 발견의 가치를 저울질하여 어느 쪽이 더 중한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인격적 이익보다는 부정행위라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문자를 확인하거나 이제 전화기를 비번을 몰래 알아서 본 거 자체는 그거는 증거로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남편 입장에서 사실 사무실에 몰래 그 부인이 도청기를 설치한 거잖아요. 이거 형사고소나 법적인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1: 네, 가능합니다. 아내의 녹음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 있고요.
0: 네.
1: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0: 네.
1: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아내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더라도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사진과 메시지는 충분히 이혼의 증거가 되므로 이혼 소송의 결과를 바꾸는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0: 그래도 어차피 이제 유책 배우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러면 이제 아마도 사연자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요. 아내가 어쨌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은 거잖아요. 이거를 이유로 남편이 당신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모은 거니까 내가 당신한테 위자료 줘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위자료 깎아달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어느 정도 참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까 이 불법 녹음을 위자료 감액 사유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판시한 건 찾기 어려웠고요.
0: 네.
1: 다만 이제 반소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 행위로 위자료를 다시 상대방에게 청구했을 때 인정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깎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한 행위 역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라고 해서 모두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몰래 녹음한 거는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지만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문자나 사진은 증거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내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남편이 아내가 불법 녹음한 거에 대해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하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얼마 전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타려던 열차를 놓치자 닫히는 스크린도어 사이에 손을 넣고 계속 문이 닫히지 못하게 막은 건데요. 기관사가 손을 빼라고 여러 차례 외쳤지만 남성은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열차 출발이 몇 분간 늦어졌습니다. 열차 한 번 놓쳤다고 이렇게 출발까지 막아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 처벌은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철도 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기관사가 손을 빼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계속 스크린도어를 붙잡고 있었다면 이 규정을 위반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법상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열차 운행까지 방해했다면 형법상 기차, 전차 등의 교통방해죄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인정이 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요. 실제로 서울교통공사도 이 남성에 대해서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엔플라잉의 아 진짜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아침 저녁으로는 외투가 필요한 날씨가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내림세를 보이겠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사실 추석 연휴 전에 추분이었고 그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을 기점으로 점점점 밤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일주일이 지난 건데요. 아, 날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기온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26도, 전주, 부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비가 조금 내린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더 깊어지는 가을로 가기 전에 갑자기 추워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한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12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기령 서울시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저 앞에 네. 카메라가 있는데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길령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우리 박규빈 아나운서도 잘 보내셨고요.
0: 네. 잘 보냈습니다.
1: 제가 11대 때는 도시계획균형위원장으로서 출연을 했었고요. 예, 오늘은 이제 원내대표의원이죠. 그러니까 대표의원으로서 서울시정 전반에 대해서 예, 또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나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었는데도 오늘 딱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되게 바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오늘 무슨 현안이 있었나요?
1: 아,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법 때문에 네, 우리 네.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우리 대표의원들, 원내대표단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바쁘게
0: 네. 맞습니다. 바쁜 중에 예.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특별시민생활 시작할 때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각오와 다짐을 담은 삼행시로
1: 맞습니다.
0: 시작을 합니다. 바쁘게 일하고 오셨는데 바로 삼행시 갑니다. 제가 문을 띄워드릴 테니까 예, 말씀해 주시면 돼요. 김.
1: 김길령이 꿈꾸는 정치는 함께하는 정치입니다.
0: 길.
1: 길이 달라도. 함께 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
0: 영
1: 영광보단 책임을 선택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 굉장히 멋있는 삼행시가 나왔습니다. 여기 적힌 거랑 다르네요. 최종 버전으로 해주셨습니다. 네. 최종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굉장히 의원님 굉장히 힘차게 에너지 넘치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힘이 나는데요.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한 지 이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바쁘게 지금 회의하고 오셨는데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지난 11대 의정활동과는 많이 좀 달라진 게 있으세요?
1: 그 11대 때는 아무래도 상임위원장

0: 그거를 제가 그런 매력들을 제가 하나로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네,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1: 12대 의회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11대 의정활동 잠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장
0: 네.
1: 기억에 남는 정책이나 조례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0: 제가 이제 스포츠 정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정책을 막 만들어내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책에 대해서 어떤 보완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조례로 또 입법화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스포츠 데이를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스포츠 데이가 뭔지 아세요?
1: 스포츠 데이 뭡니까? 스포츠 해야 되는 날인가요? 종일?
0: 저희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시립체육시설을 입장하거나 대여하거나 할때30% 할인을 해드립니다.
1: 오,
0: 네.
1: 매주 수요일마다 그런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 매월 첫째 주
0: 맞습니다.
1: 수요일. 예.
0: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제가 볼때 스포츠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공공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뭐냐면은 우리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 그죠?
1: 네,
0: 네.
1: 그럼요.
0: 건강하면 병원을 덜 가게 된다.
1: 그렇죠.
0: 병원을 덜 가면 우리가 다 매달 뭘 내죠? 월급 봉투에서.
1: 뭘 내냐고요?
0: 네. 국민건강보험료를
1: 아,
0: 내죠.
1: 보험료.
0: 그죠?
1: 예,
0: 병원을 덜
1: 맞죠.
0: 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에 이바지를 하겠죠.
1: 그렇군요.
0: 맞습니다. 결국엔 되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강력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린 게 결국은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그 도움을 혜택을 받았다면 말 그대로 건강보험공단 재정 건전성에 이바지가 됐다라고 하면 저는 그 자체를 어떤 건강진진 교부금 형태로 다시 캐시백을 지방정부에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많이 해왔고, 앞으로 그런, 뭐, 제가 의원이지만 논문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네. 하여튼 그래서 체육정책이 좀잘 많이 발전되는, 제가 의원을 하게 된 동기도 예전에 나와서 말씀드린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1: 네, 그러니까 시민 개인의 건강을 넘어선 도시 전체의 어떤 정책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스포츠 데이. 사실 우리 의원님이 스포츠인이셨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맞지 않나요?
0: 사실 그렇습니다. 왜 운동하신 분들 보면 그렇죠. 건강해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확실히 병원도 덜 가요.
1: 네, 그러니까요. 직접 선수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0: 맞습니다. 저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빙상 선수 생활도 하고
1: 아.
0: 아이스하키 선수 생활도 하고 인라인 하키 선수 생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 별명이 3S였어요.
1: 뭔가요?
0: 3S. 왜 정치 그 퀄리티션에서 정치 철학 중에 막그뭐 공산 국가 뭐 이런 데서는 3S를 해야 된다라는 그 3S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스키,
1: 네.
0: 스케이트, 네, 스위밍. 그게
1: 네.
0: 제가 잘하는 스포츠 세 개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의 어떤 스포츠인으로서 느꼈던 직접적인 뭐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도시 전체의 건강까지 지금 아우르는 그런 정책을 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0: 맞습니다.
1: 11대에서 그런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전히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은 스포츠데이인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오.
0: 조례로 그렇게 예.
1: 너무 좋으네요.
0: 맞습니다.
1: 예,
0: 근데
1: 많은 분들이
0: 사실
1: 예.
0: 시민분들이 잘 모르세요.
1: 아,
0: 그래서.
1: 많이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0: 맞습니다.
1: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의 이제 현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이 뭘까라고 하면 아마 부동산 문제를 꼽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주거 사다리 복원 강조하셨고요. 통째 규제가 아니라 핀셋 규제 해야 된다
0: 맞습니다.
1: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실까요?
0: 이게 이제 제가 지난 한 4년, 그러니까 11대 임기 동안 가장 열심히 한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련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금은 통째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이 다 묶였잖아요.
1: 네.
0: 근데 결국

0: 이 토지거래 허가제의 취지는 결국에는 어떤 특정 그 부동산 어떤 투기 세력군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 부분이 개발 사업이 있으면 그 일대를 이제 제어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제 지역구가 이제 삼성동이에요. 삼성동 대치동인데 거기 이제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펜타 역세권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코엑스랑 이제 현대차 GBC랑. 근데 그곳이 개발된다고 하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였어요. 근데 묶인 것까진 좋은데 이게 법정동으로 묶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정동이 있고 행정동이 있는데
1: 네.
0: 법정동은 예를 들어서 대치동이면 대치동. 행정동은 대치 1동, 2동, 3동, 4동 이게 행정동이에요. 근데 대치동으로 묶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제기로 복합지구 1km 반경 내에 있는 대치동은 3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66%인가요?
1: 네.
0: 는그 지역하고 개발되는 지역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대치동이에요. 그래서 규제를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핀셋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어필이 잘 돼서 국토부에서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하자. 왜냐하면 규제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규제 완화를 굉장히 원하거든요. 근데 그 규제 완화라는 건 사실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년 전에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도시는 사람이 사는 곳이고 사람이 사는데 사람의 어떤 문화, 트렌드 이런 건 변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집에 텔레비전이 100인치가 있었을까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1: 많이
0: 집에
1: 변했죠.
0: 24인치 텔레비 있으면
1: 그쵸.
0: 부잣집이에요.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 어떤 규제도 그 트렌드에 맞게끔 변해야 되는 게 맞는데 결국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도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변화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정책 자체는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규제가 좀 강하게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사실은 선량한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도 이것도 좀
0: 맞습니다.
1: 보호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0: 맞습니다.
1: 합리적으로 부동산 규제의 선이 이제 지워져야 된다, 선이 생겨야 된다
0: 맞습니다.
1: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 주거사다리 복원 포함해서 서울의 체질을 바꿀 핵심 대책 G3 서울 플랜입니다. 그렇죠?
0: 네.
1: 근데 요게 지금 시의회 결의안이 민주당 반대로 막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요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고 일단 어떤 플랜인지도 간략히
0: 그러니까요.
1: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0: 일단
1: 같아요.
0: 좀 안내를 드리면
1: 네.
0: G3 서울 플랜이 뭐냐면 이제 글로벌 탑3에 이제 가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의 최상위 미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존으로 해서 저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제 12대에 당선되신 분들 38명이 전부 다 서명을 해가지고 발의를 했습니다. 1호 안건으로.
1: 네.
0: 그래갖고 서울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의제 뭐 해가지고 이제 주택 관련된 거, 교통에 관련된 거, 다 청년 일자리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의를 했어요. 38명이 다
1: 네.
0: 내내관. 딱 당선되자마자 바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지난번 임시회 때 상임위에서 다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 결의안 처리를.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서울의 어떤 미래 경쟁력을 높이자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야가 필요할지 저는 전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민주당에서는 또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0: 본인들과 함께 서명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크고요.
1: 네.
0: 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 의회 일동 결의안이다 보니까 그렇게
1: 예.
0: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다 받아들이겠다 다시 그러면 해서라고 해서 지금 계속 얘기 중인 상황이고요. 요번 11월 달 네, 그 회의 때 아마 또다시 한번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1: 그렇군요. G3 서울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의제 지원 결의안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내용, G3 서울 플랜입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사실 우리 의원님이 청년 지방의원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청년 정책에 대해서 바라는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방송을 마이텐 라디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 의원님께서 활동하신 사진들을 지금 저희가 띄워놓고 있습니다. 규탄대회도 하셨었네요.
0: 네, 네. 시장이 답이다. 네.
1: 그렇군요. 이건 어떤 앞서 그
0: 뭐 중의적 표현도 있고요.
1: 네.
0: 네. 뭐 저희 지금 현재 시장님이 주장하는 게 답이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의 어떻게 보면 목표는 사실 주거 안정이거든요.
1: 네네.
0: 네. 주거 안정이 되려면 결국에는 공급 확대가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공급이 될 거다라는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이 부동산 정책이 주거 안정이 이렇게 올바르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1: 그렇죠. 네. 지금 서울시의 최대 현안 부동산 문제니까요. 지금 많은 의원분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애쓰고 계신다.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천년 정책에 대해서 바라는 점은 특별히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은.
0: 저는 이제 청년 의원으로서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1: 네.
0: 예, 그래서 청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표 생활도 했었고 그래서 청년 정책에는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지금도 현재까지도 많고요.
1: 네.
0: 근데 제가 지금 바라는 청년 대한민국의 청년 정책이 지금 제가 언뜻 보기에는 그 지원이 청년 정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뭐든지 주는.
1: 지원책들이 네. 많이 있잖아요.
0: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서울의 청년정책, 대한민국의 청년정책을 보러 해외에서도 많이 오세요.
1: 네.
0: 벤치마킹하러.
1: 어허.
0: 네. 근데 그들이 볼 때 자칫 잘못하면은 저희가 뭐 이렇게 상품권 주고 자꾸 이러는 아 청년정책은 혹시 다 지원하는 건가? 이런 이미지가 생길까봐 참 걱정인데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을 하면서도 청년정책은 지원이 아니라 기회라는 워딩으로 패러다임을
1: 기회를 네. 줘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0: 예를 들어서 뭐 일할 기회를 주고 창업할 기회를 주고 그다음 집을 마련할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세계를 경험할 기회를 주고 이런 것들이 저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년 정책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정당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청년 정치인 출신으로서
1: 네.
0: 정치인으로서 바라는 점, 뭐랄까요? 제가 정당에서 보시면 안 되는데.
1: 예, 말씀하세요. 네.
0: 어떤 청년을 공천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청년 정치인을 양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매번 때가 되면
1: 네.
0: 어떤 청년을 공천할까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매년 반복되는 그런 청년 공천이 어떤 트랙이 정확하게 시스템화돼 있으면 결국엔 그게 청년 정치인의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고 당 차원에서는 이것이 결국엔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될 것이거든요. 이 시스템이 존재하는 게.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인을 청년 정치인을 뽑아야
1: 네.
0: 어떻게 뽑을까보다는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1: 네. 네. 당에서 필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소문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김기령 의원님의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0: 많은
1: 분들이
0: 그렇습니까?
1: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예. 지역구 이야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어요. 강남구 지역구시잖아요. 지금
0: 맞습니다.
1: 강남 대치 그쪽 현안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GBC 비롯해서 뭐 국제기구 복합지구 이런 현안들일까요?
0: 그 저희 강남구 현안 잠시 말씀드리면 뭐 어떤 토지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 관련된 것들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지금 왜냐면 대부분이 다 고가 아파트라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네.
0: 그런 것들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학생들도 대치동에 좀 보내가지고 교육을 좀 시키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테헤란로 기준으로 해서 또는 뭐 저희 지금 수서 세곡동에 로봇 랠리 만드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가 막 오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에 발맞춰서 어떤 개발 사업들이 또 일어나고 있고요. 그 중에는 뭐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교통이고 뭐고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1: 네, 교통 많이 혼잡하죠.
0: 다 뒤집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뭐 평상시에 5분 거리를 뭐 30분에 간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빨리 해결이 되면 이제 우리 주민분들은 이제 더 나은 공간에서 이제 생활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민분들이 좀 참아주십사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1: 사실 강남이라고 하면 굉장히 집값 비싼 고가 아파트 있는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는 이미지가 많이 되어 있긴 맞습니다. 한데 사실 서울에서 강남의 역할도 굉장히 큰 부분이 있는데요.
0: 맞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슬로건을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별이 아닌 차이를 선도하는 강남구 출신 김길영 의원입니다.
1: 차이를 선도하는. 그렇습니다. 강남구 출신이십니다. 강남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0: 아, 아닙니다. 저는 아니죠? 시골에 태어나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어요.
1: 그러면 강남에서 뭐 활동을 많이 하셨나요?
0: 맞습니다. 직장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1: 그러시군요. 예. 맞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나오시면 제가 늘 꼭 여쭤보는 게 있잖아요. 앞서 삼행시로 멋진 삼행시로 네. 시작을 했다면 이제 마무리는 이제 의정 아이콘을 제가 여쭤봅니다. 제 의정 아이콘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라든가 목표도 담겨 있다 보니까 어쩌면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기령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땡땡땡이다.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0: 네, 저 김길영 대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커넥터, 연결자다.
1: 어떤 의미일까요?
0: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38명, 저는 이제 대표 의원이다 보니까 저희 38명이 어떻게 보면 각자의 길을 살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대에 모으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기회로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드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다 매력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그 연결자가 연결이 됨으로써 저희가 시너지라는 말을 또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렇게 시너지를 막 해가지고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결국엔 정치는 갈라놓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1: 맞네요. 네. 정치 역할이. 네.
0: 그래서 김길령의 아이콘은 연결자다.
1: 굉장히 멋진 아이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기령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연결자 김기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2: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였는데요. 1부 마무리하고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0: 때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부산, 울산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6도, 광주와 대전 2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가 내리면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는데요. 따뜻한 옷차림으로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강남 순환로 성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남 요금소에서 서초 터널 입구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간에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 일대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 지나 탄전 1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아직은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방면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 상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남단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나란한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방화대교보다 월드컵대교 사이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비무장지대 DMZ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로 국군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것과 관련해 유엔사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신속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사고 조사 지연, 은폐 의혹 등을 제기하는 보수 야권을 향해 안보의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군 당국이 한반도 평화 청사진을 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때문에 서부전선 DMZ 폭발 사고 조사 결과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는 보도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한 군의 현장 조사는 대통령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의 현장 조사는 합참과 유엔사가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순전히 군사적 판단에 의해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농수축산업계의 우려와 관련해서 피해 보전과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CPTPP 가입 시 국내 농수산업 생산이 연평균 8,500억 원 감소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특검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특검 측의 2심 구형량도 주목됩니다. 북한이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해준 건 핵무기를 확보하려는 한국의 위험한 핵야망을 실현시켜주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담화를 통해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해준 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불안정성을 추가하는 위험한 사태의 발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반복해서 받은 수급자가 지난해 1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5년 안에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 2022년 10만 2천 명 이후 계속 늘어 지난해에는 11만 3천 명에 달했고 올해도 지난 7월까지 7만 7천 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뉴욕에서 중재자를 통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아바스 아가르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까지 미국 측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알자지라는 아가르치 장관이 뉴욕에서 취재진을 만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방안을 지시했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6도, 전주와 부산도 26도까지 올라 이맘때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중서부와 전북지방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한강공원 놀러가면 보통 무엇을 드시나요? 치킨에 시원한 맥주, 이른바 치맥을 많이 드셨을 텐데요. 요즘은 한강에 치킨 대신 이걸 싸들고 가는 이것 큰익이 인기입니다. 이게 그냥 반짝 유행이 아니라 시장 풍경까지 바꿔놨다는데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면 가게마다 한강 포장이라고 적어둔 주문이 매대에 수북하게 쌓여있고 평일 대낮에도 이걸 사려고 1시간씩 줄을 선다고 합니다. 관련 검색량이 최근 7배나 껑충 뛰었고 아예 한강 들고 가기 좋게 포장해주는 전용 상품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노량진에서 사서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가는 코스가 특히 인기라서 SNS에는 인증샷이 줄줄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치킨 자리를 꿰찬 새로운 한강의 별미,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전, 2번 빵, 3번 떡, 4번 회. 1번 전, 2번 빵, 3번 떡, 4번 회.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문제에 아주 강력한 힌트가 있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오늘 보기는 네 가지. 한 글자 보기입니다. 전빵 떡회. 네. 오늘 보기 좋습니다. 전빵 떡회. 어쩌다 보니 다 먹는 거네요. 오늘은 네 개의 보기가. 그렇군요. 와, 치맥을 눌렀네요, 이게. 그래서 한강포장이라고 수산시장에 가면, 노량진 수산시장의 가게마다 이렇게 한강포장 됩니다. 써붙어 놨다는 거예요. 야, 이것과 뭐를 함께 드시려나요? 치킨에는 맥주인데, 이것에는 뭘 드실까요? 맥주? 맥주 드실 것도 같고, 설마 이곳에 한강에서 소주를 드시려나요? 뭘까요? 전, 빵, 떡, 회 중에 답이 있습니다. 한강공원에 이거를 들고 간다는 거예요. 가서 이거를 한강에서, 한강을 보면서 드시나 봐요. 별미라고 하는데요. 한강별미. 여러분도 한강에서 이거를 드셔본 적이 있다면 한강에서 먹는 이것의 맛은 어떤지 후기 부탁드립니다. 예, 1번 전, 2번 빵, 3번 떡, 4번 회.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고 여러분의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한강에서 이걸 먹었던 당시 후기 저희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울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 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 지역 의령 야백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 산농 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션바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 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뭘까요, 여러분? 뭐 평소에 그 가게 가서 특히 어디 바닷가 가면.

0: 한국 바로 그 자리에서 많이들 드시잖아요. 근데 한강에서 이게 별미가 됐다고 합니다. 뭘까요? 3861번님, 어머나, 가장 좋아하는 이것! 싸서 한강 나들이 가고 싶네요. 한번 다녀오시죠, 뭐. 예, 가을에 날씨도 좋은데요. 1453번님은요, 가을 전어 제철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가을에 또 전어 이것을 생각하시나 봅니다. 8616번님은요, 와, 대박. 야구장에서 물 이것을 먹는다더니, 이젠 한강에서 이것을 먹는군요. 수산시장에서, 완전 좋을 것 같아요. 예, 침이 나오네요. 예. 그 수산시장 가서 이걸 막 이제 사서, 먹는 생각을 하시면서 침이 나온다고 보내셨습니다. 0001번님, 와, 이거 사러 노량진 수산시장 가고 싶네요. 라고 하셨어요. 0947, 노량진 수산시장이면 이것이군요. 이거 가지고 한강으로 소풍 가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피크닉을 합친 이것 크닉,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6019번님, 와, 신기하네요. 한강에서 이것이라니. 저도 서울로 올라가서 저녁에 야경 보면서 소주랑 먹고 싶어요. 서울 사시는 분 조금 부럽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 뭐 서울엔 한강이 있지만 각 지역별로 이렇게 물결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곳은 있잖아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주변에서. 842번님은요. 알싸한 초장과 네, 와사비, 간장에 소주 한 잔과 함께 한강의 추억을 담다. 네, 벌써 이분은 뭐 시뮬레이션 들어가셨어요. 상상하면서 지금 맛을 상상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6635번님. 피디님이 오늘 큰 인심 쓰셨네요. 정답과 보기 4개가 모두 음식이라니. 네. 규빈 아나운서 침 삼키는 꿀꺽 소리가 들려요. 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무조건 반사라서 제가 조절이 안 됩니다. 진짜 저희가 4개의 보기가 다 이렇게 먹는 것으로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한강의 새로운 별미로 떠오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이것을 포장해서 한강 가는 그게 요즘에 인기라고 합니다. 1번 전, 2번 빵, 3번 떡, 4번 회.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고요. 힌트송입니다. 이것도 회로 여러분 드실까요? 노라조가 부릅니다. 고등어.
1: 선치, 꽁치, 갈치.

0: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기업의 성과라고 하면 보통 매출이나 이익부터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사례에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느냐로 따져보는 사회적 가치 기업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사회연대 경제기업들이 지난해 만들어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봤더니요. 무려 159억 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성과는 어떻게 창출될 수 있었는지 경기도 한유경 사회적 경제육성과장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 경기도 사회적 경제육성과장 한유경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사회연대 경제기업. 먼저 이 개념부터 쉽게 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네,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사회의 이웃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경제 주체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이 기업들은 단순히 이윤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고 우리 사회의 그 돌봄 공백을 메우면서 지역 사회가 겪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또 환경을 지키는 등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추구합니다. 이번에 성과를 낸 기업들도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회적 역할을 해내고 있는 조직들이죠.
0: 우리 사회 이웃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경제 주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데를 말을 하는데 경기도 사회연대 경제기업들이 이런 곳들이 전국 최대 규모로 사회적 성과를 냈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온 건가요?
1: 네. 올해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추진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내 64개 사회연대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작년도 한 해 사회적 성과를 화폐 단위로 환산해서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의 검증위원회를 거쳐 경기도가 총 159억 원 가치를 창출한 것이라고 최종 확인받았습니다. 단순히 매출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돌봄,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환경 보전 같은 가치들을 기업들이 직접 실현해내고 그것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돌봄,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환경 보전 이런 가치들을 실제로 돈으로 환산해봤더니 159억 원의 성과를 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사실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인 건 알겠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측정이 나오는 건지 기준이 뭔지가 좀 궁금한데요.
1: 네. 기업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만들어낸 사회적 성과를 객관적인 화폐 가치를 환산해 측정하는 방식이요. 먼저 큰 기준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협력, 그리고 혁신과 환경 등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측정하고요. 세부적으로 장애인, 취약계층 고용이나 창업, 이직 등 일자리 지원뿐만이 아니라 농업, 먹거리, 관광, 자원 재활용, 친환경 등 10개의 세부 지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이 지표에 맞춰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올해 공모를 통해서 참여 기업 64개사를 선정했고요. 기업별로 3번의 전문 컨설팅 진행과 현장 실사를 통해서 측정하고 지난 8월 달에 고용노동부 검증위원회의 최종 검증 까지 거쳐서 159억 8,900만 원이라는 객관적인 성과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0: 그러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검증받은 우수한 기업들이 나온 거잖아요. 네. 이 기업들에게서는 뭐 어떤 보상이라든가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1: 네. 이번 성과 측정에 참여한 사회연대 경제기업들 대상으로 사업 개발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성과 규모에 따라 가지고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지원금은 단순한 상금이 아니라요. 기업들이 연구 개발을 더 활발히 하고 그 제품과 서비스를 더 훌륭하게 고도화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기업의 성장이 다시 더 큰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사회 연대 경제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게 선순환될 수 있도록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죠.
0: 네, 이번에 정말 전국 최대 규모의 성과를 냈습니다. 경기도가 그런 성과를 낸 건데요. 이런 사회적 경제 비전 앞으로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1: 이번에 전국 최대 규모로 낸 성과는 우리 경기도가 그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지표, 측정 컨설팅 등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현장의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낸 노력이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사회연대 경제기업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가 사회와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그 성과가 실질적인 보상이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사회연대경제생태계에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네, 지금까지 경기도 한유경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열고요. 12시까지 함께합니다. 12시까지 함께 하실 텐데 앞서 SAT 내드렸잖아요. 한강에 새로운 별미가 나타났다. 치맥을 앞질렀다. 이제는 한강의 치킨 대신 이거를 싸들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면 가게마다 한강 포장이라고 적어둔 주문이 매대에 수북하게 쌓여있다 그래요. 평일 대낮에도 한 시간씩 줄을 서서 이것을 산다고 하는데요. 노량진에서 사서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가는 코스가 인기라고 합니다. 오, 이건 뭘까요? 1번 전, 2번 빵, 3번 떡, 4번 회. 문자 우물정 0945 50번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오, 드신 분이 계십니다. 0001번님 강바람에 시원하고 여럿이 먹으니 맛있었어요. 막걸리하고 이걸 드셨대요. 오, 그러네요. 맛있겠네요. 7479번님도 그렇지 않아도 와, 나도 사서 가고 싶네. 소주보다는 막걸리도 괜찮으려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런가 본데요. 네, 막걸리랑 드셨다는 분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0947번님은요. 수원에는 수원천에서 한 접시 하고 싶어요. 그렇죠. 꼭 한강을 안 가도 되고 주변에 그렇게 수변 뭐 공원이나 이런 데 있으면 가면 좋은데 한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음식을 먹을 수 있 받도록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다른 곳은 그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음식 같은 거 못 먹는 데도 있을 거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확인하셔가지고 가능한 곳에서 맛있게 드시고 또 쓰레기 같은 거 다 정리해서 직접 가지고 오고 이것까지가 다 가능해야 되겠죠. 0413번님은요. 예전에는 명절을 쇠려며 노량진 수산시장 많이 다녔어요. 이분은 이제 시장에 대한 추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뭐 명절 음식에 생선 많이 쓰기도 하고 뭐 전도 부치고 하니까. 오늘 정답은 사실은 명절 때는 이거를 올리지는 않지만 이제 연휴에 사람들하고 모여서 예를 들어 한잔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안주가 되기도 하고 맛있죠. 요즘에는 한강에서 즐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4187번님 물고기들 흠칫하겠는데요. 막 이렇게 물고기들은 깜짝 놀랄 소식이긴 하죠. 5287번님은요. 와, 한강 가을 하늘 멋지네요. 한강에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또 먹는 생각을 하면서 문자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5275번님 저는 치킨 사서 한강공원 가서 멋진 야경 보면서 치맥 해보고 싶네요. 해보시면 되죠. 혹시 좀 먼 데서 살고 계시면 한강을 가는 길이 조금 너무 멀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는 있겠지만 한번 서울을 일 있으시면 예, 그거 한번 계획에 넣으셔가지고 한강에서 치맥 즐기시는 게 어떨까요? 앞서 노라조의 고등어라는 노래를 전해드렸잖아요. 힌트송으로. 그래서 7479번님이 고등어 이것은 뱃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던데요. 살아있을 때 이것을 떠야 한다고 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2365번님은 고등어 이것 안 먹어봤는데 먹어보고 싶네요. 예, 네. 사실 고등어 이것 서울에서도 맛보실 수 있다고 하던데요. 예, 궁금하신 분들 한강에 고등어 이것을 싸서 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맛있다고 하는데요. 예. 8616번님 수산시장은 늘 긴장감과 낭만이 있죠. 노량진 자주 갔는데 어쩔 때는 대게 물치기 당하고 소라 죽은 거 두 개 섞어서 주고 많이 사시면 가끔씩 이런 게 섞여 있기도 하죠. 예. 그럴 때 너무 슬펐다고 하셨습니다. 9744번님은 야구장에서 이것한테 1위 빼앗기고 한강에서도 이것한테 1위 빼앗기고 치맥 정신 차려! 자 치맥 정신 차려. 이게 지금 뭐야? 2위가 뭐야? 이러면서 아 그러네요. 치맥 깜짝 놀랐겠습니다. 예, 치맥 정신 한번 차리고 예, 이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한강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이거를 싸서 한강에 가서 여의도 한강공원 가서 이것을 먹는 이것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전, 2번 빵, 3번 떡, 4번 회.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3: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규빈입니다.

0: 이 비장한 음악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잘 찾아보면 우리가 몰라서 놓치고 있는 공짜도 꽤 많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고 알아두면 내 일과 경력에도 도움이 되는 알짜 지원들 이제 놓치지 마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하는 공짜 시리즈. 오늘은 중장년층의 일과 경력을 위한 무료 지원 서비스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한 달 전쯤에 처음 출연하시고 나서 바로 새로운 코너로 돌아오셨습니다. 컴백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지난 8월에는 저희 재단이 어떤 기관인지 간단한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아주 열화 같은 그 성원 덕분에 이렇게 시리즈로 다시 뵙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코너 이름이 공짜 시리즈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재단의 사업은 정부 지원으로 운영이 되니까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하는 것이 맞는데 이제 문제는 몰라서 이용 못하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노동부에서 대변인 두 번 하면서 얻은 교훈이 하나 있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 여러분께서 모르면 소용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 코너에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저희 재단에 오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각오를 불태우고 왔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짜 시리즈. 이런 시리즈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짜 시리즈. 저희도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코너 오늘 시작인데요. 이 공짜 시리즈는 코너 속 코너로 OX 퀴즈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은 제가 딱 질문을 하면 일단 빠르게 팻말로 들어주시고 OX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1: 네.
0: 1번 중장년 내일센터의 모든 상담과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된다.
1: 오.
0: 2번 중장년 내일센터에서 지원받으려면 최소 40대 이상은 되어야 한다.
1: 맞습니다. 오.
0: 3번 오랫동안 한 우물만 판 전문직 경력은 다른 업종으로 이직할 때 전혀 쓸모가 없다.
1: 전혀 아닙니다.
0: X.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 기업의 직원이 아니면 노사발전재단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1: 역시 아닙니다.
0: X.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개의 질문을 드렸는데 O가 두 개, X가 두 개였습니다. 이제 하나씩 질문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중장년 고용 문제거든요. 사실 이제 점점 초고령 이제 사회가 됐죠. 됐고 하지만 아직 연세 있는 분들도 여전히 일하실 수 있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만큼 경험과 숙련도도 더 높은 분들인데 퇴직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 찾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걸로 압니다. 현재 우리 중장년 고용 정책 어디쯤 와 있다고 평가하세요?
1: 사실 이제 우리 중장년 고용 정책도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중장년 내일센터라고 하는 중장년을 위한 전용 전달 체계도 갖추고 있고 또 퇴직자 취업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일 경험이라든지 교육 훈련이라든지 서비스가 많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인구 구조가 확 바뀌고 있는데 생산 가능 인구를 줄고 고령자는 늘고 그러니까 일터에서는 일손을 못 구하는데 우리 주변에서는 멀쩡한 중장년들이 일터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나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0: 네네.
1: 또 우리 중장년 개인으로 봐도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느 일터에서든 간에 중장년이라면 최소한 2, 30년 정도의 일의 경험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산업과 기술이 너무 빨라지니까 그 경험을 있는 그대로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뀌니까.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도 관리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 퇴직한 뒤에

0: 핵심 내용인 거잖아요. 노사발전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1: 아, 중장년 네일센터 중에 핵심은 네일이거든요. 네일은
0: 네.
1: 뭐냐 하면 마이 잡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0: 네.
1: 투모로우 내일 이
0: 아하.
1: 두 개가 결합된 의미입니다. 즉 중장년들의 일을 통해서 중장년들의 내일을 찾아주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저희가 전국에 40개 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12개를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세 이상이면 누구나 오실 수 있고 현재 일을 하고 계시거나 퇴직 예정이거나 또는 퇴직했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시면 되고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서울 서부센터입니다.
0: 네.
1: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상담부터 설계까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중장년 네일 센터입니다. 모두 40곳이 있는데 그곳 중에서 12곳을 노사발전재단에서
1: 직영을.
0: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담과 컨설팅을 해준다는 거예요. 중장년 분들에게, 일자리를 찾는
1: 네,
0: 분들에게.
1: 맞습니다.
0: 앞서 질문으로 넘어가면 1번이 이런 모든 상담과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된다라고 여쭤봤는데 오라고 하셨습니다.
1: 이 시리즈 이름이 이제 노사발전재단의 공짜 시리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재단 이름을 걸고 하니까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고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상담 한 번을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상담을 받으시면 저희가 6개월간 쭉 관리를 해드리고 6개월 이내에 취업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럼 한 번만 다시 등록해 주시면 또 6개월 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담당 컨설턴트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컨설턴트랑 같이 기초적으로 진단을 하고 상담을 해서 같이 나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뭘까? 이런 거를 이제 설계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0: 네.
1: 예를 들면 나는 그냥 진로 설계가 필요해. 그럼 우리 행위 설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속칭 말하면 멘붕 치료. 왜냐하면 퇴직하게 되면 사실은 트라우마가
0: 아,
1: 많이 생깁니다. 예.
0: 네.
1: 그러니까 멘붕 치료도 약간 고상하게 말하면 뭐 변화 관리겠죠. 이런 것이 필요하면 우리 전직 스쿨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이력서 쓰기, 면접 기법 뭐 이런 것이 필요해. 그러면 우리가 직업 기초 교육을 해드립니다.
0: 네.
1: 근데 난 자격증이 필요해. 그럼 저희가 훈련기간 연계해드리고요. 난 자격증이 있어. 그런데 경험이 없어. 그래서 저희가 일 경험도 연결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취업 발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0: 그렇군요. 어떤 분들이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 중장년인 것 같고 일을 찾고 있어.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네일센터 찾아가시면 되는
1: 예,
0: 거예요? 연락하시면
1: 그렇습니다.
0: 되는
1: 예,
0: 거예요? 나이 제한이라든가,
1: 40세 이상, 예,
0: 40세 이상,
1: 중장년이니까,
0: 중장년,
1: 예,
0: 40세
1: 이상의
0: 이상의 일을 찾고 있는 분들이요?
1: 일을 찾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바꾸고 싶을 수도
0: 그런
1: 있잖아요. 예, 그런 게
0: 분들도요.
1: 경력 전환이니까.
0: 그렇죠.
1: 또는 나 이제 예를 들면 회사에 있지만 내가 2년 후에, 3년 후에 퇴직 예정이야. 정년이
0: 오,
1: 있으니까 이러신 분들.
0: 네네.
1: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40세 이상으로서 내가 일을 계속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0: 그러면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에서 일터에서 일하는데, 뭔가 이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
1: 예,
0: 분들도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예.
0: 여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1: 오시면 됩니다.
0: 네. 이것도 궁금합니다. 앞서 모든 상담과 컨설팅이 무료라고 하셨잖아요.
1: 예.
0: 근데 어떤 분이 예를 들어 자격증이 필요하면 자격증 딸수 있는 기관으로 연결해드리고,
1: 그렇죠.
0: 일 경험이 필요하면 일을 경험하시는 분 쪽으로 연결해드린다고 그랬어요.
1: 예.
0: 그럼 가서 자격증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1: 예.
0: 또일 경험이면 일을 직접 이제 해봐야 되는
1: 예.
0: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은 본인이 담당해야 되는
1: 아,
0: 거예요?
1: 그래서 이제 저희 재단 자체가 훈련 기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0: 네.
1: 말씀하신 대로 나는 예를 들면 지게차 자격증을 따고 싶어. 그럼 지게차 자격증을 딸수 있는 훈련 기관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노동부에서
0: 예.
1: 내일 배움 카드라고 하는 거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0: 이런 절차까지도 안내를 해주시겠죠, 그러면?
1: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런 훈련 같은 거는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일정 금액의 자부담을 내시면 훈련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0: 네.
1: 일경험 같은 것도 그게 취업은 아니지만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데 그쪽에 일한 경력은 없어. 근데 앞으로 거기서 하고 싶어. 이랬을 때그 예상이 되는 회사에 가.

0: 가서 내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서 회사에도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또그일 경험하시는 분한테도 월 150만 원씩 석달 동안 생계를 이제 하셔야 되는
1: 그렇죠,
0: 거니까
1: 그렇죠.
0: 그 지원해 드립니다.
1: 이건 한번 중장년 내일센터 이거 꼭 내용
0: 네, 오시면
1: 참고하셔가지고
0: 아주 패키지를 쫙
1: 예,
0: 설명해 드립니다.
1: 찾아보시면 좋겠고
0: 네.
1: 이거 혹시 홈페이지도 있나요?
0: 네, 있습니다.
1: 중장년
0: 네.
1: 내일센터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담과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된다. 그리고 지원받으려면 최소 40대 이상은 되어야 한다. 두 가지는 O인 거네요.
0: 맞습니다.
1: 예, 그 설명은 지났고요. 중장년 고용정책 이제는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퇴직하고 나서 이제 그때 재취업을 찾는 게 아니라 재직 중일 때부터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고 실제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0: 예, 그게 필요한데, 그리고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신데,
1: 네.
0: 실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게
1: 솔직히
0: 문제죠.
1: 힘들죠.
0: 그렇죠.
1: 힘들어요. 네.
0: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중장년이라고 하면 나이 많은 근로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바꿔서 얘기하면 경험이 많은 근로자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 중장년들 가지고 있는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경험적인 자산이 되는 거죠.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이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근데 왜 그러면 그게 잘안 되고 있느냐? 말씀하신 대로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퇴직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은 되는데,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걸 내 혼자 스스로 다할 수는 없거든요.
1: 그렇죠.
0: 그때는 누군가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1: 객관적인 어떤 진단도 받아봐야 될
0: 그렇습니다.
1: 것이고,
0: 예.
1: 도움도 받아야 될
0: 그래서
1: 것이고.
0: 그것이 이제 다 합쳐가지고 경력 개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 앞서 3번 질문이 뭐였냐면, 오랫동안 한 우물만 판 전문직 경력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만 전문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이 다른 업종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내가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이 경력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여쭤봤는데,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네.
0: 뭐 사실은 그런 질문은 저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중장년들의 공통적인 고민일 것 같아요.
1: 네.
0: 나는 이것만 해야 하는데
1: 맞아요.
0: 이게 통할까? 사실 그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약간 애매한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그럼 그 경력을 내 30년간의 경력을 버려야 돼?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그 30년의 경력만 유지해야 돼? 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 경력을 미래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례를 몇개 가져왔는데
1: 네.
0: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분은 대기업의 연구개발 부분의 매니저로 30년을 근무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 경력에 대한 자부심은 아주 뭐 높으신데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는 거죠. 이분이 퇴직을 하시고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상담을 받고서 본인의 기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검토하다가 자동차 진단 평가 전문가라고 하는 그쪽으로 이제 설정을 하셨어요. 새롭게 설정하신 거죠.
1: 네.
0: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자격증 준비하고 교육도 받고 아까 말씀드린 일 경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걸 우리는 이제 경력 개발 계획이라고 합니다.
1: 네.
0: 경력 개발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대로 실행을 하셨어요. 지금은 자동차 진단 평가 회사의 고문으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론 이분이 알아서 그렇게 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내가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연구개발 매니저를 했는데
1: 네.
0: 자동차 진단 평가가 나의 적성에 맞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1: 본인이
0: 예,
1: 판단하기 힘들죠.
0: 그죠.
1: 네.
0: 그러니까 그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것도
0: 예.
1: 중요하군요. 내가 쌓아온 그 전문성이 과연 어떤 또 다른 분야랑 연결 지점이 있을까?
0: 그렇습니다.
1: 이거는
0: 예,
1: 본인이 알수
0: 그렇죠.
1: 없거든요.
0: 예.
1: 그런데 그것을 앞서 이야기했던 중장년 내일센터라든가 지금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하시면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진단해드리고 연결해드리고
0: 맞습니다.
1: 알려주신다는
0: 예.
1: 거잖아요.
0: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잘 몰라요.
1: 맞죠.
0: 네, 맞습니다.
1: 네,
0: 다른 사람이 봐줄 필요가 있는 거죠.
1: 그러니까요. 경력을 사실은 건강검진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방식입니까?
0: 사실은 이제 뭐 경력 개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고
1: 네네.
0: 그 경력 개발도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중
1: 예.
0: 제일 중요한 게 경력 진단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거. 우리가 어떤 경우든 간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1: 네.
0: 그 문제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하고

0: 그래야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건강관리도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이제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정기적으로 현황 파악해야 되는 거죠. 자기 몸에 대한. 똑같은 거죠. 그럼 40세 이상이면 누구나 주기적으로 경력을 진단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좀 약간 잔소리를 하자. 잔소리죠.
1: 예, 필요하죠.
0: 예. 그래서 아직 가칭입니다만 정기 개인 경력 검진 제도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1: 네.
0: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기 경력 검진이니까
1: 네.
0: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 건강검진 받듯이
1: 네.
0: 우리 홀수에 짝수에 이렇게 받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 맞춰가지고 그 건강검진 받는 해에
1: 태어난 연도에
0: 예, 받는 해에
1: 따라서
0: 맞춰서 경력 진단도 받아라 라고
1: 네.
0: 국가가 알려주고 고지해주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1: 그럼 이건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노사발전재단에
0: 재단에서
1: 앞서 우리 지금 중장년 내일센터 이야기했잖아요.
0: 그렇죠.
1: 거기서 이제 재취업이라든가 경력 개발을 위한 상담, 뭐 컨설팅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것 경력 진단 역시도
0: 그렇죠.
1: 내일센터에서 받나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뭐 100만 명이 될지 뭐 1000만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수요 파악해 본게 아니니까
1: 네.
0: 기본적으로는 그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원하시면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잔소리를 하는 거죠. 2년에 한 번씩은 경력 검진을 하세요.
1: 네.
0: 이렇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있어서
1: 네.
0: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1: 네.
0: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 검진을 게을리하면 노후가 아주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생명 연장에 불과하게 되는
1: 그렇죠.
0: 건데 경력 진단에 소홀하면 노후가 신체적인 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락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꼭뭐이 정기 경력 진단 검진 제도가 뭐 내년부터 시작될 텐데 그 전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한번
1: 네.
0: 우리 센터에 오셔가지고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중장년 내일센터. 지금 당장 가셔도 좋겠고. 경력개발센터도 시범 운영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0: 예.
1: 이건 또 어떤 건가요?
0: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12개 네일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 직영하는,
0: 예.
1: 예.
0: 그중에 일단 시범적으로 두 개를 먼저 지정을 해서 대구하고 경기하고
1: 네.
0: 이제 경력개발 시범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1: 예.
0: 그러면 일반 센터하고 경력센터하고 무슨 차이냐? 기본적으로 4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재직자든 퇴직자든 다 와서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똑같은데,
1: 네.
0: 기존에 이제 우리 네일 센터는 와서 저희 서비스 받고 취업하시면 그걸로 끝났어요.
1: 네.
0: 근데 이제 경력개발센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오셔가지고 나는 단기적으로 취업을 원해. 그러시면 뭐 해드리지만 나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뭐내 경력을 설계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경력 진단해드리고 목표 설정해드리고 경력개발 계획을 작성해드립니다.
1: 네.
0: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이행 관리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취업도 알선해 드리고 그런데
1: 네네.
0: 취업하고 나서도 또 시간이 지나서 바뀔 수도 있잖아요.
1: 예.
0: 그럼 그때는 다시 저희가 경력을 재진단해 드리고 목표도 수정해 드리고 계획서도 수정해 드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력 개발과 취업 알선이 서로 순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 드리는 것이고.
1: 그렇군요. 그 경력개발센터도 지금 시범 운영 두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0: 예.
1: 거기서 받게 되는 어떤 서비스도 무료인가요?
0: 아까 기본이
1: 여러분
0: 무료니까
1: 공짜 시리즈입니다. 지금 저희가
0: 예.
1: 하고 있는 게
0: 기본이
1: 공짜입니다.
0: 무료니까 확장판도
1: 그렇죠.
0: 무료입니다.
1: 확장판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아까 네 번째 질문이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 기업의 직원이 아니면 노사발전재단 아무런 도움 받을 수 없다라고 질문 드렸는데 X라고 하셨거든요. 기업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라고 의무화가 되어 있나 봐요. 이것이 노사발전재단과 연결이 있군요.
0: 이제 현재 고령자 고용법이라고 있습니다.
1: 네.
0: 고령자 고용법에 따르면 1000인 이상 기업은 이직 예정 근로자에게 그러니까 퇴직 전 3년입니다. 3년 후에 이직하실 분들에게 뭐 경력 진단이라든지 취업 알선 이런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돼 있어요. 기업이 자기 소속 근로자한테 1000인 이상 기업들은
1: 네.
0: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취업 전 서비스 의무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의무제니까 우리 기업은 그냥 하기만 하면 돼가 아니잖아요.
1: 네.
0: 실제로 말 그대로 퇴직 예정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1: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0: 실제로
1: 거죠.
0: 실제로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잘 모르세요, 기업들이.
1: 그렇겠죠, 기업도.
0: 그래서 저희 재단은 근데 기업마다 또 다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뭐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단은 기업에 맞춰서 제대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법적으로는 1,000인 이상의 의무인데
1: 네.
0: 저희는 훨씬 더 낮춰가지고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낮춰서
1: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의무화되지 않은 더 작은
0: 그렇습니다.
1: 규모의 예. 기업들도 또, 노사발전재단 예. 도움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0: 그렇습니다. 예.
1: 아, 여러분 오늘 시리즈 정말 공짜 시리즈 너무나 정말 알짜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고 네. 계십니다.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서 한 1분 정도 했는데 이것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가 작년 고용 강조 주간이네요.
0: 네, 네, 뭐
1: 행사도 준비되어 있나 봐요.
0: 예, 이제 슬로건이 지역을 잇다 중장년을 키우다예요. 그럼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종 토크 콘서트라든지 취업 설명회 같은 거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내일은 이제 당장 내일은 기념 행사가 시상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 주 한번 저희 재단에 관련된 뉴스 같은 잘 보시고
1: 네.
0: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1: 그렇습니다. 중장년 내일센터 비롯해서 노사발전재단의 무료 서비스들 정말 많은데요. 일단 요거 홈페이지 찾아가면 되겠죠? 오늘 설명해 주신 거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0: 네. 근데 그냥 중장년센터라고 치면
1: 네.
0: 앞에 광고들 많이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용24라고 치시고 중장년 내일센터 치시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1: 예.
0: 고용24가 우리나라 대표 공식 고용 서비스입니다.
1: 고용24에 들어가셔서 예. 중장년 내일센터 검색하시면 예. 자세한 내용 보실 수
0: 정확하게 보실
1: 있습니다.
0: 수 있습니다.
1: 여러분 공짜 시리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하는 공짜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사무총장님. 지금까지
0: 고맙습니다.
1: 박종철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4: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3: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4: 배보이 I gotta be a
3: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시민필
1: 조금 전 함께해 주신 분은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님이었습니다. 오늘 SAT 정답은 회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5: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7: 그런 곳이 있긴 할까요?
8: 답 나왔네.
9: 가자.
7: 어딜요?
9: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0: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9: 평택시!
11: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병태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7: 얼마나 걸릴까요?
11: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병택시까지요?
9: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병택시까지요.
11: 곧 도착합니다. 병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7: 세계 반도체 수도.
9: 대한민국 수소 1번지.
7: 바로 병택시.
1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7: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0: 서른 씨와 함께합니다.
1: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 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 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9월의 끝자락이 계절이 가을로 서서히 물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정도가 지나면 단풍이 절정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쾌청한 가운데 공기질이 전 권역에서 좋은 수준입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한편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주 후반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금요일 설의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따뜻한 가을옷을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성동교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뒤로는 차량들 여파로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일대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도 아직은 교통량 꾸준하게 많은 모습인데요. 사고 여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탄천 1구의 수소나들목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사고 이후 청담대교 남단부터 지금 탐천 1교까지 정체에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 의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군 당국이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만큼 최종 판정에 따라 후속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거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지뢰를 심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 위원장은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주 엄중하고 단호한 항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곧바로 군사적 대응에 나서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당시에는 북한이 우리 군 수색로에 지뢰를 심는 등 명확한 상해 의도가 있었는데 이번 사고 지역은 우리 군이 수색 작전을 펼치지 않은 곳이라며 고의성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관련 합동참모본부 1차 조사 발표를 두고 아직도 대북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가짜 평화라는 망상에서 벗어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합참의 근거를 보면 북한 매설 지뢰가 확실한데도 최종 조사를 언급하며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도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확성기 재설치와 경계 강화는 물론 대북 굴종 노선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 조사 결과는 유엔사와 평가한 뒤 발표할 예정으로 그 누구도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를 정쟁의 재물로 삼고 있다면서 고의적인 조사 지연으로 몰아가는 건 무지에 의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청 지연과 협의 없는 재청, 재재청 거부로 역대 최장기 대법관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며 국정감사장에 나와 국민의 검증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재청 거부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고 증인 채택까지 된 만큼 약속대로 직접 국민 앞에서 모든 과정을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도 대법관 후보자를 재재청해달라는 청와대 공문에 대해 대법원장만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장난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장에 나와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삼권 분립을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불러 대질신문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재재청 요구는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재청권 침해이자 국회의 임명 동의권까지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농수축산업계의 우려와 관련해 피해 보전과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CPTPP 가입 시 국내 농수산업 생산이 연평균 8,500억 원 감소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 조성된 상생협력기금 1조 원을 정부 재정으로 채우고 수출 이익을 보는 분야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해 농어민 피해 보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뉴욕에서 중재자를 통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까지 미국 측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알자지라는 아라그치 장관이 뉴욕에서 취재진을 만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 등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제안 등을 담은 이란의 7일 계획을 거부했지만 중재국을 통한 물밑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드론 공격을 받고 가동을 멈췄던 동서 송유관 복구를 마치고 홍해를 통한 원유 수출을 재개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28일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전날부터 홍해 연안 얀부항에서 동서 송유관을 통해 수송한 원유 선적을 재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원유를 운송할 수 있는 핵심 경로가 다시 가동되면서 치솟는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비 예보가 있습니다. 현재 경북 남부 동해안과 부산, 울산에 시간당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오늘 저녁이면 그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7도, 광주 27도, 부산 26도가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전북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8도, 습도는 46%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YTN 뉴스 FM.
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와의 3,250억 원대 국제 투자 분쟁 ISDS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8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이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쉰들러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습니다. 쉰들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현대 엘리베이터의 유상 증자, 즉 새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한 게 아니라 현대그룹이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고 감독하지 않아 주주인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8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약 5천억 원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고 이후 약 3,25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법에 따라 충분히 조사하고 심의했다며 쉰들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건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약 3,250억 원의 배상 책임을 피하고 소송 비용 약 96억 원도 전부 돌려받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 분쟁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14.5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았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 주말에 서울은 9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이 출근길 공기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아침 기온이 더 내려간다고요?
2: 네, 서울은 오늘 아침 14.5도로 하루 만에 기온이 4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충북 제천은 9.6도, 강원 화천 산내면은 6.6도 등 내륙 곳곳에서는 이미 한 자릿수 기온을 보였는데요. 북쪽의 고기압을 따라 찬 바람이 불어온 데다 밤사이 땅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복사냉각이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아침 공기가 쌀쌀해진 가운데 오늘과 내일은 곳곳에 비도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비가 이어지겠고 내일은 중부지방에도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낮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부터 시작해 늦은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밤에는 충청과 전북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10월이 시작되는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은 12도, 토요일에는 9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과 내일은 25도 안팎까지 오르다가 모레부터는 21에서 22도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모레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1: 네, 태풍이 또 일본 남쪽으로 향하고 있죠. 막바지 아시안게임 일정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2: 네, 26호 태풍 수리계가 일본 남쪽 해상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수리계는

0: 어제 강도 4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지만 점차 약해져 현재는 강도 2입니다. 어제 일본 기상청은 아시안게임 주 개최지인 아이치현을 비롯해 일본 곳곳에 호우와 강풍 등의 기상특보를 내렸는데요. 오늘은 특보가 상당 부분 해제되거나 완화됐지만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호우와 강풍에 대한 경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의 세력은 약해지고 있지만 남은 아시안게임 야외 경기에는 비바람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1: 네, 국민의힘의 선거 비용 397억 원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특검 측의 2심 구형량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취재 기자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2: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1: 네, 재판이 오전에 시작된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재판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시작됐습니다. 윤 전 서장의 변호인 선임 과정과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질문 등이 이어졌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후로 피고인 신문과 특검 측 의견 진술, 구형,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발언이 공소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또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고 말한 점도 허위 발언에 포함됐습니다.
1: 지난 1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됐죠?
2: 네,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무겁다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이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보면 건진법사 관련 발언을 두고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13년부터 전 씨와 교류하며 주요 국면마다 조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또 윤 전 서장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을 근거로 주도적으로 변호사를 연결해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도 해당 발언이 즉흥적이고 방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수백억 원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 역시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때 공직선거법 265조에 이는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물어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가 소속된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모두 397억 원으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이 확정된다면 이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는데 2심 구형량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정치권 공방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인데요. 영화를 다룬 영화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엔 왜 이렇게 논란이 거센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 서울의 봄은 전두환이 일으킨 12.12 군사반란을 다루며 1,300만 명이 넘는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실제 현대사를 스크린으로 옮겼다는 점은 암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974년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가상의 형사 기자를 내세워 사건을 둘러싼 의문을 추적합니다. 다만 서울의 봄이 잘 알려진 사건의 큰 줄기 안에서 상황과 대화, 인물의

0: 심리를 극적으로 재구성했다면 암살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사건의 배후에 다른 누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까지 끌어옵니다. 허진호 감독은 어느 한쪽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사건을 둘러싼 의문을 균형 있게 다루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실제 사건에 있어서의 의문과 어떤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2: 허진호 영화 암살자들 감독입니다.
1: 객관적 시선,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는 적당한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려고 노력했고
0: 제작진도 논란이 커지자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우로 규정하지 않았고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한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논란의 불씨가 된 것도 바로 이 균형입니다. 수사와 재판을 거쳐 확인된 내용과 입증되지 않은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는 건 균형이 아니라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입니다.
3: 영화 제작진은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0: 논쟁은 영화 밖으로도 번졌습니다. 작품의 문제의식을 짚은 이동진 평론가의 유튜브엔 댓글이 6천 개 넘게 달리며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음모론에 힘을 실어줬다는 비판을 받은 유명 영화 리뷰 유튜버는 별도의 영상까지 올려 자신의 입장을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4: 그 음모론을 믿지도 않고요.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치에 예민했다면 벌어지지 않는
2: 유튜브
4: 일이야.
2: 김단군
4: 오히려 정치에
2: 운영자입니다.
4: 둔감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0: 제작진은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어디까지 영화적 상상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놓고 관객들의 판단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 영화 암살자들이 이렇게 역사 왜곡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개봉 이후 처음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지난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어제 하루 6만 7천 명이 관람해서 6만 8천 명을 동원한 타짜 벨제붑의 노래에 밀려 1일 박스오피스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개봉 이후 이어온 박스오피스 1위 행진은 엿새 만에 멈추게 됐습니다.
5: 금융당국이 지난 5년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200억 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한 일종의 정보 카르텔을 적발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현장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이들의 계좌를 지급정지해 부당이익 환수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한웅 기자, 적발된 이들의 규모 얼마나 됩니까?
6: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진 않았고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20여 곳에 대해 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합동대응단이 올해 5월부터 조사를 벌이다 오늘 압수수색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명문대 경영 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인연을 맺었고 최근 5년간 일종의 정보 카르텔을 형성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다수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호 공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핵심 혐의자들은 해당 정보를 본인의 주식 매매에 이용하면서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도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상승하면 이를 고가에 처분하는 식으로 200억 원 이상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의 일회성 일탈이 아니라 내밀한 정보 카르텔 내에서 정보 공유가 장기간 반복됐다는 점,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된 전문 인력이 정보의 원천인 점, 그리고 가족과 지인 등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광범위하게 확대됐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압수수색과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의 증권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조치를 시행해 부당 이득을 남김없이 환수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도 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증거를 분석해 추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고발 및 부당 이익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한홍입니다.
5: 서울 양화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남성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대피한 카페로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려 했는지 묻자 오히려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구속영장 심사 언제 시작됐죠?
7: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법원에 들어선 A씨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법원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고개를 돌려 취재진을 바라보며 항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8: 카페에 들어가신 따로 이유 있습니까?
9: 잘못한 게
8: 없습니다.
9: 한 말씀
8: 할 수 있잖아요. 한 말씀 해주세요.
7: A씨는 추석 연휴인 그제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양화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조금 전인 11시 40분쯤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면서 A씨는 여전히 잘못했는데 나도 억울하다. 나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 다행히 시민들은 화를 면했다고요?
7: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연휴 마지막 날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나들이객이 몰린 시간이라 자칫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A씨가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하자 인근 카페 주인이 기지를 발휘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카페로 겨우 몸을 피하자마자 점주가 문을 잠근 겁니다. 급박했던 당시 상황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0: 카페에 들어가려고 그 사람이 칼로 막 창문 치고
11: 현장 목격자입니다.
10: 너무 무서웠고 영화 같은 끔찍한 상황이었어서 가지고
7: A씨는 이후 출동한 경찰과 고성을 지르며 대치하다가 거센 저항 끝에 흉기를 버리고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5: 청와대와 사법부가 대법관 후보 인선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로설까지 제기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청와대의 제재청 요구 해석에 따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로설 어떤 배경에서 나왔습니까?
12: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 제재청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제재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보고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격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청합니다.
13: 화를 내신 적도 없고 또 저희 측이 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대법원장님께 보고 드린 적도 없습니다.
12: 또 노 처장은 법원 행정처가 제재청 요구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을 뿐 특정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5: 네, 그렇다면 법원 행정처가 제시한 다양한 경우의 수는 어떤 겁니까?
12: 우선 노 처장은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제재청을 요구한 공문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짚었습니다.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건지 조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처리를 요구한 건지 명확하지 않고 후자라면 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청와대가 제청을 반려했다고 해석할 경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청와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방안에 방점을 뒀습니다. 법원의 내부적으로도 조 대법원장의 의중은 정해진 헌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5: 네, 이런 가운데 조 대법원장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직접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12: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관례에 따라 준비한 인사말을 읽고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이번엔 출석 의무가 있는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고 조 대법원장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얘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엔 직접 답변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법원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 예정돼 있습니다.
5: 당분간은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해법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12: 네, 사실상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출구 없는 대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양측이

0: 직전에 좁히지 못했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임명 제청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또 재제청 거부를 거듭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따른 후속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 대법관 인선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1: 대법관 공석 사태 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네, 지난 3월 노태학 전 대법관 퇴임 이후 200일 넘게 대법관 한자리는 공석입니다.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소부는 물론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사건이 회부된 전원 합의체 심리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 전까지 대법관 공석이 이어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0: 네, 가게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 핵심 스피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남 광주 목포시의 김원희 민주당 의원 그리고 충남 서산시 태안군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1: 안녕하십니까? 김원희입니다.
0: 이번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해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2: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합니다.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까지 운운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정작 어제 현장 방문에는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장을 외면한 채 은폐라고 결론부터 내리는 것이 국민의힘식 안보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장병들마저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이는 구태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4: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MDL 경계 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하여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만든 느슨한 경제 태세가 이번 사태와 같은 안보 참사를 유발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굴종 노선의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북한 지원 예산 역시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김원희 의원님, 뭐 순방 중에 이런 일이 이제 불거졌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데 음모론 제기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진상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 저는 이런 이번 그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추측, 예측, 상상,
6: 김원희 민주당 의원입니다.
5: 이런 것보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더 중요하다.
0: 예.
5: 오히려 그런 과학적인 조사가 진실을 규명하는데 오히려 부합하고 그 진실이 국익과 부합하다라고 생각하는 하기 때문에
0: 네.
5: 북한 지뢰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이제 합참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어제 밝혔잖아요.
0: 예.
5: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진실이 규명되면 북한에서 응당하게 책임을 지고 우리가 사과를 요구하고 규탄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야겠죠.
0: 배준영 의원은 이번에 은폐 지연 의혹을 이제 제기하면서 유엔 총회 그 연설 때문이 아니냐, 그거 설득력 없어질까봐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청와대가 군의 현장 조사는 합참과 유엔사가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서 순전히 군사적 판단에 의해서 계획하고 결정했다. 오늘 또 이런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그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7: 음모론 얘기를 하는데요.
0: 예.
7: 음모론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국방을. 이거 어제 합참이 발표했잖아요. 25년도 9월 달에 이미 여기를 지뢰

0: 매설을 해서 지형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1: 예.
0: 했습니다. 그 25년 9월 달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지뢰 매설한 거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 군인들이 들어가서 여기에 지뢰를 밟아서 사고가 난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를 왜 그러면 북한이 지뢰 매설을 했다면서요. 그럼 북한 지뢰지 어디 겁니까? 우리가 지뢰 매설을 했으면 매설하지도 안 했으면 기록에다 남습니다. 왜 우리가 수색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역에서 옛날엔 전초대대라고 그래서 지금 수색대대인데
1: 예.
0: 여기에서 수색 매복을 하고 지피장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 이렇게 일을 해놓고 지금 이걸 음모론으로 몰아붙이는 게 이게 맞습니까? 우리 군인이 다쳤는데
2: 네.
0: 우리 군이 다쳤으니 나서서 이걸 해결하고 북한 걸 빨리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죠.
2: 저도 한마디 할까요?
1: 예.
2: 그러니까 조사가 늦춰진 거에 대해서 그걸 이제 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존경하는 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25년부터 지뢰매설 의혹이 있었던 곳이고,
1: 네.
2: 그리고 지형 변화를 우리가 관찰하러 들어간 거고, 그러면서 하나가 더 있어요.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는 우리 군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지형 지물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러 간 거기 때문에
1: 예.
2: 모른다가 맞는 거죠. 근데 그 이때 또 폭우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폭우가 예고되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 폭우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사단이 들어가야 된다?
1: 예.
2: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1: 예.
2: 뭐
1: 조금,
2: 군을 좀 신뢰해 주셨으면
0: 예.
2: 좋겠어요.
0: 자, 여기에 지금
1: 예.
0: 김원희 의원님께서 지형 변화라고 그런 말을 썼어요. 지형 변화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군은 명확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적이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을 했단 말이죠. 25년 9월부터. 그러면 우리 북방, 이제 군사분 계선을 넘어서 우리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지뢰를 매설했으면 적이 지뢰를 매설한 거에 대한 명확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이게 어떻게 지형 변화입니까? 지형 변화는요,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기후 변화나 또, 이 산사태나 아니면 큰 폭우가 내려서 뚝이 터지거나 새로운 강이 열렸을 때 지형 변화지 적이 넘어와가지고 세상에 지뢰를 매설했는데 이걸 지형 변화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말로 국민을
1: 예.
0: 속이고 한이 있을 수 없는 이 용어를 쓴이 군인들부터 정치 군인들부터 척결을 해야 돼.
1: 예, 잠시만요. 제가 성일종 의원님한테 이거 여쭤볼게요. 일단 현장을 빨리 조사해야 된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촉구를 했었는데 어제 김민석 대표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현장에 갔는데 왜 국민의힘 그런 국방위 위원들 같이 안 갔냐라고 했잖아요. 안 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0: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어느 현장을 갔습니까? 전방에 부대를 갔지. 그 부대를 갔지. 이 현장은요, 남쪽에 철책선이 있고 북한에 철책선이 있어요.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사고 현장 지점이
0: 그
1: 아니다라고 보시는
0: 사고
1: 거예요?
0: 현장 지점이 아니지요. 사고 현장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회에 와가지고 정확하게 보고하면서 이거를 해야지. 아, 현장 보이지도 않는 전망대에 가가지고 거기에 지도 놓고 브리핑한 거예요. 마치 현장을 우리가 가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건 쇼고 이거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 언제
0: 네?
2: 사고 현장을 간다고 그랬어요?
0: 아유, 지금
2: 사고 현장을 가는
0: 아니,
2: 게 아니라
0: 현장
2: 이
0: 방문이라면서요?
2: 현장에 사고 현장하고 이 사고 현장과 가까운 전방 부대를 가는 것을 어떻게 동일시합니까? 사고 말씀하신 대로 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 현장을 어떻게 합니까? DMZ 아닌데.
0: 그러기 때문에 이런
1: 그래서
0: 거는
1: 동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0: 그러기
1: 겁니다.
0: 김 의원님
2: 잘하셨습니다.
0: 아니 김 의원님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문가들 지뢰
2: 아, 좋은 얘기입니다.
0: 판별하고 있는 이런
1: 예.
0: 분들이나 공병대 이런 분들이 그 현장에
1: 예.
0: 가서 하도록 하고 왜그 군부대 거기에 우리가 가가지고 번거롭게 해요? 그
1: 예.
0: 조사를 해야지.
2: 네네.
0: 이거를
2: 그거
0: 한 결과를 국회에 와서
1: 예.
0: 얘기하면 되는
2: 네. 그러니까
0: 것이고.
2: 하도 국민의힘에서 조사가 늦어진다고
1: 예.
2: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런 의혹을 풀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1: 예.
2: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성 의원님 말씀 맞다고 봐요. 아니, 굳이 현장에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최고의
1: 예.
2: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그걸 보고하고 그 보고가 진실된 것인지를 파악하면 되는
0: 맞는
2: 일이죠.
0: 말씀입니다. 그래서
2: 네.
0: 그런 사실을
2: 네.
0: 합참이나 장관은 이 사고 조사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보고받는
1: 예.
0: 자니까.
1: 예.
0: 그래서 국회에 와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게 목적이지 그거를 뒤에 철책선 배경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여기 마치 현장에 와 있는 느낌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예. 이게 꼼수라는
1: 이
0: 거예요.
1: 이 얘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0: 손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표를 해서 듣는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은 혼란스럽다. 국방부 장관이 오전에는 저런 말 하더니 밤에는 북한께 맞는 것 같다고 하고 군은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하는 것 같거든요.
1: 저는 아까 뭐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진실을 접근해 가는 게 좋겠다.
0: 예.
1: 그리고 군을 좀 신뢰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의혹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추측이나 상상보다는
0: 네.
1: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파악하고 그것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래서 나타난 현장을 보고 그 진실되게 그걸 보고하고 그
0: 예.
1: 보고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합당하게
0: 예.
1: 만약에 북한 지뢰인 게 이제 거의 지금 합참의 발표에 따르면 그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북한한테 응당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객관적 진실을 파헤칠
0: 예.
1: 필요가 있다.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0: 예.
1: 이런 얘기를 당시 했던 거고 이제는 합참의 발표로 북한 측의 지뢰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이제 사실로 밝혀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책임 있는 응당한 대응을 해야죠.
0: 예.
1: 북한한테 사과도 요구하고 북한을 규탄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금 이 대인지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니까 대인지뢰를 금지하는 협약인 오타와 협약이 지금 남과 북이 다 안 들어가 있거든요.
0: 예.
1: 이번에 이번 기회에 오타와 협약에 같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대책을 논의할 때다.
2: 북한이 안 들어가 있다고요.
1: 우리도 안 들어가 있어요. 남한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0: 예.
2: 여기에 객관적 사실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작년 9월부터 북한이 이제 군에 가면은요 GP가 있고 GOP가 있어요. GP는 철책선 안에 있는 관측하고
0: 예.
2: 북한을 감시하고 또 사고가 나면 우리가 대응을 하는 곳이고요. GOP는 약간 좀 뒤에 있죠. 이 두 곳에서 다 큰 망원경을 비롯해가지고 저녁에 볼 수 있는 이 장비까지 다 돼 있습니다. 북한군이 이동하고 어디를 넘어오는 거 다 기록하고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 9월 25년 9월부터 북한군이 와서 지뢰를 매설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장관이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북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아니, 지뢰를 매설해놓고 간 그 지역에서 폭발 사고가 났는데 그게 북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몇
0: 예.
2: 시간 뒤에 이 이야기를 하면 장관의 말에 신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 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장관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이 장관이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단이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적이 활동했고 지뢰를 매설했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장관이
1: 네?
2: 그거를 왜
0: 네.
2: 그거를 자꾸 숨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이 장관의 말을 신뢰하겠냐는 거예요.
0: 네.
2: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0: 의원님
2: 그런데
0: 제가 좀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북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매설인지 유실돼서 떠내려온 것인지 그걸 또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 거기는 유실 떠내려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풀섭이고 강도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내려와서 이 지뢰에 대해서 매설을 했기 때문에 지형 변화라고 쓴 거예요. 매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형이 지뢰지대가 돼버린 거지요. 그래놓고 나와서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북한 건지 아닌지 확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장관이 도대체 제대로 일을 하는 겁니까 이거?
1: 저는 비판받아 뭐 그렇게 비판하시는 거는
0: 예.
1: 저는 야당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0: 예.
1: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유실 지뢰냐 고의 매설 지뢰냐 의미 없이 북한의 지뢰라고 밝혀진 순간 이건 북한의 책임이죠. 그거는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0: 예.
1: 사실은 북한에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유실 지뢰면 북한이 뭐 묻은 거 아닙니까? 사실 뭐 흘러나왔어서 고의성은
0: 예.
1: 좀 줄어든다 하겠지만
0: 예.
1: 어쨌든 북이 애초에 매설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어서 거기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사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강력히 요구하고 규탄해야 된다. 이런
0: 김
2: 의원님 말씀이 정확하신 겁니다.
0: 예.
2: 저렇게 처음부터 스탠스를 섰어야지요. 그래놓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음모론이고 여야에 무슨 뭐 안보에 여야가
0: 예.
2: 없다. 아니 이거는 정말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최상병 사건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0: 예. 오늘 김원희 의원님께서 워낙 좀 여의도 신사셔서 지금 국민의힘의 모든 비판을 다 수용해 주시니까 지금 공방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1: 그러니까, 아니,
0: 지금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1: 뭐 저는
0: 유실된 거라도
1: 오늘 예. 우리 뭐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논평도 냈지만
0: 예.
1: 이게 북한

0: 지뢰라고 밝혀진 이상 북한이 사과해야 되고 북한의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게 당연한 역할이죠.
1: 그게 사과 요구 이상으로 정부가 어떤 좀 대응책을 준비하는 건 없을까요?
0: 아직까지 제가 들은 건 없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2: 전에 말씀 그 전에 조치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15년도인가요? 그때 지뢰사고가
1: 북한 지뢰 사건
2: 났었지요.
1: 때.
2: 그때에 바로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틀었지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바로 북한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심리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북 확성기라든가 아니면 북한으로 내려보내는 전단 같은 경우도 북한에 압박을 줄수 있는 거예요. 지금 MDA를 넘어서 대한민국 땅에 지뢰를 심어놨다. 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이걸 다 관측했던 거거든요. 당시 이 사단장이 그걸 알고도 이거 조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우리가 쓸수 있는 카드를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그 무기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검토해야죠.
1: 간략하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장 조사 추가로 더 이뤄진다고 하는데 그 대응하는 시점이 지금 뭐 바로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더 철저한 조사 이후에 해야 된다고 보세요?
2: 그거는 그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지요.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고 이거는 100% 북한 겁니다. 1년 전부터 관측해왔던 장소고 지뢰를 매설했다라고 국방부가 어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추후 조사 결과와 대응 방안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의 영화가 지금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죠.
3: 교포 이제 문태광군
4: 암살은 북괴 지령 활짝하기는 2호로
5: 다섯 발 돌아가는 권총이에요.
1: 영화 암살자들입니다.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놓고 여야가 역사 왜곡이냐 아니냐 갑론을박이 지금 뜨겁습니다. 지난 1974년 8월 15일 제일교포 2세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해 유경수 여사가 사망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했는데 이 피격의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보수 야권이 총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고발 당하고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 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이냐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한동훈 의원. 표현의 자유에 비판할 자유도 있다. 5.18이 북한 소행이고 세월호 참사가 민주당 소행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다면 많은 비판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가세했는데요. 영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유족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패륜적 범죄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자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그럴수록 이 영화만 대박난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암살자들은 픽션 영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인들에게 간섭을 하면 창작력이 후퇴를 하니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적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저는 영화 제작이나 상영도 자유. 그리고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혹은 방법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자유. 그리고 또 영화를 보는 시청자들의 마음도 자유. 뭐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저도 사실 뭐 영화를 보지는 못해서 영화를 세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과거에도 뭐 역사를 다룬 영화들이 있긴 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 가상 시나리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 표현의 자유가 역사를 왜곡해도 되나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해도 되나요? 표현의 자유가 인격을 모독해도 되나요? 살아있는 유족에 대한 이러한 고려를 안 하나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근간에 있었던 거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죠. 하나는 뭐냐면 배재고 학생들이 야구하다가 게임이 격렬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벅까지 얘기했습니다.

0: 주택 압수수색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고등학생들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그럼 거기는 고등학생들이 하는 그 표현의 자유는 뭐라고 할 거지? 무섭노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노자. 노무현 대통령 비하 발언이라고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그 표현의 자유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역사적 사실이 명확한 거잖아요. 김정일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평양을 갔었을 때 하급자들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이다라고 사과까지 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제가 여기 하나 저 하고 싶은데, 이 영화사에 투자한 회사가 중국의 회사라는 거예요. 중국의 중국 중심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산당 통제하에 있고 공산당 번영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해준 이 회사가 이런 걸 했다고 그러는데, 이 회사가 그동안 내부자들이니 서울의 봄이니 남산의 부장들이니 이런 것들을 계속 영화를 만드는 회사예요.
1: 사실 그렇기 뭐 때문에 중국자분이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영화만 노렸다 뭐 이렇게 해석하긴 좀 무리한.
0: 그런데 이 회사가 내부자들을 비롯해서 서울의 봄, 남산의 부장들, 이러한 좌파들이 중국의 임지자 전에 혹시 말려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함께 저는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자본이 꼭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예. 이 국가 간의 인지전이나 여러 가지가 벌어지고 있는데 예. 전직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영부인의 암살 이 사건에 이거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예. 네. 공산당의 번영을 위해서 이 영화를 제작하라고 했으면 허 감독이 제작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좀 국민의힘의 오바라고 생각하고요.
1: 예.
2: 제가 예전에 우리 대학 다닐 때 영화 하나 유명한 게 있습니다. 음모론, 대표적인 음모론.
1: 뭔가요?
2: JFK라고요. 존 F. 케네디의 암살을 둘러싼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그런 내용이죠. 존 F. 케네디가 베트남 종전에 베트남 전쟁을 종전시키려고 하니까 당시에 군산복합체와 CIA 강경파들이 뜻을 모아서 종전을 하려고 하는 존 F. 케네디를 암살했다는 내용의
1: 예.
2: 그게 91년도 영화입니다. 25년 전 영화인데요. 그 음모론, 그때 제기했던 음모론을 우리가 믿습니까? 25년이 지났지만 어떤 사실도 바뀌지 않고 그냥 그 영화는 음모론.
3: 군이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북한 매설 지뢰로 최종 판정될 경우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우리 측 대응을 놓고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 대응과 오늘의 정치권 이슈,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9: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10: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7: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9: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0: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1: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3: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2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5: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7: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선선한 아침을 뒤로하고 한낮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현재 25.1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춘천은 25도, 안동 23도, 광주는 23.9도고요. 부산에서는 지금 약하게 비가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내일은 곳곳에 가을비가 지나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위로 점심시간쯤이라 이동 차량이 많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가는 게 정체 없이 통과합니다. 하남 쪽으로도 대체로 여유 있지만 여의도권 일부 구간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 부근 4차로에 차선을 그리고 있어서 그 때문에 주변이 혼잡합니다. 내부 순환로 따라서 성수 쪽으로는 연희와 홍제 사이 3차로 쪽에 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서 3차로 주변을 지나는 차량들은 약간 주의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 현재 대전나들목 부근에서 잠깐 밀리고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을 위해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다음 달 13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합니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편파수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민중기 특검팀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브리핑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사건 이첩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이 된 민특검 등 관계자들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수사상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민특검 등이 범죄 혐의를 은폐하려 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오늘 오전 영화 제작사 김원국 대표와 허진호 감독, 권기준, 이지민 작가를 허위사실 적시에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이 제작진이 영화 암살자들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 시해 사건의 배후에 있었다는 것처럼 인식하게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문대 경영 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 회사 출신 금융 엘리트들이 정보 카르텔을 조직해 사전에 빼낸 상장사 미공개 내부 정보로 수백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겨오다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이 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오늘 핵심 혐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5년 동안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지배구조 개편이나 인수합병 등 상장사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가족과 지인에게 전달해 저가 매수한 뒤 고가에 파는 방식으로 200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20대 공군 하사가 관사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목숨을 끊기 전에 화장실 문에 붉은 글씨로 이름을 남겼는데 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부모님이 기억하는 22살 김모 하사는 무엇이든 해내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공군 하사로 임관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군복이 맞지 않는 옷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송특기훈련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부적응자라는 주홍 글씨는 군생활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자대 배치를 받은 뒤부터 암묵적으로 소외되기 시작했다고 가족들은 기억합니다.
5: 그냥 일반 사병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운전만 주로 시키고.
6: 김하사 어머니입니다.
4: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돼 사무실을 홀로 지키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7: 사무실 이제
6: 김하사
7: 경사 간부들 이렇게 있으면서 저 하사는 왜 저러고 있나 뭐 이런 또
4: 결국 군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정상적 복무가 어려운 장병의 전역 여부를 심사하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부대에 요청했습니다. 정신과 진료까지 받으며 차곡차곡 자료를 모아 제출했지만 절차는 더뎠습니다. 진단서에 담긴 위험 신호들은 심사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는 게 가족들 주장입니다.
5: 정신병원력 그런 게 더 유리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진단서까지 다 해가지고 실패가 몇 번 이래 지각을 하고 막 그래 근무 이탈이나 뭐 그런 걸로만 올렸대요.
4: 지난 24일 추석을 맞아 본가를 찾은 김아사는 찜질방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 관사로 돌아와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부모에게 남긴 유서에는 끔찍한 세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 화장하고 뿌려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서 말고도 화장실 문에 붉은색 글씨로 이름 10개가량을 또박또박 적어뒀습니다. 함께 복무하던 부대원 이름도 담겼는데 유족은 왜 마지막 순간 이들을 지목했는지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7: 왜 그런 그 극단적 선택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 내용 그게 저희가 알고 싶어서 정말 법과 한번 싸우고 싶어요.
4: 이에 대해 군은 현재 공군 수사단이 김아사 사망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겨진 붉은 이름들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3: 북한군 송환 비공개 문제를 두고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외교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러시아 매체들이 선동 왜곡 보도를 통해서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AI로 만든 자극적인 사진까지 게시를 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러 성향 매체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뺨을 때리는 모습, 당연히 AI로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입니다. 청와대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협상을 깨고 북한군 송환 사실을 폭로했다며 우크라이나에 강하게 항의하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X 게시글까지 맥락을 바꿔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맥락상 이처럼 잔인하고 무책임할 수는 없는 노릇, 살인자나 매국노 이런 표현은 왜 북한군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국내 비판을 반박하면서 나온 표현인데 러시아 통신사 레그눔은 한 컬럼니스트의 주장을 인용해서 이 표현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한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일이 소통 문제나 이 실수가 아니라 군사적인 원조 문제가 원인이다라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한 칼럼니스트의 기고문을 보도하며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폭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요격 미사일을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우크라이나의 외교적인 고립을 노린 러시아의 노림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외교 전

0: 전문가들은 국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을 차분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라고 조언하는데요. 북미 대화가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북한군 송환 폭로 사건이 우리 안보 외교에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부산 북항에 12일째 머무르고 있는 상어 북항이가 여행을 마치고 오늘 고향으로 복귀를 시도합니다. 시민들은 친수공원 주변에 늘어서서 부산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북항이의 완전한 귀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미 기자, 북항이가 무사히 고향으로 가야 될 텐데 먼 바다로 유도하는 작업이 시작된 건가요?
2: 네, 오전 11시를 조금 넘겨 시작은 됐는데요. 지금은 재정비를 위해 잠시 작업을 멈춘 상태입니다. 원래 오전 10시에 시작 예정이었는데 상어 북항이가 수면 쪽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1시간 정도 시작이 늦어졌습니다. 부산시와 소방, 경찰은 선박에서 펌프를 이용해 물을 뿜어내면서 북항이를 수로 밖 바다로 유도했습니다.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대신 스스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상어 북항이의 활동성과 호흡엔 이상이 없지만 열흘 넘게 먹이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현재로서는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먹이 활동을 하게 되면
4: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소입니다.
3: 수면 위로 이렇게 물보라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게 분명히 포착이 되거든요.
2: 북항이가 스스로 바다로 나가는 게 최선이지만 열흘 넘게 체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좁은 인공수로에 머무는 것은 체력도 떨어지고 자유로운 이동에도 제약이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북항 친수공원 수로 폭은 30에서 60m, 수심은 2.5에서 4m 정도입니다. 오늘 유도작전에는 소방에서만 구조보트와 펌프차 등 장비 6대와 30명 정도가 동원됐는데요. 경찰과 부산시에서도 구조보트 등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모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향하던 북항이가 반복해서 잠수를 했다가 방향을 바꿔 되돌아오면서 1시간 넘는 유도 작업에서도 바다로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도 북항이가 나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일 그물을 활용해 바다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네, 부산의 북항이 들썩일 정도로 시민들이 많이 찾았는데 상어 북항이 부산시의 명예 홍보대사로도 위촉됐죠?
2: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찬반 투표를 거쳐 북항이를 부산시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위촉장은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가 대신 받았는데요. 북항이가 부산은 물론 전국에서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관람객을 끌어모았던 만큼 부산시의 고마움도 각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5: 명예 홍보대사다. 아들 놓으면 아들하고 같이
4: 전재수 부산시장입니다.
5: 기다리고 있을게. 안녕.
2: 오늘 북항이의 귀향길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친수공원 수로 양쪽으로 몰려들어 북항이를 향해 손을 흔들며 무사히 바다로 돌아가라는 염원을 전했습니다. 현장에는 메모를 붙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는데요. 시민들은 부산에 와줘서 고맙다. 여행이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붙이며 북항이를 배웅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해 북항이를 보기 위해 북항에 몰려든 시민은 60만 명을 넘었고 주변 상권도 때 아닌 특수를 누렸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0: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이 결승행을 확정지으며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2연패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다이빙에선 중국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은메달이 나왔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1: 세계 랭킹 4위를 제압하는 데 38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안세영은 아시안게임 4강전에서 중국의 천위페이를 세트스코어 2대0으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최초의 2연패까지 남은 경기는 이제 단 하나. 결승전 상대는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로 안세영은 최근 맞대결에서 8연승에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강호들을 잇따라 꺾으며 4강에 오른 세계 랭킹 46위 유태빈의 돌풍은 일단 멈췄습니다. 다만 준결승 패자 모두에게 동메달을 주는 규정에 따라 유태빈은 한국 선수로선 16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남자 단식 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중국이 시상대 맨 위와 두 번째 자리를 독차지해온 다이빙에선 귀중한 은메달이 나왔습니다. 김영남이 남자 1m 스프링보드에서 2위에 오르며 다이빙 강국 중국의 벽에 균열을 냈습니다. 여자 1m 스프링보드에서도 김수지가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예선에서 실격 처분을 받았지만 항소 절차를 거쳐 구제돼 극적으로 결선에 진출했던 육상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은 동메달을 일궈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0: 네, 전해드린 것처럼 육상 남자 400m 계주 대표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서민준과 나마디 조엘진, 이재성, 비회사 다니엘 가사마로 이뤄진 대표팀은 어제 육상 남자 400m 계주 결선에서 중국 타이완에 이어 세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38조 43의 한국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2: 네, 제트스키가 질주하는 이곳, 일반적인 물 위는 아닌 것 같죠? 침수된 도심 한복판에서 천진난만한 미소와 함께 드리프트로 원까지 그리면서 물놀이를 즐깁니다. 현지 시각 지난 27일 태국 방콕의 폐차버리 도로에서 벌어진 일, 이 남성은 이 모습을 직접 SNS에 올렸습니다. 당시 강한 비로 침수가 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상황이었는데요. 주민들의 신고로 적발된 남성은 교통방해와 타인에게 불편을 끼친 혐의로 징역 15일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0바트를 선고받았고 제트스키 역시 몰수됐습니다. 침수 도로를 재미삼아 즐겼던 대가를 톡톡하게 치렀네요.
0: 밤하늘에서 거대한 불덩이 하나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지난 26일 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포착된 장면인데요. 게시자는 UFO라는 태그를 달고 글을 올렸습니다. 비슷한 영상이 여러 개 올라왔고요. 굉음이 들렸다는 목격담도 있었는데요. 정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유성이나 우주잔해 등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 태국의 방콕 운하 옆에서 발견이 된 대형 도마뱀 두 마리 서로를 붙잡더니 대뜸 힘겨루기를 시작합니다. 옥신각신 꼬리로 중심을 잡고 두 발로 서서 밀리지 않으려는 모습이 레슬링 같기도 하고 마치 우리나라 씨름 같기도 한데요. 두 도마뱀의 몸의 대화는 30초 분량의 영상 내내 계속됐습니다. 도마뱀의 정체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넓게 분포하는 무랑 도마뱀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태국에선 꽤 자주 목격되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0: 큰 프로펠러가 달린 장치 속에 무언가 작은 검은 물체가 보이시죠? 손으로 꺼내보니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새끼 고양이 3마리가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있는 한 작업장에서 촬영된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산업용 분쇄기 안에서 들리는 울음소리에 직원들이 기계 작동을 멈추고 분해하면서 고양이들을 구조했다는 후문입니다. 네, 합동참모본부가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의 원인으로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2: 네, 또 북한 매설 지뢰로 최종 판정이 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신정우 한국 국방포럼 사무총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합참에서 북한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 얘기부터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4: 해당 지역에
3: 아군의 지뢰 매설 기록은 없고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25년 9월에 발견된 점. 둘째, 국과수 1차 감정 결과로 갈색 이물질이 검출되고 철제 파편이 없는 것을 고려시 폭발 원인은 아군 지뢰가 아닌 것이 확실한 점.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0: 네, 일단 우리 군에서는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 지뢰로 추정한다는 건데 그 근거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4: 어제 합참에서 네 가지를 좀 발표했죠. 예. 뭐 첫 번째는 작년 9월부터 북한군이 그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면서 지금 MDL을 국경선으로 지금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우리 MDL을 침범해서 지뢰를 매설했던 그런 활동의 어떤 정황들이 있었고 한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어제 합참이 저녁에 이제 긴급하게 발표한 이유는 예.

0: 국과수 발표 결과가 아, 어제 오후에 늦게 나왔기 때문에
1: 그 파편을 분석한
0: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편 자체 보면 북한군 지뢰하고 우리나라 지뢰, 우리 군의 지뢰하고는 폭약의 성분이 좀 다릅니다.
1: 그렇군요.
0: 북한은 TNT를 주로 쓰고요. 그리고 갈색의 파편인데 아마 갈색 플라스틱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군도 플라스틱 지뢰 쓰긴 하는데 국방색이에요. 갈색을 쓰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군이 쓰지도 않는 지뢰와 뭐 재질과 성분이 화약 성분이 거기 있다면 우리 군께 아니고 북한께 분명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1차 국과수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긴급하게 뭐 일단 브리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합참은 이 폭발한 지뢰가 북한의 수지 반보병 지뢰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종류의 지뢰인가요?
0: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네. 뭐 수지 반보병, 수지는 플라스틱. 그 반보병이면은 이제 대인 지뢰라는 뜻입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제 반탱크 이러면 예. 뭐 대전차 지뢰 이렇게 예.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지 재질로 만들어졌는데 북한의 목함 지뢰 같은 경우 이거는 그 수지 재질이긴 한데 지금 증언에 따르면 이 지뢰는 아닌 걸로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장병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각형이라고 좀 표현을 했어요.
1: 사각형.
0: 예, 예. 그러면 이제 북한이 쓰는 목함 지뢰 가능성이 높은데 예. 목함 지뢰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함 지뢰 같은데 지금
1: 지뢰
0: 나오는
1: 종류가 참 다양해요.
0: 예. 예. 뭐 목함 지뢰, 수지 반보병 지뢰, 나뭇잎 지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뭇 지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폭 목함 지뢰는 목재로 만들어지는데
1: 네.
0: 이게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때는 구하기 쉬운 게 목재였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산 거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플라스틱이 또 좀 활성화 또 많이 또 개발되고 많이 또 흔히 쓰였다 보니까 어쩌면 플라스틱을 쓰는 게 더 지뢰를 매설할 때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나무가 땅속에 오래 있는 것과
1: 네.
0: 플라스틱이 땅속에 오래 있는 게 풍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땅속에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목함 지뢰인데 형태인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아니냐. 근데 현장 조사 해봐야 됩니다.
1: 예.
0: 왜냐하면 저 나무
1: 저 중에 어떤 거일지 지금 확정할 수 없다.
0: 예,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거의 목함 지뢰 같은데
1: 예.
0: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함 지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현장에는 지금 두 발이 폭발하고 지금 한 발이 그 진술 장병의 얘기에 따르면 아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뭐 사진 정도로 찍어 와도 뭐 수건 어렵더라도 사진 정도 찍어 와도 북한의 어떤 지뢰임이 거의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네, 예.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건데 지뢰 탐지기를 갖고 갔을 텐데 이게 탐지가 왜 안 될까 이 부분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지뢰가 플라스틱이나 이런 목재로 하면은
1: 네.
0: 우리 지뢰 탐지기는 보통 철 성분을 탐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제 지뢰 탐지기가 또 있습니다. 그건 그 철 성분도 탐지를 하고
1: 예.
0: 지표면 2가 레이더를 또 사용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 땅속을 보는데 이 형상을 보고 이게 지뢰라고 사람이 결국 식별을 해야 되잖아요.
1: 예.
0: 근데 다른 물질들, 나뭇가지나 아. 돌같이 경치가 되면 중첩돼 보이면 실제 사람이 눈으로 보더라도 이게 지뢰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죠.
1: 그러니까 탐지기가 잡아낼 수 있는 게 100%가 절대 될 수가 없겠군요.
0: 결국 사람 눈으로 이걸 지뢰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1: 인식을 해야 돼요.
0: 예. 근데 하지만 지뢰가 우리가 보통은 동그랗다. 네모나타지만은 나뭇가지나 돌들에 의해서 중첩돼 보이면 이거 지뢰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어제 사고도 보면 폭발 사고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미 개척한 통로라고 생각해서 이미 개척은 다 했어요.
1: 예.
0: 돌아오다가 이제 지뢰가 밟은 거죠. 갈 들어갈 때는
1: 예.
0: 우리가 뭐 상추 지뢰를 아시겠지만은 사람의 체중에 의한 압력으로 터지잖아요.
1: 예.
0: 아마 처음에는 통로 개척할 때 아마 이 압력 자체가 크게 작용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터질 수 조건이 안 됐던 거죠.
1: 예.
0: 그러니까 돌아올 때 이제 압력이 뭐 이제 정확하게 압력이 가해져서 폭발이 두 번이나 일어난 게 된 거죠.
2: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만든 이런 지뢰들 실제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장비는 따로 있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철 성분 같이 탐지하는 장비들은 기본이죠.
2: 네.
0: 근데 플라스틱은 탐지가 안 되니까
2: 네.
0: 지표면 2가 레이더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탐지를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결국 사람의 눈으로 이게 지뢰인지 아닌지 식별을 해야 되는데 땅속에 보면 뭐 지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무나 돌들이 있고 중첩돼 보여버리면 사람이 이게 지뢰가 아닌지 지뢰로 인식을 안 할 수가 있죠.
1: 네. 네. 일단은 군에서 판단할 때는 북한의 지뢰인 것으로 높게 판단을 한다. 사실상 이제 뭐 확정하는 분위기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일부러 매설을 한 것인지 흘러온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될 텐데 현장을 보고 어떤 걸 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0: 제가 어제 그 합참 공개한 사진을 좀

0: 보니까 예. 지뢰는 설치 밀도가 있습니다.
1: 밀도.
0: 밀도가 왜냐하면 예. 이제 이게 살상방에 2m의 폭발력을 가지는 지뢰이기 때문에 이게 1m를 붙여놓으면 연쇄 폭발이 나죠.
1: 예.
0: 그럼 지뢰로서 의미가 없으니까 간격을 둡니다.
1: 예.
0: 근데 어제 대충 제가 합참에 설명을 드리니까 아마 2, 3m 간격으로 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 혹시 현장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0: 어제 그 현장에서 예. 수풀 사이에서
1: 예. 예.
0: 뭐 일단 네, 이 사진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뭐 동그란 원이 좀 두 개가 있죠. 예. 그 중간에 좀 화구가 좀 보여지는데
1: 예.
0: 조각력이 2m입니다. 그 북한군의 교례에 따르면 목함지뢰 설치는 2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네. 이렇게 합니다. 뭐 지형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게 길은 아니, 길은 개척한 길이니까
1: 예.
0: 뭐 저희 2m 간격을 봤을 때는 북한군 교례하고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또 경사면에 또 옆에 또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지뢰가 또 저기서 유실돼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뭐 어제 합참에도 설명했지만 DMZ 지역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 드넓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지면 같은 것들이 일부 지역은 뭐 좀 땅이 아니라 스폰지 같이 말랑말랑한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뢰를 깊게 묻지는 않습니다. 지표면에 아주 얇게 묻어버리는데 그게 유실돼서 저기 굴러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현장에 가서 뭐 정확하게 지뢰의 어떤 설치 밀도를 보고 이게 북한군 교류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현장에 남아있던 진술에 의한 그 지뢰 한 발을 우리가 해서 또는 사진만 촬영해도 북한군의 의도를 매설한 건지 아니면 유실된 건지를
1: 유실된 거면 지표면에 보통 드러나 있나요?
0: 충분히 드러나 있죠.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지 지표면에 살짝 문다고 하잖아요.
1: 예.
0: 그럼 저는 목함 우리가 우리 군이 쓰는 M14 대인지뢰는 물에도 뜹니다. 목함지뢰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가벼워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실이 상당히 쉬운 거고 그래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뢰에다 뭐 끈을 달고 뭐 핀을 또 박아서 이제 안에 하는데 핀도 뭐 계속 유실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실이 아주 쉬운 지뢰라고 볼 수 있죠.
2: 그런데 그 아무래도 유실됐을 가능성은 좀 낮지 않냐라고 보는 게 그렇게 떠다닌다든지 이렇게 흘러내려왔으면 좀 눈에 보이거나 그래서 그 우리 장병들이 이제 쉽게 밟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그럴 가능성 좀 매설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저는 뭐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실하게 현장 조사를 통해서
1: 예.
0: 이걸 밝혀낸 다음에 유엔사 정전위와 같이 북한의 정전위적 위반을 어떤 증거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조사 결과 가지고 뭐 북한에 정당한 항의를 한다는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정말 스모킹건을 또 찾아야죠. 그럼 어느 정도는 다 찾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하지만은 결국은 이런 뭐 그 유실 뭐 이런 유실이 됐냐 아니면 매설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의 어떤 그 판단은 전혀 극과 극이 될 수밖에 없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좀 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현장에 답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장병들의 진술일 것 같습니다. 어떤 정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진술을 받아내야 될까요?
0: 뭐 진술은 어제 대충 다 증언이 예. 나왔죠. 뭐 투입된 장병들 증언에서 일단은 거기 지역에 대해서 이제 지뢰가 이제 일단 이렇게 지그재그로 매설된 북한군 교리하고 일치한 것 같다. 그 두 번째는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를 발견했다.
1: 네.
0: 근데 그 지뢰가 우리가 드러날 때는 몰랐잖아요. 근데 아마 그 목함 지뢰가 폭발하면서 그 약간 얇게 묻어놓았던 그 지뢰가 아마 지표면을 돌출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1: 예.
0: 그 마지막에 3번 지뢰, 터지지 않는 3번 지뢰가
1: 예.
0: 발견 3번 지뢰가를 봤을 때는 매설의 가능성이 또 큰 거죠. 하지만은 우리가 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는 없고요. 뭐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장 조사를 한번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군에서 이제 결론을 좀 조만간 낼 걸로
1: 네.
0: 생각됩니다.
1: 지난해부터 뭐 지형 변화가 있었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0: 군에서는 이제 그 표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많이 받고 있죠.
1: 예.
0: 이게 뭐 지뢰 매설 지금은 드러나는 정황을 봐서는 지뢰 매설 어떤 정황이다. 아까 국경선 뭐 남북한의 적대적 두국가론 그리고 국경선 요새화
1: 예.
0: 그리고 MDL을 북한은 이제 국경선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시설과 지뢰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냥 지형 변화가 아마 지뢰를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좀 추정됩니다. 그 표현을 좀 군에서 약간 이제 지뢰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1: 예.
0: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우리 쪽에 넘어서 지뢰를 매설했어라고
1: 예.
0: 하면 국민들의 어떤 반감이 좀 클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표현을 좀 더 순하게 했는데 저는 그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2: 예. 만약에 지뢰가 뭐 북한 그것으로 좀 뭐 나중에 확인이 되고 혹시라도 뭐 매설이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조사 결과로 나오게 되면 이걸 이제 북한에 이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뭐 요청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0: 지금 좀 안타깝게도 이게 2015년도하고 좀 상황 좀 많이 다릅니다. 네. 어떤 많은 분들이 2015년하고 혼재 생각하시는데 2015년도는 우리 1사단 그 수색부대 수색 장병들이 그 DMZ로 들어와 있는 통문이라고 합니다. 철책문 사이에 앞뒤가로 설치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발도로 고의로 병력들이 다니는 길에다 밟아 놓은 것이고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 정상적인 수색로는 아닙니다. 북한의 이제 국경선 요새에 따라서 정전협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색로를 벗어나서 그 지점을 가기 위한 통로 개척 중에 일어나는 사고거든요. 근데 이걸 과연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로 봐야 되냐. 내에서는 약간 해석에 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 지역으로 넘어와서 지뢰를 설치했다는 건 분명히 정전협정 위반 사항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뭐 조사해서 뭐 일단 GPS로 들고 왔다고 하니까 정확히 측량을 통해서 북한의 지뢰 매설이 우리 지역 넘어왔다. 그럼 뭐 유엔사를 통해서 항의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과연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는 생각을 해보면 좀 어렵다고 보죠.
1: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한 북한의 아무 입장도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목감지뢰 사건 때 2015년 때는 대북 심리전, 뭐 대북 확성기 같은 방안으로 이제 대응을 했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응책의 시나리오라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아, 글쎄요. 뭐 지금 저는 이 사안을 볼 때 뭐 모 국회의원분들이 뭐 지금 빨리 조사를 해라. 뭐 피켓을 들고 다니는 분도 있는데 네. 일단 장병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군에서도 열심히 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뭐 진실을 밝히려고 하고 있고요. 안전을 기용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말 그 정치적 논쟁이 됐잖아요. 그 논쟁이 돼버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북 확성기 재개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뭐 15년도와 사안이 좀 다를 뿐더러 실제로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들은 뭐냐면 그 유엔사를 통해서 항의를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일들을 재발 방지를 해서 그 MDL 선상에 대해서 규정을 좀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6.25전쟁이 끝나서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MDL선을 그었지만 지금 남과 북이 생각하는 MDL의 기준이 다릅니다. 근데 옛날부터 제가 합참에 있을 때인가요? 10년 전에부터 우리 군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자꾸 넘어오니까 유엔사를 통해서 이런 북한에다가 이제 제의를 했습니다. 공동조사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 거죠. 예.
2: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우 한국 국방포럼 사무총장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계속해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5년 사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반복해서 받은 수급자가 지난해 11만 명이 넘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혼자서 실업급여를 7차례 받은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반복 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지난해 기준 5,997억여 원, 1인 평균 53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는 자진 퇴사했는데도 서류를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꾸며 부정수급한 사례도 지난 2022년부터 4년 동안 412명, 지급액은 31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1,500억 달러, 204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추가 승인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섭니다. 엔비디아 이사회가 기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 1,500억 달러를 추가하는 방안을 승인함에 따라 엔비디아의 총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는 2,350억 달러, 320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향후 AI 반도체 수요와 자사의 현금 창출력에 대해 압도적인 확신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액이 4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해외 직접 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해외 직접 투자액은 205억 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재경부는 수익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분산 투자 목적의 금융, 보험업 투자 증가와 정보 통신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며 2분기 해외 직접 투자가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묶인 260억 원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추적해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지난 2023년부터 3년 동안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5곳에 동결된 자금 흐름을 파악해 피해자 1,137명을 특정하고 피해금 263억 원을 환급했습니다.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4: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6: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필.
8: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0: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9: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1: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12: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9: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0: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9: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4: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1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5: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0: 벼랑 끝에서 어르신들에게 빈곤과 고독은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묻는 다정한 한마디가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웃의 빈곤을 살피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냅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건강보험.
2: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범죄를 고발하고 때로는 직접 피해 구제에까지 나섰던 사람, 구독자 수십만 명의 유튜버 A씨였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고발해오던 바로 그 A씨가 이번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3: 법원이 인정한 A씨의 범행은 그동안 유튜브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중고차 대출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였죠.
5: 뭘 어떻게 했다는 건데?
6: 사고 크게 난 외제차 있잖아. 그런 차를 이용해서 대출 받았대.
5: 사고 난 차인데 대출이 나와?
6: 그게 핵심인데 멀쩡한 차 사진에 파손된 차량 번호를 합성해서 정상 차량인 것처럼 꾸며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야.
5: 그게 돼?
3: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고로 사실상 가치가 크게 떨어진 차량을 정상 차량인 것처럼 꾸미고 지인들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편취한 금액만 47억 원. 1심 법원은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5: 협박해서 돈까지 받아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또 뭐야?
6: 같이 사업하던 사람한테 횡령 의혹 제기하면서 돈을 요구했나 봐.
5: 국회의원 이야기도 했다던데?
6: 어. 내 뒷배가 누구 의원이다. 힘써주고 있는데 이런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말도 했다던데?
3: 범죄를 고발하던 유튜버에게 내려진 징역 7년.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인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7: 안녕하세요. 안수진 변호사입니다.
3: 자동차 불법 대출 피해를 구제하고 각종 범죄를 고발하는 콘텐츠로 이름을 알린 유튜버였는데 정작 본인이 사기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을 벌였던 겁니까?
7: 네,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가 상당한 유명 채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언론에 의하면 유튜버 A씨에 대해서 헐값에 외제차들을 사들여서 멀쩡한 중고차 사진에 파손된 차량 번호를 합성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합계 47억 원대의 사기 범행, 동업자에 대해서 수익을 나누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합계 6억 2천만 원가량을 갈취한 공갈 범행, 사기 대출 혐의를 폭로한 자에 대한 협박, 중고차 수십 대를 지인 명의로 변경해서 자행한 무등록 차량 대여 등이 문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야,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사건이 하나가 아닌데 우선 가장 피해가 컸던 47억 대출 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죠. 사고가 크게 난 외제차로 이거 어떻게 수십억 대출을 받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7: 근데 보도된 수법을 보면 제도의 사각지대를 노린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A씨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고 차량을 정상적인 중고차인 것처럼 속여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해당 차량들은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질 않았거나 차주들이 아예 보험사에 사고 사실 자체를 알리질 않아서 차량 이력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사고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차량

0: 차량들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를 이용해서 지인들이 정상적인 차량을 구매하는 것처럼 꾸민 다음 지인 명의로 중고차 할부 신용 대출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1: 근데 이 47억이 전부 같은 방식으로 받았던 돈은 아니었던 거라고 또 하던데, 또 어떤 범행이 다른 수법의 범행이 있었던 거죠?
0: 네, 앞서 말씀드린 사고 차량으로 받아낸 대출금이 약 30억 6천만 원이었고, 보도에 의하면 A씨는 고가의 수입 중고차를 매입한 뒤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을 것처럼 속여 추가적으로 16억 3천만 원을 대출받은 뒤 해당 대출금을 본인의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1: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 대출될 때까지 은행이든 캐피탈이든 대출 기관에서는 왜 걸러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범행 수법이 워낙 교묘했던 건지, 아니면 중고차 할부 대출 과정 자체에 허점이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시죠.
0: 네, 차량 시세보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부품을 재사용하는 용도 외에는 특별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고 차량 중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서 보험회사의 보험급 지급 면책 사유로 인해 보험 접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 이력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차량을 일명 완파 차량이라고 부르는데요.
1: 네.
0: 해당 차량으로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을 하더라도 대출업체가 실사를 거치지 않고 명의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승인되는 중고차 할부 신용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제도상의 허점에 더해서 A씨 등은 지인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며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자 차량 사진을 좀 조작을 한다든지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더욱 교묘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누구를 속인 사기가 되는 겁니까? 돈을 빌려준 캐피탈이나 금융회사도 사기 피해자가 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돈을 빌려준 캐피탈이나 금융회사는 해당 차량이 완파 차량이라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로 정상 차량이란 착오에 빠져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승인해 준 건데요. 바꿔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상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속은 겁니다. 만일 돈을 빌려준 캐피탈이나 금융회사가 해당 차량이 재산적 가치가 전무하다는 점을 알았다면 대출을 승인해 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해당 회사들이 이 부분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특정되는 것입니다.
1: 그런데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범행 구조를 알고 있었다면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명의만 빌려줬다라고 하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건지, 그리고 애초에 명의를 빌려주는 것 자체는 또 괜찮은 건지 어떻습니까?
0: 사실 본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 사건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A씨가 완파 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으로 속여서 대출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고도 했다면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아무것도 모르고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형사상의 책임만을 면할 수 있을 뿐이고 어찌되었든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 상환은 계약 명의인인 대여자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위험이 상당합니다.
1: 자, A씨에게 공갈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 압박하는 과정에서 했다는 말이 굉장히 센데요. 자, 그 말이 뭐냐면, 내 뒷배가 국회의원이다. 뒤에서 힘써주고 있다. 감당할 수 있겠냐?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0: 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갈 행위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A씨가 동업자 B씨가 A씨를 배제하고 돈거래를 해서 큰 수익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B씨에게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B씨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겠다라고 하여 3억 원 정도를 송금 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A씨는 그 이후 재차 B씨를 만나서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말씀 주신 국회의원 관련 발언을 하며 이 3억 2천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자, 여기서 궁금한 게이 발언이 진짜였는지, 그러니까 실제 그 뒤에 뭐 뒤를 봐주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공갈죄 판단을 할때 따져 봅니까?
0: 실제로 A씨는 1심에서 B씨가 A씨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6억을 주기로 했는데 이를 추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는

0: 사위 통영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았다라면서 공갈을 부인했는데요.
1: 네.
0: 공갈죄는 사람을 겁먹게 해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받으면 성립하는 죄명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였더라면 꼭 상대방이 내 말을 뭐 따르지 않았을 때 실제로 내가 고지한 해악대로 실천하겠다라는 의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일부 거짓말을 했든 실제로 협박 내용처럼 할 생각은 없었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그 말을 들으면 무서워서 재물을 줄 것임을 행위자 본인이 알았고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에 질려서 재물 등을 교부를 하였다면 공갈죄의 기수가 성립합니다.
1: 특히 A씨는 구독자 수십만 명의 유튜버잖아요.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말이 실제 공개할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과는 아예 무게나 압박감에서 상당히 달랐을 것 같거든요. 이런 영향력도 공갈 혐의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까요?
0: 네, 물론입니다. 그저 일반인이 신상을 공개하겠다라고 말만 하는 것과 구독자가 상당한 명수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영상 하나만 게시해도 손쉽게 불특정 다수에게 신상을 퍼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신상을 공개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위협의 무게를 가집니다. 1심 법원 역시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B씨가 A씨 언동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받을 정도로 공포심을 느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1: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A씨가 개인 렌트를 수년간 운영했다. 이건 또 뭡니까?
0: 네,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정식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A씨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인들 명의를 빌려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이용해서 본인 명의로 장기나 신차 구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렌트 사업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1: 하나씩 듣고 보니 사고차 대출 사기, 뭐 공갈, 협박, 무등록 차량 대여업 상당히 여러 사건이 얽혀 있는데요. A씨 본인은 재판에서 소극적으로 관여했을 뿐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하던데 소극적으로 관여를 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법원은 왜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0: 1심에서 A씨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던 부분은 30억 6천만 원 상당의 완파 차량 대출 사기, 단기 대출을 해주면 고가의 외제 중고 차량을 사서 되파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남기겠다고 한 16억 3천만 원 상당의 대출 사기,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 동업자에 대한 6억 2천만 원 상당의 공갈,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이렇게 다섯 가지였습니다. A씨는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이랑 공갈 16억 3천만 원 상당의 대출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고 완파 차량 대출 사기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소극적으로 개입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 중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제출된 계약서에 임차인이 서명이 없고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그 외에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이 문제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해서 본인은 할부 양도 사업을 했을 뿐이고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한건 아니라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언을 종합해서 A씨가 운영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단기 렌트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1: 네.
0: 한편 공갈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씨의 B씨에 대한 발언이 충분히 공갈죄에서 요구하는 협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고 16억 3천만 원 상당의 외제 중고 차량 대출 사기에 대해서는 A씨의 수사 과정 중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해서 A씨가 해당 부분 사기의 공범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리쌍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YTNS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가을비가 지나고 나면 날은 더 쌀쌀해지겠는데요.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안 지역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후까지 경남 남해안과 동부 내륙, 경북 남부에 5mm 안팎의 비를 예상합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낮부터 중북부에 비가 시작해 늦은 오후부터는 밤사이 수도권 등 중

0: 부와 전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 화성휴게소 부근이나 일찍에서 금천까지 차간격 좁히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호원에서 수락산 터널까지 차량 속도 내려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반월터널 부근 1, 2차로에 화물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요. 둔대분기점에서 안산분기점까지 4km 구간 밀립니다. 그리고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도 차간격 바짝 좁힙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문경휴게소 부근, 충주분기점 부근에 각각 고장차가 있고요. 한편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 월드컵대교 사이로는 작업 때문에 정상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한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4: 우리 군이 서부 전선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의 지뢰라고 추정하는 가운데 남은 현장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5: 북한군의 지뢰가 유실된 것인지 아니면 최근 매설된 것인지가 쟁점인데 결과에 따라 남북 관계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우리 군은 폭발 사고 당일 DMZ 일대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 지뢰를 매설한 걸로 의심되는 지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폭발 사고는 MDL 남쪽 10여 미터 지점에서 58초 간격으로 두 번 폭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7: 쓰러진 공병 요원에게 괜찮아라고 소리치면서 신속하게 뛰어서
8: 양진혁 작전부장입니다.
7: 이 인원을 지나치자마자 2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6: 우리 군이 북한군 지뢰라고 판단한 데는 부상병 장구류에서 나온 갈색 이물질 등 국과수 감식 결과가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추가로 진행할 현장 조사에서는 폭발 현장의 구덩이 크기나 추가 파편 등 물적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군의 지뢰가 어떻게 MDL 이남 지역에서 발견됐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일단 폭발 지점 인근에서 추가로 발견된 북한군 수지 반부병 지뢰 추적 물체는 매설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7: 요 1차 폭발 지점 약 1m 지뢰 탐지했던 수색로 끝 지점에 약 5에서 10cm 내에 매설돼 있는 네모난 사각형 형태의 지뢰 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하였습니다.
6: 수지 반보병 지뢰는 북한이 1969년부터 운영하는 것이라 6.25 전쟁 당시가 아닌 비교적 최근에 매설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은 감시 사각지대라 위성 정보에만 의존해야 해서 정확한 시기를 규명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걸로 판단될 경우 유엔사가 신속하게 정전협정 위반 확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만일 북한의 유실 지뢰라 판단한 경우에도 정전협정 위반인지에 대해 유엔사가 추가 판단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과 유엔사의 최종 규명 결과에 따라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가 검토될 전망인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또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 제기를 자제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혜진.

0: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이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나온 거죠?
1: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주 발생한 지뢰 사고를 언급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SNS를 통해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낸뒤 공개석상에서 관련 발언을 한건 처음인데요. 이번에도 다친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향해 깊은 위로를 전한 이 대통령은 특히 군 당국에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1: 이와 함께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겨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도 당부했습니다. 군 당국이 한반도 평화청사진을 담은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때문에 사고 조사 결과 발표를 미룬 거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힙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보도에 대해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한 군의 현장 조사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합참과 유엔사가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순전히 군사적 판단으로 계획하고 결정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어제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합참 중간 평가가 나온 만큼 관련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신중하게 사안을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 성과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성사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조선, 원자력, 핵 잠수함, 전시작전권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2일 공군에 정식으로 인도된 한국 독자개발 전투기 KF-21 사례를 들며 강력한 국방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 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더 속도를 내야겠다고 피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두고 경찰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강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고도 경징계에 그쳤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경찰이 사실상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외부 견제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며 감찰 기능의 강화와 독립적인 운영을 주문했습니다. 북한 김선경 외무부 부상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제안한 상황에서 협상 주도권을 장악하고 몸값을 올리기 위한 기선제압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4: 2년 연속 유엔 총회 연단에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일반 토의 연설을 통해 비핵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5: 영구 거착된
6: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입니다.
5: 구웠던 경우에도 후 무엇으로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공화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금 확인하는 바입니다.
4: 그러면서 북한의 핵 억제력은 외부 침략과 위협에서 주권과 안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절대적 힘이자 불가항력이라며 핵 보유를 정당화했습니다. 이어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해 나가는 사명에 더 충실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 추진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5: 미국이 소위 핵 잠수함 보유 야망을 수인하고 적극 추진하면서 가뜩이나 불안정한 지역의 안보 상황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4: 북핵 총단 유엔 결의안 위반부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러시아 파병을 저질러 놓고도 유엔 헌장에 충실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했는데도 연합훈련을 맹비난하며 북미 대화를 고려한 협상 주도권 장악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불가방침을 천명

0: 한 것은 앞으로의 북미 대화가 핵 포기가 아닌 군축 회담이나 제재 완화가 돼야 함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기선 제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청와대와 사법부 간 대법관 인선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로설까지 제기됐습니다.
2: 법원 행정처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는데 갈등을 좁힐 해법이 보이지 않으면서 최장기 대법관 공백 사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로설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3: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 제재청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제재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보고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격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 화를 내신 적도 없고 또
5: 노경필 법원
4: 저희 행정처에서
5: 행정처장입니다.
4: 어떤 특정한 의견을 대법원장님께 보고 드린 적도 없습니다.
3: 또 법원 행정처는 제재청 요구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을 뿐 특정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법원 행정처가 제시한 다양한 경우의 수는 어떤 것들인가요?
3: 우선 노 처장은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제재청을 요구한 공문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짚었습니다.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건지 조 대법원장 스스로 철회를 요구한 건지 명확하지 않고 후자라면 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청와대가 제청을 반려했다고 해석할 경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청와대가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보내는 방안에 방점을 뒀습니다. 법원 내부적으로도 조 대법원장의 의중은 정해진 헌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이런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직접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죠?
3: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관례에 따라 준비한 인사말을 했고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조 대법원장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얘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는 직접 답변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는데 대법원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 예정돼 있습니다.
1: 네, 당분간은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이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3: 네, 사실상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출구 없는 대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임명 제청과 청와대의 제재청 요구, 제재청 거부를 거듭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청와대의 제재청 요구에 따른 후속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 대법관 인선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대법관 공석 사태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3: 네, 지난 3월 노태학 전 대법관 퇴임 이후 200일 넘게 공석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역대 최장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소부는 물론 전원합의체 심리도 일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등 주요 상고심에 대해선 오늘 처음으로 전원합의체가 열려 법적 쟁점 검토가 이루어지지만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대법관 한 명이 공석인 상태로 전원합의체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 퇴임인 내년 6월 전까지 최장기 공석 사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1: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2: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는데요. 또 고성과 막말이 오갔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6: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체제 정권을 요구한 것, 이것
5: 윤상현
6: 자체가
5: 국민의힘
6: 문제이기
5: 의원입니다.
6: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5: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한테 사퇴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죠. 대법원장이 허락도 안 받고 그걸 했겠습니까? 우리가 불러주는 게 대법원장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원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0: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찬성하세요.
1: 범죄자는 윤석열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넣어서 무기징역 받은 대통령이랑 같이 했던 사람이 뭘 말이 많아요? 대법관 후보를 재청해야 하는데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재재청을 요구한 공문을 대법원장이 보지도 않았어. 전자공문으로 온 걸 보지도 않고 재재청을 거부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김태규 의원 말 조심해요. 공부 좀 하세요. 김태규 의원도 공부 좀 하고.
2: 다음 소식입니다. 배드민턴의 안세영이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여자 단식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3: 네, 안세영이 금메달을 따면 1962년 아시안게임에서 배드민턴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첫 2연패라는 대기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순표 기자.
4: 네, 스포츠부입니다.
3: 네, 잠시 뒤 안세영 선수가 출전하는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이 시작되죠?
4: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소희 백하나 선수가 출전하고 있는 배드민턴 여자 복식 결승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복식 결승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여자 단식 결승전이 열리게 됩니다. 안세영의 결승전 상대는 세계 랭킹 3위인 홈팀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입니다. 야마구치 선수는 준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2위 중국의 왕지이를 2대0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야마구치 선수의 컨디션이 그만큼 좋다는 뜻입니다. 특히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세 차례나 우승할 정도로 경험이 많고 노련한 선수입니다. 그러나 안세영은 이번 대회 여자 단체전 일본과의 준결승에서 야마구치와 맞붙어 2대1로 승리했고 최근 국제대회 야마구치와의 맞대결에서 8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큰 이변이 없다면 아시안게임 2연패 달성이 무난하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안세영은 8강전에서 세계 랭킹 5위 태국의 리찬옥 안타논 선수를 33분 만에 제압하고 준결승에 올랐고 어제 준결승전에서는 세계 랭킹 4위 중국의 천위 페이를 38분 만에 제압했습니다. 이번 대회 32강전부터 준결승까지 매 경기를 40분 안에 끝내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9개 대회 우승을 포함해 공식 경기에서 55승 1패라는 경이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승전에서 안세영이 우승하면 1962년 자카르타 대회에서 배드민턴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여자 단식을 2회 연속 제패한 선수가 됩니다. 또 2023년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 2024년 파리올림픽, 지난 4월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제패하면서 그랜드슬림을 달성한 안세영이 또 하나의 대기록을 추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난 21일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지뢰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 다만 매설된 것인지 또 유실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히 이 시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네.
0: 자, 어제 합참이 이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3: 적색 동그라미 3번, 4번이 이번에 지뢰 추정 폭발로
4: 양재녕
3: 중상을
4: 합참 작전부장입니다.
3: 3번 공병 요원이 철수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왼쪽 한 발을 내딛는데 내딛는 순간 1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1차 폭발이 발생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3명은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1차 폭발로 인해 쓰러진 공병 요원에게 괜찮아라고 소리치면서 신속하게 뛰어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6번 수행 요원은 1차 폭발로 이명 증상이 있어서 웅크린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고 이 인원을 지나치자마자 2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0: 합참 발표 들어보셨는데요. 1차 폭발로 3명이 쓰러지고 그리고 대대장이 괜찮냐라고 하면서 다가가는 순간 2차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이 합참 설명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예, 사실상 뭐 모든 일은 시작할 때가 제일 중요하죠. 예. 거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제일 끝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보면 항상 시작할 때 5분 그리고 끝날 때 5분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1: 지금 이게 사고 난 것을 보니까 탐침을 해가는 과정이 아니고요. 이제 곧 철수하니까 마무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탐침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긴장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자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긴장이 좀 풀어졌을 텐데 그거하고 조금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수하자라고 하니까 발을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디뎠다라고 봐야죠. 원래는 자기가 디딘 곳을 그대로 역으로 디뎌서 나와야 문제가 없거든요.
2: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 사고가 났고 사고가 나니까 대대장이 그 옆에서 계속 이제 3개조로 나누어서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급하게 뛰어가다 보니까 다시 이제 폭발 사고가 이렇게 났다라고 봐야죠.
2: 네, 그러니까 58초 사이에 두 번의 폭발이 이루어졌다. 이 시간 간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1: 네, 시간 간격은 그게 뭐 10초일 수도 있고 30초일 수도 있고 58초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대대장하고 그 공병 그 중사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뭐 우리가 58초 그러면 1분이면은 제법 이제 거리가 있다는 거죠.
2: 그쵸.
1: 아무리 그 숲속이라고 그래도 그래도 한 30여 미터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빨리 아마 뛰어가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또다시 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0: 예. 그러니까 그 들어갔던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나와야 된다라고
1: 그렇죠.
0: 했는데 근데 사고 직후에 이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1: 네.
0: 이 대대장이나 수색요원들 이제 부상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 현장이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
1: 맞아요.
0: 같은데요. 그 현장에서의 조치는 어땠다고 보십니까?
1: 비교적 뭐 잘했다라고 봐야죠. 추가적으로 또다시 이제 폭발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0: 예.
1: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군사 분계선하고 한 10여 메터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군사 분계선하고 10여 메터인데 지금 군사 분계선에 북한이 2023년도 12월 달에 소위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난 뒤에 국경선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국경선화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곳에다가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지대를 설치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제 대전차 방벽도 아주 평야지대는 설치하고
3: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입니다.
1: 북한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인원들을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그 메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응급 헬기가 우리를 구조하러 관까지 좀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0: 예.
1: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대대장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공병 중사는 피가 철철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중대장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대장이 책임을 지고 지휘할 조 지휘해서 북한군의 동향을 보면서 뒤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등을 돌리면 안 돼요.
0: 네.
1: 그래서 그 대대장과 그리고 이제 공병 중사를 같이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서 북한의 움직임을 계속 보면서 헬리콥터 지역까지 왔단 말이죠.
2: 예.
1: 그러니까 그 뒤에 무슨 문제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그때까지는 아주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네. 이번 사고 이후에 이게 대체 이제 어떤 지뢰냐 이 부분에
1: 네네.
2: 대한 그런 공방이 상당히 좀 있었는데 군이 어제 처음으로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네네.
2: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뭐 지금까지 나온 그런 조사 결과를 보자면 실장님 생각하실 때도 북한군 지뢰가 맞는 것 같습니까?
1: 네, 이게 이제 북한군 지뢰라고 볼 수 있는 것을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 네.
1: 우선 폭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폭발 현장에서 폭발의 그 화염의 형태 그리고 이제 폭발의 그 분화 우리가 이제 하면은 폭발구라고 하죠.
2: 예.
1: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는 거잖아요. 그 폭발구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상 정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발목 지뢰 정도 밟아 가지고는 저 정도 부상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는 이게 이제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매설 지역과 관련되는 건데 어제 그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작년 9월 달에 북한이 이번에 사고 난 그 지역 일대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을 우리의 인공위성으로 관측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정확하게 인공위성으로 했기

0: 때문에 그것이 미터 지점으로 또는 메타 단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북한의 매설 가능성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국가수의 검사 결과입니다.
1: 예.
0: 그래서 국가수에 우리가 의뢰했던 것이 이 부상당한 장병들의 의복, 덧신, 이런 것들을 이제 의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부상당한 부위에 있는 파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수에서 다 검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놀라운 것들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1: 네.
0: TNT다라고 하는 거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거기 이물질이 있었는데 그게 회색이었다. 그러니까 갈색이었다라고 하는
1: 예.
0: 건데, TNT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노랑색이에요. 그런데 이게 산화작용을 일으키면 이것이 이제 갈색이나 적갈색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그 가지고 있는 쥐레는 쥐레의 폭약 안에 들어가는 그 성분이 테트릴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이것이 뭐 나뭇잎 쥐레든 목함 쥐레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TNT입니다.
1: 예.
0: 그러면은 이제 이게 또 TNT라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1: 예.
0: 그래서 중간 수사 보고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를 이렇게 분석해 볼때 북한 쥐레일 가능성, 그것도 매설 쥐레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 예. 지금 이제 부상 정도로도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사고 당시에 장병들이 지뢰 보호 전투화, 그리고 덧신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상 정도가 상당히 심각했는데요. 관련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2: 이거는 지뢰를 밟을 때, 이 안에서 이 고무도 있겠지만 안에
3: 김기호
2: 쇠가 들어가
3: 지뢰 제거
2: 있습니다.
3: 연구소장입니다.
2: 철판이 있어가지고 이 밟아도 발이 파괴가 되지 않고 금방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M14 대인지를 밟으면은 이 지뢰 덧신과 요 신발도 똑같이 요런 모양으로 똑같이 됩니다. 지뢰 보호 전투하고 이거는 지뢰 덧신이기 때문에 이거를 신고 M14를 밟을 경우는 완전 발이 보호가 받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그러나 북한의 그 목함 지뢰나 수지 지뢰는 TNT 200g 내지 220g인데 우리 M14보다 북한의 그 수지나 목함 지뢰는 한 5배 정도의 폭발력을 갖기 때문에 이 신발을 신었다 하더라도 덧신과 속신을 같이 안 신었을 경우는 피해를 발이 절단하는 그런 피해를 봅니다. 공명 중사가 뒤총만 나온 이유는 이두 개를 다 신었을 걸로 보이고 대대장은 뭐 덧신만 신었지 않을까 아니면은 보호 그 지뢰 전투화만 신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만 할수 있습니다.
1: 지뢰 제거 전문가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이 군화가 이제 특수 제작돼서 지뢰 제거를 하는 작업을 할때 신어야만 하는 그런 이제 특수 제작된 필수 그 보호 장구들인데, 근데 이 신발을 신고 군화를 신고 작업을 할때 우리 지뢰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데, 이번에는 상당히 이제 발목이 좀 심한 그런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더라도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0: 우선 그렇게 보고요.
1: 예.
0: 지금 저분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정말 지뢰 전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0: 제가 아까 그 대대장이 3개조로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3개조로 나누는데 저게 지금 지뢰 보호 전투하고 덧신하고 두 개를 다 신는 그런 팀은 직접 탐지하는 팀이에요.
1: 제일
0: 나머지,
1: 앞에서.
0: 그렇죠. 나머지는 그걸 하면은 행동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움직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북한 쪽에서 뭐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무력 도발을 해오거나 총을 쏠때 내가 이렇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통상 지뢰 보호 전투화까지는 안 신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행동이 좀 빨라지니까 대신에 이제 덧신은 신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지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M14 대인 지뢰가 있고 하나는 M16 대인 지뢰가 있어요. M14 대인 지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전등 있죠. 손전등. 손전등에 뒤에 이제 배터리를 집어넣고 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뒷막에. 그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색깔도 뭐 비슷하고. 그래서 이게 옛날 말로 하면 이게 후레쉬 뭐 꽁무니야 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그거는요. 폭발력이 한 30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런 거 신으면은 오히려

0: 이게 그 다치지도 않을
1: 네.
0: 정도예요. 만일 안 신을 경우에는 발목이 나가는 거죠.
1: 예.
0: 그래서 M14 지뢰를 우리는 저기 발목 지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지뢰가 바로 M16 지뢰인데요. 그 M16 지뢰는 이렇게 높이가 한 20cm 정도 되고요.
1: 예.
0: 여기에 이제 한 10cm 정도로 침이 세 개가 있어요. 삼각뿔 모양으로. 그러면은 이걸 사람이 지나가다가 밟으면
1: 예.
0: 터지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침세 개를 줄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우리는
1: 예.
0: 이를 이제 인계철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나무나 또는 풀에다가 이렇게 쭉 연결을 해놓거든요. 그러면은 자신이 모르게 지나가다가
1: 걸리면
0: 걸리면 이게 터지거든요.
1: 예.
0: 근데 M16 지뢰의 특징은 여기서 터지면은 위로 솟구쳐요. 위로 솟구쳐가지고 그 파편이 20m 내지 30m를 이렇게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1: 예.
0: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장병들이 피해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지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목함 지뢰하고 나뭇잎 지뢰를 얘기하는데요. 목함 지뢰 같은 경우에는 대충 가로 세로가 20cm, 9cm, 그리고 높이가 4cm입니다. 목함 지뢰는. 그런데 나뭇잎 지뢰는요. 가로 세로 16, 9cm고 높이가 2cm예요. 높이 2cm면 우리 핸드폰 아주 얇은 것보다 더
1: 네.
0: 얇아요. 그래서 이게 나뭇잎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그것도 이제 색깔이 갈색이 있고 또 여름에는 푸른색이 돼야
1: 예.
0: 되잖아요. 그러니까 녹색이 있고 그러니까 봐서
1: 구별이 안
0: 몰라요.
1: 되는군요.
0: 그래야 그게 지뢰로서의
1: 예.
0: 기능상으로는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의 특징은 이건 밟으면은 바로 여기 튀어오르지를 않아요. 튀어오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 이런
1: 예.
0: 쪽에 이제 부상이 생기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북한 지뢰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때 폭발 현장을 얘기를 했잖아요. 화염의 형태라든지 화구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우리 지뢰는 튀어 올라서 터지니까 밑에가 화구가 크게 또는 이렇게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런데 이거는 밟아서 터지는 거니까 화구가 클 수밖에 없는
1: 예.
0: 거죠. 튀어오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북한 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죠.
1: 네, 그러니까 사고 현장의 땅바닥이 어떻게 변했느냐,
0: 네.
1: 그 모양만 봐도 북한 지뢰라는 걸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이제 북한군 지뢰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문제가 이게 그러면 정말 북한군이 이쪽까지 와서 직접 매설을 한 그런 지뢰냐, 아니면 과거 매설됐던 지뢰가 떠내려온 거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하지
0: 예,
1: 않겠습니까?
0: 그래서 이제 계속 발표하는 것도 중간 발표라고 얘기하는
1: 예.
0: 것도요. 서목경건을 좀더 찾아야 될 필요성,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추가 조사를 이제 전문가들이 해야 될 필요성, 그것 때문에 이제 중간 발표라고 얘기를
1: 예. 네.
0: 했거든요. 사실상 이제 그것이 유실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이 직접 매설한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굉장한 안보에 있어서 파장을 일으킵니다. 북한이 직접적으로 매설한 것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거고 남북불가침협정을 위반한 거거든요.
1: 그렇죠.
0: 여기에
1: 예.
0: 대해서는 엄청난 책임을 우리가 상응한 책임,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1: 예.
0: 거고요. 만일 이것이 이제 떠내려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두 개를 어떻게 그럼 판단하느냐
1: 예.
0: 문제잖아요. 우리가 지뢰를 심을 때딱한 발만 심을까요? 한
1: 이걸
0: 종류만 심을까요? 아니에요.
1: 예.
0: 지뢰를 심을 때는 지뢰 지대가 있고 지뢰를 이제 아주 넓게 심을 때는 뭐 100m 곱하기 200m씩 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평야 지대 같은 데겠죠. 그런데 저런 산악지대나 아주 계곡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그 정도까지는 넓게 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지뢰를 심는데 종류별로 다양하게 심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도로가 있는 곳에는 대전차 지뢰를 심지만 저곳에는 아마 목함 지뢰도 심고 또 나뭇잎 지뢰도 심지 않았을까라고
1: 예.
0: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뢰를 심은 것이 심었대 이렇게 반듯하게 놓여 있으면 이건 심은 거예요. 그런데 지뢰가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건 떠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가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다시 탐침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위험은 있지만 이 과정만 조금만 이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서목킹권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이것이 떠내려온 건지 매설한 것인지 알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런 것까지 알수 있어요. 이게 지금 부식 정도가 얼마나

0: 되느냐. 예, 예. 예를 들어서 목함 지렌데 위에 뭐 목함이 다 낡았고 그냥 예, 예.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렌만 있다. 그러면 이거 오래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목함 지레 위에 윗부분이 아주 깨끗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것이 최근에 매설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십 년 전에 매설한 것인지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궁금은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방부에서도 또 우리 합참에서도 이거 그냥 절대로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스모킹 건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마 추가 조사 반드시 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아마 최종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 목함 지뢰가 매설인지 유실인지의 여부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해주셨는데 사고 당시에 장병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폭발 지점 인근 땅 속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합참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2: 맨 앞에 있던 1번 공병 요원이
3: 양진혁 작전부장입니다.
2: 탐침을 하는 과정 중에 요 1차 폭발 지점 약 1m 지뢰 탐지였던 수색로 끝 지점에 약 5에서 10cm 내에 매설되어 있는 네모난 사각형 형태의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하였습니다. 그 인원이 탐지한 표면에는 갈색 모양의 네모난 형태이며 매끄러운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언급을 하고 이 주변에서 또한 3명이 같이 목격했으나 약간 이격돼 있어서 어떤 인원들은 적색, 어떤 인원들은 갈색, 그리고 목함 지뢰라고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최종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1: 네. 갈색 모양의 네모난 형태, 그리고 매끄러운 플라스틱 재질이다. 그리고 뭐 색깔도 이제 좀 그 장병들마다 진술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만든 지뢰가 아니면 북한의 것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병들이 보기에는 육안으로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그렇게 이제 비가 조금 왔으면 그 윗부분이 이제 흙 같은 것들이 이제 썰려 나갈 수 있잖아요. 네. 뭐 높이도 뭐 2cm 정도밖에 안 되니까 2cm, 4cm.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보긴 봤는데 그 본 장병들마다 이제 이렇게 진술하는 게 다르잖아요. 예. 사각형이라고 하는 데는 뭐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은데 어떤 장병은 그것이 플라스틱 재질이었다라고 그러고 어떤 장병은 그게 목함 지뢰라고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것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때 지뢰가 한번 터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그렇죠. 없어요. 그 없는 상태에서 그 옆에 거를 봤다. 봤는데 이제 이렇게 진술이 달리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술 가지고 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1: 탓을
0: 합니다.
1: 할 건 아니고요.
0: 대신에 이것이 나무 상자로였다라고 돼 있으면 이것은 이제 목함 지뢰고요. 그런데 이것이 플라스틱 재질이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나뭇잎 지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목함 지뢰하고 나뭇잎 지뢰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는 나무로 이렇게 이제 바깥이 쌓여져 있는 거고 네. 이게 나뭇잎 지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4: 예. 그리고 이제 이 사고의 위치 또 좀 중요한 부분인 네네. 게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한 10여 미터 지점이었는데 네네. 그러면 우리 쪽인 거잖아요.
0: 그렇죠.
4: 거기에 이 지뢰가 있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합니까?
0: 북한이 이제 우리 영토를 어떻게 보면은 뭐 침범한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군사 분계선 이남으로는 뭐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사실상 북한이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에 의해 가지고 남북 국경선 하를 위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도 저것은 옳은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 그렇죠.
0: 저는 왜 유엔군 사령부에서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사에 오히려 책임을 한번 물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에다가 결국은 북한이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까지 묻은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지뢰까지 묻었다라고 우리가 계속 유엔사에 얘기하니 그러면은 유엔사도 우리가 그러면은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사고 났던 이유도 그게 수색로가 아니에요. 수색로가 아닌데 그게 정말 지뢰를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보기 위한
4: 예.
0: 이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 네네. 속에서 사고가 예. 난 거거든요.
4: 예.
0: 그래서 그걸 보면 뭐 유엔사한테도 일정 부분 저는 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새로운 수색로 개

0: 많이 해보고 매복도 많이 해봅니다.
1: 네.
0: 그런데 수색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정해져 있어요. 왜
1: 예.
0: 그러냐면 그 수색로를 벗어나면 좀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까지는 우리 민간인이 아예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지뢰지대 이런 표시 자체가 아예 없긴
1: 네.
0: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우리 장병들하고 같이 수색을 하고 할 때는 늘 정해진 수색로. 그게 이제 오늘은 1번, 뭐 내일은 2번, 다시 모레는 3번. 예를 들어서 수색로를 바꾸고 가면서
1: 여러
0: 수색을 하는 게
1: 개를
0: 그렇죠.
1: 확보해 놓고,
0: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앞부분까지는 우리가 수색로가 제가 지피장 할 때도 그랬지만은 군사 분계선이 여기에 있으면 이 앞에까지 수색로를 안 만들어요. 여기는 위험하니까.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한 100m, 200m 이 정도로 해서 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여기 지금 정확하게 거기에 지뢰가 매설되는지 안 매설되는지를 보려고 하면은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색로를 만드는 거죠.
2: 네. 자, 이번에는 좀, 우크라이나 관련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군 포로 2명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상황인데, 자, 일단은, 북한군 포로가 전쟁 중에 한국행을 선택을 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민감하게 볼 사안일 것 같아요. 어떻게 좀
0: 예,
2: 보십니까?
0: 북한이 15,000명 가까이 보내서 한 7,000명 가까이 사상자가 나오고, 그래서 그 와중에 뭐 정확한 숫자는 이제 통계치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2,248명의 전사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북한군에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서 하나의 묘지를 만들고 거기 영웅칭호를 붙였는데 그 인원들은 300명밖에 안 된다. 나머지 2,000명 가까이는 전혀 뭐, 저기, 관심 안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미화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한 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다 공개를 했는데 포로가 되면은 이게 이제 죽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자폭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다 거기다가 이렇게 보여줘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 포로 두 명에 대해서 이걸 그렇게 다 충성하고 우리는 이렇게 뭐 잡힌 사람도 없고 뭐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죠? 야, 이거 그걸 갖다가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 그 포로 두 명이 잡혔었는데 1년 반 전에, 1년 8개월 전에 지금 한국으로 갔다. 한국 니들 내놔라.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 한마디라도 하면 오히려 더 손해죠.
2: 그렇죠.
0: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1: 이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침묵하고
0: 그렇죠.
1: 있는 것이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포로 두 명이 우리나라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이들이 이제 간부는 아니라서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파병 이제에 대한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파병하는지, 훈련하러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느 부대 의원들이 가는지, 부모님한테 일단 연락을 했는지, 자기가 원했는지 안 했는지, 무슨 총을 가지고 갔는지, 왜그 러시아 여권을 따로 받았는지. 아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첩보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여태껏 이제 블랭크로 남아있던 여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블랭크로 남아있던 많은 부분들을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 그 병사들 일일이 장병들한테 일일이 뭐왜 우리가 가야 되느냐 거기까지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대 요원들이 갔고 언제 우리가 출발을 했고 언제 모스크바에 됐고 언제 전투에 들어갔고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았고 이런 것들은 다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희생되는 그 북한군 장병들이 희생이 굉장히 많이 됐지 않습니까? 초기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교육을 우리가 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이 포로 송환 사실 자체를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 중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공개 문제를 놓고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약간의 좀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조금 부드럽게 이제 좀 서로가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한 뭐 고마움도 있지만 섭섭함도 있었다고 봐요. 지금 현재

0: 러시아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이 날아와서 희생이 되는데 미국은 패트리어트를 제공해 주지 않고 한국은 UAE에서 거기에 엄청난 그 요격률을 가지고 있는 천궁2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좀 달라고 하는데 이제 안준 그런 데 대한 섭섭함이 첫 번째 있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 세계에 대해서 북한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비인도주의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북한군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희생을 당했는데 북한은 그걸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비인도적이냐. 그런데 나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두 명의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앞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뒷부분만 얘기하다 보니까 뒷부분만 이제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 사실상 앞부분부터 연결을 해서 보면 아, 그 과정 속에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게 조금 이제 불편한 게 오고 가고 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게 매끄러울 수 있었다라고 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연설이 적극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연설을 할 테니까 알고 있어라라고 통보 정도는 해줄 수
1: 우리나라에
0: 있잖아요.
1: 알렸다는 얘기도 있긴
0: 그런데
1: 하더라고요.
0: 외교부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조율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말을 우리가 곧이곧대로 들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 한 8,500명 정도가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데 1만 명 정도가 처음에는 5만 명 그랬다 3만 명, 5만 명 그랬다 다시 1만 명으로 내려오긴 했어요. 다시 또 추가 파병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제 또 미래를 생각하면 그들 중에 일부는 다시 포로로 잡히거나 우리가 우리한테로 이렇게 귀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넓게 또 미래를 보고 그 젊은 청년들을 우리가 품어줄 수 있으려고 하면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우리 정부에서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지뢰 폭발 사고 그리고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국민의힘의 선거 비용 397억 원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윤대진 전 검사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윤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도 나왔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1: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0: 네. 자, 결심이 미뤄졌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이 당초 오늘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13일로 연기됐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적 없다고 말한 게 허위 사실이라고 공소 사실에 포함됐는데요. 다만 오늘 윤대진 전 검사장 신문 과정에서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건 본인이라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 공소 사실과 배치되며 윤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발언이 공소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0: 지난 1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죠.
1: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윤전 대통령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무겁다고 꾸짖기도 했는데요. 이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보면 건진법사 관련 발언을 두고는 윤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13년부터 전 씨와 교류하며 주요 국면마다 조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0: 또 윤우진 전 서장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을 근거로 주도적으로 변호사를 연결해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도 해당 발언이 즉흥적이고 방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수백억 원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죠.
0: 네,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이 넘는 형이 확정되면 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 역시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때 공직선거법 265조의 2는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물어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요. 이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가 소속된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모두 397억 원으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이 확정된다면 이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다가올 2심 결심 공판에서도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1: 경동산업 주식회사.
1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4: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6: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5: 건강해.
16: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6: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7: 건강기능식품.
18: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9: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8: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

0: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교통안전 1분 터.
2: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배기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배기성이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와의 3,250억 원대 국제투자 분쟁 ISDS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8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이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쉰들러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습니다. 쉰들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현대 엘리베이터의 유상 증자, 즉 새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한 게 아니라 현대그룹이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고 감독하지 않아 주주인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8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약 5천억 원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고 이후 약 3,25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법에 따라 충분히 조사하고 심의했다며 쉰들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건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약 3,250억 원의 배상 책임을 피하고 소송 비용 약 96억 원도 전부 돌려받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 분쟁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곳곳에 가을비가 지나고 나고 날이 좀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동해안 지역은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 소식이 있는데 내일 낮부터 중북부에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수도권 등 중부와 전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일부 구간으로 돌발 구간이 좀 보입니다. 수도권제 일순환고속도로 성남부근 판교 방향으로 1차로와 5차로에 사고가 나서 판교분기점에서 성남분기점 쪽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그리고 산본에서 수리터널 사이로 호원에서 수락산터널 사이로 차량 간격이 좁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행담도 휴게소 부근에 사고 발생했고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일찍에서 금천까지는 차 간격을 좁히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따라 서울 가는 길 동홍천에서 춘천분기점까지 막히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량 많아 밀립니다. 한편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조금씩 오후 교통량이 느는 가운데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 연이어 홍제 사이 3차로 쪽에서는 공사하고 있습니다. Y10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7: 오늘 폼 미쳤다
8: 미쳤다
9: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0: 미쳤다 와 와
11: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2: 살아있는 YTN
1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그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혔고요. 네. 이 피해자가 저항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0: 손정의
1: 것으로 알려지고
0: 변호사입니다.
1: 있고 근처 편의점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3시간 만에 검거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러니까 강간상해죄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강간상해죄는 굉장히 법정형이 높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도록 일반 강간죄보다 이 성범죄를 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이르게 하는 사건은 굉장히 엄중하게 우리가 선고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0대 남성이 저지른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 범죄라고 하더라도 범죄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2: 네. 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떻게 편의점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까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기도 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성년자 범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밖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이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 또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3: 일단 영향은 줄 수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작용이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고등학생으로 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촉법 소년에는 해당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보호 처분이라든가 혹은 성인처럼 형사 처벌을 이제 받을 수도 있는 나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는 그냥 보호 처분보다는 성인과 같이 이제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 예상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때 단기 그리고 장기를 나눠서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장기 10년, 단기 5년 이런 식으로 수용 생활을 하면서 그 태도에 따라서 실제로 집행을 조금 중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부정기형을 선고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성인의 그런 범죄와는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추후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특강법상 규정이 적용이 돼서 최대 장기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또 지금 흉기를 이용을 해서 상해를 입히고 이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가 매우 좀 심각한 범죄에 해당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또는 뭐 외부에서 교육이라든가 혹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죄질 자체가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성인도 사실 이런 범죄를 잘 저지르지 않는 예. 사안이라서 예. 이 점은 상당히 좀 심각하게 판단받지 않을까. 나아가서는 이 개선 가능성도 따져야 될 텐데 지금 뭐 학교도 자퇴를 해서 뭐 선생님들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연하게 뭐 범죄를 저지르고 자고 있던 상태에서 체포를 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사실 뭐 그동안 알 수는 없지만은 이런 강력 범죄라든가 비행에 상당히 좀 노출돼서 이런 범행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상태가 예. 아닌가. 그 점을 따지자면 개선 가능성에 있어서도 아마 법원에서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 예. 자, 저희가 지금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고 있는데요. 잠시 청와대로 다녀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주요 인사들과 함께 메가 프로젝트 3차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5: 메가 프로젝트 이행 과정을 살피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청와대 내에 전담 조직인 국가전략투자보좌관이 신설된 이후에 첫 회의입니다. 전담 조직 중심으로 원팀이 돼서 속도를

0: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산업단지 조성 관련 이슈를 중점 점검했다면 오늘은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청년들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으로 몰려들고 또 모든 지역과 국민들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단지 건설이 아니라 첨단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주 여건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했던 혁신도시 사례를 교훈삼아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산업단지와 정주 여건 조성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근무할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기업에서도 직원 수요 등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첨단 전략 산업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면 내 삶이 바뀔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의 청년과 학생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양질의 일자리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훈련 기회 제공도 필요합니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도 확실하게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이 계획이
1: 네, 메가 프로젝트 점검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저희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폭발, 지뢰 폭발과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저녁에 합동참모본부가 관련 내용을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2: 해당 지역에 아군의 지뢰 매설 기록은 없고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25년 9월에 발견된 점, 1차 폭발 지점 약 1m 인근 지점에서 갈색의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가 발견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 작전 인원의 진술 등을 통해 북한군의 지뢰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시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네. 이와 관련해서 이 시각 현재 국회 국방위도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합참은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이 북한군의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근거를 따져보자면 첫 번째로는 해당 지역에 우리 군에서 매설한 지뢰의 기록이 없다라는 점을 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북한군이 이제 인근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이미 발견이 됐었다라는 점입니다. 또 이제 국가수에서 1차 감정을 했는데 우리 군 지뢰가 터질 때 나오는 철제 파편이 있는데 그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리의 그런 지뢰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근거를 삼았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1차 폭발 지점에서 한 1m 정도 떨어진 곳에 갈색 플라스틱 재질의 수지 반보병 지뢰,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 지뢰가 발견됐다라는 그런 진술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문제가 됐던 지뢰는 북한군의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입장입니다.
4: 예. 자, 북한군의 지뢰로 이제 현재까지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뢰가 이제 고의로 매설된 지뢰인지 아니면 유실된 지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북한이 고의로 매설한 지뢰였다라는 거면 이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 그렇습니다. 고의성이 다분하고 더군다나 이로 인해서 실질적인 군인이 신체에 중대한 상해의 예.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요. 고의로 매설한 것인지 유실되었는지는 명확하게 따져볼 만한 소재가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이 지표면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매설로 추정할 수 있지만 오래전에 매설에 따라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유실됐을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워서 네. 정확하게 왜 그 지점에 이렇게 지뢰가 있었고 이렇게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0: 조금 더 면밀한 조사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고의로 매설했든 또는 과거에 매설된 게 유실됐든 결론적으로는 인간관계를 따졌을 때는 북한군이 이 지뢰를 매설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피해가 발생한 점은 명백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은 군사적인 어떤 피해이기 때문에 북한군의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미 2025년 9월에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인근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인근 지역에서 이 사고 지역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유실됐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어떻게 됐든 실제 매설한 주체가 북한이라고 한다면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 명백한 사안입니다.
1: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군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 중에 한 명은 이제 발목이 절단되는 상당히 심한 이제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한에 1차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북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0: 뭐 일단 이 군인들에 대해서는 군인재해 보상법으로 보상을 해줄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군 작전 중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건 재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 뭐 여러 가지 재해 급여는 우리나라에서 1차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국가가 이렇게 이제 손실을 부담하고 손해를 부담하는 궁극적인 책임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여러 가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이 매우 없거나 이 부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치는 거의 무의미하다라고 보이고요. 이제 외교적으로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국가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규탄하고 비판한 걸 넘어서서 지뢰로 인한 피해가 또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재발 가능성을 없앤, 그러니까 예방 가능성에 또 초점을 둬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2: 그러니까 북한의 책임을 묻는 게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만약에 고의로 매설된 게 아니라 유실된 지뢰라고 결론이 맺어진다면 북한에도 책임 물을 수 없는 겁니까?
3: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따져볼 수 있긴 합니다. 뭐 예컨대 국제법상 자국 영역에서 발생한 위험 사항에 대해서는 인접한 그런 국가에 대해서 그걸 고지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인정이 되고 있고 사실 이런 개념 자체를 차용한다면 그래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유실된 그런 지뢰로 인한 사고였다라고 한다면 뭐 그러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점을 따져볼 수는 있겠죠. 다만 이게 어디까지나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지 결국에는 뭐 국제법과 같은 그런 법들은 사실상 이제 강제력이 없는 그런 근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정치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데 근거로 쓸수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우리 군이 이제 수색로 개척을 하는 작전을 하던 중에 이 지뢰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건데, 근데 이게 당시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다른 수색로로 진입을 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 물론 현장에서도 안전에 무엇보다 제일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휘부의 어떤 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3: 일단 뭐 법적으로는 충분히 따져볼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당초의 계획과는 다른 경로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긴 한데, 다만 개인적으로는 작전을 수행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은
1: 알겠습니다.
3: 조심해야 된다.
1: 자, 현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4: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국방위원회에서 인사드립니다. 먼저 비무장지대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은 우리 장병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5: 강신철 국방부
4: 국가를
5: 장관입니다.
4: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 다친 영웅들이 치료와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 작전 관련 안전대책 전반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장관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 소임으로 삼겠습니다. 이어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상황 관련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합참 차장은 현장에서 복귀하고 있습니다. 복귀하는 대로 참석할 것이고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는 배포된 것 외에 추가적으로 오늘

0: 현장 조사한 결과까지 추가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현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합참작전부장 양진혁 육군소장입니다. 지난 9월 21일 25사단 DMZ 작전 간 지뢰폭발로 중상자가 발생한 상황 관련 현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황 경과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9월 21일 08시경 북한군이 MDL 일대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에 대해 유엔사와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한 새로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신규 수색로 개척은 좌측 참고 2번 윗 요도에서 보시는 바 같이 총 18명 중 수색대대장을 포함한 9명은 탐지조, 지휘조, 작전지원조 등 3개조를 편성하여 전방에서 지리 탐지 및 작전을 지휘하였고 그 외 9명은 20에서 100여 미터 이격된 거리에서 안전, 통신, 후방경계, 의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0시 50분경 작전 진행간 대대장은 상황평가 결과 MDL에 근접했음을 인식하고 지휘관 판단하 수색로 개척 종료를 결심하였고 작전 병력들은 수색로를 개척했던 반대 방향으로 철수를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래 요도는 철수 직전 당시 대형이 되겠습니다. 9번 수색 요원이 전방으로 이동하여 개척 완료 표식을 실시하고 3번 공병 요원이 철수를 위해 뒷걸음을 내딛는 순간 1차 지뢰 폭발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색 대대장은 1차 폭발 상황을 인지하고 3번 부상자 방향으로 뛰어서 이동하였고 6번 수색팀장을 지나치자마자 2차 폭발이 발생하였습니다. 2차 폭발 이후 복귀로 확보를 위한 정밀 지뢰 탐지를 실시하던 중 주황색 가운데 별 위치에서 북한군 지뢰로 추정되는 한 발을 추가 식별하였습니다. 본문입니다. 이후 응급후송헬기 3대를 투입하여 부상이 심한 2명은 DMZ 내에서 호이스트를 활용 헬기 2대로 나머지 16명은 GOP 철책 이남으로 도보 이동 후 헬기 후송으로 작전 병력 18명 전원을 국군 수도 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현재 작전 병력 18명 중 15명은 퇴원하 있으며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은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퇴원한 병력도 외상 후 스트레스, 심리치료 등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추가 진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9월 22일 합참은 지작사, 1군단, 25사단 현장 작전부대와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진행 경과를 토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2회에 걸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며 9월 23일과 25일에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상황 발생 지역인 25사단 전방대대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25일에 합참 차장 주도와 도합조팀, 전비태세 검열실, 육군 수사단 등을 통합 편성한 합동 현장 조사 TF를 25사단 지역으로 전개하고 합동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합동 현장 조사 TF와 유엔사 군정위는 9월 26일 공조 회의 및 예행 연습을 실시하고 9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총 3차에 걸쳐 현장 합동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 28일에는 지뢰 폭발 시 부상자 장구리에서 채취된 국과수의 1차 감정 결과를 확인하고 합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사를 토대로 판단한 중간 평가입니다. 첫째, 해당 지역에 아군의 지뢰 매설 기록이 없고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25년 9월에 발견된 점. 둘째, 국과수 1차 감정 결과 고려 시 갈색 이물질이 검출되고 철

0: 상태 파편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다시 없는 것을 고려시 폭발 원인은 아군 지뢰가 아닌 점. 셋째, 1차 폭발 지점 약 1m 인근 지점에서 갈색의 북한군 수지 반보병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되었다는 진술을 한 점. 넷째, 폭발 지점이 화구, 폭발 화염 형태, 피해 장병의 부상 정도, 작전 인원의 진술 등을 고려시 북한군의 지뢰로 추정된다는 점 등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조치입니다. 합동 현장 조사 TF와 유엔사 군정이 공동 현장 확인이 종료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작전 중에 부상을 입은 장병들에 대한 치료, 예우 조치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현장 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 조사는 08시 1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총 37명이 투입되었습니다. 한 측은 25사단 작전 부사단 중 31명과 미측과 군정에는 비서장 등 6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 조사 결과 10시경에 수상로 개척 지점에서 미상 물체를 한 개를 추가 식별했습니다. 2차 폭발 지점, 그 화구가 발생한 지점 직후방에 1m 정도 거리에서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로 반보병 지뢰 한 발이 식별되었습니다.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진 4개는 수지 반보병 지뢰에 관련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진 2번과 4번을 보면 위에 표면에 흙이 묻어 있지만 갈색 계통의 색깔이 보이고 사각형 형태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한측 TF와 유엔사 비서장 간에 그리고 조사단 간에 현장 토의가 있었고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긴급 현안 관련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저 TF 단장과 비서장 간에 토의가 있었는데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났다 이렇게 보고하셨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그 최종 결론은 어떤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북한군 지뢰는 확인되었으나 그곳이 매설된 것인지 그리고 지뢰지대인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정된 현안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2: 진성준
1: 질의해 주시기
2: 국회
1: 바랍니다.
2: 국방위원장입니다.
3: 네, 민홍철 위원입니다. 장관님,
4: 예.
3: 1차 이제 감정 결과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북한군의 지뢰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잠정 결론이죠.
4: 그렇습니다.
3: 예, 그렇다면 이게 이제 정전협정 위반이고 명백한 군사적 도발인데 여기에 대한
2: 민홍철 민주당 의원입니다.
3: 대책은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까?
4: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2: 강신철
4: 대로
2: 국방부
4: 정전협정
2: 장관입니다.
4: 위반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도 그 책임이 북한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고 다양한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방책을 가지고 있고 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3: 네,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2024년 4월부터 북한의 어떤 지형 변화의 징후가 발견됐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사고 지점은
5: 네,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 내용 들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고 앞서 모두 발언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이번 지뢰 폭발 부상 장병의 깊은 위로를 전하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6: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의 브리핑도 이어졌는데 다른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었지만 있었지만 지금 오늘 현장 조사한 그 결과에 대한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오늘 현장 조사에서 총 37명이 투입이 됐고 그리고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 한 발이 식별이 됐다. 이 부분이 좀 유의미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5: 그렇습니다. 예. 네. 폭발 지점 후방 1m 지점에서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를 식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의원 질의에 강신철 장관이 만약에 이 물체가 북한 지뢰가 확실하다면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책임도 역시 북한에 있다라는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7: 이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옛말에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공평하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할인 지원이 모든 시장이 아닌 약 300곳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개선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농지 조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신고해놓고 투기하는 사람을 잡자는 거지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든 탓에 주위에 맡겨놓은 걸 단속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줘야 한다며 무조건 엄정하게 해버리면 취지가 왜곡돼 할 일을 못하게 되니 행정에 신경을 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각에서 놀러 다닌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해외 순방을 나가는 건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며 노력이 무위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해결되지 않던 현안들도 정리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순방을 계기로 무역과 수출이 대폭 늘어나고 또 투자도 늘어나는 등 눈에 띌 정도로 변화가 있다며 사후 조치를 잘하면 더 확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국가 단위로 순방 후속 조치 결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따로 알려달라고 지시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시기를 정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그에 따른 징계나 처벌의 강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고도 경징계에 그쳤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경찰이 사실상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외부 견제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며 감찰 기능의 강화와 독립적인 운영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들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며 사건 관련 뇌물수수나 주요 수사정보 유출 등 경찰의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칙을 정비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된 시스템과 제도, 관행을 개선하는 개혁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며 저항과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을 결코 멈출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혁은 소수의 힘센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와 관행, 문화를 모두 바꾸는 일이기에 혁명보다도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개혁이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고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권을 양보해야 하는 분들의 아픔을 위무하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는 일부 지지층을 향해 개혁의 뜻에 변함이 없지만 국민 전체를 설득할 수 있는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기금 재원은 추가 세수를 활용하되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는데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지방 재원 축소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한다는 방향은 의미 있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 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며 지역의 미래 준비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추가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을 위해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다음 달 13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변론 등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에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북한군 포로송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힘을 향해 선택적 기억상실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김준영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북한군 포로송환은 국민의힘이 먼저 요구했던 일이라며 저열하기 짝이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이제 새롭지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심기를 살폈다면 포로를 아예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막상 송환하니 장동혁 대표는 포로 송환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이를 비공개했다고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를 향해 외교와 안보를 정쟁거리로 당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면서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 국익까지 흔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안보를 해치는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편파수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민중기 특검팀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브리핑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사건 입첩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민특검 등 관계자들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수사상 조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민특검 등이 범죄 혐의를 은폐하려 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와 여당에 반도체 호황으로 조성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세수 창출에 크게 기여한 경기도에 전폭적으로 재투자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추 지사는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전력과 용수 등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추가 세수 기여도를 반영한 지원과 함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추 지사는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르는 것이 국정 운영의 원칙이라며 국가 정책을 가장 큰 규모로 수행하는 경기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결단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어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도 지자체 간 합리적인 기금 배분 기준 마련을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메모리 제조업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잠재적인 공급망 리스크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CEO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친선 비영리 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 갈라 행사 기자 간담회에서 YTN의 질문에 한국의 제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전혀 리스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엔비디아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를 제조하기 위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한국에 의존해야 한다면 이보다 더 확신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삼성과 SK 외에도 LG전자와 현대자동차 등과도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고 한국과 지난 33년간 협력했고 앞으로 34년 이상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인공지능 AI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 AI 발전 속도를 제시할 어른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CEO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 갈라 행사 기자간담회에서 개발 속도를 늦추고 싶은 회사는 언제든 그렇게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중에게 겁을 주며 모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며 안전을 위해 AI 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전한 차를 원한다면 100년 전 차가 아닌 요즘 만들어진 차가 더 안전해서 탈 것이라며 자동차의 성능 발전과 안전이 함께 가는 것처럼 AI도 발전과 안전이 함께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안전을 위해 속도를 억제한다는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며 AI의 성능과 안전은 상충하지 않고 같은 것이고 더 안전한 미래의 AI를 향해 나아가는 속도를 높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은 군사위성 발사에 국내 발사체를 적극 활용하고 민군 우주수송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은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 미래국방과학기술정책협의회 우주분과를 열고 우주발사체와 우주발사장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모으고 우주감시능력 확보를 위한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사용하는 공군기지 인근에서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 5명을 영국 경찰이 보석으로 석방해서는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그들이 석방된 것에 놀랐다며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사안과 관련해 영국 당국이 미국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이란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한 외국 세력의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0: 인천 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 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 교육에 참여해 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 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내와는 2년간 불처럼 뜨겁게 연애했고 결혼 3년 만에 소중한 아이를 얻었죠. 아이가 태어나던 날은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하던 일을 모두 제쳐주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내와 함께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남편도 출산을 처음부터 함께하는 게 좋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분만실은 좁고 혼잡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의사와 비슷한 위치에서 아내의 출산 과정을 지켜보게 됐죠.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이상하게 아내를 대하는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기다릴 때만 해도 벅차고 경이로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산을 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낯선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부부관계를 피하게 됐습니다. 당황하던 제 곁에 회사 격리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제 일을 알아서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하는 사이가 됐고 결국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제 외도를 눈치채고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아내가 제 사무실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더라고요. 저와 그녀가 나눈 대화를 들었고 제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제 동의도 없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휴대전화를 훔쳐본 것 역시 엄연한 불법 아닌가요? 불법으로 수집된 녹음 파일이나 휴대전화 자료를 이혼소송에서 정식 자료로 채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내의 불법 행위를 근거로 위자료를

0: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출산 당시 겪은 시각적인 충격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사연자분의 심정 안타깝기는 합니다.
1: 출산의 순간을 함께하려는 좋은 마음이셨을 텐데 결과가 너무 속상하네요.
0: 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 이거 외도잖아요.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요 우리 사연의 핵심은 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 사무실에 이제 몰래 녹음기를 두고 또 휴대전화까지 뒤져서 이제 외도 증거 잡았다는 부분인데요. 김지현 변호사,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까지 해서 외도 증거 잡는 일 어떤가요? 좀 흔하죠?
1: 녹음기를 숨기지까지는 않더라도 잘 때 몰래 이렇게 휴대전화를 보는 것까지는 정말 흔한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먼저 아내가 증거를 모은 방법부터 짚어보겠는데요. 아내가 남편 사무실에 몰래 도청기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휴대전화까지 뒤져서 사진과 문자 확인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불법으로 보이는데 각각 어떤 법률을 위반한 걸까요?
1: 먼저 몰래 녹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0: 네.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0: 네.
1: 사연자분의 경우 아내가 사무실에 녹음기를 숨겨놓고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아내는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데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고 네.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0: 벌금도 없네요.
1: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휴대전화 무단 열람에 대해서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0: 네.
1: 아내가 사연자분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문자 메시지와 사진 등을 확인한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0: 그러니까 몰래 녹음하거나 아니면 핸드폰 이제 몰래 가져가서 이제 본 것도 둘 다 이제 위법인 건데요. 이렇게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들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1: 불법 녹음과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문자 메시지와 사진은 증거로 할 수 있는지가 다른데요.
0: 네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0: 네.
1: 문자 메시지와 사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1: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불법 간청에 대하여 지득 또는 체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네. 명시하고 있고
0: 네.
1: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이 규정을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 경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가사소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0: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거는 네,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뭐 민사나 이혼소송에서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문자 메시지와 사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달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1: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휴대전화 증거에 대해 비교 형량을 통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수집한 증거이고
0: 네.
1: 또 증거 수집 당시 법률상 부부로서 동거 생활을 유지하던 상태에서 동거 중인 주거지 내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진 점
0: 네.
1: 그리고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수집한 것이므로 사생활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0: 네.
1: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서 필요성이 크고 다른 적법한 증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서 이렇게 판시하였는데요.
0: 네.
1: 여기서 비교 형량이란 상충하는 두 가지 가치, 즉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실체적 진실을 발견의 가치를 저울질하여 어느 쪽이 더 중한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인격적 이익보다는 부정행위라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더 중하다고 본 것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문자를 확인하거나 이제 전화기를 비번을 몰래 알아서 본 것 자체는 그거는 증거로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남편 입장에서 사실 사무실에 몰래 그 부인이 도청기를 설치한 거잖아요. 이거 형사 고소나 법적인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1: 네, 가능합니다. 아내의 녹음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 있고요.
0: 네.
1: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0: 네.
1: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아내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더라도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사진과 메시지는 충분히 이혼의 증거가 되므로 이혼 소송의 결과를 바꾸는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0: 그래도 어차피 이제 유책 배우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러면 이제 아마도 사연자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요. 아내가 어쨌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은 거잖아요. 이거를 이유로 남편이 당신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모은 거니까 내가 당신한테 위자료 줘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위자료 깎아달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어느 정도 참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까 이 불법 녹음을 위자료 감액 사유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판시한 건 찾기 어려웠고요.
0: 네.
1: 다만 이제 반소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 행위로 위자료를 다시 상대방에게 청구했을 때 인정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깎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 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한 행위 역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라고 해서 모두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몰래 녹음한 거는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지만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문자나 사진은 증거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내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남편이 아내가 불법 녹음한 거에 대해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하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얼마 전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타려던 열차를 놓치자 닫히는 스크린도어 사이에 손을 넣고 계속 문이 닫히지 못하게 막은 건데요. 기관사가 손을 빼라고 여러 차례 외쳤지만 남성은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열차 출발이 몇 분간 늦어졌습니다. 열차 한 번 놓쳤다고 이렇게 출발까지 막아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 처벌은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철도 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기관사가 손을 빼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계속 스크린도어를 붙잡고 있었다면 이 규정을 위반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법상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열차 운행까지 방해했다면 형법상 기차, 전차 등의 교통방해죄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인정이 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요. 실제로 서울교통공사도 이 남성에 대해서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엔플라잉의 아 진짜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3: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쾌청한 가을 하늘에 따뜻한 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을 느끼기 참 좋은데요. 하지만 내일은 곳곳에 가을비가 지나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중북부에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수도권 등 중부와 전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16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릅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오늘 눈에 띄게 차량이 늘어난 구간은 동부간선도로가 살펴지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이화교 부근 의정부 쪽으로 지금 작업 때문에 한 차로가 막혀 있고요. 그 때문에 중랑교에서 월릉분기점 쪽으로 올라서는 길이 퍽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쪽으로 성동교와 군자교 사이 1차로 쪽에서도 녹지 작업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밀립니다. 영동대교, 청담대교 모두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차량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더 길어지진 않았지만 서해안 고속도로 위로는 서울 쪽으로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차가 좀 늘었고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직에서 금천까지 가다서다 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0: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북한 김성경 외무부 부상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5: 네, 이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제안한 상황에서 협상 주도권을 장악하고 몸값을 올리기 위한 기선제압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6: 2년 연속 유엔 총회 연단에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일반 토의 연설을 통해 비핵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7: 영구 거착된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3: 김선경 담당 부상입니다.
7: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공화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금 확인하는 바입니다.
6: 그러면서 북한의 핵 억제력은 외부 침략과 위협에서 주권과 안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절대적 힘이자 불가항력이라며 핵 보유를 정당화했습니다. 이어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해 나가는 사명에 더 충실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 추진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7: 미국이 서울의 핵 잠수함 보유 야망을 승인하고 적극 추진하면서 가뜩이나 불안정한 지역의 안보 상황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6: 북핵 중단 유엔 결의안 위반부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도발, 러시아 파병을 저질러 놓고도 유엔 헌장에 충실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했는데도 연합훈련을 맹비난하며 북미 대화를 고려한 협상 주도권 장악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불가 방침을 천명한 것은 앞으로의 북미 대화가 핵 포기가 아닌 군축회담이나 제재 완화가 돼야 함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기선 제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4: 지난 21일 DMZ 폭발 사고 일주일 만인 어젯밤 우리 장병에게 큰 부상을 입힌 건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지난해 9월에 발견된 점과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을 봤을 때 아군 지뢰는 아니고 북한군 목함 지뢰와 유사한 갈색, 수지, 반보병 지뢰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수지 반보병 지뢰, 말은 어렵지만 이 수지는 합성 수지를 뜻하는 플라스틱, 또 반보병 지뢰는 사람이 밟았을 때 폭발하는 대인 지뢰를 뜻합니다. 북한이 1969년부터 운용 중이라고 합참은 설명을 했는데 이 플라스틱과 고무 몸체로 이루어져서 탐지도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등을 위해서 이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 이제 북한 굴종 노선을 폐기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부터 재개하라고 비판했지만 여당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장병들마저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이는 부패라고 맞받았습니다. 청와대는 군의 현장 조사는 대통령 유엔 연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음모론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8: 아군의 지뢰 매설 기록은 없고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25년 9월에
3: 권대원 합참 차장입니다.
8: 1차 폭발 지점 약 1m 인근 지점에서 갈색의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가 발견되었다는 진술이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9: 북한 지뢰라고 하면 목함 지뢰를 곧바로 떠올리는데 최근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실전적 지뢰미사일 전술을 터득 큰대화하는 과정에서 TMN 이외에도 다양한
10: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하고 맞물리는 시기
3: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0: 입장에서 이걸 좀 뭔가 은폐하거나 감추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11: 국민의힘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고를
3: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1: 안보를 정쟁 후의 재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12: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된 근거 없는 음모론을 즐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4: 네, 오늘의 정치운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3: 네, 안녕하십니까.
14: 안녕하세요.
4: 네, 일주일 전에 폭발해서 우리 장병을 크게 다치게 한 지뢰가 북한의 수지 반보병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면 오늘 현장 조사에서 이 북한 수지 반보병 지뢰 한 발이 더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 비슷한 지뢰가 많이 매설돼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13: 예, 지금 그럴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저 지역이 그러니까 서부 전선 중에서도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2km 이게 이제 우리가 DMZ라고 하는 예. 소위 얘기하는 이제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고가 난 곳이 보니까 이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1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예. 지금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중상자가 두 명이 지금 발생하고. 또 사상 그 경상자가 한 명 나왔다고 하잖아요. 저 지역이 보니까 그런데 표지판으로 이렇게
4: 예.
13: 이제 소위 얘기하는 군사 분계선을 이렇게 획정을 해놨다고 하는데 사람 육안으로 이렇게 보면은 훼손된 데가 많아가지고 예. 이게 어느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이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지역인지
4: 예.
13: 북한 지역인지 이게 이제 육안으로는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게 북한군에서 의도적으로 와가지고 살상용으로 예. 매설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오래전에 해놓았는데 이게 약간 떠내려오거나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었던 건지
4: 예.
13: 아니면은 자기 지역인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펼치면서부터는 예. 이 소위 비무장지대를 이제 자기 요새화하겠다, 절대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막 이제 여러 가지 무기를 매설했다는 거 아닙니까?
4: 예.
13: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저게 이제 경계가 불분명하면서 발생한 일인지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병사가 다쳤다는 것 그리고 저게 어쨌든 군사 분계선 남쪽에서 했다는 점에서는 저거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분명하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4: 예, 저희가 사고 당시 화면으로 한번 상황을 재구성해봤는데요. 화면을 좀 함께 보시죠. 네, 지뢰 탐지기를 든 공병 요원이 선두에서 약 200m를 전진해 나가고요. 수색 대대장 등 9명이 지뢰 탐지와 작전 지휘를 이렇게 나눠서 실시를 한 겁니다. 대대장이 특정 지점에 이른 뒤에 작전 종료를 선언을 하고 또 철수를 준비하던 한 공병 요원이 왼발을 내딛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3명이 동시에 쓰러진 건데요. 지금 화면은 이제 200m 점진해서 MDL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점에 이른 뒤에 작전 종료를 선언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표식을 실시할 것을 지시를 합니다. 이 이후에 철수를 준비하던 한 공병 요원이 왼발을 내딛는 순간에 폭발을 일어났고 주변에 있던 3명이 동시에 쓰러졌는데 이때가 아침 10시 50분경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던 수색 요원이 작은 웅덩이 형태의 화구에 들어가 있던 장병을 끌어내는데 그 순간에 또 두 번째 폭발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폭발음이 들린 뒤에 약 58초 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상황을 재구성해봤는데 그동안 우리가 북한의 지뢰하면 목함 지뢰만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플라스틱, 수지 반보병 지뢰라고 판명이 난 거예요. 북한이 좀 이렇게 현대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는데 우리 군이 좀 대응하지 못했거나 이런 부분일까요?
14: 그러니까 전방 군 근무를 해본 장병들은 다 알아요. 이제 북한 지뢰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군 지뢰 같은 경우는 M14, 네. M16 이렇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오래된 일이지만 다 기억을 낸 만큼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제

0: 이 지대 식별 구분은 군 전방 근무하는 사람이면 기본이에요. 근데 이건 자 사고 직후의 현장 수색 대원들의 진술이라든지 또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공병들도 저기 같이 간
1: 예.
0: 거거든요. 12명이 넘는
1: 김성태 전 국민의힘
0: 부대원들이.
1: 원내대표입니다.
0: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폭발이 두 차례 발생해가지고 사고가 났으면은 과연 저 내용을 군이나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 발표하는 게 6일, 7일씩. 오늘 대통령이 입장 이제 나온 게 7일 만이고
1: 예.
0: 어제 합참 입장 나온 게 6일 만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 국민들은 이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왜 저런 사고 하나 실체적 진실을
1: 예.
0: 있는 그대로 왜 발표를 하지 못하냐. 그러면 우리 지뢰가 아니면 당연히 북한군 지뢰고 저기가 흔히 말하는 하천 강변이기 때문에 뭐 위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쓸려 내려가지고 유실된 어떤 그런
1: 예.
0: 지뢰인지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금방 알 내용이죠. 그러니까 유실된 그런 어떤 지뢰는 아닌 거죠. 결론은 지금 현재 1군단장으로서 지금 현재 직무 배제되고 있는 그 한기성 중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작년에 승진하기 전에 근무한 곳이 바로 이곳
1: 예.
0: 25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도 유엔사에서 합참을 통해 가지고 아 북한이 저기에 지뢰 지대를 넓혀주고 있으니까 뭔가 지뢰 매설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의심 정황이 있으니까 가서 확인하고 대처해라 이렇게 우리 합참이 25사단에 지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기석 그 사단장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뭐 가볍게 처리하고 결국은 저는 참사를 맞이한
1: 예.
0: 겁니다.
1: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 지뢰임의 정황이 명확한데 조사가 너무 늦었다. 야당에선 이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 좀 미루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2: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고가 21일 날 났고요. 유엔 총회 연설은 23일이었거든요. 현지 시간으로는 22일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나고 나서 중상자가 두 명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대원 18명 전원을 지금 우리가 후송을 해서 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 저 가장 중요한 게이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들의 진술 아니겠습니까?
1: 예.
2: 그래서 진술을 들으면서 그 상황을 재구성해서 수색팀을 준비하고 처음으로 이제 유엔사하고 저기 이제 우리가 혼자 관할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2: 유엔사하고 같이 관할하기 때문에 유엔사와 협의를 거쳐서 저기를 확인해야 되고 거기다가 저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수색로가 아니고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고 있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1: 예.
2: 새로운 데에 이제 어떤 위험이 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
1: 예.
2: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27일 날
1: 예.
2: 처음으로 이제 합동 이제 점검을 현장 점검을 한 거죠.
1: 네.
2: 그리고 오늘까지 세 번째 현장을 나간 것인데요. 이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뭐 느리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 우리 군이 그렇게 장병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고 안보상 북한과 사실 이게 군사정전위원회를 소집해야 될지도 모르는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이거를 뭐 은폐하거나 속이거나 이게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상임위에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금방 알수 있는 문제고요. 이걸 정쟁거리로 이렇게 비화시키는 거는 저는 그렇게 국익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결과적으로 저것이 우리에게 안겨다 줄수 있는 그런 뭐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차분하게 우리 군이 자기 작전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대신에 현재 북한이 실제로 저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따져서 책임을 정확하게 묻도록 하는 그런 이제 의지를 한데 모으는 게 지금은 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오늘 3차 현장 조사를 나갔던 화면을 저희가 조금 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사진이 지금 추가로 발견된 북한 지뢰 한 발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그 폭발해서 우리 장병들을 다치게 한 지뢰와
3: 21일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에 대해 군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0: 원내대표와 짚어봤습니다.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5: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0: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1: 110만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2: 안녕하세요. 무용수의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3: 이거 봐! 민수 얼굴로 만든 AI 합성 영상! 단체방에 올리면 다들 웃겠다!
14: 민수한테 허락은 받았어?
13: 장난인데 뭘! 우리끼리 보고 지으면 되지!
14: 그런데 누가 진짜라고 믿거나 다른 데로 퍼가면 민수는 자기 얼굴로 만든 영상을 계속 설명해야 하잖아.
13: 그건 생각 못했네. 올리지 않고 삭제할게!
15: 기술로 만들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동의를 받고 합성 콘텐츠는 당사자의 권리를 생각하며 책임 있게 사용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6: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보험료 또 올라? 실손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은 보장이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 해지하기 망설여지는데 그렇다고 해도 매달 내는 보험료 수준이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 이대로 계속 유지해도 될까 고민이 되기 마련이죠. 그런데요, 보험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막상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되면 이 또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오래된 실손보험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지, 보험료 부담 줄일 방법은 없는지, 또 보상이 예상과 다를 때 우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이렇듯 1, 2세대 실손보험 오류는 구조와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 알아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보험료 부담스러운 가정의 사연을 집중 파헤쳐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서른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그러니까요. 1, 2세대 실손보험이 보험료가 많이 올라도 워낙 보장 측면에서는 좋다 보니까 유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요즘 보면요. 보험금 청구했을 때 보험금 나오는 것도 까다롭다 보니까 이거 이대로 가는 거 맞아? 고민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이야기들 좀 풀어주실 예정인데 더 어떤 것들을 좀 집중해서 들어보면 좋을까요?
2: 네. 보험료가 올랐다고 실손 무조건 바꾸자. 또는 오래된 실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키자 이런 생각보다는요. 어떤 게 나에게 맞는 선택인지를 찾아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같은 1세대 실손이라고 해도 보험료나 병원 이용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우리 서른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이걸 일단 피해야 되고요. 오늘 일단 세 가지 숫자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첫째, 현재 월 실손 보험료. 그리고 두 번째, 지난 1년간 병원에 쓴 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돌려받은 금액. 이 세 가지의 기존 보장과 전환 후 얼마나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지 이것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내가 내고 있는 매달 실손보험료가 얼마인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병원에 내가 1년 동안 쓴 돈은 얼마고 그걸 되돌려받은 실손보험금은 얼마인지를 체크한 후 전문가가 전해주는 정보들 조합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실손보험료도 너무 올랐다 하는 분들 샵 0945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실손보험의 가입 연도, 현재 월 보험료, 최근 병원 이용 여부 같은 것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분들이 무료로 직접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의 상담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의 상담 문자창을 활짝 열어놓고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출발해봅니다. 머니 인사이트 만나볼게요.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 조정 신청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극심했던 2022년보다도 50%가 넘는 수치인데요. 손해보험협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손보사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28,776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험사들이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기조가 더해지면서 관련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서는 실손보험의 청구와 보험금 지급 분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좀 비싸도 네.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보장이 좋다 보니까 아유 그냥 감안하고 내가 이거 유지할래 라고 참으면서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3: 많죠.
0: 막상 요즘은 보상이 너무 까다로워서 분쟁 사례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억울한 면이 정말 많아요. 일단 김기민 팀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좀 현장에서도 많이 공감을 하시죠?
3: 물론이죠. 이거 그 백내장 수술만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요즘 제가 뭐 사례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 비용도 안 나왔다. 예전에는 많이 나오던 게 금방 나오던 게 뭐 50만 원 나오던 게 이제는 뭐 10만 원, 20만 원 나오고 말았다. 며칠치를 청구했더니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0: 요즘 감기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3: 맞아요.
0: 요즘에는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영양수액 같은 것도 맞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3: 네.
0: 1세대, 2세대는 그냥 잘 문제없이 나오던 보상이 잘 안 되다 보니 걱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3: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갱신까지 많이 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 내가 많이 써서 올랐나?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난 쓰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올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0: 그렇죠.
3: 그럼 사실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왜 갱신이 되는가를 한번 알아보면 좋은데 갱신은 내가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상관없습니다. 1, 2세대는. 전체가 얼마를 썼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손해율이 얼마인가를 보고 판단하는데 그 손해율 더 이상 가입도 안 되고 점점 그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줄어들겠죠. 그럼 손해율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 갱신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0: 그러니까 결국에는 1세대 실손보험, 2세대 실손보험은 아니 나 병원도 안 갔는데 왜 보험료가 올라? 이렇게 억울해하실 게 아니라 연대책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1세대, 2세대 가입한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게 그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병원도 안 갔는데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야 돼? 라는 불만 자체가 사실 맞지 않는 거죠. 그 병원 이용료만으로는 보험료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보험료가 올랐다면 먼저 내가 가입한 실손이 몇 세대 실손인지 그리고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번에 보험료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0: 그렇군요. 근데 흔히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보험료가 부담돼도 옛날 실손보험만큼 좋은 보장은 앞으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버려선 안 된다. 해지해선 안 된다.
2: 맞아요. 고민 너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된 실손이 유리한 건 맞지만 자기 부담금이나 비급여 보장이 사실 더 조건이 좋죠.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그냥 유리하게만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좀 어렵고요. 상품마다 통원의 한도나 면책의 항목들도 다르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는 약관과 그 의료의 이용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3: 그리고 한 번 더 보셔야 할 게 예전에는 정말로 해줬던 걸 같은 걸 유지하고 있는데 안 해주니까 지금 또 문제인 거예요.
0: 그러니까요.
3: 네. 같은 걸 유지했는데 안 해준다면 이거 내가 갖고 있는 1, 2세대 가격은 비싼데 4, 5세대하고 차이가 없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불만이 생기죠.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상담을 한번 갔는데 우리 실손보장이 1세대셨어요.
0: 네.
3: 근데 이분께서 지금까지 1세대 실손 63세셨거든요. 실손보험에 납입한 금액이 얼마 되셨을 것 같으세요?
0: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왠지 김기민 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적은 금액은 아니었을 거예요.
3: 매운맛으로 7천만 원 내고 계셔.
0: 실손 보험료만.
3: 지금까지.
0: 와,
2: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0: 이건 앞으로도 계속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3: 네, 그렇죠. 계속 내야 돼요. 그럼 1억까지도 낸다는 건데. 그럼 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애청자분들 다 모두에게 여쭤봐도 지금까지 1억만큼 병원비 썼다 하시는 분들 몇 프로나 될까요?
0: 막 정말 큰 병을 앓고 계신 분들 아니고서야 사실 1억까지 될까? 우리가 제일 비싼 치료라고 말하는 그 중입자 치료도 1억까지는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 수준인 거니까.
2: 그 치료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질문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억까지 냈는데 그 치료를 못 받 이제 뭐 했는데 우리가 돈은 냈는데 보장을 못 받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텐데 그럼 과연 이거 우리한테 옛날 거라고 해서 보장이 많이 될 거라고 해서 유리할까요? 과연?
0: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어찌 보면은 정말 실손보험의 보상 지급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는 현 상황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1, 2세대 좋아. 보장 좋으니까 일단 보험료 감수하고 참고 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매달 조금씩 조금씩 내다 보니까 감이 안 왔는데 7천만 원이란 얘기를 들어보니 진짜 이게 누적 금액이 상당하네요.
3: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이란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무조건 유지해야 돼. 무조건 좋은 거야. 이 무조건은 노래 가사밖에 없습니다.
0: 무조건 무조건. 네. 그거는 이제 네. 그 노래로만 즐기는 거고요.
3: 근데 뭐 그렇다고 또 뭐 보험료 비싸다고 무조건 바꿔? 저 말했잖아요. 무조건 안 된다. 네. 근데 따져봐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현 정부에서 2016년 이제 11월부터 이 실손보험에서도 5세대뿐만 아니라 선택형 특약 뭐 한마디로 몇 가지 특약을 취소해주는 게 또 있고요. 심지어 50% 할인 계획까지 지금 발표할 계획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2: 이

0: 이 선택형 할인 제도는요, 오래된 계약을 유지를 하되 일부 보장을 제외를 해서 자기 부담금을 조금 조정하는 그런 선택을 할수 있는 할인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비급여 물리치료 주사라던가 비급여 MRI, MRA 등을 제외하는 등으로 해서 보험료를 좀 할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보험료가 조금 내려가는 대신에 보험료
2: 그렇죠.
1: 수준을 낮추는 대신에 뭔가 빠지고 있는 그런 보장들을 좀더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도수 치료 자주 받는 분들은 할인되는 숫자만 보고 선택하시면 좀 곤란하겠어요.
2: 아, 제가 제일 속상한 얘기예요. 뭐 이제 도수 치료가 제일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수 치료를 사실 이제 발표된 전체 옵션 선택 시 할인율도 예상치고 이제 보험을 내가 이제 가입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얼만큼 도수 치료를 받느냐, 내가 근데 이제 받았는데 여태까지 얼마나 보상됐느냐 이거를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그러면요, 5세대 실손 보험은 일단 보험료가 상당히 합리적이니까 그래도 그냥 좋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까요?
2: 뭐 무조건 좋다는 아니지만 나한테 합리적으로 가성비에 맞다라고도 볼 수는 있죠. 그리고 계약 전환 할인 제도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때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어요.
1: 네.
2: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3년간 50% 할인. 이건 뭐 물론 예시긴 하지만 확정 보험료와 기간별 개별 안내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그러게 나 이거 20만 원씩 15만 원씩 10만 원씩 1, 2세대 유지하고 있었는데 2만 원 3만 원이면 오히려 안 해주는 건또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1: 그러니까 큰 병을 앓고 계시지 않고 평범한 수준으로 병원 이용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전환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곧 발표될,
2: 같습니다. 그렇죠.
1: 조만간 발표될 이 3년 동안의 전환 시50% 할인이 된다라는 이 기간 안에 좀 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0: 다만 이제 5세대에는 이런 보험료가 저렴하긴 하나 급여와 비급여 특히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 부담금과 보장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요. 현재 자주 받는 치료가 있다라고 하시면 전환하기 전과 전환하고 나서 내가 어디까지 얼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꼭 비교하셔야 합니다.
1: 아, 이때도 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겠군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전환을 하게 되면 제가
2: 네.
1: 실손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의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뭐 이제 다만 어떻게 되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 특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몇 가지 옵션들이 빠질 수는 있고요.
1: 네.
2: 그리고 비급여 치료 같은 경우 뭐 이제 현행 뭐 80%, 90%, 뭐70% 이렇게 받던 걸 비중증에는 50%, 중증에는 70%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1: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실비 유지하기. 두 번째, 대상자라면 일부 보장을 조정하고 할인받기. 세 번째라면 5세대로 전환을 하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걸까요?
2: 네, 맞습니다. 다만 제도별 시행 조건은 이제 최종 안내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현재 계약과 비용,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를 내는지, 그리고 병원에 얼마를 지불했는지, 그리고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이걸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거를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럼 주변이나 인터넷 웹서핑이나 아니면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죠.
1: 1세대, 1세, 2세대 실손보험료 많이 오르는 이유는 일단 나와 이걸 같이 가입한 보험 가입자들의 청구
2: 연대
1: 금액이
2: 책임.
1: 많다 보니까 그 연대 책임을 나도 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병원 이용을 자주 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보험료 지금 당장 부담스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병원비가 더큰 문제다라고 하면 1, 2세대 보험은 유지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전환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3년 동안의 50% 할인이 예정돼 있다고 하니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시고 나의 보험료 수준과 병원비 쓰는 금액 그리고 지금까지의 보상액을 철저하게 구분해놓고 판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도움 필요하시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를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을까요?
2: 네, 이번에 만나고 온 분은 경기 구리시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는 57세 여성분이셨고요. 청취자님은 2세대 실손보험으로 18만 원, 그리고 암보험 2건에 1인실 특약보험 그리고 종합보험, 운전자보험까지 해서 총 58만 원을 납입하고 계신 청취자님이십니다.
0: 2세대 실손보험으로 18만 원. 아이고, 상당히 비싸게 느껴지고요. 네. 암보험 두 건에 1인실 특약보험? 1인실 워낙 좀 비싸다고 비싸니까. 하니까 그걸 뭔가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인가 싶기도 하고 운전자보험까지 53만 원. 아니, 건수 많아 보이지도 않는데 되게 비싸요.
3: 일단 뭐 실비가 차지하는 비중 크죠.
2: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남편분도 자녀도 있으니 보험료 부담 상당하셨고요. 실제로 생활비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게 아닌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0: 남편분과 자녀분은 얼마 정도 납부하고 계셨을까요?
3: 일단 뭐 남편분 62세셨는데 1세대 실손으로 더 비싸요. 23만 원. 예, 그리고 전화로 가입하신 갱신형 암보험 3건, 운전자보험 2건, 간병인보험 1건 또 있습니다. 치매보험 1건으로 총 72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셨고요. 두 자녀분도 각각 18만 원, 17만 원 정도로 한 가족 보험료가 160만 원.
0: 그럼 노후 대비도 못하는데 4인 가족의 월 보험료가 160만 원이다. 이거 지출이 너무 큰데요.
2: 저희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걱정이 크셨는데요. 저희도 역시나 정말 걱정이 컸고요. 아, 이 보험료 어떻게 감당하고 계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0: 그럼 서린주 팀장님 지금 말을 잊지 못하고 계세요. 아, 네.
2: 너무 당황했나요?
0: 처음 뵀을 때 그때 그 심정이 네,
2: 당황했던.
0: 막 그쵸? 네, 느껴지셨나 봐요.
2: 그래서 저희가 이번 상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고요. 청취자님의 보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듣고 있는 저희 YTN 청취자님들도 이번 기회에 보험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0: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거 어떤 걸까요?
3: 자, 그럼 체크리스트 첫 번째 갑니다. 보험료의 총합이 소득의 10%를 넘거나 25만 원을 넘는다 입니다. 우리 청취자분의 가족 합산 급여가 월 700만 원이셨어요. 뭐 맞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가 160만 원이니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뭐 저축도 아니고요. 사실 보험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매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늘어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씩 가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월 보험료가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비가 일단 큰 부분 차지하고 작게 7개씩 들어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3: 뭐 예를 들어 25만 원 낸다고 가정하면 그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20년 동안 내면 얼마냐? 6천만 원이에요. 또. 네. 근데 물론 뭐 갱신형 보험은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납입하는 금액은 또 6천만 원이 넘겠죠.
0: 그 이상이 되겠죠.
3: 네. 장기간 유지하는 보험인 만큼 내 소득과 생활비에 비해 보험료가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큽니다.
2: 네.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 또는 무조건 좋다라고 보시지 말고 가정의 재무 상황을 생각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한 번쯤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방송을 통해 상담을 이렇게 도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머니 라이프 또는 건강한 가정 경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재무 상황에 맞게 구조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0: 그렇죠. 아까 얘기해 주신 게 이분들이 노후에 쓸 연금으로는 저축 하나도 못하는데 보장성 보험으로만 지금 160만 원씩 내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이건 네. 건강한 재무 구조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해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어떤 걸까요?
3: 네, 두 번째 체크리스트. 보험이 5건 이상이다. 이런 체크에 또 봐야 됩니다. 일단 뭐 우리 그 청취자분도 5건의 보험 이상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꼭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근데 왜 보험이 5건 이상이면 점검해 봐야 될까요?
0: 그리고 왜 그럴까요? 사실 다다익선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닐까요?
3: 네, 또 이게 또 근데 보험이 다다익선이 또 아닙니다. 많다고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 한눈에 설명하기가 어려우면 이것도 그 가치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례자님처럼 보험을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비슷한 보장이 또 여러 개가 겹쳐 있을 수가 있고

0: 라는 이런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각각의 보험료와 보장을 합쳐서 전체적인 보장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님처럼 보험이 여러 건이라면 무조건 해지하기보다는 먼저 전체 내용을 다 보시고 중복되는 보장은 없는지 그리고 꼭 필요한 보장은 없는지를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듣고 보니 진짜 그렇네요. 보험도 네. 하나씩 가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떤 보장 가지고 있는지 되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여러 개로 나눠 가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더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무조건 뭐 하나로 가입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또 무조건 또 나왔어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저 어려운 단어 하나 이제 경제 용어 하나 있는데 수량 할인 법칙이란 게 있어요. 결국에 하나로 묶었을 때는 더 저렴하기가 쉽습니다.
1: 아 그래요. 수량 할인 법칙 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봐도 우리 청취자분은 두 가지 모두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거였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다음으로 확인할 건 어떤 걸까요?
0: 네, 실손보험이 계속 올라서 10만 원을 넘어서 부담이 된다라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실손보험 10만 원이 넘어서 부담된다. 이건 왜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2: 뭐 물론 이제 실손보험을 생각하면 뭐 과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또 오래된 실손을 무조건 또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실손보험은 가입한 시기와 세대에 따라 보험료가 보장구도가 또 다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몇 세대 실손에 가입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내가 병원비에 얼마를 썼느냐 이게 사실 중요해요. 물론 앞으로 내가 얼마나 쓸까 이게 너무 걱정은 되겠지만 대체로 과거가 쌓여서 현재가 되고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되거든요. 결국에 내가 특이한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특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특이 사항을 준비하고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천만 원, 6천만 원 너무 과한 비용을 내고 있다. 내가 10만 원을 내는데 부담 안 돼. 이러면 상관없겠지만 부담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거를 또 준비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크리스트 세 가지에 해당이 된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방송을 듣고 계신 굿모닝 굿나이트 청취자 여러분들도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본인의 보험 상태를 좀 점검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의 상담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전문가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마음이 급했어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정말 도움 필요하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주저 없이 상담 신청하시고 굿모닝 굿나이프에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 와서 자세한 애프터 처방 결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4: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3: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와이티엔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기민 팀장님, 서른지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의 보험료 160만 원에 달하는 가정의 사연 만나보고 있습니다. 1, 2세대 합쳐서 상당한 양의 실손 보험료까지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자, 어떤 애프터 처방 결과가 나왔을까요?
0: 네, 일단 가족분들 병원 이용 내역과 보험 가입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상담을 시작했는데요. 최근 5년간 가족분들의 병원 치료비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약 3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나마 이 내용도 남편분께서 디스크 시술을 받으신 비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의료 이용 규모에 비해서는 실손 보험료를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2: 네,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의 실손 보험은 각자 계약 조건과 의료 이용 상황을 확인한 뒤 어려운 단어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옵니다. 병력 조회. 병력 조회를 해서 실손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더니 뭐 청취자분도 아, 그래 차라리 이게 낫겠다. 포기. 차라리 이게 속 시원하겠다라고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청취자분 3만 원, 남편분 3만 원, 자녀분은 각각 만 원 해서 실손보험이 한 가족 5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 아, 뭐 오늘 뭐 되게 많이 나와요. 수량 할인법제 병력조회는 안 어려웠어요. 자, 그렇군요. 근데 이게 보면요. 실손보험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 보장이 좀 부실하진 않을까요?
2: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뭐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손해도 있겠죠. 뭐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내실 금액도 생각해야죠. 5세대 실손도 무조건 보장이 안 되는 상품 아니고요. 다만 기존의 실손 보장과

0: 조금 자기 부담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본인의 의료 상황이 맞는지 확인하면 돼요.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급여 치료 많이 하나, 뭐 도수 치료를 많이 하나, 아니면은 뭐 주사 치료를 많이 하나 이런 걸 확인하면 되는데, 또 문제 한번 청구를 해보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도 안 나왔던 적이 또몇번 있었던 거죠.
1: 보상이 잘안
0: 네.
1: 됐군요.
0: 그러니 차라리 낫고, 그리고 남편분께서 허리 시술로 300만 원까지 쓴건 맞아요. 도수 치료도 받으셨어요. 근데 내셨던 금액 1,000만 원 넘습니다. 그러면 네, 굳이 우리가 5세대 실손 나쁘다, 아 좋지 않다라고 무조건 말씀드리는 거는 과언이죠.
1: 그렇군요. 정확하게 배보다 배꼽이 더큰건 아닌지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보험은 어떻게 조정을 해주셨을까요?
2: 네, 그리고 우리 청취자 부부 보험이 되게 여러 건,
1: 맞아요.
2: 다건이셨잖아요. 암보험도 따로, 이대질환도 따로, 간병인 보험 따로, 운전자 보험 따로 이렇게 여러 건이었고요. 여기에 갱신형 보험도 여러 건 가지고 있었는데요.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갱신형 보험이 여러 건이면 각각의 갱신하는 시점도 다 다르고 보험료가 얼마나 어떻게 오를지 알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할 경우 당연히 보험료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겠죠. 특히 두 분은 간병인 보험으로 각각 7만 원, 8만 원 정도씩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1: 그러게요.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2: 이렇게 여러 보험에 흩어져 있던 보장을 저희가 하나씩 비교해서 다시 재구성을 해드렸는데요. 3대 진단비, 수술비, 간병을 하나 안에 다 모아서 필요한 만큼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여기에 비갱신형에 납입 면제 기능 등으로 해서 사례자분 14만 원 그리고 남편분은 16만 원으로 보험료 조정해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간병인 보험마저도 저희가 특약으로 구성을 해서 약 2만 원 수준으로 낮춰드렸습니다.
1: 좋습니다. 총 보험료 그래서 얼마에서 어떻게 줄은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네, 총 보험료는 그래서 160만 원에서 보험료가 60만 원으로 매월 100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기존의 특약 줄었나요? 아니요, 유지됐고요. 순수 100만 원이 절감된 겁니다. 이제 우리 청취자분은 상담 마치면서 정말 홀가분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젠 급여의 거의 절반이 나가셨거든요, 보험료로. 숨 막히죠, 힘들죠. 보험료 내는 날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편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저희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보다 사실 중요한 거, 우리 굿머니, 굿라이프를 위해서 필요한 건 저축이죠. 사례자님 다행히 대출은 없으셨어요. 오로지 저축을 할수 있으셨는데 앞으로는 줄어든 금액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남은 금액은 저축을 하실 수 있다고 든든하다 하시더라고요.
1: 아, 좋습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 도움받아서 이렇게 우리 집도 골치 아픈 보험 조정해서 노후연금 재원 마련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머니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1330번님, 2009년 실손인데 보험료가 월 4만 원에서 17만 원이 됐습니다. 병원은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가는데 그냥 끊어도 될까요? 물어보시네요. 구독 취소 막 이런 것 같은 느낌.
1: 전화 바로 끊기 전에, 이제 끊기 전에 실손 부분 보험료와 갱신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네, 그리고 병원 이용이 적다면 선택형 환일이나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세대 전환 한번 비교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뭐 무조건 아니라는 점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점.
2: 보험료가 17만 원이면 1년에 약 204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앞으로 납입이 가능할지 그리고 전환 후에 어떤 치료를 자기 부담이 생기는지를 숫자화해서 좀 표시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깝다, 뭐 유지할 이유가 있다를 저희가 숫자로 저희한테 필요한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그럼 맞아요. 일단 월 4만 원 납입하셨을 때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17만 원이나 내고 계시고 1년에 한두 번밖에 병원을 안 간다? 이럴 경우에는 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보다 자세한 상담 내용은 샵 0945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0번님, 1세대 실손 가진 아버지가 도수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0: 할인 특약을 넣으면 보험료가 많이 줄어든다는데 괜찮나요?
1: 이 선택형 할인은 보장의 일부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요.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발표된 방법에는 비급여 물리치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재 도수치료가 어떤 항목으로 청구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도 나에게 필요한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 네. 뭐 연 30회 이상 받으신다면 지금 뭐 갖고 계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보험을 바라볼 때는 비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전문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설은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7: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8: 오늘은 1, 2세대 실손보험료가 부담될 때 어떤 순서로 판단해야 하는지 살펴봤고요. 매달 보험료는 오르는데 병원 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리모델링하는 게 좋은 대안일지 살펴봤습니다. 전문가와의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굿머니 굿나이프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 015B의 슬픈 인연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도 한낮에는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던 하루였는데요. 오늘은 비교적 맑았지만 내일은 곳곳에 가을비가 지나고 날이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중북부에 비가 시작해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수도권 등 중부와 전북으로 비가 확대되고요. 내일 서울은 16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릅니다. 쏟아지는 가을 햇살처럼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차량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차량들 소통량이 많아서 성산로 따라 성산대교 가는 길 금화터널에서 연세대 쪽으로 성산 2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반대쪽으로도 연세대에서 봉원고가차도 쪽으로 정체됩니다. 태계로 따라 서울역 가는 길은 4가에서 1가 쪽으로 밀리고요. 광희동 방향으로는 3가에서 4가 쪽으로 밀립니다. 차량이 많아지다 보니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쪽으로는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3차로에 조금 전에 사고 났습니다. 4시 50분경에 난 사고로 뒤로 여파를 좀 받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성산 쪽으로도 금천 나들목 나와서 2km 가는 곳 2차로에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에서 화성유계소, 매송,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한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화요일 1, 2부는 정치 배치기 시간입니다. 정구승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합류하는 신은규 변호사와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정치구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DMZ 사고 관련 내용 자세히 다뤄봅니다.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돌아온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화요일입니다. 답답한 정치판 이들이 대신해서 시원하게 배치기 해드립니다. 정치 배치기 시간 신인규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네, 그 방금 국방위 현안 질의가 있었고 그 전에는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관련한 3일차 현장 조사에서 북한의 반보병 지뢰 한 발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 지뢰가 유실이 아닌 매설인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된 것 같아요. 아마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도 강신철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 그러므로 해서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고 상응 조치를 단기적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 일단은 오늘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유실이 아니고 북한의 매설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이 국경선 요새를 하겠다고 하면서 뭔가 작업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 작업하던 게 이제 지뢰를 매설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시는 거네요.
2: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금 유실과 매설은 의도성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매설로 추정된다라는 결론에 거의 다다르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우리 군인이 실제로 중상해를 예. 입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할 것인지 이런 수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차이가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0: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지금 국방장관도 단계적으로 상황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북한과의 어떤 연락선 자체가 모두 끊어져 있는 상태여서 항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단계적 조치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3: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을 그냥 떠올리면 됩니다. 네.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 때 그래서 이제 그때는 2일 만에 조사가 들어가고 6일 만에 발표가 됐어요. 지금처럼 뭐 일주일 있다가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당시에 이제 대북 방송을 재개했죠. 네. 그리고 북한 쪽에서 그에 대한 폭격이 있었고 우리 쪽에서 역시 반격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북한 쪽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북한에서 최종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도 매설로 밝혀지고 지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뭐 고의가 없었다느니 진성준 국방위원장인가요? 상해를 시키려는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다. 우리 당에서 우리 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그럼 지뢰 찾기 목적으로 매설했다는 소리냐? 그럼 무슨 뭐 사냥하려고 매설했다는 소리냐? 이게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곳에 그것도 정전협정에 위반해서 비무장지대에다가 이렇게 매설을 했는데 그게 상해 목적이 아니라는 식으로 국회의원이 그것도 네. 여당의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았죠. 이제 이런 입장을 이제 좀 철회하고 북한에게 제대로 따져묻고 북한의 최소한 유감 표명은 받아낼 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0: 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야기했습니다.
4: 네, 그 확성기 방송을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저쪽에서 뭐 효과를 보느냐는 과거가 좀 달라졌다 생각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뭐 밤에 우리 파주나 인근 접견 지역에서 주민들이 힘들어하게 하는 뭐 귀신 소리나 이런 걸 예. 틀어놓기도 했고 전단을 뿌리자 우물풍선으로 대응하고 있고 사실 실효적 방법이 지금 딱히 떠오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렇게 그냥 갈등을 고조화시키는 것 외에는 딱히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더 잘 파악해서 국제사회에서 뭐 좀 규탄을 하던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됐던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만약에 이렇게 반보병 지뢰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하는데 뭐

0: 의원처럼 뭐 이렇게 그 유엔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차근차근 그 들어갔던 장병들과 함께 다시 그 개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 병력이 손실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이 사건을 보면서 최상병 사망 사건 당시 임성근 씨가 많이 떠올랐는데요. 다행히 순리대로 진행이 되어서 추가적인 병력 손실 없이 이렇게 입증을 할수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함질의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때 같은 경우는 우리 군 입구에 했기 때문에 고의성 입증이 좀더 쉬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DMZ 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체증과 거기에 이렇게 고의성 입증에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지금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건 우리 군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지뢰 폭파했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건가요?
0: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 부분에서 북한군이 우리 중립 지역에 났는지 우리가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북한군의 고의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파악한 다음에
1: 그러니까
0: 일정
1: 우리가 북한군 지역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0: 가능성은 있었죠. 우리도 모르니까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1: 민주당에서 그렇게 생각하나요?
0: 민주당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장난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GPS나 이런 부분들의 오류가 워낙 잦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규탄할 수 있는 걸 규탄해야 된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며칠이 걸렸다고 하지만 그걸 비난할 게 아니라 이렇게 순리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북한의 고의 매설인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2: 예.
0: 규탄으로 나아가면 맞다고 말씀드린
2: 제가
0: 겁니다.
2: 그 부분을 여쭈려고 그랬는데, 박상수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박근혜 때는 이틀 만에 들어갔는데 왜 일주일이나 걸렸냐,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거 아니, 이거 이 주장이거든요.
3: 아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상황을 면밀히 봐야 되는 게, 그때는 이제 목함지뢰가 우리 수색로로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조치가 가능했고, 지금은 이제 수색로도 없는 상황에서 그 위험을 담보하고 또 진상조사로 들어갈 수 없겠다라는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설명을
2: 새로운 루트를 찾으려고 했기
3: 그렇죠.
2: 때문에 위험성이 있었다는 거죠.
3: 위험성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반복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2015년도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아무리 남북관계가 서로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비상연락의 끈은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8년간 남북관계는 거의 파탄 지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과도 뭐 논쟁을 해도 정말 뭐 끝도 없이 해야 될 정도로 누구에게 귀책 사유가 있냐, 이 얘기는 정말 복잡한 문제인데, 지금의 현실은 남북관계도 이렇게 어려웠던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이제 이국가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상당 부분 저는 이제 야당 쪽에서 뭐 빨리 안 했냐라고 저는 뭐 지적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국익을 생각하고 지금의 남북관계를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이 점을 생각하면, 저는 일단은 비판보다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좀 면밀하게 우리가 투명하게 정부에 요구하고 그걸 밝힌 다음에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지금은 덮어놓고 빨리 안 한다라는 걸로 쟁점을 삼기에는 조금은 무리한 거 아니냐,
0: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수색로에다가 지뢰를 매설했던 상황과 MDA에다가 지금 매설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증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우리 먼저 발표를 했다가 섣부르게 발목했다고 혹시라도 우리의 과실이 1이라도 드러날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걸 확실히 다지고 가자는 측면에서 면밀하게 조사가 필요했다는 취지입니다.
1: 근데 비무장지대예요.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입니다. 비무장지대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위반이라고 말도 못하는 게 주권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뭘더 밝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2: 아니, 오늘 그것은 국방장관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고, 상응한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상응 조치가 필요한지. 근데 지금 박사수 변호사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확성기, 대북 확성기를 재설치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구성 변호사 이야기는 대북 확성기 설치해서 저기서 맞대응으로 또 저기도 대남 확성기 설치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1: 뭐 대남 확성기가 무슨 효력이 그렇게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2: 아니에요.
1: 사실
2: 아니 잠깐만요.
1: 긴장을 고조시키는
2: 아니
1: 방식으로
2: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적경 지역 주민들이 국회까지 달려와가지고
1: 물론
2: 눈물로
1: 그건 있죠.
2: 호소했잖아요.
1: 그건 있는데,
2: 그건 우리
1: 근데
2: 국민들인데.
1: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북한의 유감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실력이죠. 근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2015년에 그렇게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북한 쪽에서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 트니까 북한 쪽에서 먼저 우리를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격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그 정도까지 가서 우리가 유감을 받아냈는데, 그럼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면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그리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장병들이 다쳤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북한에게 유감 한마디 받아낼 어떠한 로드맵도 사실 방법이 없어서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여당이고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0: 아니, 근데 저는 그 비판을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지금의 남북 관계를 전제해 놓고 이 사고가 터졌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치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1: 예.
0: 보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실효적인 조치냐 여부가 전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대북 확성기는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또 입을 피해까지를 고려하면 실효적인 조치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박상수 변호사님께서 주권 국가가 왜 한마디도 못하냐, 북한에 대해서 그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전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를 떠올리시면서 그때 이제 할 말도 못하고 남북 연락사무소까지 폭파당하는 그 지경을 놓고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도 그런 거 아니야라는 나름의 그런 착시 효과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당연히 할말 해야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왔던 여러 국정 운영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실용적이면서 국익 중심의 모습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일부 반발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 아마 박 변호사님께서 조금 지켜보시면
1: 예.
0: 아마 다른 모습을 저는 보여줄 수 있겠다
2: 예. 그리고
0: 생각이 듭니다.
2: 첫 번째로 국방부 장관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이미 밝혔고요. 오늘 이제 그제 대정부 질의, 국방 현안 질의에서 여기가 밝혀진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빠르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2015년과 지금과의 국제 전세가 다릅니다. 그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지 필요한지 거기 북한이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긴장을 고조시켜서 나쁠 게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러시아에게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 사람과 그냥 일단 비판만 해보자고 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아니요. 그냥 유감이든 용서를 구하는 것이든 그 한마디를 듣고 싶은 겁니다.
1: 예.
3: 국민들은 그걸 듣고 싶을
1: 예.
3: 것이고요. 이재명 정부는 그것을 듣게 해줄 책임이 있어요.
1: 예. 그 북한 지뢰가 네 발이 발견됐는데 그중에 세 발이 MDL 남쪽을 침범했다. 라고 이제 우리 군이 확인했고 유엔사도 같이 확인한 거네요. 네, 지금 우리 국방장관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유엔사가 몇 달 전에 북한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정전협정 위반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번에는 또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어쨌든 우리와 유엔사가 함께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엔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에 따라 또 북한의 압박이 또 될 수도 있겠으니까요. 그 앞으로 이제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지. 뭐 박상수 변호사 말 맞다나 어쨌든 대화를 다시 시도를 하든 뭘 하든 유감 사과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우리 국민이 다쳤기 때문에. 아, 자 시사인에서 매년 진행하는 신뢰도 조사에서 여야 정치인 중 가장 신뢰하는 정치를 물었더니 한동훈 의원이 1위를 기록했다. 최근 몇 년간 아마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1위를 했던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이 1위를 했다. 이거는 최근 그 한동훈 의원이 부산에서 어렵게 당선이 되고 그 뒤에 이제 대여 투쟁에 앞장서고 이랬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어떤 힘을 받았을까요?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정부 투쟁에 거의 제일 앞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한동훈 의원 입지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0: 뭐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뭐 친한계 내지는
1: 예.
0: 친장계 장동혁계에 어쨌든 지금 서로의 그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부분은 현실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의원이 6.3 선거에서 3자 대결에서 어려운 선거를 그래도 이기고 왔다라는 점이 상당히 고무가 많이 됐을 거고 그 이후에도 뭐 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하고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은 건 또 사실이고 이번에도 지뢰 사건 관련해서도 뭐 1인 시위까지 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은 지금의 이 시사인이 한 그 신뢰도 조사에서 나름의 영향은 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없다 모름 응답 거절이 거의 4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절대 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현재 관망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나름의 의미를 찾자면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그래도 조금 높게 나왔다라는 점에 대해서 아마 한동훈 대표나 그 측근에서는 아마 좀 의미를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DMZ 이야기를 좀 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가 함께 섞인 것 같아요. 이 대북 문제, 또 안보,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포로가 두 명이 이제 우리한테 왔는데 이거를 뭐 우크라이나 잘못이다 우리 잘못이다 누가 약속을 파기했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야당에서는 뭐 일부러 숨겼냐 왜 이야기하지 않았냐 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거기에 DMZ 사건이 터졌고 또 공교롭게 또 추석 때 암살자들이랑 암살자들이라는 영화가 공개가 됐는데 개봉되고 꽤 많은 관객들이 봤던 것 같아요.

0: 근데 여기서 이제 역사 왜곡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여당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고, 이제 이게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적 상상력이 더해진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역사 왜곡 논쟁, 뭐, 5.18 빗대기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도 빗대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걸 하면은 뭐 여당은 가만히 있겠느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한쪽에서는 때 아닌 논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세 분은?
1: 일단 영화를 보지 못한 상태라서 막 단언을 드리기 어려운데 뭐본 분들의 평가를 보면 영화 결론을 내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0: 뭐
1: 들어서
0: 열린 결말이라고 하더라고요.
1: 열린 결말이어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일인가, 특히나 자유를 그렇게 계속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일인가도 싶고요. 사실 뭐 계속 이런 것들이 표현의 자유가 뭐 좌파의 전유물인가라고 지적을 하는데, 음모론을 펼치고 반란군을 옹호해도 버젓이 정치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민주화와 자유를 위해 민주진보 진영이 투쟁해서 얻은 것을 무임승차하고 계신 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자유를 원하고 표현의 자유를 계속 말씀하실 거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수 자유 옹호주의자로서 그 거기에다 입장을 계속 견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그 제가 저도 영화를 아직은 못 봤는데 영화 평론가 분한 분이 이렇게 평론한 거를 어젯밤에 봤어요. 저도 이제 이 질문이 계속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영화를 결국 봐야 될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거기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 중 하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했다. 네, 좋습니다. 뭐그 평론가는 이걸 이제 회의론적 시각으로 설명을 하던데, 저도 5.18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회의론적 시각들에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0: 예.
2: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전제로 깔게요. 근데 우리 진영 쪽에서 회의론적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5.18과 관련된 회의론적 시각에서 독특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도 회의론적 시각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영화들이 나왔을 때 민주당 진영에 있는 사람들, 뭐 평론가 분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뭐 패널 분들, 이런 분들이 그 회의론적 시각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신다면, 그럼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0: 예.
2: 네. 근데 그러시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5.18만 해도 헤이트 스피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처벌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이슈가 굉장히 재밌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된 이슈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의 표현의 자유만 보장되고 상대의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표현의 자유의 공정성 문제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맥상통한 주장을 계속 유지하는지를 보고 저는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3: 저도 뭐 표현의 자유의 공정성 문제 당연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저도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예.
3: 근데 그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 표현의 자유의 범위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유경수 여사 관련된 그좀 어떻게 보면 비참한
0: 예.
3: 사건을 가지고 이제 소설, 픽션, 영화로 이제 만들어서 결말은 열어놨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음모론적 시각이 많이 담겨 있는 것도
0: 예.
3: 맞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 독재라고 하는 그 암이 있지 않습니까? 명암 중에 암이 굉장히 큰 분이라서 이제 그와 관련된 반대하는 분들의 어떤 결집을 좀 도모한 영화로 보여는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보편성과 어떤 의미를 담은 것이 예술의 자유로 무한대로 보장이 되는 것이지, 영화의 외피를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건 저는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0: 네.
3: 이거는 이렇게 되면 또 당연히 아까 박상수 변호사님 걱정하신 대로 또5.18 문제나 또 다른 사건들을 가지고 또 영화를 만들어서 각색을 하고 왜곡을 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표현의 자유의 어떤 범위 문제에서 우리가
0: 예.
3: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연동되는 것으로 그게 또 우리 진영에 대해서만 보편적인 자유를 인정하고 또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또 규제한다. 이것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영화가 뭐 마케팅 상업적인 데에는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전 영화로서의 가치는 전 그렇게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제가 하나 그런 문제 제기를 할게요. 그 최근에 뭐 이승만 영화라든가
2: 네.
0: 그것도 4.3 왜곡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대중 작품이니까 대중의 선택을 맡겨라. 안 좋은 거면 대중 외면하겠지. 뭐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이런 문세광 사건에 대한 의혹을 이번 영화만 최초로 제시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수많은 서적들, KBS, MBC, SBS 다큐멘터리 다 다뤘던 거거든요. 그때 보수 지정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도 이런 다큐가 쏟아져 나왔는데도 아무 얘기도 없었단 말이에요.

0: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보수정당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건지.
1: 아까도 이게, 이야기했듯이 공정성 문제를 건드려서 그래요. 사실 그 스타벅스 논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18, 5.18과 관련돼서 그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법률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했던 발언 하나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적절성 저 인정하지만 앞으로 야구 인생을 끝장내는 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대통령까지 가세를 했었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가족들이 살아 있는데 유가족들 사이에서 이거는 속칭 이야기를 하면 너희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 죽였어라고 이야기하는 영화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유가족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영화를 만들었죠. 근데 그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로 옹호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그 많은 그 상대 쪽의 회의론적 시각들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했던 건 뭐냐라는 말이 되고 그럼 표현의 자유 열어주려면 양쪽 다 열던가.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 처벌하려면 양쪽 다 처벌을 하던가. 그 말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2: 여기서 논리적 오류는 같은 회의론적 시각으로 묶는 것 자체입니다. 회의론적 시각에서도 정도가 있고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겠죠. 예를 들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한다거나 뭐 고인 모독을 한다거나 없는 사실 경계를 왜곡하는 거거나 약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을 회의론적 시각으로 볼수 없는 반면에 저도 영화를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유경수 여사를 뭐 모욕했거나 뭐 누구를 모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게 아닌 뭐 합리적 추측에 근거해서 약간의 상상력을 붙 친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맞고 아까 말씀드린 기준 보편적 가치 침해 도인 모독 사실관계 왜곡 약자들에 대한 모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회의론 시각으로 우리가 포섭할 수 없고 헤이트 스피치로 분류가 되는 게 맞죠. 그걸 같은 것으로 묶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질문들이 뭐 이승만 다큐 전기 영화 같은 경우에도 뭐 진보 진영에서 불만을 표시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게 더 커진 게 이념 대립이 어떻게 더 극하게 이제 벌어지는 게 정치권이 끝까지 모를 양당 투쟁을 하니까 그렇죠. 싸움을 하니까 이런 것도 더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번 영화 같으면은 이제 흔히 이제 보수 언론으로 대표되는 조중동도 뛰어 참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커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을 또 국회에서 단체 관람 그 자료까지 제출하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영화 관계자는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게 시끄러우면 흥행이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1: 그 흥행이 추석 전에는 1위를 달렸는데 어제는 이제 타짜한테 밀려서 2위로 내려갔더라고요. 네. 자석 점유율도 많이 내려갔고 그리고 또 이번 수요일에 또 기대작들이 또 쏟아져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400만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손익분기를 넘길 수 있을지도 그래요? 봐야 될 것 같아요.
3: 근데 앵커님 말씀에 전 동의하는 게 이게 진영 대립이라는 게 워낙 지금 심화가 돼서 영화 문제가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과거에 문제제기했던 거는 뭐 총탄이 6발인데 뭐 4발이냐 5발이냐 요 정도의 의혹 제기였다면 이번에는 조금은 열린 결말로서 마치 유족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이거를 창작의 자유다 이러니까지 문제가 좀 되는 건데 전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오버하지 말고 막 무슨 관계자들 국감 부른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전 대중의 평가에 일단 맡기는 게 가장 우선이고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한다면 유족분들이나 그 뭐 박정희 재단 이런 데에서는 뭐 나름의 법률적인 조치를 좀 취할 수 있지 않을까
0: 지금 뭐 고소고발을 한 것 같은데요.
3: 그런 거 유족은 권리가 있으니까
0: 알겠습니다. 이거 좀 어쨌든 어디로 사태가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고 자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재청 거부 경위 등을 물어야 한다며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일반 증인 채택한 거죠? 일반 증인 채택한데 아마 야당은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국감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관례로 인사만 하고 갔잖아요. 그러면은 여당은 증인을 채택했고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이야기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문답이 이루어질 것 같네요. 관례를 깨고
2: 관례를 왜냐하면은 관례를 핑계로 다시 이석을 하기에는 지금 이 행위 자체가 이미 관례를 깬 행동이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스스로 명구스러워서 여기에 참여하겠다라고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제재청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이번에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허위 기재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나 많은 부분들이 질문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국힘 이번에는 그 네, 법사위에서 예전처럼 관례를 인정해줄 것 같지는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피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왔던 정치 행보를 생각한다면 이번은 좀 기회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지금까지 한 행동은 정치적 행동이었다.
2: 매우 정치적 행동이었죠.
1: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마음속까지는 들어갔다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하는데 민주당의 어찌 보면 서영계 법사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에 조효통이 히데요시니 뭐니 하면서 사법부를 능욕해왔던 그러한 것들을 반복한다면 만약에 출석을 했을 때 국민들의 시각은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마 국민들이 다 똑똑히 보고 있을 거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이것도 여러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재재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극한 대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아마 재청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전원합의체가 11명으로서도 돌아가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3: 그러니까 전원합의체가 대법관이 한 명이 비었다고 해서 못 여는 건 아니니까요. 진행은 가능한데 그래도 관례적으로 뭐 대법관들의 인원이 다 채워진 다음에 중요 결정들을 보통 전합에선 하니까요. 아마 그런 고민은 좀 있을 건 같습니다만 이게 지금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양비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은 명확하게 재청권이라고 하는 권한이 임명권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고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권리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저는 그 직에서는 마땅히 내려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런데 뭐 법원 행정처에서도 여러 안을 냈는데 대법원장이 다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3: 맞습니다. 뭐 경론했다는 보도도 좀 나왔었죠.
0: 뭐 경론은 아니라고도 부인하는 그 기사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상태에서 그 대법원장이 자신의 카드를 내릴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2: 저도 지금 처음부터 정치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물을 끄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결국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몽리를 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법원 행정처 내부에서도 당연히 재청권이 인정이 권한으로서 인정되는 만큼 임명권에 대한 그 인정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상식적이고 문헌해석적인 해석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재재청 거부라는 어떻게 보면은 문헌해석이 반대되고 재청권이 마치 임명권 위에 있는 것처럼 해석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법적 해석으로서 기본을 지키지 않고 한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그 시점이나 그 행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치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물러나갖고는 그 정치적인 행위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판단에서 아마 끝까지 공격당하는 거예요. 뭐 아까 박성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통을 받고 약간 피해를 받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대통령이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버렸어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국회에서 부동의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훨씬 부드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에 있는 절차대로 했을 거니까. 지금 이제 이 해석론으로 번져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거의 극단에 지금 이런 싸움으로 가고 있는 건데 정의당에서 그만 양쪽 다 그만 좀 하라고 그리고 국민들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정의당에서 그렇게 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록 원외 정당이지만 정의당 이야기를 좀 귀 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지금이라도 또 뭐 물밑 협상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그렇게 생각드려요. 예.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조국혁신당 조국 원장이 대통령 지지율에 3을 곱하면 여당 의석수다. 여의도 공식이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총선을 하면 민주당 총선 폭망한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게 정치 평론으로 밥 벌어먹고 산 게 15년이 넘었는데 처음 듣는 공식이에요, 저는.
3: 공식적으로 그냥 돌아다니는 썰에 불과한데.
2: 이미 발레 뭐 다른 방송에서 수많은 발레가 제기됐고요. 여의도에 오래 안 계셔서 그런 거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선거에 접근을 하니까 당 대표이고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라는 비례대표들까지 뭐 각 자기의 지역구 안에 있는 지역들을 배치해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근데 정치인이 이야기를 하거나 SNS에 글을 쓰거나 할 때 어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뒤에 숨은 함의가 있을 것 같은데.
1: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관됩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져야 본인의 협상력이 올라간다. 그 점에 있어서는 한 번도 그 노선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메시지도 항상 일관되거든요. ABC부터 이번 돌멩이론까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이제 아, 이 지방선거 끝나고 전당대회 끝나고 하면 어쨌든 무마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0: 의외로 그렇지가 않은 듯하다. 그리고 이미 조국 대표나 유시민 장관은 협상을 넘어서서 헤어질 결심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제 정말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는 헤어질 결심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뭐 아시안 게임 보면은 선수들은 그 종목의 실력으로 답을 하는 거고 메달 따지 않습니까? 결국 정치인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정치인의 실력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검증도 안 되고 그냥 돌아다니는 썰 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과연 이게 정치냐라는 의문도 들고 조국 원장이 지금 직책 자체가 혁신정책연구원장이에요. 근데 이 안에 무슨 혁신이 있고 무슨 연구가 있는지도 방문하고 싶고 무엇보다 그 의도를 좀 추정해 보자면은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의 몸값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해서 지지받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없으면은 민주당이 총선을 마치 못 치를 것처럼 공포심을 조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진짜 그런가?라고 귀 기울이시는 분들이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안개가 쫙 걷히고 나면요 실체만 남거든요. 그러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래서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더 지지를 못 받고 오히려 당의 확장성이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이랬을 때 민주당과 합당을 한다. 그럼 민주당은 아마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현실적이겠느냐라고 본다면 전 조국 대표, 조국 원장의 어떤 메시지가 유의미성을 띠는 게 아니라 약간의 어떤 여의도의 노이즈처럼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2: 그리고
1: 듭니다.
2: 계속 박상수 변호사님께서 유이동 모델을 외치고 조국 그 원장 역시 유이동 모델을 얘기하면서 민주당을 겁박하는 것 같은데 유이동 모델은 저는 다시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이동 모델은 종편이 대대적으로 그 평택 마치 그늘 선거가 마치 평택 선거만 있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때렸고 조국 혁신당이 낼 수 있는 최강의 카드인 조국 대표를 냈고 거기에 민주당이 당력을 전혀 동원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고 사실상 버린 후보처럼 행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조혁당의 위치 그리고 총력을 다할 민당의 지도부를 생각을 한다면 유동 모델이 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혹시라도 발목 잡기가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서라도 그 총선이 가까워졌을 때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지금 결석을 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근데 저는 최욱 씨나 김어준 씨 방송의 어떤 그 동접자 수라든가 아니면 예. 제가 좀 요즘 열심히 보고 있는 딴지 게시판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결코 뭐 정우승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가벼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분들의 규모라든가 지지세라든가 정치인들이 자신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지지 기반 없이 자신감 없이 뒷배 없이 그렇게 막 지르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보면 조국 대표나 유시민 작가가 그 나가는 게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그렇게 가볍지는 않다. 상당한 규모이고 이게 유이동 모델이 성립됐을 때 그 상황이라는 것이 결코 뭐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뭐 띄워줘서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다. 굉장히 뿌리 깊고 예.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민주당의 이재명이냐라는 이 노선 투쟁은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좀 봉합하려고 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결론적으로 저쪽이 지금 헤어질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3: 예. 아까 신 변호사가 그 조국 혁신당이 우리 없으면 총선 못 치른다. 그래서 뭐 합당?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합당을 하려면 민주당 지지자, 민주당 당원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스탠스잖아요. 그럼 마음을 못 얻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당합니까? 지금 김민석 대표가 마지막에는 당원들한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합당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붙였을 때 반대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하나 나온 거 있죠. 그 유시민 씨의 비판이 건전한 비평이냐? 근거 없는 대통령 흔들기냐? 민주당 지지층에서 64%가 근거 없는 대통령 흔들기다. 건전한 비평은 28%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 유시민 씨의 이 발언도 민주당 지지층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반대로 아마 조국 혁신당에서는 90% 이상이 건전한 비평이라고 대답한 것 같은데
2: 국힘보다 높았죠.
3: 예. 그럼 이 상황에서 합당이 되겠느냐? 그러면은 스탠스 방법론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고 조국 혁신당에.
1: 아니 뭐 완전히 잘못 잡았고 사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당적이 없는 분들도 정부를 응원하는 분들이 보실 때에는 조국 혁신당의 태도가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명 야당의 길을 가겠다, 자강하겠다. 그럼 자강의 길을 계속 가서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또 합당 국면이 나오면은 또 본인들의 몸값을 올려가지고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뭐 조국 원장의 말을 빌리자면은 본인이 3번 기호 달고 조국 혁신당 후보인데 가 가장 민주당스럽다라는 선거 캠페인을 해서 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캠페인이 있을 수가 있느냐. 정체성을 교란시켜가지고 이게 뭐 일상에서 말하자면은 옆 가게 상호를 갖다가 상호를 전용하는 거랑 똑같

0: 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간판 가로채기 비슷하게 선거를 치렀는데도 3등을 하고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당원들이 합당의 마음을 내줄 리가 없고, 그리고 아까 박상수 변호사님 말씀에 뭐 김어준 씨 그룹에 뭐 힘이 당연히 있죠. 근데 저는 그것도 일시적이라고 보는 것이, 그동안에는 조국 대표를 모두가 밀었어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흘러가고 조국 후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보면은 그 안에서도 의견이 또 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조국 원장의 앞날이 상당히 좀 어둡고, 그렇다 보니까 더 합당에 목을 매는 형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비슷한 의견인 게 지금이 가장 자신들의 몸값을 높게 칠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 성과가 나올 거고, 그들의 그세 번째 패, 세번 연속에 대한 패배가 계속 회자가 될 것이고, 문제 발언에 대해서 점점 역치가 낮아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점점 더 그들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질 거고, 물갈이도 많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유희동 모델이 성립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도가 될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굳이 저기에 저자세로 나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더 빨리 강하게 외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민주당 지지자분들의 마음을 얻는 것도 힘들겠지만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도 의견 통일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조국 혁신당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합당을 해서 자신의 의석을 보장받지 못한다, 지역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뭐 국회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와 거기에 이제 지지 그룹 그리고 지지자분들의 입장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거기 내에서도 의견 통일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러니까 차기 권력을 보장해주고 다음 총선에 공천권 지분을 대폭 이양하는 수준이 아니면은 저쪽은 별로 협상에 응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까지 하기는 너무나 어려울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자병법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학구 필분 분구 필합에 학구 필분의 단계에 민주당은 지금 접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네. 광고 듣고 옵니다.

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3: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0: 지금 현재 시간 포털 실시간 트렌드 1위가 DMZ 지뢰 폭발 사고고 3위가 대법원 허위 업무 추진비입니다. 그리고 9위가 이재명 농지 전수조사인데 그 DMZ 지뢰 폭발 사고는 우리가 이야기했고 대법원 허위 업무 추진비는 어제 대법원에서 사과를 했네요. 그러니까 참석 인원 부풀리기를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는데 그 이게 지난번에 뭐 검사들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지자체장도 문제가 있었고 이제는 대법원에까지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 이건 알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금액을 낮추고 인원을 늘리고 이 부분은 도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뭐 모든 지자체 또 공공기관 뭐 전수조사를 하든 계속 이렇게 해서 사건이 불거지고 사과하고 넘어가고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좀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농지 전수조사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이 농지 문제 아닌가 특히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부글부글하는 농민들이 많이 계시다 근데 지금 청와대 입장은 그 오해가 있다는 거잖아요. 설명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게 투기 문제를 이야기한 건데 아 우리 땅을 뺏어가냐 이렇게 번졌다 이런 거죠 지금.
1: 예, 선동은 쉽지만 거기에 대한 해명이 어려웠다는 전형적인 사례 같은데 제가 이제 다른 TV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인구 총조사랑 같다. 인구 총조사를 해서 사람이 얼마나 사는지를 확인을 해야 그 다음 정책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인구 총조사를 하는 건데 하다 보면 지명수배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지명수배자를 걸릴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 반감을 갖거나 불리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선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부 부처나 청와대의 입장은 이런 것들을 뭐 투기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지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대리 경작을 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요. 거기에 그리고 오히려 제가 이제 현지 실무를 법률 심의를 하다 보면은 농지 관련해서는 상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권리 관계가 워낙 불분명한 상황이 많고 매각이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매각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국가가 그걸 매입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그 불안정한 아니면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해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부랑 청와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농지법과 관련된 이슈가 우리가 다들 대부분 정치인들도 도시에 거주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먼 이슈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 당에 이 농민들의 이런 제보, 불만이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우리 당도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농지 조사원들이 좀 약간 강제 조사 형식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과거에는 이제 농지 조사원들 그 이제 약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시는 그분들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었는데 이분들이 강제적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이렇게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 농민들에게 굉장히 자극이 된 게 1단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뭐 계속 오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농지들이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농민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잘 지금 모르고 있는데 농민들이 농지를 다 경작을 하질 않아요.
0: 예.
2: 그러니까 일부는 경작을 하고 일부는 유휴 그 지로서 이렇게 남겨놓거든요. 그런데
0: 예.
2: 그 유휴지에 대해서 이번에 농지법을 통해서 강제 그 판매를 하도록 강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게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현장에서 농지 조사관들한테 들은 농민들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농민들이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야당인 국민의힘에 이거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그 제보를 받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자, 농민들이 그렇게 들었잖아요. 자, 그럼 오해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 당신들이 오해를 해서 잘못 알았으니까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렇게 오해를 드린 거에 대해서 사과합니다라고 먼저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농민들이 이렇게 우리 당에까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0: 예?
2: 제가 지금 그 댓글 하나를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쪽 야권 그 프로그램에 이 댓글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제가 캡처를 해놨어요. 해라 해 농촌 실정도 모르고 대통령 실정만 의식하는 거냐 이재명 지지했지만 이건 아니다.
0: 예?
2: 이게 농민이 쓰신 것 같아요. 그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3: 그러니까 뭐 말씀 주신 대로 조사.

0: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가 있다면 그 자체를 핀셋으로 잡아서 해야지 전체적인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의미 자체를 깎아내릴 수는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어떤 제보받은 것만 가지고 한건 아니고요. 대부분들의 어떤 여론전은 부동산 실정과 이걸 엮어가지고 부동산 실패 정책 내지는 대통령이 이 의도를 가지고 무슨 농민들의 농지를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식의 나름의 어떤 사회주의 개념으로 이걸 좀 부풀려서 선동을 좀 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 맞지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헌법 경자유전 원칙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원칙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은 뭐 산업화를 거쳐서 이제 정보화까지 왔기 때문에 많은 삶의 양태가 이제 바뀐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국가의 정책도 세워야 되고 또 문제 있는 사람들은 발본색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전수조사에 불과한데 이걸 가지고서 너무 과잉 정치 대응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1: 그리고 그런 오해를 국민의힘이 더 자극하고 선동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농지를 통해서 강제를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플랜카드나 현수막을 통해서 오해하도록 유도한 국민의힘의 책임도 일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거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투기적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 마치 인구청소년처럼 사람이 얼마 사는지는 알아야 정책을 펼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지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조차 파악,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을 펴니까? 이런 정책들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예를 대표적 유흥농지나 아니면은 대작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몇 번이고 밝힌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레임을 잡고 현수막 정치를 했던 건 오히려 야당이 아닌가
0: 그러니까
1: 싶습니다.
0: 이거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업무추진비 얘기했잖아요. 업무추진비 전수조사 한번 하자라고 하면 거기에 그렇게 반발하거나 마치 그걸 공무원들을 탄압한다는 식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농지 전수조사도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2: 그냥
0: 아닌가
2: 제가 이
0: 싶습니다.
2: 기사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올해 2월 25일에 대구 MBC의 기사입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땅값이 올라서 귀농귀촌이 어려워 농지 전수조사 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 자체가 이런 기사들이 먼저 나왔어요. 이게 올해 2월 기사예요. 농민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농민들한테 제가 제보를 받아요.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민들 지금 땅값이 많이 비쌉니까? 제가 주변에 알아보니까요. 귀농을 함에 있어서 땅값이 제한이 된다는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거의. 도대체 이거는 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0: 투기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물론 뭐 그렇긴 하겠죠. 근데 땅값이 올라서 귀농을 못한다. 그러니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땅값을 지금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1: 투기적 소유를 제어하기 위하신 거고, 현재 그 법률심문을 요즘에 안 하셔서 그런가 본데, 요즘에 농업법인을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 투기 다수의 인원들을 투입해갖고 농지를 투기 용도로 전매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부하시면서도 많이 배웠겠지만 민법에서 소유관계 대부분이 이런 농지나 이런 부분에서 상속이나 이런 데서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해지면서 생기는 갈등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일소하기 위한 접근입니다.
2: 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투기꾼들을 잡기 위해서 농지 전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땅값이 비싸서 귀농을 못하기 때문에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거 대통령 원이
0: 그대로입니다. 근데 아마 제가 볼 땐 투기만으로도 목적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 일부 목적은 투기를 방지하는 부분도
3: 알겠습니다.
0: 있다. 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3: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 아까 얘기했던 뭐 경자유전 원칙 충분히 이해하고 직불금 부정수급 문제도 꽤 오래전부터 불거져 왔고
4: 그렇죠.
3: 뭐 1년에 몇천 건씩 나오니까 중복수급 문제도 있어요. 이거 다 국민 세금이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도. 또 어떤 경우에는 100평짜리 땅에 농지입니다. 주인이 100명인 경우도 있어요. 그 100명이 다 농사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충분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또 농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당이나 행정부가 그거는 어떤 정책적인 홍보라든가 뭐 세밀한 조사라든가 그 못했던 거 아니에요?
1: 세밀한 그러니까 조사원들이 만약 현장에서 저런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정부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맞고,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거는 뼈아픈 실책으로 봐서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야당이 여기에 대해 프레임을 잡고 약간 선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청와대와 여당이 다 모두 책임져야 되는가라는
3: 저는
1: 생각도 있습니다.
3: 야당 그거 하라고 있는데.
0: 아니 근데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것보다는 충분히 단계적으로 국민들을 납득시켜가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좀 진행을 하다
2: 사실
0: 보니까
2: 사실 이 부분은 농민들이 먼저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지 조사관이 법이 바뀌면서 강제 조사가 예. 가능하도록 된 게 있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이런 현상을 낳은 것 같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자.

0: 짧게 30초씩만 드릴게요. 중수청이 이제 내일 모레면은 10월 2일 이제 시작되는데 오늘 검찰청 간판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중수청장 임명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저는 이제 더 이상 강경파에 시달리지 않고 빠르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파가 매번 10월 2일을 못을 박으면서 모든 것을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그들이 이제 그걸 늦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계속해서 그들의 입장은 들어줬지만 돌아오는 거는 오히려 비아냥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번이라도 한번 끊고 중수청장을 제대로 개문발차를 해서 제2의 공수청이 되지 않고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해서 특수수사 분야가 다시 강화되기를 희망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때를 쓰니까 받아주는구나라는 효능감을 느끼 있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은 저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거든요. 결국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위임해서 대통령 인사권 쓰시는 거기 때문에 전 좌고우면 할 거 없이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전 인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책임 없는 쾌락으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집단들이 민주당 내부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말고요.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보고 판단했던 대로 끝까지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이 부분에서는 의견을 실었네요.
2: 마무리는
0: 예, 1, 2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1: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7: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2: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유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1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내일 중부와 전북 지역에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밤에는 충청과 전북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예상이 됩니다. 비가 내린 후 10월의 첫날 첫날은 기온이 뚝 떨어지며 쌀쌀해지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곳곳에 정체가 꾸준한데요. 현재 사고도 있습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성산 쪽으로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사고 지점 앞두고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반대편 외곽 쪽으로는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도 성동교 진안 지점부터 창동교까지 긴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에서 탄천 일교까지 정체가 심한 편인데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동호대교가 양방향 밀리고 있고요. 한강대교와 성수대교, 청담대교는 모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구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여러 현안 살펴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1: 아니 이동형 작가님.
0: 네.
1: 요즘 작가들 왜 이래요?
0: 저 말고 또 누가 시끄럽게 하나 보죠?
1: 유시민 작가.
0: 아 유시민 작가.
1: 아니 네. 그 실력 있는 논리쟁이란 입으로 내란 세력
0: 예.
1: 장동혁 이진숙 한동훈 이런 사람 좀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0: 근데 그 어제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예.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건설적 비판이냐 그렇지 않느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 6대 3 정도 나오더라고요.
1: 건설적 비판이라고.
0: 건설적 비판은 30%.
1: 네, 그렇죠.
0: 정확하게 29% 나왔고 60% 넘는 지지층이 그 일방적인 비난이다 이렇게
1: 누구나 보든지 일방적 비난이지만은 그것을 보수 언론에서 일반적인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니까 크게 보이는 거죠. 제가 지난 일요일 날 그제죠. 제가 이제 광주를 계속 다녔는데 전당대회에 있어서 안 갔어요.
0: 예?
1: 그러다가 시민단체 대표들 30여 명하고 3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어요.
0: 예.
1: 그 시민단체 대표들도 굉장히 유시민 작가의 말을 옳다는 거예요. 물론 시민단체 제야 인사들은 그런 성격이 있지만은 왜 옳냐? 그분은 5년간 김대중을 필패한다 하고 비난했고 그때 당시도 보수 조선 후보를 지지했고
0: 예.
1: 지금 이재명 대통령 1년 3개월 됐는데 1년 갓 넘으니까 비난하기 시작해서 그
0: 예.
1: 입으로
0: 예.
1: 장동혁을 한동훈을 한 번이나 비판해 본 적이 있느냐 심지어 이진숙 같이 5.18을 그렇게 폄훼하는 사람들 한번 얘기하는 거 있냐? 이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시대 최고의 개혁 혁신은 정권 재창출이다.
0: 예?
1: 어떤 경우에도 보수, 저 내란 세력, 윤핵인 세력한테 넘겨서는 안 된다.
0: 예.
1: 다 그렇게 해요.
0: 예.
1: 그러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된다.
0: 예.
1: 민주주의를, 전국의 경제를, 남북관계를 성공해야지 않냐. 그래서 광주 시민단체나 제야 인사 여러분들이 좀 시민 설득을 해주라. 호남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세력이 지지율 동안 50% 미만 떨어지고 50% 돼. 이게 말이 되느냐.
0: 예.
1: 만약 윤핵인 세력이 다시 돌아오고 또 반도체, 펩, 막대한 투자가 무산될 때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0: 예.
1: 했더니 동의를 하더라고요.
0: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어준, 유시민, 조국 비슷한 스탠스인 것 같은데 대통령한테 제일 불만은 검찰개혁인 것 같아요. 확실히 못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총선하고 대선 치면 이거 다시 돌아오면 타불될 수 있잖아요.
1: 돌아오죠.
0: 예, 그대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1: 아니 그런데 예.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거짓말했다.
0: 예예예. 예, 예.
1: 하는데 그것은요 민주주의는 토론 아니에요?
0: 예.
1: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 과정에서 설사 그 비슷한 말씀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검찰은 해체됐고
0: 예?
1: 검찰은 수사 못하고
0: 예예예 예, 예.
1: 수사권 경찰로 가고 중수청 공수처 다 됐잖아요.
0: 예.
1: 결과는 된 것도 아니에요.
0: 예예 예.
1: 과정에서 토론 과정에서 내 나온 얘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0: 근데 지난번 대통령 기자회견 보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손을 내민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 뭐 김어준 유시민의 워딩을 보면 대통령이 내민 손을 안 잡겠다는 뜻 아닙니까?
1: 그렇죠. 안 잡겠다는 뜻이죠.
0: 그럼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저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아,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또 대통령 선거 나옵니까? 국회의원 선거 나옵니까?
0: 예.
1: 안 나와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정을 바른 민주주의를 위해서 경제를, 서민 경제를, 남북 관계를 바르게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0: 예.
1: 흔들리지 마라 이거죠. 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냐 하지만은 흔들리면 안 돼요. 소신껏 나가자 이거죠.
0: 소신껏.
1: 그러나 그러면, 예. 국민 여론을 무시해서는 정치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국민과 함께 가자는 거죠.
0: 예. 그럼 중수청장 임명은 어떻게 됩니까?
1: 저는 중수청장 김시영 청장을 왜 하필이면 검찰이냐 경찰 출신하자 했는데 제주 사건 등 경찰이 수사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김시영 청장 후보자가 예? 아직까지 후보자는 아니죠.
0: 예, 지명자.
1: 아무튼 지명자가 그때 그 시절 윤석열 장모를 김건희 친정 엄마를
0: 예.
1: 구속하자
0: 예.
1: 할 정도의 결기를 가졌다가면 나는 참검사라고 봐요. 우리가 일제시대 얘기하잖아요. 순사가 좋은 사람 있어요?
0: 예.
1: 검사가 좋은 사람 있어요?
0: 예.
1: 그래도 물론 김시영 뭐 내란에 잔동했다 어쨌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러한 결기를 가진 사람은 맡길만 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0: 정대택
1: 우리 정치인들도
0: 예.
1: 선거하면은 좋은 사람 찍는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 예. 중에서 덜 나쁜 사람이죠.
0: 예.
1: 나는 괜찮다고 봐요.
0: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정대택 씨가 최은순 씨에 대해서 계속해서 탄원서를 검찰에 냈는데 안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1: 그렇죠.
0: 지금 김지용 지명자만 아 그럼 다시 한번 수해봅시다.
1: 예.
0: 그 자체로 굉장히 용기 있는 거다.
1: 그렇죠.
0: 예.
1: 그리고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0: 예.
1: 물론 왔잖아요.
0: 예, 예.
1: 물론 내란에 찬동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있어요. 검사 그러고 보면은 옥에도 티가 있는 거고 순금 있어요?
0: 예. 그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이 갑자기 유시민 작가부터 이야기해서 이제 이렇게 흘렀는데 아까 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입니다. 남북관계 또 의원께서 또 특별하게 신경 쓰는 분야이실 텐데 지금 직통 전화조차도 지금 사라져버렸거든요.
1: 그렇죠.
0: 대화는커녕 전화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연락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 DMZ 지뢰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1: 그럼 물론 우리 정부가 들어갔을 때 그 팩트를 먼저 발표를 했어야 돼요. 어물어물 하다가 보니까 늦어졌는데 지금 다 조사를 했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DMZ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우리 영토지만은 실효적 지배는 유엔사,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했었으면 좋은데 이걸 꿀먹은 벙어리로 가만히 있다가 그냥 정쟁으로 몰아갔는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0: 예, 예, 예.
1: 지금 북한 지뢰로 사실상 발견
0: 예,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예.
1: 그럼 우리 국방부 장관도 대책을 강구하겠다 했으면은 자, 확성기 노출한 거예요? 확성기 놓으면은 우리 국민들 피해 어떤지 아세요?
0: 북한에서 맞대응했을 때는
1: 예. 맞대응하면은 아 북한은요 그런 건 선수예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성기 넣으면 더 세게 나요.
0: 예.
1: 그래가지고 접경 지역 우선 여기에서 가까운 김포, 강화도 주민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귀신 막
0: 예.
1: 굉음 나오니까.
0: 예예.
1: 그래서 우리가 같이 대기 아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때 우리가 계엄령 하려고 드론 보냈잖아요.
0: 예.
1: 김정일 숙소까지 보냈잖아요.
0: 예, 예.
1: 이때 따졌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죠? 무시했어요. 저는 이번에 북한도 우리 지뢰 누가 확정되냐 하고 오리발 낼 거예요.
0: 예.
1: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확성기 장치 같은 걸 하면은 더 세게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0: 그 우리 피해가 더 클 수도 있겠다.
1: 더 크죠?
0: 예. 예. 예. 그 말씀인데 잠시만 여기 댓글에 계속 아까 의원님께서 김지용 지명자에 관해서 내란을 찬동한 그 뭐 아쉬운 점 있다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고 이 얘기 해달라고 질문이 많은데.
1: 아니 윤석열 예 문제에 대해서
0: 그 수사 기소 분리에 관해서 그 말씀하셨던 거죠.
1: 누가?
0: 아 그러니까 김지용 지명자가.
1: 아니 김지용 아. 지명자가 내란에 찬동했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예 처분할 때 거기에 서명한 게 사실이에요.
0: 아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그러니까 징계하자 윤석열에 예, 예. 징계하면 안 된다. 거기 예. 서명 그 예, 말씀하셨군요. 그렇죠. 예 예. 네. 예, 그런 이제 내란이 그 윤석열 쿠데타랑 생각하셔 가지고 댓글을 많이 달아 주셨는데 그건 예. 아니라고 바로잡아 드리고. 자, 그러면

0: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1: 국방부 장관은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얘기를 하고, 통일부 장관이나 정부에서는 계속 그러면 안 된다. 또 국회에서도 규탄하면서 그래도 대화를
0: 대화를.
1: 유도해야죠. 자,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이미 비핵화를 인정하잖아요. 그래도 안 만나주니까 전화라도 회담을 하자.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미 정보 당국의 고위직을 지낸 사람은 절대 김정은이 안 나온다. 저도 안 나옵니다. 트럼프 안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 전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는 그런 유엔 총회의 연설, 뉴욕 타임스, AP통신과의 인터뷰대로 대화해 나가야죠. 그리고 비핵화보다는 핵을 인정하고 모라토리움, 동결로 가야만이 핵 확산을, 핵 기술을, 핵 시설을 증설 못하는 거죠.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또 어떤 역할이 있을까? 아마 의원님도 이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문을 두드려도 이제 나오질 않고
1: 그렇죠.
0: 있으니까.
1: 저는 당분간 김정은이 안 나옵니다.
0: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 구애도 나오지 않을까요?
1: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한 게안 되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정 관계가 있으니까 중간선거 11월 선거 끝나면은 공화당이 패배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트럼프 손은 한번 잡아줄 거예요. 그때는 가능하지만은 중간선거 전에 무슨 뭐 에이펙 뭐 절대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봐요.
0: 근데 북한이 저렇게 핵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결국은 체제 보장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1: 아니,
0: 미국에게?
1: 그러니까 북한은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까지 유훈 통치를 하는데 세 가지예요. 첫째,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체제 보장을 받아라. 두 번째, 경제 제재를 받아서 경제를 살려라. 그리고 세 번째, 외교 관계를 갖자. 이거 아니에요? 이것을 하기 전에는 저는 비핵화 안 합니다.
0: 저도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 단계라고 할까요? 핵 보유 국가라는 거를 지금 트럼프가 인정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몇십 개 있다고
1: 사실상
0: 했으니까.
1: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인정해 준 거예요.
0: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경제 제재 풀어주고 마지막엔 체제 보장. 그걸
1: 그것을
0: 하려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1: 나와야죠. 나오는데
0: 지금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까, 그럼?
1: 김정은이 타이밍을 보는데 지금은
0: 타이밍이.
1: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트럼프가 죽으라고 만나자기도 노할 거예요.
0: 지금은 그렇다.
1: 그러나 적대적 관계는 안 한다 이거죠.
0: 그러면 뭐 결국은 뭐 옛날부터 뭐 통미봉남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1: 통미봉남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미북 간에, 즉 북미 간에 대화가 되면 남북관계는 자동적으로 개선되게 돼 있어요.
0: 그 얘기, 대화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다.
1: 예.
0: 근데 최근에 또 지금 뭐 DMZ 건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포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영화 암살자들 가지고 또 시끄럽습니다, 이게. 뭐 좌우
1: 글쎄요.
0: 논쟁, 이념 논쟁이 또 붙어버렸어요.
1: 저도 어제 저녁에 밤늦게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써놨더니 오늘 기사가 많이 되더라고요.
0: 뭐라고
1: 암살자들.
0: 하셨습니까?
1: 영화예요. 그게 논픽션도 아니고 픽션 영화예요. 영화로 보면 되는 거예요. 마치 윤석열 때 부천 국제 만화 페스티벌 거기에서 고등학생이 출품한 윤석열차 이걸 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도 저는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문화부 장관 출신이기
0: 그렇네요.
1: 때문에 아니 만화를 만화로 봐라. 이번 암살자들도 영화를 영화로 봐라 이거죠. 괜히 떠들어주니까 물론 안 보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엄청난 흥행이 될 거예요.
0: 근데 지금 보수 쪽에서는 조중동도 그렇고요. 이게 조총련계 문세강의 단독 범행인데 이거를 결국은 정치적 목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것처럼 묘사했으니까 이건 사실 왜곡이고 정치적 이유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1: 문세광의 단독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거예요.
0: 예.
1: 그렇지만 그 후로도 계속 월간지
0: 예?
1: 여러 가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0: 의혹 제기는 많았었죠. 예.
1: 다섯 발인데 두 발은 어쩐다
0: 맞습니다.
1: 저쩐다
0: 네네네. 어?
1: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요 김대중 대통령이 간섭하면 창작력이 후퇴되니까 지원만 하고 간섭하지 마라
0: 예.
1: 했는데 작가들의 그 창작력으로 그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이걸 못하게 하면 이 나라 문화가 죽어요.
0: 예.
1: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0: 예.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되지.
1: 그렇죠.
0: 이거를 정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말씀인
1: 거죠. 그렇죠. 만화는 만화로 봐야지.
0: 그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의 문화산업의 모체입니까?
1: 그렇죠. 문화정책이죠.
0: 예, 예. 그 뒤에는 이제 무슨 뭐 여러 가지 또 블랙리스트 사건도 있고 해서 우리 문화계가 침체되기도 했었는데.
1: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박근혜가 한 거 아니에요?
0: 이명박
1: 자기들이 했죠.
0: 예, 예, 예.
1: 아니 자기들이 집권할 때 드론 보내서 평양 김정은 숙소로 보내니까 거기서 난리 쳤잖아요.
0: 예.
1: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갔잖아요. 자기들이 간첩 조작당이고 부풍 조작당이고 드론 보낸 당이지.
0: 예.
1: 아니 우리 민주정부에서 그런 일 한 번도 없어요.
0: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아까 그 DMZ 얘기하다가 잠깐 북한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지금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그 이번 사건을 좀 계기로 해서 뭐 대통령은 남북 미중 사자 회담 을 유엔에서 제안했던데 뭐 예전에는 또 육자 회담도 있었고
1: 그렇죠.
0: 예. 그런 걸 다시 가동할 방법은 없을까요?
1: 그러니까 목함 지뢰 나왔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군사 회담으로 갔잖아요.
0: 예.
1: 전화해보고 계기로 삼으면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타이밍은 먼저였지만은 남북 미중 사자회담 하자 이런 걸 이뤄낼 수도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죠.
0: 예. 계기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다.
1: 그렇죠.
0: 그런 말씀이시고 네. 어떤 뭐 우리 정부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고 또 북한도 이거 얘기 좀 화답을 해줘야 될 텐데.
1: 그렇죠.
0: 일절 화답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좀 지켜보고요. 자 어제.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거부와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또 채택이 됐어요.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것 같은데
1: 네.
0: 그 대법원장도 기자들이 브리핑 질문할 때 뭐라고 답했냐면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하겠다고 했거든요.
1: 예, 글쎄. 예. 아주 좋은 화답을 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인사만 하고 들어갔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이제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적극 대답하겠다 이 얘기 같은데.
1: 당연하죠.
0: 그죠? 예.
1: 그리고 안 할 수 없는 게 과거에는 기관 증인이니까 처음에 국정감사 시작할 때 인사만 하고 들어갔다가 끝나고 나와서 끝날 때 와서 결론을 말씀해 줬는데 이번에는 개인 증인으로 신청이 됐어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요 어쩐지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하듯 아니 저분이 지금 엉뚱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대법원장 조희대 대통령? 대통령 나오려고 인지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여의도 정치는 뺨친다니까요.
0: 예, 예,
1: 조희대
0: 예.
1: 대법원장의 서초동 정치는 사법 정치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에 핍박받는 인사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인사처럼 보이면서 보수의 어떤 새로운 인물로 떴잖아요.
1: 그렇죠.
0: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거를 다시 한번 재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1: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쩐지 하는 행동이.
0: 그러면 또 국민의힘에서 용병으로 데려다 쓸 수도 있겠네요.
1: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저기는 지금 대통령 감이 없잖아요.
0: 없으니까 또 용병으로. 그러면은 만일 그 조희대 대법원장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의원님 예측대로 그러한 입장이면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의원들이 막 질문 공세하고 때리고 하면 그의 의도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1: 맞짱 뜰 거예요. 맞짱 뜨면 뜨는 거죠. 그렇지만은. 보수 우익 정권이 윤 어게인 세력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이건 우리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0: 예. 그 어쨌든

0: 이렇게 되면은 공석으로 대법관 자리가 계속 이어지니까 정부의 부담감이 좀 크다. 대통령의 부담감이.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양보하면 어떻게 되느냐.
1: 아니, 사법부를 정상화해서 끌고 갈 책임자는 조일의 대법원장이에요. 임명 재재청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재재청 하라고만 했지 이유가 설명 안 왔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관이에요? 판결문 안 써요. 대통령은 그냥 다시 재재청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서면으로 보낸 거지. 아니 무슨 거기다 이유 안 썼다고. 그건 말도
0: 그러니까
1: 안 되는 거죠.
0: 대법원장은 재청권이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는데
1: 그렇죠.
0: 지금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무시하고 있다. 지금 이
1: 그렇죠.
0: 말씀인 것 같은데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이런 스탠드로 갔을 때 그러면 여당이 취할 뭐 방법이 있겠느냐? 솔직히 탄핵도 어렵잖아요.
1: 탄핵을 지금 주장하죠. 저도 주장하면서 혹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여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사이라도 임기 직무가 정지된다. 내년 6월에 정년되니까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러한 파국을 대법원장으로서 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배 법관들이나 법원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러한 길을 택하겠느냐 하는 건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뭐 대법원 내부에서도 그 저희 대법원장의 이런 스탠스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다고 하긴 하던데.
1: 많죠.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전국 판사회의를 소집해서 난리가 칠 거예요. 대법관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 혼자 정치한다니까요. 대통령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이건 뭐 두고 말것 같고 저희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 강훈식 실장인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1: 저는 모르겠어요.
0: 본인은 일단 인사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
1: 예,
0: 일단.
1: 본인이 졌죠.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전화를 한 5번 했는데 자기도 나한테 오면 없어지고 못 받고 했는데 저는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보다는 강훈식 실장이 더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0: 이유는요?
1: 응?
0: 이유는요?
1: 이유는 강훈식 잘하잖아요.
0: 그런데 누군가는 또 책임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1: 아니
0: 있잖아요.
1: 책임졌죠. 책임졌지만은 대통령께서 재신임할 수 있잖아요. 저도 김대중 대통령한테요. 7번 임명장을 받았어요. 6번 쫓겨난 거죠. 또 좋은 의미로도 나갔고. 그러지만은 누가 저를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재신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발 이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을 좀 중량급
0: 중량감
1: 있는
0: 있는
1: 중후한 인사가 가서 대통령님이 좀 무슨 일을 하시면 대통령님 이건 하시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도 다 훌륭하지만은 너무 라이트급, 경량급이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또 하면은 제동을 걸수 없잖아요.
0: 의원님 하시죠. 역대 최고령 비서실장.
1: 제가 가면 제일 좋은데. 의원직을 사퇴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아니, 한광욱 비서실장, 남궁진 정무수석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민주당만 탈당해서 간 적은 있어요.
0: 있었는데.
1: 저도 그렇게 가라면 갈게요. 가서
0: 알겠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 진짜 똑소리 나게 모실 수 있어요.
0: 독선이.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1: 에이, 감사합니다.
2: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워킷.

0: 안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9: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0: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3: 교통안전 1분 터.
14: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5: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지뢰 폭발 사고가 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 대한 3차 현장 조사에서 북한의 수지 반보병 지뢰 한 발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유엔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현장 조사 중 폭발 현장 근처에서 해당 지뢰를 발견했다며 이 지뢰는 폭발 사고 당시 참가한 장병들이 진술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현장 조사에 투입된 인원은 우리군 작전병력과 유엔사 군정위, 조사기관 등 모두 30여 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부는 우리 군이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북한군의 지뢰라고 잠정 지목한 데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일각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선 현 단계에선 재반사항을 철저히

회의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 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내년까지 팔아야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되고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각종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하는 기존 특례가 유지되고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배제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메모리 제조업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잠재적인 공급망 리스크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CEO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친선 비영리 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 갈라 행사 기자간담회에서 YTN의 질문에 한국의 제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전혀 리스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엔비디아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를 제조하기 위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한국에 의존해야 한다면 이보다 더 확신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말에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공평하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할인 지원이 모든 시장이 아닌 약 300곳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개선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농지조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놓고 투기하는 사람을 잡자는 거지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든 탓에 주위에 맡겨놓은 걸 단속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7: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8: 답 나왔네. 가자.
7: 어딜요?
8: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9: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0: 평택시!
11: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7: 얼마나 걸릴까요?
11: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8: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1: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9: 세계 반도체 수도.
8: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0: 바로 평택시.
12: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3: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2: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4: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15: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1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8: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19: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건강보험.
2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21: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범죄를 고발하고 때로는 직접 피해 구제에까지 나섰던 사람, 구독자 수십만 명의 유튜버 A씨였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고발해오던 바로 그 A씨가 이번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2: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21: 법원이 인정한 A씨의 범행은 그동안 유튜브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중고차 대출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였죠.
23: 뭘 어떻게 했다는 건데?
24: 사고 크게 난 외제차 있잖아. 그런 차를 이용해서 대출 받았대.
23: 사고 난 차인데 대출이 나와?
24: 그게 핵심인데 멀쩡한 차 사진에 파손된 차량 번호를 합성해서 정상 차량인 것처럼 꾸며서 대출을 받았단 거야.
23: 그게 돼?
21: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고로 사실상 가치가 크게 떨어진 차량을 정상 차량인 것처럼 꾸미고 지인들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편취한 금액만 47억 원. 1심 법원은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3: 협박해서 돈까지 받아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또 뭐야?
24: 같이 사업하던 사람한테 횡령 의혹 제기하면서 돈을 요구했나 봐.
23: 국회의원 이야기도 했다던데?
24: 어. 내 뒷배가 누구 의원이다. 힘써주고 있는데 이런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말도 했다던데?
21: 범죄를 고발하던 유튜버에게 내려진 징역 7년.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인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무업인 안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0: 파손된 차량 번호를 합성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합계 47억 원대의 사기 범행. 동업자에 대해서 수익을 나누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합계 6억 2천만 원 가량을 갈취한 공갈 범행. 사기 대출 혐의를 폭로한 자에 대한 협박. 중고차 수십 대를 지인 명의로 변경해서 자행한 무등록 차량 대여 등이 문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야,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사건이 하나가 아닌데. 우선 가장 피해가 컸던 47억 대출 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죠. 사고가 크게 난 외제차로 이거 어떻게 수십억 대출을 받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0: 보도된 수법을 보면 제도의 사각지대를 노린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A씨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고 차량을 정상적인 중고차인 것처럼 속여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해당 차량들은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질 않았거나 차주들이 아예 보험사에 사고 사실 자체를 알리질 않아서 차량 이력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사고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차량들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를 이용해서 지인들이 정상적인 차량을 구매하는 것처럼 꾸민 다음 지인 명의로 중고차 할부 신용 대출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1: 근데 이 47억이 전부 같은 방식으로 받았던 돈은 아니었던 거라고 또 하던데, 또 어떤 범행이 다른 수법의 범행이 있었던 거죠?
0: 네, 앞서 말씀드린 사고 차량으로 받아낸 대출금이 약 30억 6천만 원이었고, 보도에 의하면 A씨는 고가의 수입 중고차를 매입한 뒤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을 것처럼 속여 추가적으로 16억 3천만 원을 대출받은 뒤 해당 대출금을 본인의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1: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 대출될 때까지 은행이든 캐피탈이든 대출 기관에서는 왜 걸러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범행 수법이 워낙 교묘했던 건지 아니면 중고차 할부 대출 과정 자체에 허점이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시죠.
0: 네, 차량 시세보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부품을 재사용하는 용도 외에는 특별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고 차량 중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인해 보험 접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 이력이 반영되지 않은 그러한 차량을 일명 완파 차량이라고 부르는데요.
1: 네.
0: 해당 차량으로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을 하더라도 대출 업체가 실사를 거치지 않고 명의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승인되는 중고차 할부 신용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제도상의 허점에 더해서 A씨 등은 지인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며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자 차량 사진을 좀 조작을 한다든지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더욱 교묘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누구를 속인 사기가 되는 겁니까? 돈을 빌려준 캐피탈이나 금융회사도 사기 피해자가 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돈을 빌려준 캐피탈이나 금융회사는 해당 차량이 완파 차량이라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로 정상 차량이란 차고에 빠져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승인해준 건데요. 바꿔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상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속은 겁니다. 만일 돈을 빌려준 캐피탈이나 금융회사가 해당 차량이 재산적 가치가 전무하다는 점을 알았다면 대출을 승인해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해당 회사들이 이 부분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특정되는 것입니다.
1: 그런데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범행 구조를 알고 있었다면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명의만 빌려줬다라고 하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건지, 그리고 애초에 명의를 빌려주는 것 자체는 또 괜찮은 건지 어떻습니까?
0: 사실 본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 사건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A씨가 완파 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으로 속여서 대출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고도 했다면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아무것도 모르고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형사상의 책임만을 면할 수 있을 뿐이고 어찌되었든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 상환은 계약 명의인인 대여자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위험이 상당합니다.
1: 자, A씨에게 공갈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 압박하는 과정에서 했다는 말이 굉장히 센데요. 자, 그 말이 뭐냐면,

0: 내 뒷배가 국회의원이다. 뒤에서 힘써주고 있다. 감당할 수 있겠냐?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1: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갈 행위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A씨가 동업자 B씨가 A씨를 배제하고 돈거래를 해서 큰 수익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B씨에게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B씨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겠다라고 하여 3억 원 정도를 송금 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A씨는 그 이후 재차 B씨를 만나서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말씀 주신 국회의원 관련 발언을 하며 이 3억 2천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자, 여기서 궁금한 게이 발언이 진짜였는지, 그러니까 실제 그 뒤에 뭐 뒤를 봐주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공갈죄 판단을 할때 따져 봅니까?
1: 실제로 A씨는 1심에서 B씨가 A씨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6억을 주기로 했는데 이를 추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았다라면서 공갈을 부인했는데요. 공갈죄는 사람을 겁먹게 해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받으면 성립하는 죄명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였더라면 꼭 상대방이 내 말을 뭐 따르지 않았을 때 실제로 내가 고지한 해악대로 실천하겠다라는 의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일부 거짓말을 했든 실제로 협박 내용처럼 할 생각은 없었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그 말을 들으면 무서워서 재물을 줄 것임을 행위자 본인이 알았고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에 질려서 재물 등을 교부를 하였다면 공갈죄의 기수가 성립합니다.
0: 특히 A씨는 구독자 수십만 명의 유튜버잖아요.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말이 실제 공개할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과는 아예 무게나 압박감에서 상당히 달랐을 것 같거든요. 이런 영향력도 공갈 혐의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까요?
1: 네, 물론입니다. 그저 일반인이 신상을 공개하겠다라고 말만 하는 것과 구독자가 상당한 명수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영상 하나만 게시해도 손쉽게 불특정 다수에게 신상을 퍼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신상을 공개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위협의 무게를 가집니다. 1심 법원 역시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B씨가 A씨 언동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받을 정도로 공포심을 느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0: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A씨가 개인 렌트를 수년간 운영했다. 이건 또 뭡니까?
1: 네,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정식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A씨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인들 명의를 빌려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이용해서 본인 명의로 장기나 신차 구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렌트 사업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0: 하나씩 듣고 보니 사고차 대출 사기, 뭐 공갈, 협박, 무등록 차량 대여업 상당히 여러 사건이 얽혀 있는데요. A씨 본인은 재판에서 소극적으로 관여했을 뿐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하던데 소극적으로 관여를 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법원은 왜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1: 1심에서 A씨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던 부분은 30억 6천만 원 상당의 완파 차량 대출 사기, 단기 대출을 해주면 고가의 외제 중고 차량을 사서 되파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남기겠다고 한 16억 3천만 원 상당의 대출 사기,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 동업자에 대한 6억 2천만 원 상당의 공갈,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이렇게 다섯 가지였습니다. A씨는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이랑 공갈, 16억 3천만 원 상당의 대출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고, 완파 차량 대출 사기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소극적으로 개입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 중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제출된 계약서에 임차인이 서명이 없고 인감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그 외에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무등록 자동차 대여업이 문제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에 대해서 본인은 할부 양도 사업을 했을 뿐이고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한건 아니라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여러 증언을 종합해서 A 씨가 운영한 사업은 실질적

0: 구조로 단기 렌트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공갈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씨의 B씨에 대한 발언이 충분히 공갈죄에서 요구하는 협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고, 16억 3천만 원 상당의 외제 중고 차량 대출 사기에 대해서는 A씨의 수사 과정 중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해서 A씨가 해당 부분 사기의 공범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1: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리쌍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6: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7: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0: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보다 필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다시 안부를 물어주세요. 한 사람의 꾸준한 관심이 마음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작은 관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땐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함께 그냥 쉬어도 되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내일까지도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7도, 전주도 17도, 대구 16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전주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의 양이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목요일 아침부터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교통량이 꾸준한 편인데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이동하는데 김포 부근 일대로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송내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처리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막 처리 작업은 모두 마무리가 됐고, 이 뒤쪽으로 노지에서 송내까지 8km 구간이 밀립니다. 이후로도 조남 부근부터 수암터널까지 2km 구간도 더디게 이동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서부안선 지하도로에 계속해서 사고가 있는데요. 성산 쪽으로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요.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벤 플리트상 수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시상식 참석은 물론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통해서도 깜짝 축하를 전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도 엔비디아는 두뇌, SK는 기억을 만든다며 AI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5: 뉴욕 타임스 스퀘어 전광판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개척자, 설계자, 건설자, 친구, 네 가지 키워드와 함께 AI 시대를 연 젠슨 황 CEO의 업적을 소개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황 CEO의 2026 벤 플리트상 수상을 축하했는데 이재용 회장의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6: And now, 그는 전 세계 산업에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나아가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미 양국 간의 진정한 파트너십과 실질적인 영향력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5: 최태원 SK 회장 역시 AI 동맹을 강조하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두뇌를 설계하고 SK는 기억을 만든다. AI 시대의 양사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란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파트너십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했습니다.
6: 엔비디아가 번개처럼 빠르게 생각하면 SK는 그 기억이 절대 잊히지 않도록 보장하죠. 우리의 파트너십이 GPU 수요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최태원 SK 회장입니다.
5: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 이후 약 두 달 만에 한 자리에 모인 세 사람. 이번에도 끈끈한 깐부 동맹을 과시하며 앞으로의 협력 기대감도 높였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4: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메모리 제조업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잠재적인 공급망 리스크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CEO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 갈라 행사 기자간담회에서 YTN의 질문에 한국의 제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전혀 리스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엔비디아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를 제조하기 위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한국에 의존해야 한다면 이보다 더 확신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홍지선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며 과감한 공급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홍 장관에게 공급 부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관계부처 장관 역시 빠른 공급을 위해서 엎드릴 각오로 임해달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또 최근 증가한 수도권 착공과 입주 물량의 추이를 상세하게 국민께 전달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일부 지역을 빼고는 매매든 전세든 오히려 가격 상승률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8: 정부는 지난해 11호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넓혔습니다. 서울 자치구 21곳과 경기도 12곳을 추가한 건데 갭투자 차단으로 투기 수요를 눌러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새롭게 토허구역으로 묶인 서울과 경기 33곳의 아파트 가격을 이전과 비교해봤습니다. 평균 누적 상승률은 매매 전세 가릴 것 없이 7%포인트 넘게 커졌습니다. 가격 오름세가 매매는 3배, 전세는 5배 가까이 가팔라진 겁니다. 세 곳 중 한 곳 이상에서 토호구역 지정 전보다 매매가격 상승률이 10%포인트 넘게 커진 반면 상승폭이 줄어든 곳은 세 곳에 불과했습니다. 전셋값 상승률의 경우 경기도 과천시를 뺀 모든 지역에서 적게는 3%포인트, 많게는 21%포인트 정도 확대됐습니다. 7달 정도 먼저 토호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집값 흐름도 비슷합니다. 강남구의 상승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송파구가 10%포인트 넘게 급등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승세였습니다.
9: 새낀 매물의 매수 매도가 불가능해지거든요.
6: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입니다.
9: 감소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좀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8: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살핀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7: 네, 방콕을 포함한 태국 전역에 쏟아진 폭우로 모두 23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태국 재난방지경감국은 이번 폭우로 77개 주 가운데 29개 주가 홍수 피해를 입었고 또 방콕에서 4명 등 모두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콕 일부 지역에는 지난 24일에서 27일 33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는데 이는 통상적인 방콕의 9월 한 달 강수량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방콕 도시 곳곳을 가로지르는 운하가 폭우로 범람하면서 4,400억 원에 육박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네, 미국 동부의 명문 이 코넬대에서 2년 전 벌어졌던 집단 성폭행 의혹 논란이 민사소송을 계기로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용의자 가운데 한국인 학생도 포함됐는데 현지 검찰이 뒤늦게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미국 동부의 이른바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인 코넬 대학교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당시 20살이던 여학생은 사교 클럽에서 남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3주 뒤에 대학 경찰에 신고했지만 용의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11: 진짜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당시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던 점입니다. 피해 여학생 변호인입니다.
10: 소송에 나섰고 대학 신문이 기사화하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온라인에는 가해 남학생들의 이름은 물론 얼굴까지 모두 공개됐고 처벌을 촉구하는 웹사이트까지 생겼습니다. 특히 이 시성을 가진 한국인 학생도 포함됐는데 현재 군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검찰도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11: 그녀가 지난 2년 동안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대배심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게 수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뉴욕주 톰킨스 카운티 지방 검사입니다.
10: 코넬대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퇴학과 정학 처분 등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불거진 성폭행 의혹에 학교와 수사당국의 미온적인 태도까지 속속 드러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7: 미국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처음으로 지구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을 이용해서 앞으로 달과 화성 유인 탐사 임무 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12: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불꽃과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각 28일 오전 7시 49분 미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이륙해 시험 비행에 나섰습니다. 목표는 로켓의 핵심 관문으로 꼽히는 궤도 진입. 그런데 이륙 과정에서 스타쉽 랩터 엔진 6기 중 1기가 예정보다 일찍 작동을 멈추면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비행 자료를 검토해 궤도 진입을 위한 핵심 엔진의 재점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계획대로 비행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스타쉽은 궤도 진입에 성공했고 차세대 스타링크 V3 위성 26기를 궤도에 배치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배치한 위성 모두 양호한 상태라며 순조롭게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차세대 발사체 개발 단장입니다.
13: 궤도상에 올려서 그거를 그 우주에서 분리를 시키고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쉽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용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 V3 위성은 기존 V2 위성보다 10배 이상의 통신 역량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를 바탕으로 스타링크의 통신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매출 확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스타링크 위성을 효율적으로 발사하고 앞으로 달과 화성 유인 탐사 임무 등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14: 내일은 출근길과 퇴근길의 날씨가 사뭇 다르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전국에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퇴근길 무렵부터 밤사이 중부와 전북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국에서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7도 등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며 선선하겠습니다. 밤에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7도, 대구 29도로 예년 기온을 2도에서 6도가량 웃돌겠고 비가 내리지 않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지뢰 폭발 사고가 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 대한 3차 현장 조사에서 북한의 수지 반보병 지뢰 한 발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유엔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현장 조사 중 폭발 현장 근처에서 해당 지뢰를 발견했다며 이 지뢰는 폭발 사고 당시 참가한 장병들이 진술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현장 조사에 투입된 인원은 우리 군 작전병력과 유엔사 군정위, 조사기관 등 모두 30여 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북한 지뢰가 유실된 게 아니라 매설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또 유실된 지뢰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해 지뢰를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군이 해당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면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이번 사고 원인이 북한군 매설 지뢰로 보인다는 군 발표에 따라 여야는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외치면서도 그 수위를 두고는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1: 네, 민주당은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국민의힘은 대북확성기 재개를 포함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 민주당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늑장 조사와 사고 축소 의혹에 대해선 안보마저 정쟁의 제물로 삼지 말라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3: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4: 장병들마저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이는 구태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 다만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니만큼 대응 수위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신중론을 고수하는 모습입니다.
5: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3: 진성준 민주당 의원입니다.
5: 라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방어적 목적의 뭐 무기 네. 이거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로 날아가 군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장병 안전은 국가 책무라며 이번 사태를 정조준했습니다.
6: 모든 것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는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2: 특히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번 지뢰 폭발 사고를 언급한 걸 겨냥해 여전히 북한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었다며 정부의 저자세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재설치와 MDA 경계태세 강화, 북한 지원 예산 백지화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도 주문했습니다.
7: 대북 굴종 노선의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7: 협박을 일삼는 주적에게 언제까지 평화를 구걸하며 국민 혈세를 지원할 것입니까?
8: 이런 가운데 국회 현안 질의에 나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북한군 매설 지뢰가 분명하다는 취지로 확인함에 따라 대응 수위를 둘러싼 여야 확전도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1: 특히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거 없는 음모론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10: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9: 지난 21일 사고 직후 SNS를 통해 장병들의 회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낸 뒤 공개석상에서 관련 발언을 한 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나친 음모론 제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0: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9: 군 당국이 한반도 평화청사진을 담은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때문에 사고 조사 발표를 미룬 거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도 국무회의에 앞서 이 같은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군의 현장 조사 시점은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고 순전히 합참과 유엔사의 군사적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북한을 직접 거론하기보단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8: 또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가 필요하다며 자주 국방을 강조하고 핵 잠수함 신속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재청 거부로 역대 최장기 대법관 공박 사태를 초래했다며 국정감사장에 나와 국민의 검증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재청 거부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약속대로 직접 국민 앞에서 모든 과정을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도 대법관 후보자를 재재청해달란 청와대 공문에 대해 대법원장만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장난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장에 나오라고 강조했습니다.
1: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 삼권 분립을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불러 대질신문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재재청 요구는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재청권 침해이자 국회의 임명동의권까지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0: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일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사법부 독립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직접 답변에 나서지 않는 게 관례였던 만큼 대법원 내부에서도 신중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11: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이유를 들었지만 결심의 배경에 대한 직접 설명은 없었습니다. 해석이 분분하자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얘기하겠다고 했지만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습니다.
12: 원장님,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직접 현안질의에 답변하실 계획입니까?
11: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의결한 가운데 조만간 국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면 출석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입장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사법부 독립성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를 뜨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행정처장이 대리 설명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실제로 연이은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경로설은 사실 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고
13: 경로가를 아예 화를 내신 적이 없고
11: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 해석에 따른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시하며 대법원의 입장을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3: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13: 그 청와대의 뜻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결론이 각각 다르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1: 사법부 수장이 일반 증인으로 나와 직접 답변에 나설 경우 향후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꼽히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입장을 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다음 달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정부의 초대형 공연 프로젝트 상표권을 박 위원장의 회사인 JYP가 독점 출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박 위원장도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 허진호 감독의 국감 출석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결국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실제 역사를 다룬 영화는 많았는데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은 더 거셉니다.
1: 네, 기존 작품과 뭐가 달랐고 또 어떤 점이 논란에 이 불을 붙인 건지 짚어봤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14: 서울의 봄은 전두환이 일으킨 12.12 군사반란을 다루며 1,300만 명이 넘는 흥행기록을 세웠습니다. 실제 현대사를 스크린으로 옮겼다는 점은 암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974년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가상의 형사 기자를 내세워 사건을 둘러싼 의문을 추적합니다. 다만 서울의 봄이 잘 알려진 사건의 큰 줄기 안에서 상황과 대화, 인물의 심리를 극적으로 재구성했다면 암살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사건의

0: 배우에 다른 누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까지 끌어옵니다. 허진호 감독은 어느 한쪽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사건을 둘러싼 의문을 균형 있게 다루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실제 사건에 있어서의 의문과 어떤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2: 허진호 감독입니다.
1: 균형된 시선, 객관적 시선,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는 적당한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려고 노력했고
0: 제작진도 논란이 커지자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우로 규정하지 않았고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한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논란의 불씨가 된 것도 바로 이 균형입니다. 수사와 재판을 거쳐 확인된 내용과 입증되지 않은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는 건 균형이 아니라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입니다.
2: 구작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0: 논쟁은 영화 밖으로도 번졌습니다. 작품의 문제의식을 짚은 이동진 평론가의 유튜브엔 댓글이 6천 개 넘게 달리며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음모론에 힘을 실어줬다는 비판을 받은 유명 영화 리뷰 유튜버는 별도의 영상까지 올려 자신의 입장을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4: 그 음모론을 믿지도 않고요.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2: 유튜브 김당군입니다.
4: 정치에 예민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야. 오히려 정치에 둔감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0: 제작진은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업들의 판단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5: 부산 북항 친수공원의 상어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수면에 강한 물줄기를 뿌려 수로 밖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북항이를 내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6: 선박들이 수면을 향해 물줄기를 뿜어댑니다. 상어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려고 구조작전에 나선 해경과 소방입니다. 하얀 물보라가 주변으로 퍼지지만 북항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자리에서 평소처럼 천천히 헤엄치며 수로 밖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깊은 곳을 헤엄치는 북항이에게 밖에서 쏘는 물줄기는 제대로 닿지 않는 겁니다. 당국은 북항이를 수로 밖으로 보내지 못하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4시간여 술래잡기의 승자는 북항이였습니다.
7: 있네. 안 갔네.
8: 와, 아이고.
6: 구조작전을 이끄는 국립수산과학원은 물대포 대신에 그물로 재도전합니다. 수로 한쪽을 그물로 막고 바깥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며 북항이를 바다로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어 북항이를 바다 쪽으로 내보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궂은 날씨에도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종일 잇따랐습니다. 북항 친수공원 입구에 있는 북항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작별 인사를 건네는 쪽지가 가득 붙었습니다. 북항이가 모습을 드러내며 지나갈 때마다 잘 가라며 인사를 건넸고 일부 시민들은 구조 선박을 피해 다니는 북항이를 응원하게 됐습니다.
9: 신기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가는 날에 비가 와가지고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6: 북항이가 선물한 소중한 추억으로 즐거웠던 사람들. 더 오래 만나고 싶지만 다음엔 먼 바다로 돌아가 건강하게 지내길 바랐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5: 중국 최고 지도자의 이름과 같은 상호를 쓰던 중식당이 이른바 페인트 테러를 당한 지 닷새 만에 상호를 바꾸고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경기 성남시 서현동에 있는 중식당은 특정 인물을 연상시키지 않는 일반적인 이름으로 상호를 바꾸고 오늘부터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식당 측은 직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데다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했을 때 또다시 비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원 등이 참석한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은 김 전 실장이 회의 막바지에 국내엔 레버리지 ETF 상품이 없어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환율 문제도 함께 거론하며 참석자들에게 해외와의 규제 차이를 검토해보란 발언을 하며 회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은석 의원은 업계 의견인 것처럼 정부가 각본을 짜놓고 결국 김용범 전 실장이 ETF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 경영 동아리에서 인연을 맺은 금융 엘리트들이 각자 인수합병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조직적으로 공유하며 주식 거래에 활용해 오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챙긴 금액만 200억 원이 넘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10: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임직원 등이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조직적으로 공유하는 정보 카르텔을 형성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2: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단장입니다.
11: 과정에서 알게 된 다수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호 공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10: 3, 40대인 핵심 혐의자 5명은 서울대 경영 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인연을 맺어 함께 활동하던 사이로 각자 사모펀드 운용사 등의 임직원이 돼 공개 매수와 같은 인수합병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친분에서 시작된 이들의 관계는 지배구조 개편이나 인수합병 등 상장사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정보 카르텔로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공유된 상장사 내부 정보는 가족과 지인을 통해 주식을 저가에 대량 매수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됐고,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르면 팔아 뒷돈을 챙겼습니다. 거래된 종목만 최소 5건, 연루된 이들은 10여 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 금액만 현재까지 2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의 수상한 거래는 이상징후를 추적해오던 금융당국이 거래 종목과 인물 연관성을 추적하면서 덜미를 잡혔고,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모두 20여 곳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11: 정보 카르텔 내에서 정보 공유가 반복적으로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점, M&A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전문 인력이 정보의 원천이었다는 점,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
10: 합동 대응단은 관련 증권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그간의 부당이득을 전부 환수할 방침이라며 추가 조사 이후 수사기관 고발과 과징금 부과 조치도 이어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5: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0.27% 내린 6,87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0.66% 하락 출발해 장중한 때 상승 전환했지만 이내 낙폭이 1.5%대까지 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 국채금리 급등 등의 부담을 받았지만 장중 유입된 저가 매수세가 영향을 상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다시 착수할 전망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단된 쿠팡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쿠팡 혐의에 대해 다수 입점업체를 상대하는데 불리익이 되는 거래를 강요했을 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하원 등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미국의 어떤 메이저 언론사도 그 주장을 보도하지 않는다며 미국 경쟁당국은 우리 경쟁당국의 영향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2: 네, 은행 영업시간이 짧아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자, 직장 다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부터 이 영업시간이 더 짧아진다고 합니다. 금융권 노사가 내년 4월부터 은행 여는 시간을 늦추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 개점 시간은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30분이 늦춰집니다. 마감은 오후 4시 그대로라 이 합의안이 확정되면 이 실제 영업시간은 7시간에서 6시간 30분으로 단축이 되는 건데요. 게다가 금요일에는 오후 3시 30분에 신규 고객 접수를 마감하기로 해서 은행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6시간으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노사는 디지털 금융이 확산하며 영업점을 찾는 고객이 많이 줄어든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오전 9시부터 창구를 열려면 직원들은 더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준비하는 만큼 조기 출근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행 고객들의 편의는 논의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낮에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직장인들, 인터넷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은행 방문이 더 어려워집니다.

0: 이기 때문입니다. SNS에는 은행이 연차 내고 방문하는 관광지냐 또는 모르는 건 은행에서 해결하는데 큰일이다와 같은 냉소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영업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지난 2021년에도 이 영업시간을 1시간 줄였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단축 운영을 계속하면서 정상 영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1년 반 만에 영업시간을 정상화했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은행원 임금 인상률 3%, 그리고 육아휴직 대상 확대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직원들의 복지, 근무 여건 개선만 우선한 채 고객 불편은 뒷전으로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여자 배드민턴이 단식과 복식 동반 금메달에 성공했습니다. 안세영은 일본 아이치현 이치노미야 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홈팀 일본의 야마구치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2-0 완승을 거뒀습니다. 안세영은 이번 금메달로 1962년 배드민턴 정식 종목 채택 이후 처음으로 여자 단식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열린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도 이소희, 백하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배드민턴 여자 복식 금메달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라경민, 이경원 이후 24년 만입니다. 모레노우가 완패를 했던 우루과이전에서 터진 손흥민 선수의 A매치 58호 골이 한때 논란이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와 FIFA에서 최종적으로 손흥민의 골로 인정했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골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2: 0-4 대패가 예상됐던 후반 35분.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길게 올린 크로스가 골문 안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골문 앞에서 손흥민이 뻗은 발에 스친 건지 애매합니다. 느린 장면으로 다시 봐도 손흥민 발에 맞았다는 걸 확신할 수 없습니다. 동료들도 이강인에게 다가가 축하해줬고 국제축구연맹 FIFA도 처음에는 이강인 득점으로 표기했습니다. 손흥민도 발에 닿는 느낌이 없었다며 자신의 득점으로 인정되면 찜찜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 그건 제 골 아닌 것 같습니다.
4: 손흥민 선수입니다.
3: 만약에 골이 제 골로 만약 기록이 된다면 뭐 저도 찜찜할 것 같고 네, 제 골이 아니기 때문에.
2: 경기가 끝난 뒤 대한축구협회는 손흥민 득점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은 A매치 58호 골로 차범근 전 감독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이번 골로 국가대표팀과 프로팀을 합쳐 통산 300골도 채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축하할 일이지만 손흥민 말대로 정작 찜찜한 건 모레노우가 첫 A매치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경기력으로 우루과이전에서 크게 졌기 때문입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1: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메모리 업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위험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AI 속도 조절론에 대해선 지시를 내릴 어른은 필요 없다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이승윤 뉴욕 특파원이 젠슨왕 CEO와 만났습니다.
5: 식사를 할 겨를조차 없었다며 기자 간담회 중에 허기를 달래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낸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AI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선 대중에게 겁을 주며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면서 매서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6: 누군가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도를 늦추면 됩니다. 쉽습니다. 지시할 어른은 필요 없습니다. 젠슨왕 CEO입니다.
5: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기술을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며 오히려 안전을 위해 AI 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AI 산업 표준과 감사, 검토 체계를 갖추는 건 좋다며 AI 업계가 방안을 먼저 제시한 이후 정부가 법제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YTN의 질문엔 지혜롭게 현금을 쓰는 방법은 저평가된 엔비디아 주식을 사는 것이라며 수천억 달러 규모를 더 매입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순환 출자 논란과 관련해선 AI 생태계 구축에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PU의 감가상각 논란과 관련해선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0: 등의 성능이 향상돼 엔비디아 GPU의 유효 수명은 4년 이상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메모리 제조업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 관한 YTN의 질의에는 위험 요인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1: 엔비디아 성장 필수 요소 제조를 위해 SK와 삼성 한국에 의존해야 한다면 이보다 더 확신을 가질 순 없을 겁니다. 젠슨 황입니다.
0: 또 LG 현대와도 손을 잡는 등 한국과 지난 33년간 함께 일했고 앞으로 34년 이상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 전광판에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띄웠는데 이는 새로운 혁신을 향한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들의 굳건한 파트너십이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방콕을 포함한 태국 전역에 쏟아진 폭우로 23명이 사망했습니다.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곳곳이 물에 잠겨 있고 공항도 아수라장입니다. 당국은 사흘 안에 침수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3: 수도 방콕 동부 방카피 지역. 강으로 변해버린 거리엔 차량이 물에 잠겨 있고 거세게 퍼붓던 폭우가 잦아들면서 물이 빠지기 시작했지만 거리 곳곳에서 여전히 무릎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물에 잠겨 문을 닫은 마트 옆엔 대신 수상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4: 저 안에 물에 잠긴 시장에서는 팔 수 없지만 어떻게든 물건을 팔아야 해요. 5바트든 10바트든 받는 게 낫죠.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다 팔고 싶습니다.
3: 공항도 여전히 상인입니다. 항공편이 잇따라 취소되고 수천 개의 수화물 처리가 차질을 빚으면서 승객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4: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무도 뭘 아는 사람이 없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짐도 찾을 수 없어요. 안내를 요청했지만 이곳저곳으로 보내기만 했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행객입니다.
3: 방콕엔 지난 27일까지 나흘 동안 9월 한 달 강수량에 맞먹는 3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태국 재난당국은 이번 폭우로 23명이 사망하고 4,400억 원에 육박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를 가로지르는 운하들이 범람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당국은 추가로 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침수 상황은 사흘 안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5: 내일부터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대치동을 비롯한 다섯 곳으로 확대 실시하는데 전기 자전거는 이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6: 빠른 속도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중학생 두 명이 마주오는 모녀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다른 곳에선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20대 여성을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7: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좌충우돌 하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6: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면서 서울시가 이용 제한에 나섰습니다.
8: 저는 지금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내일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이 금지됩니다.
6: 그간 시범 운영되던 킥보드 없는 거리를 대치동 학원가를 포함한 다섯 곳으로 늘려 정식 운영에 들어가는 겁니다. 해당 지역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면 최대 6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9: 길 자체가 좀 어린 초등학생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확실히 여기는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6: 이용 대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전기 자전거도 사람이 많은 시내에선 골칫거리지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모터만으로 움직이는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에 해당하지만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야 전기가 발생해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10: 전기자전거도 주차를 막 아무데나 해놓으니까 그것도 정말 좀 규제가 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6: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부과하는 견인료를 전기자전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계류 중입니다. 보행 안전을 위한 이용 제한과 더불어 시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전용 주차 공간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0: 씨는 오늘 새벽 2시쯤 전남 광주 월산동 주택가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지인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9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차량 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1: 합참에서 DMZ 폭발 사고 원인을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0: 네, 오늘 합동 현장 조사에서 북한의 이 수지 반보병 지뢰 한 발이 추가로 발견됐는데 자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일단 군이 이제 북한군의 지뢰 매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렇게 본 이유는 뭘까요?
2: 뭐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먼저 사고 지점에 우리 군의 지뢰 매설 기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는요. 인근에서 과거 북한군 지뢰 매설 활동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3: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2: 장구류를 보고 있으면은 뭐 그 갈색 이물질에 대한 감정 결과 혹은 폭발 원점과 가까운 곳에서 식별된 북한군의 그 지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게 사실은 폭발물을 보면은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예. 북한군의 지뢰는 이제 TNT 주로 이제 트리니스토 톨루엔이나 혹은 RDX라는 폭약을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인 지뢰라고 하지만은 폭약량이 최소 뭐 70g에서 많게는 거의 200g 넘는 정도까지 굉장히 파괴력이 세고 이에 반해서 우리 한국 군의 지뢰는 예를 들어서 M14 발목 지뢰 같은 경우는 테트릴이라는 성분의 고폭약을 활용을 합니다. 아. 그리고 실제 폭약량은 뭐 한 28g, 29g 정도여서 사람을 살상할 정도 그 정도는 되지 않고 발목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 가장 기본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게 터전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우리 그 장병들이 이 덧신을, 이 지뢰 덧신이라든가 지뢰 방어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예. 중상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 군의 지뢰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거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0: 그러니까
2: 같아요.
0: 뭐 이제 북한군과 우리 군의 지뢰 성분 자체가 달라진다라면 이거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일단은 이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화면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폭발 이후에 58초 만에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예, 이제 보시다시피요. 이제 보통 작전 들어갈 때 저렇게 이제 앞에서 탐지를 하고 그다음에 뒤에 지휘조, 이제 작전 지원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간격들을 뭐 한 뭐 이 인당 간격은 5에서 뭐 최대 10m 정도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아시다시피 한번 터졌을 때 이제 여러 인원들이 그 폭발에 휘말리면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지금 보고 있으면요. 실제 폭발은 이제 이 작전을 다 종료를 하고 MDL 인근까지 거의 간 다음에 야, 이게 뭐 별 흔적이 없는 것 같다고 안심하고 사실은 돌아가는 그 순간 이게 터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 폭발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것을 보고 대대장이 괜찮아?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순간 두 번째 폭탄이 터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 뭐 58초 뒤에 이제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다. 예. 이거 결국은 이제 부상자 구조를 수술을 위해서 가다가 폭발이 된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고 있으면은요 소스라치게 닮아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2015년에 목함질의 그 폭발도 보면 그 이 지뢰 도발 당시에도 보면은 당시는 이제 그 우리 수색대가 나가는 통문에 설치를 했죠. 첫 번째 인원이 부상을 당하고 그래서 이 절단이 되면서 이제 이 인원을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달려가자 거기서 또 폭발이 일어납니다. 예. 이런 식으로요. 사실 이렇게 북한이 설치를 할 때는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설치해서 그 이 피해를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의 그 지뢰 살상 지대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치한 지뢰 설치 지대 안에 들어가서 당한 그런 결과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1: 네. 당시에 이제 연쇄 폭발로 이제 빠져나가는 것도 좀 위험하지 않았을까 싶은 게 뭐 지뢰 탐지기 대신에 이제 무릎 꿇고 손 곡괭이로 뭐 땅을 긁으면서 안전로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상황이었던 걸까요?
2: 사실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지뢰 탐지기 자체가 뭐 성능이 아무래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뢰 탐지를 할 때 보면 이제 금속 탐지기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예. 이 특히 뭐 목함 지뢰건 혹은 이 수지제 플라스틱 지뢰건 간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금속량이 아주

0: 높이 소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나 땅속 깊이 매설이 돼 있을 때는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되려 손으로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지뢰 매설이 거의 확실시되는 이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 그만큼 이 상황이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다. 소위 얘기하는 그 적의 지뢰 살상지대 안에 갇힌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나하나 수처리를 해가면서 나온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지금 이 폭발물이 이제 북한군의 수지 반보병 지뢰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보게 되면 이제 외형 자체를 보게 되면 목함 지뢰랑은 좀 비슷한 외형이긴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 거예요?
0: 사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양새는 많이 다르고요. 예. 그런데 지금 자꾸 우리가 목함 지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기억 속에는 2015년에 그 북한의 지뢰 도발 그래서 우리 장병을 부상시켰던 목함 지뢰를 떠올리는데 사실 지금 저 사진은 목함 지뢰에 저는 더 가까워 보여요. 그러니까 저렇게 네모난 각도로 돼 있는 저 크기로 돼 있는 게 PMD 계열의 그러니까 우리 구소령제를 사실 이제 북한도 흉내를 낸 것이라 PMD 57 정도 해당하는 아마 그런 지뢰로 보이는데 네. 사실은 저런 저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은 좀 북한 지뢰와 목함 지뢰만 생각하지만 저거 말고 플라스틱으로 된 뭐 수지제 뭐 반보병 지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지뢰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PMN 1 혹은 PMN 2 요런 계열들이 있고요. 이제 간혹 합참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구형인 PMN1형이 굉장히 북한이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뭐 2020년 우리 합참에서 이제 보여준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PMN2라고 하는 그 상대적으로 신형으로 보이는 이제 이런 폭탄도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사실은 저런 지뢰들이 이 실제로 아직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데서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거 거의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그 지뢰들이 북한이 자꾸 목함 지뢰만 쓴다고 오래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실 러시아군에 거의 20종이 넘는 다양한 지뢰들이 있습니다. 그 지뢰들을 거의 북한도 동일하게 생산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자꾸 지금 우리가 익숙한 것만 바라보는데 그 이외의 것들, 예를 들어서 뭐 ML7, ML8이라고 그래서 그 우리 부비트랩 같은 그런 형식의 지뢰들이 예.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그 지뢰 매설 전술과 이런 것들이 과거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되려요. 되려 지금 보면 북한이 최근 이렇게 지뢰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아, 북한도 지뢰 지대를 현대화하고 있구나. 그리고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던 그런 구형 목함 지뢰 이외에 신형 플라스틱 지뢰들 같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들이 설치되고 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현장 조사에서도 수지 반보병 지뢰 한 발이 발견이 됐는데 그럼 일단 당시 현장에 지뢰가 이제 최소 네 발이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아직 더 매설되는 지뢰가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0: 예, 뭐 폭발 지금 두 발이 폭발한 이 현장인데. 여기에서 다른 지뢰들이 발견됐다고 한다면은요, 적어도 이 사고가 났던 지점 주변에는 다수의 지뢰가 있는 위험구역으로 봐야 될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런 어떤 이 지뢰를 설치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 인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 같은 곳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급적이면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소 두 발 이상 뭐 네 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개를 굉장히 복합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은 지뢰를 통한 살상지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가정 하에서 인접 구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단은 뭐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오늘 유실 가능성은 좀 적고 이게 이제 매설 지뢰로 본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 같은 의견이시죠?
0: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보고 있으면 해당 지역 자체가 뭔가 유실돼서 내려오기 쉽지 않은 지형일 뿐만 아니라요. 자 아까 발견된 지뢰를 보시면 너무 명백하게 보이시겠지만 지표면에 흙과 뿌리에 덮인 채로 지금 살짝 노출돼 있단 말이죠. 그 노출이 된 거는 우리 그 장병들이 아마 그것을 확인하면서 표면을 제거했기 때문에 노출이 된 거고요. 그게 덮여 있었다라는 얘기는요. 이걸 물에 떠내는
2: 합참에서 DMZ 폭발 사고 원인을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합동 현장 조사에서 북한의 수지 반보병 지뢰 한 발이 추가로 발견됐는데요. 관련 내용 양욱 아산정책연구위원과 짚어봤습니다.
3: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8: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목재 예스팀바.
8: 경동산업 주식회사.
1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지금까지 뉴스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4: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5: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7: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8: 아, 회의록이 너무 길어서 AI에 요약시켜야겠다.
19: 잠깐, 고객 이름이랑 연락처, 계약 금액도
14: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18: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요약만 하는 건데.
14: 외부 서비스에 넣어도 되는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죠. 개인정보는 지우고 회사의 AI 사용 기준도 보셔야 해요.
18: 아, 생각 없이 전부 붙여넣을 뻔했네요. 필요한 내용만 남겨서 다시 정리할게요.
19: AI의 편리함을 이용하기 전에 입력하는 정보부터 우선 살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1: YTN is FM.
22: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주로 중부지방과 전북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기와 강원에 최대 3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이 되고 더불어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까지는 다소 덥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모레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쌀쌀 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26도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퇴근길 정체는 빠르게 풀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와 고장차 구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주춤하고요. 이후로는 한강대교 진안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근에서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 반대편 일산 가는 길은 원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여의도권 중심으로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내부순환도에는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성산대교 쪽으로 정릉램프를 못 간 지점 3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는데 밀리지는 않지만 서행 정도는 감안하셔야겠고요. 뒤쪽으로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도 외곽 구리 쪽으로 종암분기점에서 신내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3: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4: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6: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폭발 사고가 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지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27: 군은 이 지뢰들이 장마철에 떠내려온 게 아니라 매설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28: 수풀 사이에 형체를 드러낸 네모난 갈색 지뢰. 폭발 사고가 난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북한의 수지 반보병 지뢰입니다. 사고 당시 장병들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과는 다른 지뢰로 이래서 2m 거리 내에 몰려 있었다는 점에서 유실보다는 매설의 무게가 실립니다.
29: 그 화구가 발생한 지점
30: 양진혁 특동 참모본부 작전부장입니다.
29: 1m 정도 거리에서 반보병지뢰 한 발이 식별되었습니다.
28: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매설한 이 지뢰들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매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1년은 더 지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1: 지뢰 위에는 네. 흙뿌리가 덮여 있는 강신철 정도로 국방부 장관입니다. 세월이 좀 지난 겁니다. 네. 25년 9월에 그 지뢰 열을 하면서 지뢰 설치했던 것보다는 네. 훨씬 더 먼저 설치한 매설한 것이다.
28: 앞서 발견된 지뢰의 경우 그보다 더 오래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에 우리 군이 피해를 입은 게 명확해진 만큼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이번 폭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단행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같은 강경한 조치에 대해

0: 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1: 실효적으로 또 대응할 부분들이 있다고
2: 강신철
1: 봅니다.
2: 국방부
1: 그
2: 장관입니다.
1: 제가 여기서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좀 제한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해나갈 것입니다.
0: 군과 유엔사는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와 맞물려 군의 대응 수위가 결정될 전망인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매설 지뢰로 보인다는 군 발표에 따라 여야는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외치면서도 그 수위를 두고는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4: 민주당은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 재개를 포함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5: 민주당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늑장 조사와 사고 축소 의혹에 대해선 안보마저 정쟁의 제물로 삼지 말라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6: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장병들마저
2: 장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6: 구태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5: 다만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니만큼 대응 수위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신중론을 고수하는 모습입니다.
7: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
2: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7: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방어적 목적의 뭐 무기 네. 이거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로 날아가 군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장병 안전은 국가 책무라며 이번 사태를 정조준했습니다.
8: 모든 것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고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5: 특히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번 지뢰 폭발 사고를 언급한 걸 겨냥해 여전히 북한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었다며 정부의 저자세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재설치와 MDA 경계태세 강화, 북한 지원 예산 백지화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도 주문했습니다.
9: 대북 꿀종 노선의 폐기를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9: 도발과 협박을 일삼는 주적에게 언제까지 평화를 구걸하며 국민 헬세를 지원할 것입니까?
3: 이런 가운데 국회 현안 질의에 나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북한군 매설 지뢰가 분명하다는 취지로 확인함에 따라 대응 수위를 둘러싼 여야 확전도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4: 특히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거 없는 음모론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11: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10: 지난 21일 사고 직후 SNS를 통해 장병들의 회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낸 뒤 공개석상에서 관련 발언을 한 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나친 음모론 제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1: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0: 군 당국이 한반도 평화청사진을 담은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때문에 사고조사 발표를 미룬 거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도 국무회의에 앞서 이 같은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군의 현장 조사 시점은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고 순전히 합참과 유엔사의 군사적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북한을 직접 거론하기보단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3: 또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가 필요하다며 자주 국방을 강조하고 핵 잠수함 신속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2: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

0: 선수가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에서 사상 첫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1: 여자 복식의 이소희, 백하나 선수도 중국 선수들을 물리치고 동반 금메달에 성공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2: 안세영이 압도적 경기력으로 사상 첫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 2연패라는 대기록을 추가했습니다. 결승전 첫 세트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상대인 일본 야마구치 선수의 변칙 플레이에 다소 고전했지만 강력한 스매시와 노련한 완급 조절을 앞세워 21대 17로 첫 세트를 따냈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한 번도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좌우로 흔드는 한수위의 경기력으로 점수를 12점 차까지 벌였고 세트 스코어 2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3: 그냥
4: 안세영 선수입니다.
3: 하면서 최선을 다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2: 안세영의 금메달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참가한 10개 공식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대기록과 함께 공식 경기 56승 1패라는 경이적인 성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특히 1962년 자카르타 대회에서 배드민턴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된 이후 처음 여자 단식을 2회 연속 제패한 선수가 됐습니다. 여자 복식의 이소희 백하나 선수도 동반 금메달에 성공했습니다. 이소희 백하나는 중국의 유성수 탄닝조를 상대로 듀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첫 번째 세트를 먼저 내줬습니다. 하지만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연달아 두 세트를 가져오며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5: 정말 이게 제가 딴 게 맞나 아직까지는 좀 살짝 어안이 벙벙한 것도 있고 실감이 안 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쁜 것 같습니다.
6: 이렇게까지 많이 뛰었는데 진짜 선수입니다. 꼭 이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계속 좀만 버티자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오늘 이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 배드민턴 여자 복식 금메달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나경민, 이경원 선수 이후 24년 만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0: 우리 역도의 간판 박혜정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박혜정은 여자 역도 86kg 이상급 결선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박혜정은 인상 133kg, 용상 167kg, 합계 300kg을 들며 개인 최고 기록이자 한국 신기록을 세웠지만 합계 310kg을 기록한 중국의 리원원에게 밀렸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의 상어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1: 수면에 강한 물줄기를 뿌려서 수로 밖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북항이를 내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7: 선박들이 수면을 향해 물줄기를 뿜어댑니다. 상어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려고 구조작전에 나선 해경과 소방입니다. 하얀 물보라가 주변으로 퍼지지만 북항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자리에서 평소처럼 천천히 헤엄치며 수로 밖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깊은 곳을 헤엄치는 북항이에게 밖에서 쏘는 물줄기는 제대로 닿지 않는 겁니다. 당국은 북항이를 수로 밖으로 보내지 못하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4시간여 술래잡기의 승자는 북항이였습니다.
8: 있네. 안 갔네.
9: 와, 아이고.
7: 구조작전을 이끄는 국립수산과학원은 물대포 대신에 그물로 재도전합니다. 수로 한쪽을 그물로 막고 바깥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며 북항이를 바다로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어 북항이를 바다 쪽으로 내보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궂은 날씨에도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종일 잇따랐습니다. 북항 친수공원 입구에 있는 북항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작별 인사를 건네는 쪽지가 가득 붙었습니다. 북항이가 모습을 드러내며 지나갈 때마다 잘 가라며 인사를 건넸고 일부 시민들은 구조 선박을 피해 다니는 북항이를 응원하게 됐습니다.
10: 신기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가는 날에 비가 와가지고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7: 북항이가 선물한 소중한 추억으로 즐거웠던 사람들. 더 오래 만나고 싶지만 다음엔 먼 바다로 돌아가 건강하게 지내길 바랐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1: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정치권 논쟁이 뜨겁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영화 감독을 국회로 부르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1: 영화적 상상력이라는 말이

0: 국민의힘
1: 사자
0: 의원입니다.
1: 명예훼손의 면제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허진호 감독 참고인 채택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 이래서 보수정당이 집권했을 때 문화예술이 꼽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마저 들고요. 이 팍팍한 인생에 뭐 이런 그 풍부한 문화예술 작품을 만들어주신 허준호 감독을 국회가 격려하지는 못할지언정.
3: SNS에서 의원들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스타벅스 배재고에는 발끈하더니 암살자들에는 왜 침묵하냐며 박정희 전 대통령 묘지에서 사죄하라고 맹고했고,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인은 간섭하면 창작력이 후퇴하니까 지원은 하되 간섭을 말라고 한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까지 떠들어서 홍보가 잘 되겠다며 영화 관람하자고 덧붙였습니다.
4: 이처럼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영화 제작사 김원국 대표와 허진호 감독, 권기준, 이지민 작가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제작진이 영화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 시해 사건의 배후에 있었다는 것처럼 인식하게 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영화 암살자들 제작에 중국 자본이 유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제작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제작사 하이브 미디어 코프는 국내 제작진과 창작자들이 주도해서 국내 자본으로 기획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작품에 대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은 존중하지만 투자와 제작 자본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만큼 사실과 다른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4: 그동안 실제 역사를 다룬 영화는 많았는데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은 왜 이렇게 거센 걸까요?
3: 기존 작품과 뭐가 달랐고 어떤 점이 논란에 불을 붙인 건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 서울의 봄은 전두환이 일으킨 12.12 군사반란을 다루며 1,300만 명이 넘는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실제 현대사를 스크린으로 옮겼다는 점은 암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974년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가상의 형사 기자를 내세워 사건을 둘러싼 의문을 추적합니다. 다만 서울의 봄이 잘 알려진 사건의 큰 줄기 안에서 상황과 대화, 인물의 심리를 극적으로 재구성했다면 암살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사건의 배후에 다른 누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까지 끌어옵니다. 허진호 감독은 어느 한쪽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사건을 둘러싼 의문을 균형 있게 다루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 실제 사건에 있어서의
0: 허진호 감독입니다.
6: 어떤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균형된 시선, 객관적 시선,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는 적당한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려고 노력했고.
5: 제작진도 논란이 커지자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우로 규정하지 않았고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한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논란의 불씨가 된 것도 바로 이 균형입니다. 수사와 재판을 거쳐 확인된 내용과 입증되지 않은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는 건 균형이 아니라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입니다.
7: 영화 제작진은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주장하겠지만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5: 논쟁은 영화 밖으로도 번졌습니다. 작품의 문제의식을 짚은 이동진 평론가의 유튜브엔 댓글이 6천 개 넘게 달리며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음모론에 힘을 실어줬다는 비판을 받은 유명 영화 리뷰 유튜버는 별도의 영상까지 올려 자신의 입장을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8: 그 음모론을 믿지도 않고요. 주장하지도 유튜버입니다.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치에 예민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야. 오히려 정치에 둔감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5: 제작진은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어디까지 영화적 상상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놓고 관객들의 판단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4: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단과 엇갈리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검사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 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게 자신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0: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 검사 시절 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쟁점은 윤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2012년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누가 연결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윤 전 검사장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게 자신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그런 적 없다고 허위 발언했단 특검 판단과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9: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10: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입니다.
9: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0: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한 정황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는데 윤 전 검사장은 이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통화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아마 오지랖이 넓어 그렇지 않았겠냐고 답했습니다. 윤 전 검사장이 친형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연결한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할까 봐 자신이 대신 나선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맞닿는 부분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는 원래 예정됐던 결심 공판을 다음 달 13일로 연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진 법사와 윤 전 서장 관련 발언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역량이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국민의힘은 선거 보전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음 달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 측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6: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1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듀엣토의 더 클래식.
21: 9월 29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2: 쇼팽의 전주곡 집중 15번 빗방울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29일 화요일 듀에토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쇼팽의 전주곡집 중에서 15번 빗방울,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조성진 하면 역시 쇼팽이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 없죠.
1: 맞습니다. 2015년 조성진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이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방금 들은 연주도 당시 쇼팽 콩쿠르의 실황이었고요.
0: 근데 국제 콩쿠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세계 3대 콩쿠르라는 말을 합니다. 쇼팽 콩쿠르도 그 가운데 하나죠.
1: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쇼팽 콩쿠르,
0: 쇼팽,
1: 퀸 엘리자베스, 그리고 차이콥스키.
0: 그렇죠.
1: 이렇게 묶어서 세계 3대 콩쿠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3대 뭘 그걸 되게 좋아해요. 3대 뮤지컬. 막 세계 3대 뮤지컬에서 뭐
0: 3대 몇
1: 뭐 오페라의 유령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래. 3대 몇 뜨냐? 뭐 이것도 있고. 3대 갈비 막. 뭐 많아. 3대 국밥. 많지.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실 3대 콩쿠르란 건 없습니다.
0: 그렇다면 각각의 콩쿠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다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1: 먼저 쇼팽 콩쿠르는 성격이 아주 분명해요. 폴란드가 낳은 작곡가 쇼팽을 기념해서 1927년 바르샤바에서 시작됐고요. 5년에 한 번 열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쇼팽의 연주, 이 쇼팽의 작품만 연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0: 피아노 콩쿠르 하면 보통 베토벤 치고 라흐마니노프도 치고 뭐 다양하게 연주하는데 여기서는 오직 쇼팽 곡만 연주하는 겁니다.
1: 그래서 단순히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느냐가 아니고 이 쇼팽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쇼팽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쇼팽의 그 조국이 폴란드죠.
0: 네.
1: 그 폴란드 그때 시대에 막 뭔가 침략당했었던 그걸 뚫고 나오는 음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기식으로 해석하느냐 이런 거고요. 역대 우승자도 화려하죠. 마우리치오 폴리니, 마르타 아르헤리치, 크리스티안 짐메르만, 당타이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이 대회를 거쳐갔고요. 2015년에 그 명단에 조성진이라는 이름도 추가됐고요.
0: 야, 다 엄청난 피아니스트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명의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우승한 반 클라이번 콩쿠르는 이른바 세계 3대 콩쿠르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1: 3대 콩쿠르 없다니까요. 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 권위가 이 쇼팽 콩쿠르보다 떨어진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오산입니다. 이 콩쿠르에서 우승하면 굳이 차이콥스키 콩쿠르나 쇼팽 콩쿠르에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충분한 주목을 받고 스타가 되기 때문이죠.
0: 2022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당시 18살이었던 임윤찬이 우승했습니다. 대회 역사상 최연소 우승. 특히 결선에서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조곡 3번 영상은 콩쿠르가 끝나기도 전에 온라인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1: 예전에는 이 콩쿠르를 직접 갔죠. 그러니까 외국으로 비행기를 타서 그 극장에서 그렇죠. 콩쿠르에 대한 그 파이널에 대한 그런 것들을 봤는데 요즘에는 이 인터넷으로 그 실시간 중계를 해준대요.
0: 바로.
1: 그것도 굉장히 마이크랑 이런 각도까지 잘 놔둬갖고 중계를 해준다는데 그래도 실제만은 못하죠.
0: 반 클라이번은 일찍부터 온라인 중계에도 적극적이었고요. 이 콩쿠르의 또 다른 특징은 우승.

0: 수상자를 뽑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상자들에게 공연 기회를 연결하고 음반 제작과 홍보, 커리어 관리까지 지원하면서 젊은 피아니스트가 실제 직업 연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 그래야 좋은 콩쿨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이 콩쿨의 그 우승자들은 좋은 행보를 그리고 스타 피아니스트로 자라왔다라는
0: 중요하죠.
1: 걸 만들어주는 셈이니까. 임윤찬 씨는 방클라이번 우승자라는 설명이 없어도 될 만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그래서 성장을 했고, 최근에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고요.
0: 지난해 뉴욕 카네기홀에서 이 곡을 연주해 실황 음반을 발매했는데 이 앨범은 클래식 전문지 그라모폰이 선정하는 2026년 그라모폰 클래시컬 뮤직 어워즈 피아노 부분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얼마 전 전해졌죠. 임윤찬은 이미 2024년 쇼팽 에뛰드 음반으로 이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올해 골드베르크 변주곡으로 다시 한번 수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 이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에서 제1변주부터 제3변주까지 준비했습니다.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에서 제1변주부터 제3변주까지 이어서 들었습니다.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임윤찬 다음으로 주목해볼 만한 젊은 피아니스트는 또 누가 있을까요?
0: 바로 김세현입니다. 지난해 18살의 나이로 프랑스 롱티보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인데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1위를 받았고요. 청중상과 언론상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1: 아, 롱티보 콩쿠르는 이름부터 앞에 두 콩쿠르와는 좀 다르게 들리네요.
0: 네, 프랑스를 대표했던 두 음악가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피아니스트 마르그리트 롱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자크 티보이인데요. 이 두 사람이 1940년대에 만든 콩쿠르입니다. 그래서 쇼팽 콩쿠르나 방클라이번처럼 피아노만을 위한 대회가 아니라 피아노와 바이올린 부문 이 두 개를 운영해온 전통이 있습니다.
1: 김세현에게는 이 콩쿠르 우승이 세계 무대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겠습니다.
0: 이거 우승하고 나서 프랑스 여러 무대에 초청됐고 올해는 쇼팽과 폴의 작품을 담은 첫 정규 음반도 발표했습니다.
1: 자, 오늘 마지막 곡은 김세현의 첫 정규 음반에서 골랐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가브리엘 폴의 기상적 왈츠 1번 가장조 김세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내와는 2년간 불처럼 뜨겁게 연애했고 결혼 3년 만에 소중한 아이를 얻었죠. 아이가 태어나던 날은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하던 일을 모두 제쳐주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내와 함께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남편도 출산에 처음부터 함께하는 게 좋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분만실은 좁고 혼잡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의사와 비슷한 위치에서 아내의 출산 과정을 지켜보게 됐죠.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이상하게 아내를 대하는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기다릴 때만 해도 벅차고 경이로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산을 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낯선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부부관계를 피하게 됐습니다. 방황하던 제 곁에 회사 격리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제 일을 알아서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의지하는 사이가 됐고 결국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제 외도를 눈치채고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아내가 제 사무실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더라고요. 저와 그녀가 나눈 대화를 들었고 제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제 동의도 없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휴대전화를 훔쳐본 것 역시 엄연한 불법 아닌가요? 불법으로 수집된 녹음 파일이나 휴대전화 자료를 이혼소송에서 정식 자료로 채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내의 불법 행위를 근거로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출산 당시 겪은 시각적인 충격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사연자분의 심정 안타깝기는 합니다.
2: 출산의 순간을 함께하려는 좋은 마음이셨을 텐데 결과가 너무 속상하네요.
1: 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 이거 외도잖아요.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요 우리 사연의 핵심은 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 사무실에 이제 몰래 녹음기를 두고 또 휴대전화까지 뒤져서 이제 외도 증거 잡았다는 부분인데요. 김지연 변호사, 그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까지 해서 외도 증거 잡는 일 어떤가요? 좀 흔하죠?
2: 녹음기를 숨기지까지는 않더라도 잘 때 몰래 이렇게 휴대전화를 보는 것까지는 정말 흔한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러면 먼저 아내가 증거를 모은 방법부터 짚어보겠는데요. 아내가 남편 사무실에 몰래 도청기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휴대전화까지 뒤져서 사진과 문자 확인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불법으로 보이는데 각각 어떤 법률을 위반한 걸까요?
2: 먼저 몰래 녹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네.
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네.
2: 사연자분의 경우 아내가 사무실에 녹음기를 숨겨놓고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아내는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데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고 네.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1: 벌금도 없네요.
2: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휴대전화 무단 연

0: 열람에 대해서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 네.
0: 아내가 사연자분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문자 메시지와 사진 등을 확인한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1: 그러니까 몰래 녹음하거나 아니면 핸드폰 이제 몰래 가져가서 이제 본 것도 둘다 이제 위법인 건데요. 이렇게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들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0: 불법 녹음과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문자 메시지와 사진은 증거로 할수 있는지가 다른데요.
1: 네.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1: 네.
0: 문자 메시지와 사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0: 네,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불법 간청에 대하여 지득 또는 체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1: 네.
0: 명시하고 있고,
1: 네.
0: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이 규정을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 경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가사소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거는 네.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뭐 민사나 이혼소송에서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문자 메시지와 사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달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휴대전화 증거에 대해 비교 형량을 통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1: 네.
0: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수집한 증거이고,
1: 네.
0: 또 증거 수집 당시 법률상 부부로서 동거 생활을 유지하던 상태에서 동거 중인 주거지 내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진 점,
1: 네.
0: 그리고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수집한 것이므로 사생활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1: 네.
0: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서 필요성이 크고, 다른 적법한 증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서 이렇게 판시하였는데요.
1: 네.
0: 여기서 비교 형량이란 상충하는 두 가지 가치, 즉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실체적 진실을 발견의 가치를 저울질하여 어느 쪽이 더 중한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인격적 이익보다는 부정행위라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더 중하다고 본 것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문자를 확인하거나 이제 전화기를 비번을 몰래 알아서 본거 자체는 그거는 증거로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남편 입장에서 사실 사무실에 몰래 그 부인이 도청기를 설치한 거잖아요. 이거 형사 고소나 법적인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0: 네, 가능합니다. 아내의 녹음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 있고요.
1: 네.
0: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1: 네.
0: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아내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더라도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사진과 메시지는 충분히 이혼의 증거가 되므로 이혼 소송의 결과를 바꾸는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1: 그래도 어차피 이제 유책 배우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러면 이제 아마도 사연자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요. 아내가 어쨌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은 거잖아요. 이거를 이유로 남편이 당신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모은 거니까 내가 당신한테 위자료 줘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위자료 깎아달라라고 할수 있을까요?
0: 어느 정도 참작은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제가 판례를 찾아보니까 이 불법 녹음을 위자료 감액 사유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판시한 건 찾기 어려웠고요.
1: 네.
0: 다만 이제 반소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 행위로 위자료를 다시 상대방에게 청구했을 때 인정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깎일 수 있다. 뭐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또 남편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한 행위 역시 법적인 문제가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라고 해서 모두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몰래 녹음한 거는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지만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문자나 사진은 증거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내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남편

0: 아니, 아내가 불법 녹음한 거에 대해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하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얼마 전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타려던 열차를 놓치자 닫히는 스크린도어 사이에 손을 넣고 계속 문이 닫히지 못하게 막은 건데요. 기관사가 손을 빼라고 여러 차례 외쳤지만 남성은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열차 출발이 몇 분간 늦어졌습니다. 열차 한 번 놓쳤다고 이렇게 출발까지 막아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 처벌은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철도 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기관사가 손을 빼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계속 스크린도어를 붙잡고 있었다면 이 규정을 위반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법상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열차 운행까지 방해했다면 형법상 기차, 전차 등의 교통방해죄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인정이 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요. 실제로 서울교통공사도 이 남성에 대해서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엔플라잉의 아 진짜로 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데요. 한낮에는 가을 햇살에 다소 덥게도 느껴집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은 17도, 한낮에 26도로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내일은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5에서 많게는 3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가을비가 지난 이후 모레 10월의 첫날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12도, 한낮에는 20도로 5도 안팎씩 떨어지면서 아침에는 쌀쌀하겠고 한낮에도 선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이 좋아졌다 싶었는데요. 사고와 고장차 소식이 매시간 들립니다. 북부외선도로 이용해서 종암분기점으로 이동하는데 묵동나들목을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두개 차로 중에 한개 차로가 막혀 있다 보니까 이 사고 지점 앞두고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이 신월여의 지하도로의 인천 쪽으로는 고장 차량이 있기 때문에 신월여의 지하도로 부분 통제라는 점 참고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는 영동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폭발 사고가 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지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2: 군은 이 지뢰들이 장마철에 떠내려온 게 아니라 매설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혜연 기자입니다.
3: 수풀 사이에 형체를 드러낸 네모난 갈색 지뢰. 폭발 사고가 난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북한의 수지 반보병 지뢰입니다. 사고 당시 장병들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과는 다른 지뢰로 1에서 2m 거리 내에 몰려 있었다는 점에서 유실보다는 매설의 무게가 실립니다.
4: 그 화구가 발생한 지점 직후방에
0: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지장입니다.
4: 반보병 지뢰 한 발이 식별되었습니다.
3: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매설한 이 지뢰들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매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1년은 더 지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5: 지뢰 위에는 흙뿌리가 덮여 있는 정도로 장관입니다. 세월이 좀 지난 겁니다. 네. 25년 9월에 그 지뢰 열을 하면서 지뢰 설치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먼저 설치한 매설한 것이다.
3: 앞서 발견된 지뢰의 경우 그보다 더 오래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에 우리 군이 피해를 입은 게 명확해진 만큼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이번 폭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단행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같은 강경한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5: 실효적으로 또 대응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좀 제한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해나갈 것입니다.
3: 군과 유엔사는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와 맞물려 군의 대응 수위가 결정될 전망인데

0: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는 여야 간 설전도 거셌습니다.
2: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의식해서 고의로 발표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꺼내들었고 여당은 절차에 따른 조사였다며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 지뢰 폭발 사고 발생 8일 만에 열린 국회 차원의 현안 질의. 야권은 군이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의식해 중간 발표를 의도적으로 미룬 것 아니냐며 공세 포문을 열었습니다. 사고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소집되지 않은 점도 따져 물었습니다.
3: 잠깐만요. 그러면 NSC는
4: 소집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3: NSC는 소집 안 됐습니다. 예.
5: 대통령의 정치 일정을 이 국가안보보다 더 우선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1: 여당은 사고 지점이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고위험 지역으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수적이었다고 군을 감쌌습니다.
6: 저희들이 어제도 현장을 민홍철 가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만은 녹음이 우거져서 네. 이거는 도저히 예비조사를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1: 오히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조사 일정을 사전에 유출해 작전 보안을 위배했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7: 보소 고발을 해서
4: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7: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 예,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1: 다만 군의 작전 준비 태세가 적절했는지를 두고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8: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입대 홍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기를 뭘 썼습니까? 어떤
9: 최신 건데 이게 너무 수풀이 우거지다 보니.
10: 정치할 감시사상 운영 안 합니까?
4: 임종덕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감시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10: 작전을 부실하게 한 거예요.
1: 국방부는 은폐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수색 전 청와대와 소통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9: 네, 저도 23일 날
4: 강신철 국방부 장관입니다.
9: 유엔 사령관으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투입할 거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게
1: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인데 대여 공세 발판으로 삼는 야당의 공세 속 여야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에 대해 군 당국이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2: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에 북한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중간조사 결과 우리 군이 발표했죠. 향후 북한의 책임을 따지는 과정에서 군사 분계선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군이 밝힌 사고 지점은 군사 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약 10m 떨어진 지역입니다. 북한의 지뢰 매설이 의심되는 곳을 조사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접근한 곳이었습니다.
12: 우리 군은 지난
4: 권대원
12: 9월 20일에
4: 합동참모본부 차장입니다.
12: MDL 일대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에 대해 유엔사와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한 새로운 수색로 개척 작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지뢰 폭발 위치는 MDL 남쪽 10여 미터 지점이며
2: 우리 군은 사고 지뢰가 북한 것으로 최종 판정되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부러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지뢰를 묻었거나 떠밀려 내려온 지뢰일 가능성 모두 열려 있습니다. 아예 북한이 사고 지점은 자신들의 구역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사 분계선 MDL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호하기 때문인데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죠.
13: 6.25 전쟁 당시에
4: 김기호 국방안보포럼 지뢰제거연구소장입니다.
13: 군사분계선 중간 참조점 그 당시에 좌표체계하고 현재 좌표체계가 좀 다릅니다.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수백 메다 이상 나는 데도 있고 수십 메다 나는 데도 있습니다. 현재 들어가는 그 지역이 유실 지뢰가 아니고

0: 아니 저거 북측 지역으로 생각하고 지뢰를 설치한 지역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1: 군사 분계선 이남이냐 이북이냐 그리고 의도성 여부를 떠나서 지뢰 매설 자체가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하는 행위인 건 분명합니다. 북한이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대응 수위를 두고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다음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막판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1: 영화 암살자들의 감독이 새 쟁점으로 부각되는가 하면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 씨는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혀서 국감장에 서게 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3: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국정감사 증인 공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진호 감독을 불러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박정희 정권 자작극으로 연출한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압박했는데
4: 악의적이고 폐륜적인 국민의힘 역사 왜곡 영화라고 많은 지금 국민들이 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3: 민주당은 억지 이념 프레임을 씌워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맞서면서 결국 불발됐습니다.
5: 이런 영화 감독들의 그런
6: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5: 의지라든지 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3: 다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가수 출신이자 제작자인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연 프로젝트 상표권을 JYP가 독점 출원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박 위원장이 이에 대해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성사된 겁니다.
7: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기관 증인처럼 업무 보고도 하고 충실히 소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3: 이 밖에 복지위원회에선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한 김승원 의원을 놓고 재차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식약처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재는셀과 식약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8: 이것이 93명의 환자에게 취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3: 민주당은 서울시 의료원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9: 그래서 또다시 태움 사건이 발생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 책임의 주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3: 상임위마다 핵심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다음 주 막을 올리는 국정감사 역시 거센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2: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일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사법부 독립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직접 답변에 나서지 않는 게 관례였던 만큼 대법원 내부에서도 신중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10: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이유를 들었지만 결심의 배경에 대한 직접 설명은 없었습니다. 해석이 분분하자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얘기하겠다고 했지만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습니다.
11: 원장님,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직접 현안 질의에 답변하실 계획입니까?
10: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의결한 가운데 조만간 국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면 출석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입장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사법부 독립성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를 뜨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행정처장이 대리 설명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실제로 연이은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경로설은 사실 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고
12: 경로관에 아예 화를 내신 적이 없고
6: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10: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 해석에 따른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시하며 대법원의 입장을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12: 그 청와대의 공문의 뜻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6: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12: 도출되는 결론이 각각 다르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 사법부 수장이 일반 증인으로 나와 직접 답변에 나설 경우 향후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꼽히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입장을 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걸 두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여당은 조 대법원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반헌법적 폭거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가 뭔지 효종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3: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재청 거부 결정의 전 과정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며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재청 지연과 제재청 거부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된 만큼 결정 과정 역시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14: 마침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니 국민 앞에
6: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4: 바랍니다. 관례를 이유로 인사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13: 조 대법원장은 통상적인 기관장 출석과 별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이 경우 증인 선서를 한 뒤 의원들의 개별 질의에 직접 답해야 합니다. 선서 후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나 증언을 거부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증인석에 세우는 건 삼권 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이석해온 관행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장치였다며 특히 대법관 재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인 만큼 그 경위를 국감에서 따져 묻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15: 대법관 재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채택한다면 응당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심문하여야 합니다.
13: 조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 파기 환송과 관련해 재판 독립을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냈고 국감 당일엔 인사말만 한 채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16: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6: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16: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13: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과 맞물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 대법원장 증인 채택 논란에 법안 처리 공방까지 겹치면서 전국은 한층 얼어붙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물러설 뜻이 없는 만큼 올해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표정입니다.
2: 부산 북항 인공수로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북항이의 귀향이 오늘 실패해서 주 후반 그물을 사용하기로 한 가운데 북항이 이름으로 상표권이 출원되고 밈코인까지 등장했습니다.
1: 하지만 돈을 벌 목적에 투자라면 밈코인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17: 상어 북항이의 인기가 누구보다 반가운 곳은 상어가 등장한 부산입니다. 북항이를 명예 홍보 대사로 위촉했는데 찬반을 묻는 게시물 조회수만 100만회를 넘었습니다.
18: 북항아, 내가 잘 전해줄 테니까 잘 받고 받아 주심이 나가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는 부산을 널리 한번 잘 알려보지 않았지?
17: 상표 출원도 들어왔습니다. 한 부산 시민이 상어 그림에 북항이의 이름을 넣은 디자인을 만들어 출원한 겁니다. 키링과 컵, 물병, 의류 등을 포함한 것으로 봐선 굿즈 생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출원 날짜는 추석 당일로 하루 관람객이 10만 명을 넘겼던 시점이었습니다. 가상 화폐 시장엔 북항이 밈코인도 등장했습니다. 한때 시가총액 17억 원대까지도 올라갔지만 북항이를 내보내기로 한 뒤 크게 떨어졌습니다. 밈코인은 유행 대상을 소재로 만든 가상 화폐로 화제성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실제 실적이나 자산처럼 내재적 가치는 없다 보니 투자엔 주의가 필요합니다.
19: 추기적인 수요를 끌어들여서
6: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19: 밈코인을 개발하고 출시를 할 수는 있는데요. 돈을 벌 목적으로 뒤늦게 뛰어들었다가는 큰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거든요.
17: 과거 대전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와 중국으로 돌아간 푸바오 등의 이름으로도 밈코인이 만들어졌지만 반짝 인기를 끌고는 대부분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4: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보험료 또 올라? 실손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은 보장이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 해지하기 망설여지는데 그렇다고 해도 매달 내는 보험료 수준이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 이대로 계속 유지해도 될까 고민이 되기 마련이죠. 그런데요, 보험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막상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되면 이 또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오래된 실손보험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지, 보험료 부담 줄일 방법은 없는지, 또 보상이 예상과 다를 때 우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이렇듯 1, 2세대 실손보험 오류는 구조와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 알아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보험료 부담스러운 가정의 사연을 집중 파헤쳐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서른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그러니까요. 1, 2세대 실손보험이 보험료가 많이 올라도 워낙 보장 측면에서는 좋다 보니까 유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요즘 보면요. 보험금 청구했을 때 보험금 나오는 것도 까다롭다 보니까 이거 이대로 가는 거 맞아? 고민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이야기들 좀 풀어주실 예정인데 더 어떤 것들을 좀 집중해서 들어보면 좋을까요?
2: 네. 보험료가 올랐다고 실손 무조건 바꾸자. 또는 오래된 실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키자 이런 생각보다는요. 어떤 게 나에게 맞는 선택인지를 찾아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같은 1세대 실손이라고 해도 보험료나 병원 이용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우리 서른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이거 일단 피해야 되고요.

0: 오늘 일단 세 가지 숫자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첫째, 현재 월 실손 보험료, 그리고 두 번째, 지난 1년간 병원에 쓴 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돌려받은 금액. 이세 가지의 기존 보장과 전환 후 얼마나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지 이것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내가 내고 있는 매달 실손 보험료가 얼마인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병원에 내가 1년 동안 쓴 돈은 얼마고, 그걸 되돌려받은 실손 보험금은 얼마인지를 체크한 후 전문가가 전해주는 정보들 조합해서 판단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실손 보험료도 너무 올랐다 하는 분들 샵 0945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실손 보험의 가입 연도, 현재 월 보험료, 최근 병원 이용 여부 같은 것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분들이 무료로 직접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의 상담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의 상담 문자창을 활짝 열어놓고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출발해봅니다. 머니 인사이트 만나볼게요.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 조정 신청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극심했던 2022년보다도 50%가 넘는 수치인데요. 손해보험협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손보사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28,776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험사들이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기조가 더해지면서 관련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문가 픽 뉴스에서는 실손보험의 청구와 보험금 지급 분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좀 비싸도 네.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보장이 좋다 보니까 아유 그냥 감안하고 내가 이거 유지할래 라고 참으면서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0: 많죠.
1: 막상 요즘은 보상이 너무 까다로워서 분쟁 사례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억울한 면이 정말 많아요. 일단 김기민 팀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좀 현장에서도 많이 공감을 하시죠?
0: 물론이죠. 이거 그 백내장 수술만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요즘 제가 뭐 사례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 비용도 안 나왔다. 예전에는 많이 나오던 게 금방 나오던 게 뭐 50만 원 나오던 게 이제는 뭐 10만 원, 20만 원 나오고 말았다. 며칠치를 청구했더니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1: 요즘 감기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0: 맞아요.
1: 요즘에는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영양수액 같은 것도 맞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0: 네.
1: 1세대, 2세대는 그냥 잘 문제없이 나오던 보상이 잘 안 되다 보니 걱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0: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갱신까지 많이 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 내가 많이 써서 올랐나?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난 쓰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올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1: 그렇죠.
0: 그럼 사실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왜 갱신이 되는가를 한번 알아보면 좋은데 갱신은 내가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상관없습니다. 1, 2세대는. 전체가 얼마를 썼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손해율이 얼마인가를 보고 판단하는데 그 손해율 더 이상 가입도 안 되고 점점 그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줄어들겠죠. 그럼 손해율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 갱신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1: 그러니까 결국에는 1세대 실손보험, 2세대 실손보험은 아니 나 병원도 안 갔는데 왜 보험료가 올라? 이렇게 억울해하실 게 아니라 연대책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1세대, 2세대 가입한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게 그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병원도 안 갔는데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야 돼? 라는 불만 자체가 사실 맞지 않는 거죠. 그 병원 이용료만으로는 보험료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보험료가 올랐다면 먼저 내가 가입한 실손이 몇 세대 실손인지 그리고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번에 보험료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그렇군요. 근데 흔히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보험료가 부담돼도 옛날 실손보험만큼 좋은 보장은 앞으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버려선 안 된다. 해지해선 안 된다.
2: 네. 맞아요. 고민 너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래된 실손이 유리한 건 맞지만 자기 부담금이나 비급여 보장이 사실 더 조건이 좋죠.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그냥

0: 유리하게만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좀 어렵고요. 상품마다 통원의 한도나 면책의 항목들도 다르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는 약관과 그 의료의 이용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1: 그리고 한 번 더 보셔야 할 게 예전에는 정말로 해줬던 걸 같은 걸 유지하고 있는데 안 해주니까 지금 또 문제인 거예요.
2: 그러니까요.
1: 네. 응. 같은 걸 유지했는데 안 해준다면 이거 내가 갖고 있는 1, 2세대 가격은 비싼데 4, 5세대하고 차이가 없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응. 불만이 생기죠.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상담을 한번 갔는데 응. 우리 실손보장이 1세대셨어요.
2: 네.
1: 근데 이분께서 지금까지 1세대 실손 63세셨거든요. 실손보험에 납입한 금액이 얼마 되셨을 것 같으세요?
3: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 김기민 팀장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면 적은 금액은 아니었을 거예요.
1: 매운맛으로 7천만 원 내고 계셨어요.
2: 실손 보험료만.
1: 지금까지.
2: 와,
0: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2: 이건 앞으로도 네. 계속 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계속 내야 돼요. 그럼 1억까지도 낸다는 건데 그럼 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애청자분들 다 모두에게 여쭤봐도 지금까지 1억만큼 병원비 썼다 하시는 분들 몇 프로나 될까요?
2: 막 정말 큰 병을 앓고 계신 분들 아니고서야 사실 1억까지 될까요? 우리가 제일 비싼 치료라고 말하는 그 중입자 치료도 1억까지는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 수준인 거니까.
0: 그 치료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질문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억까지 냈는데 그 치료를 못 받, 이제 뭐 했는데 우리가 돈은 냈는데 보장을 못 받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텐데 그럼 과연 이거 우리한테 옛날 거라고 해서 보장이 많이 될 거라고 해서 유리할까요? 과연?
2: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어찌 보면은 정말 실손보험의 보상 지급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는 현 상황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1, 2세대 좋아. 보장 좋으니까 일단 보험료 감소하고 참고 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매달 조금씩 조금씩 내다 보니까 감이 안 왔는데 7천만 원이란 얘기를 들어보니 진짜 이게 누적 금액이 상당하네요.
1: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이란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이에요. 무조건 유지해야 돼. 무조건 좋은 거야. 이 무조건은 노래 가사밖에 없습니다.
2: 무조건 무조건. 그거는 이제 네. 그 노래로만 즐기는 거고요.
1: 근데 뭐 그렇다고 또 뭐 보험료 비싸다고 무조건 바꿔? 저 말했잖아요. 무조건 안 된다. 네. 근데 따져봐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현 정부에서 2016년 이제 11월부터 이 실손보험에서도 5세대뿐만 아니라 선택형 특약 뭐 한마디로 몇 가지 특약을 취소해주는 게 또 있고요. 심지어 50% 할인 계획까지 지금 발표할 계획입니다.
2: 아, 그렇군요.
0: 네. 이 선택형 할인 제도는요. 오래된 계약을 유지를 하되 일부 보장을 제외를 해서 자기 부담금을 조금 조정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할인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비급여 물리치료 주사라든가 비급여 MRI, MRA 등을 제외하는 등으로 해서 보험료를 좀 할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그러니까 보험료가 조금 내려가는 대신에 보험료 그쵸. 수준을 낮추는 대신에 뭔가 빠지고 있는 그런 보장들을 좀 더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도수 치료 자주 받는 분들은 할인되는 숫자만 보고 선택하시면 좀 곤란하겠어요.
1: 아, 제가 제일 속상한 얘기예요. 뭐 이제 도수 치료가 제일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수 치료를 사실 이제 발표된 전체 옵션 선택 시 할인율도 예상치고 이제 보험을 내가 이제 가입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얼만큼 도수 치료를 받느냐, 내가 근데 이제 받았는데 여태까지 얼마나 보상됐느냐 이거를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군요. 그러면요. 5세대 실손보험은 일단 보험료가 상당히 합리적이니까 그래도 그냥 좋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까요?
1: 뭐 무조건 좋다는 아니지만 나한테 합리적으로 가성비에 맞다라고도 볼 수는 있죠. 그리고 계약 전환 할인 제도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때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어요.
2: 네.
1: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3년간 50% 할인. 이건 뭐 물론 예시긴 하지만 확정 보험료와 기간별 개별 안내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그러게 나 이거 20만 원씩 15만 원씩 10만 원씩 1, 2세대 유지하고 있었는데 2만 원 3만 원이면 오히려 안 해주는 건 또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큰 병을 앓고 계시지 않고 평범한 수준으로 병원 이용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전환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곧 발표될
1: 그렇죠.
2: 조만간 발표될 이 3년 동안의 전환 시 50% 할인이 된다라는 이 기간 안에 좀 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0: 다만 이제 5세대는 이런 보험료의 가 저렴하긴 하나 급여와 비급여 특히 비중증 비급여 자기 부담금과 보장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요. 현재 자주 받는 치료가 있다라고 하시면 전환하기 전과 전환하고 나서 내가 어디까지 얼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지는 꼭 비교하셔야 합니다.
2: 아, 이때도 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겠군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전환을 하게 되면 제가 네. 실손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의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뭐 이제 다만 어떻게 되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 특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몇 가지 옵션들이 빠질 수는 있고요. 네. 그리고 비급여 치료 같은 경우 뭐 이제 현행 뭐 80% 90% 뭐 70% 이렇게 받던 걸 비중증에는 50% 중증에는 70%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2: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실비 유지하기, 두 번째 대상자라면 일부 보장을 조정하고 할인받기, 세 번째라면 5세대로 전환을 하기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다만 제도별 시행 조건은 이제 최종 안내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현재 계약과 비용,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를 내는지, 그리고 병원에 얼마를 지불했는지, 그리고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이걸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거를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럼 주변이나 인터넷 웹서핑이나 아니면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죠.
2: 1세대, 1세, 2세대 실손보험료 많이 오르는 이유는 일단 나와 이걸 같이 가입한 보험 가입자들의 청구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 연대 책임을 나도 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병원 이용을 자주 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보험료 지금 당장 부담스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병원비가 더 큰 문제다라고 하면 1, 2세대 보험은 유지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전환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3년 동안의 50% 할인이 예정도 있다고 하니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시고 나의 보험료 수준과 병원비 쓰는 금액 그리고 지금까지의 보상액을 철저하게 구분해놓고 판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도움 필요하시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를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2: 애프터.
0: 재무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네, 이번에 만나고 온 분은 경기 구리시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는 57세 여성분이셨고요. 청취자님은 2세대 실손보험으로 18만 원, 그리고 암보험 2건에 1인실 특약보험 그리고 종합보험, 운전자보험까지 해서 총 58만 원을 납입하고 계신 청취자님이십니다.
0: 2세대 실손보험으로 18만 원. 아이고, 상당히 비싸게 느껴지고요. 네. 암보험 두 건에 1인실 특약보험? 1인실 워낙 좀 비싸다고 비싸니까. 하니까 그걸 뭔가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인가 네. 싶기도 하고 운전자보험까지 53만 원. 아니, 건수 많아 보이지도 않는데 되게 네. 비싸요.
2: 일단 네. 뭐 실비가 차지하는 비중 크죠.
1: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남편분도 자녀도 있으니 보험료 부담 상당하셨고요. 실제로 생활비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게 아닌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0: 남편분과 자녀분은 얼마 정도 납부하고 계셨을까요?
2: 일단 뭐 남편분 62세셨는데 1세대 실손으로 더 비싸요. 23만 원. 네, 그리고 전화로 가입하신 갱신형 암보험 3건, 운전자 보험 2건, 간병인 보험 1건 또 있습니다. 치매보험 한 건으로 총 72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셨고요. 두 자녀분도 각각 18만 원, 17만 원 정도로 한 가족 보험료가 160만 원.
0: 그럼 노후 대비도 못하는데 4인 가족의 월 보험료가 160만 원이다. 이거 지출이 너무 큰데요.
1: 저희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걱정이 크셨는데요. 저희도 역시나 정말 걱정이 컸고요. 아, 이 보험료 어떻게 감당하고 계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0: 그럼 서린주 팀장님 지금 말을 잇지 못하고 계세요. 아, 네.
1: 너무 당황했나요?
0: 처음 뵀을 때 그때 그 심정이 네,
1: 당황했던.
0: 막 그쵸? 네, 느껴지셨나 봐요.
1: 그래서 저희가 이번 상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고요. 청취자님의 보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듣고 있는 저희 YTN 청취자님들도 이번 기회에 보험

0: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좀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1: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거 어떤 걸까요?
2: 자, 그럼 체크리스트 첫 번째 갑니다. 보험료의 총합이 소득의 10%를 넘거나 25만 원을 넘는다입니다. 우리 청취자분의 가족 합산 급여가 월 700만 원이셨어요. 뭐 맞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가 160만 원이니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뭐 저축도 아니고요. 사실 보험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매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늘어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씩 가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월 보험료가 상당한 금액이 될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비가 일단 큰 부분 차지하고 작게, 작게, 작게 7개씩 들어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2: 뭐 예를 들어 25만 원 낸다고 가정하면 그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20년 동안 내면 얼마냐? 6천만 원이에요, 또. 네. 근데 물론 뭐 갱신형 보험은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납입하는 금액은 또 6천만 원이 넘겠죠.
1: 그 이상이 되겠죠.
2: 네. 장기간 유지하는 보험인 만큼 내 소득과 생활비에 비해 보험료가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큽니다.
0: 네,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 또는 무조건 좋다라고 보시지 말고 가정의 재무 상황을 생각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한 번쯤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방송을 통해 상담을 이렇게 도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머니 라이프 또는 건강한 가정 경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재무 상황에 맞게 구조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1: 그렇죠. 아까 얘기해 주신 게 이분들이 노후에 쓸 연금으로는 저축 하나도 못 하는데 보장성 보험으로만 지금 160만 원씩 내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이건
2: 네.
1: 건강한 재무 구조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해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어떤 걸까요?
2: 네, 두 번째 체크리스트. 보험이 5건 이상이다. 이런 체크에 또 봐야 됩니다. 일단 뭐 사업 사례 우리 그 청취자분도 5건의 보험 이상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꼭 체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근데 왜 보험이 5건 이상이면 점검해 봐야 될까요?
1: 그리고 왜 그럴까요? 사실 다다익선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닐까요?
2: 네, 또 이게 또 근데 보험이 다다익선이 또 아닙니다. 많다고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 한눈에 설명하기가 어려우면 이것도 그 가치를 못할 새가 있어요. 근데 사례자님처럼 보험을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비슷한 보장이 또 여러 개가 겹쳐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보장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청취자님 그래서 손을 못 대고 계셨던 거죠.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보험을 또 여러 건 가입하면 비슷한 보장이 또 반복되니까 결국에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내가 어떤 보험에서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보장이 중복되는지 않는지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또 보험 상품마다 가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보험료가 있다거나 또 여러 특약을 함께 구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저렴한 보험을 여러 개 가입을 하면 더 경제적이겠지? 라는 이런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각각의 보험료와 보장을 합쳐서 전체적인 보장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님처럼 보험이 여러 건이라면 무조건 해지하기보다는 먼저 전체 내용을 다 보시고 중복되는 보장은 없는지 그리고 꼭 필요한 보장은 없는지를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듣고 보니 진짜 그렇네요. 보험도 하나씩 가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어떤 보장 가지고 있는지 되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여러 개로 나눠 가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더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무조건 뭐 하나로 가입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또 무조건 또 나왔어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저 어려운 단어 하나, 이제 경제 용어 하나 있는데 수량 할인 법칙이란 게 있어요. 결국에 하나로 묶었을 때는 더 저렴하기가 쉽습니다.
1: 아, 그래요. 수량 할인 법칙.
2: 네.
1: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봐도 우리 청취자분은 두 가지 모두 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거였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다음으로 확인할 건 어떤 걸까요?
0: 네, 실손보험이 계속 올라서 10만 원을 넘어서 부담이 된다라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실손보험 10만 원이 넘어서 부담된다. 이거는 왜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2: 뭐 물론 이제 실손보험을 생각하면 뭐 과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또 오래된 실손을 무조건 또 갖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실손보험은 가입한 시기와 세대에 따라 보험료가 보장구도가 또 다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몇 세대 실손에 가입했는지 한번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내가 병원비에 얼마를 썼느냐 이게 사실 중요해요. 물론 앞으로 내가 얼마나 쓸까 이게 너무 걱정

0: 청취자 여러분들도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본인의 보험 상태를 좀 점검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의 상담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전문가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마음이 급했어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정말 도움 필요하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주저 없이 상담 신청하시고 굿모닝 굿나이프에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 와서 자세한 애프터 처방 결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2: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1: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와이티엔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기민 팀장님, 서른지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의 보험료 160만 원에 달하는 가정의 사연 만나보고 있습니다. 1, 2세대 합쳐서 상당한 양의 실손 보험료까지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자, 어떤 애프터 처방 결과가 나왔을까요?
3: 네, 일단 가족분들 병원 이용 내역과 보험 가입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상담을 시작했는데요. 최근 5년간 가족분들의 병원 치료비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약 3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나마 이 내용도 남편분께서 디스크 시술을 받으신 비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의료 이용 규모에 비해서는 실손 보험료를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4: 네,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의 실손 보험은 각자 계약 조건과 의료 이용 상황을 확인한 뒤 어려운 단어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옵니다. 병력 조회. 병력 조회를 해서 실손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더니 뭐 청취자분도 아, 그래 차라리 이게 낫겠다. 포기. 차라리 이게 속 시원하겠다라고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청취자분 3만 원, 남편분 3만 원, 자녀분은 각각 만 원 해서 실손 보험이 한 가족 5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0: 아, 뭐 오늘 뭐 되게 많이 나와요. 수량 할인법, 제 병력 조회는 안 어려웠어요. 자, 그렇군요. 근데 이게 보면요, 실손 보험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거 보장이 좀 부실하진 않을까요?
4: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뭐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손해도 있겠죠. 뭐 포기해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내실 금액도 생각해야죠. 5세대 실손도 무조건 보장이 안 되는 상품 아니고요. 다만 기존의 실손 보장과 조금 자기부담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본인의 의료 상황이 맞는지 확인하면 돼요.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급여 치료 많이 하나, 뭐 도수 치료를 많이 하나, 아니면은 뭐 주사 치료를 많이 하나 이런 걸 확인하면 되는데 또 문제 한번 청구를 해보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도 안 나왔던 적이 또 몇 번 있었던 거죠.
0: 보상이 잘 안 됐군요.
4: 네. 그러니 차라리 낫고 그리고 남편분께서 허리 시술로 300만 원까지 쓴 건 맞아요. 토스 치료도 받으셨어요. 근데 내셨던 금액 1000만 원 넘습니다. 그러면 네 굳이 우리가 5세대 실손 나쁘다. 아 좋지 않다라고 무조건 말씀드리는 거는 과언이죠.
0: 그렇군요. 그래서 정확하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 아닌지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보험은 어떻게 조정을 해주셨을까요?
3: 네 그리고 우리 청취자 부부 보험이 되게 여러 건, 다 건이셨잖아요. 암보험도 따로, 이대질환도 따로, 간병인 보험 따로, 운전자 보험 따로 이렇게 여러 건이었고요. 여기에 갱신형 보험도 여러 건 가지고 있었는데요.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갱신형 보험이 여러 건이면 각각의 갱신하는 시점도 다 다르고 보험료가 얼마나 어떻게 오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할 경우 당연히 보험료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겠죠. 특히 두 분은 간병인 보험으로 각각 7만 원, 8만 원 정도씩 부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0: 그러게요.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3: 이렇게 여러 보험에 흩어져 있던 보장을 저희가 하나씩 비교해서 다시 재구성을 해드렸는데요. 3대 진단비, 수술비, 간병을 하나 안에 다 모아서 필요한 만큼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여기에 비갱신형의 납입 면제 기능 등으로 해서 사례자분 14만 원 그리고 남편분은 16만 원으로 보험료 조정해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간병인 보험마저도 저희가 특약으로 구성을 해서 약 2만 원 수준으로 낮춰드렸습니다.
0: 좋습니다. 총 보험료 그래서 얼마에서 어떻게 줄은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 네. 총 보험료는 그래서 160만 원에서 보험료가 60만 원으로 매월 100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기존의 특약 줄었나요? 아니요. 유지됐고요. 순수 100만 원이 절감된 겁니다. 이제 우리 청취자분은 상담 마치면서 정말 홀가분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젠 급여의 거의 절반이 나가셨거든요. 보험료로. 숨 막히죠. 힘들죠. 보험료 내는

0: 날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편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저희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보다 사실 중요한 거 우리 굿머니 굿라이프를 위해서 필요한 건 저축이죠. 사례자님 다행히 대출은 없으셨어요. 오로지 저축을 할수 있으셨는데 앞으로는 줄어든 금액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남은 금액은 저축을 하실 수 있다고 든든하다 하시더라고요.
1: 아, 좋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 도움받아서 이렇게 우리 집도 골치 아픈 보험 조정해서 노후연금 재원 마련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머니 굿나잇 프로 문자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1330번님, 2009년 실손인데 보험료가 월 4만 원에서 17만 원이 됐습니다. 병원은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가는데 그냥 끊어도 될까요? 물어보시네요. 구독 취소 막 이런 것 같은 느낌.
1: 맞아요. 바로 끊기 전에 실손 부분 보험료와 갱신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네, 그리고 병원 이용이 적다면 선택형 환일이나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세대 전환 한번 비교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뭐 무조건 아니라는 점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점.
2: 보험료가 17만 원이면 1년에 약 204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앞으로 납입이 가능할지 그리고 전환 후에 어떤 치료를 자기 부담이 생기는지를 숫자화해서 좀 표시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깝다, 뭐 유지할 이유가 있다를 저희가 숫자로 저희한테 필요한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그럼 맞아요. 일단 월 4만 원 납입하셨을 때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17만 원이나 내고 계시고 1년에 한두 번밖에 병원을 안 간다? 이럴 경우에는 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보다 자세한 상담 내용은 샵 0945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0번님, 1세대 실손 가진 아버지가 도수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할인 특약을 넣으면 보험료가 많이 줄어든다는데 괜찮나요?
2: 이 선택형 할인은 보장의 일부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요.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발표된 방법에는 비급여 물리치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재 도수치료가 어떤 항목으로 청구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도 나에게 필요한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뭐 연 30회 이상 받으신다면 지금 뭐 갖고 계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보험을 바라볼 때는 비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전문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설은지 팀장님, 김기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은 1, 2세대 실손보험료가 부담될 때 어떤 순서로 판단해야 하는지 살펴봤고요. 매달 보험료는 오르는데 병원 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리모델링하는 게 좋은 대안일지 살펴봤습니다. 전문가와의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굿머니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 015B의 슬픈 인연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 중부지방과 전북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3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가 예상이 되고요. 더불어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낮까지는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7도,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8도, 대구 29도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비가

0: 그치고 모레 10월의 시작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는데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좋은데 사고나 작업 구간이 있습니다. 한강대교 중에서는 현재 양화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잠깐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국민대램프를 지난 지점 1차로를 막고 터널 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도로 포장 공사 때문에 이 부근에서 잠깐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도 군자교 부근 1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중에 있고요. 영동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3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3: 폭발 사고가 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지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4: 군은 이 지뢰들이 장마철에 떠내려온 게 아니라 매설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수풀 사이에 형체를 드러낸 네모난 갈색 지뢰. 폭발 사고가 난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북한의 수지 반보병 지뢰입니다. 사고 당시 장병들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과는 다른 지뢰로 1에서 2m 거리 내에 몰려 있었다는 점에서 유실보다는 매설의 무게가 실립니다.
6: 그 화구가 발생한
7: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입니다.
6: 1m 정도 거리에서 반보병 지뢰 한 발이 식별되었습니다.
5: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매설한 이 지뢰들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매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1년은 더 지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8: 지뢰 위에는 흙뿌리가
7: 강신철 국방부 장관입니다.
8: 세월이 좀 지난 겁니다. 25년 9월에 그 지뢰 열을 하면서 지뢰 설치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먼저 설치한 매설한 것이다.
5: 앞서 발견된 지뢰의 경우 그보다 더 오래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에 우리 군이 피해를 입은 게 명확해진 만큼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이번 폭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단행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같은 강경한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8: 실효적으로 또 대응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좀 제한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해나갈 것입니다.
5: 군과 유엔사는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와 맞물려 군의 대응 수위가 결정될 전망인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오늘 지뢰 폭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여야 간의 설전이 거셌습니다.
4: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의식해 고의로 발표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꺼내들었고 여당은 절차에 따른 조사였다며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9: 지뢰 폭발 사고 발생 8일 만에 열린 국회 차원의 현안 질의. 야권은 군이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의식해 중간 발표를 의도적으로 미룬 것 아니냐며 공세 포문을 열었습니다. 사고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소집되지 않은 점도 따져물었습니다.
10: 장관님, 그러면 NSC는 소집이 됐습니까?
11: NSC는 소집 안 됐습니다.
10: 대통령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이 국가안보보다 더 우선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9: 여당은 사고 지점이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고위험 지역으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수적이었다고 군을 감쌌습니다.
12: 저희들이 어제도 현장을 가서
7: 이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2: 녹음이 우거져서 이거는 도저히 예비조사를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9: 오히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조사 일정을 사전에 유출해 작전 보안을 위배했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13: 보소 고발을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7: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1: 예,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9: 다만 군의 작전 준비 태세가 적절했는지를 두고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14: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이때
7: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4: 기를 뭘 썼습니까? 어떤
11: 최신 건데 이게 너무 수풀이 우거지다 보니
12: 정치할 감시 현상 운영 안 합니까?
7: 김종덕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1: 감시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12: 작전을 부실하게 한 거예요.
9: 국방부는 은폐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수색 전 청와대와 소통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1: 저도 23일 날
7: 강신철 국방부 장관입니다.
11: 유엔 사령관으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투입할 거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게
9: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인데 대여 공세 발판으로 삼는 야당의 공세 속 여야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4: 다만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거 없는 음모론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16: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15: 지난 21일 사고 직후 SNS를 통해 장병들의 회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낸 뒤 공개석상에서 관련 발언을 한 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나친 음모론 제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6: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5: 군 당국이 한반도 평화청사진을 담은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때문에 사고조사 발표를 미룬 거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도 국무회의에 앞서 이 같은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군의 현장조사 시점은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고 순전히 합참과 유엔사의 군사적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북한을 직접 거론하기보단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가 필요하다며 자주 국방을 강조하고 핵 잠수함 신속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청와대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늑장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두고 매우 어폐가 있는 주장이라며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고 당시 지뢰 파편 같은 증거물이 바로 국과수에 보내졌고 군 당국이 유엔사와 긴밀히 조사 협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섣불리 사고 현장에 재진입했다간 또 다른 사고가 있을 수 있었다며 사고 조사가 늦었다거나 은폐 의도가 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국정감사 일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사법부 독립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직접 답변에 나서지 않는 게 관례였던 만큼 대법원 내부에서도 신중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이유를 들었지만 결심의 배경에 대한 직접 설명은 없었습니다. 해석이 분분하자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얘기하겠다고 했지만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습니다.
17: 원장님,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직접 현안 질의에 답변하실 계획입니까?
9: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의결한 가운데 조만간 국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면 출석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입장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사법부 독립성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를 뜨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행정처장이 대리 설명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실제로 연이은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경로설은 사실 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고
18: 경로가를 아예 화를 내신 적이
7: 노경필
18: 없고
7: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9: 청와대의 제재청 요구 해석에 따른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시하며 대법원의 입장을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18: 그 청와대의 공문의 뜻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거기에서
7: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18: 각각 다르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9: 사법부 수장이 일반 증인으로 나와 직접 답변에 나설 경우 향후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꼽히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입장을 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걸 두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여당은 조 대법원장을 반드시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반헌법적 폭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정우 기자입니다.
19: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재청 거부 결정의 전과정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며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과 제재청 거부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된 만큼 결정 과정 역시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20: 마침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니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례를 이유로 인사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19: 조 대법원장은 통상적인 기관장 출석과 별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이 경우 증인 선서를 한 뒤 의원들의 개별 질의에 직접 답해야 합니다. 선서 후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나 증언을 거부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증인석에 세우는 건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이석해온 관행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장치였다며 특히 대법관 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인 만큼 그 경위를 국감에서 따져 묻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21: 대법관 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7: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21: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심문하여야 합니다.
19: 조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 파기 환송과 관련해 재판 독립을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냈고 국감 당일엔 인사말만 한 채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22: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7: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22: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19: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과 맞물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3: 대법원장 증인 채택 논란에 법안 처리 공방까지 겹치면서 전국은 한층 얼어붙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물러설 뜻이 없는 만큼 올해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지난 1월 청와대가 주관한 비공개 회의에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직접 언급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한편 이 레버리지 ETF 도입의 근거로 제시됐던 한 대학 교수의 연구는 당시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미완성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13일 청와대

0: 회의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원 5명을 불러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이 회의가 끝날 무렵 마무리 발언을 통해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하라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의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은 김 전 실장이 국내에는 레버리지 ETF 상품이 없어 투자자가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환율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규제 차이를 검토해보란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식 회의록이 남지 않아 그동안 김 전 실장이 레버리지 ETF를 언급했다는 의혹만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 전체적으로 업계의
2: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그런 분위기를 만든 다음 결과적으로 마무리 발언에서는 항상 이제 결론을 내니까 그 자리에서 김용범 전 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을 결정하는.
0: 청와대 회의보다 앞서 열린 금융당국 주간 회의도 의문스러운 정황이 남아 있습니다. 참석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 건 금융투자협회였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와 자본시장 연구원 자료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지원한 대학 교수의 연구와 거래소 주최 간담회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구는 1월 6일 회의 당시 아직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미완성 상태였고 금투협이 언급한 간담회에선 레버리지 ETF 논의가 전혀 없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거래소는 지원을 결정했던 단일 종목 ETF 타당성 연구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라 연구비조차 지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직접 언급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가운데 어떤 검토를 거쳐 정책 테이블에 올라갔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도입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서울대 경영 동아리에서 인연을 맺은 금융 엘리트들이 각자 인수합병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조직적으로 공유하며 주식 거래를 활용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챙긴 금액만 200억 원이 넘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4: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임직원 등이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조직적으로 공유하는 정보 카르텔을 형성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5: 이들은 최근 약 5년 동안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6: 황선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단장입니다.
5: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호 공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4: 3, 40대인 핵심 혐의자 5명은 서울대 경영 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인연을 맺어 함께 활동하던 사이로 각자 사모펀드 운용사 등의 임직원이 돼 공개 매수와 같은 인수합병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친분에서 시작된 이들의 관계는 지배구조 개편이나 인수합병 등 상장사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정보 카르텔로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공유된 상장사 내부 정보는 가족과 지인을 통해 주식을 저가에 대량 매수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됐고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르면 팔아 뒷돈을 챙겼습니다. 거래된 종목만 최소 5건, 연루된 이들은 10여 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 금액만 현재까지 2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의 수상한 거래는 이상징후를 추적해오던 금융당국이 거래 종목과 인물 연관성을 추적하면서 덜미를 잡혔고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모두 20여 곳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5: 정보 카르텔 내에서
6: 황선호 단장입니다.
5: 반복적으로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점, M&A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전문 인력이 정보의 원천이었다는 점,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
4: 합동 대응단은 관련 증권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그간의 부당 이득을 전부 환수할 방침이라며 추가 조사 이후 수사기관 고발과 과징금 부과 조치도 이어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7: 부산 북항 친수공원의 상어 북학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수면에 강한 물줄기를 뿌려 수로 밖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북항이를 내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8: 선박들이 수면을 향해 물줄기를 뿜어댑니다. 상어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려고 구조작전에 나선 해경과 소방입니다. 하얀 물보라가 주변으로 퍼지지만 북항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자리에서 평소처럼 천천히 헤엄치며 수로 밖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깊은 곳을 헤엄치는 북항이에게 밖에서 쏘는 물줄기는 제대로

0: 받지 않는 겁니다. 당국은 북항이를 수로 밖으로 보내지 못하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4시간여 술래잡기의 승자는 북항이었습니다.
1: 또 있네. 안 갔네.
2: 와, 아이고.
0: 구조작전을 이끄는 국립수산과학원은 물대포 대신에 그물로 재도전합니다. 수로 한쪽을 그물로 막고 바깥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며 북항이를 바다로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어 북항이를 바다 쪽으로 내보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궂은 날씨에도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종일 잇따랐습니다. 북항 친수공원 입구에 있는 북항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작별 인사를 건네는 쪽지가 가득 붙었습니다. 북항이가 모습을 드러내며 지나갈 때마다 잘 가라며 인사를 건넸고 일부 시민들은 구조 선박을 피해 다니는 북항이를 응원하게 됐습니다.
3: 신기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가는 날에 비가 와가지고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0: 북항이가 선물한 소중한 추억으로 즐거웠던 사람들. 더 오래 만나고 싶지만 다음엔 먼 바다로 돌아가 건강하게 지내길 바랐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4: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로 행인들을 위협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법원의 구속 전 신문에 출석하면서도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송수현 기자입니다.
5: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남성이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걸어옵니다.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이상 행동을 보인 40대 남성 A씨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법원 출입문에 들어설 때까지 취재진 앞에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카페에 들어가신 다른 이유 있습니까?
7: 아,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가.
5: 한 시간가량 진행된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잘못했지만 억울하다며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A씨의 항변에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오후 서울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다가오는 차를 가로막고 뛰어들 듯이 위협하고 사람들이 피신해 있는 카페로 다가가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미리 문을 걸어 잠근 카페 점주의 기지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휴 마지막 날 나들이 나왔던 시민들이 난데없는 흉기 난동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왜 범행하게 됐는지 정확한 동기를 밝힐 방침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4: 중국 최고 지도자의 이름과 같은 상호를 쓰던 중식당이 이른바 페인트 테러를 당한 지 닷새 만에 상호를 바꾸고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경기 성남시 서현동에 있는 중식당은 특정 인물을 연상시키지 않는 일반적인 이름으로 상호를 바꾸고 오늘부터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식당 측은 직원들 피해가 우려되는 데다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했을 때 또다시 비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중식당에는 지난 24일 새벽 중국인 남성 4명이 유리를 깨고 침입해 검은 페인트를 뿌리고 집기를 파손한 뒤 범행 당일 출국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조사 거부로 가로막힌 현장 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 위원장은 미국에서 제기되는 차별 제재 주장에는 선을 그었는데 쿠팡은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로 맞서며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8: 공정위가 납품업체에 쿠폰 발행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쿠팡 현장 조사를 시도한 건 지난달 19일입니다. 쿠팡은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를 끝끝내 거부했고 법원에 현장 조사 집행 정지까지 신청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현장 조사로 얻을 공익이 더 크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 판단 이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장 조사를 다시 시작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9: 30일간 조사가 정지됐어요.
1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9: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죠.
8: 또 쿠팡 측에서 제기하는 걸로 알려진 미국 기업 차별 주장도 정치권에서만 나온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9: 그런 얘기들은 주로 정치 하원에서 많이
10: 주병기
9: 나오고
1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9: 경쟁 정책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뭐 경쟁 당국에서는 나오지 않는 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8: 공정위는 쿠팡에 최대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쿠팡이 걸고 넘어졌던 이른바 불시조사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정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장 조사 저지에 실패한 쿠팡은 본안 소송에서 쟁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법원의 효력정지 기각 판단에 반발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앞선 조사에서 공정위가 가져갈 수 있는 자료는 대부분 가져간 거로 알고 있다며 현장 실무진의 불편도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이 공정위 제재 수위를 넘어 현장 조사 단계에서부터 반발하는 건 이례적이었던 만큼 정부와 쿠팡의 줄다리기에 재계 안팎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4: 미국 동부의 명문 코넬 대학교에서 2년 전 벌어진 집단 성폭행 의혹 논란이 민사소송을 계기로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의자 가운데 한국인 학생도 포함됐는데 현지 검찰이 뒤늦게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미국 동부의 이른바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인 코넬 대학교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당시 20살이던 여학생은 사교 클럽에서 남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3주 뒤에 대학 경찰에 신고했지만 용의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12: 진짜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당시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1: 결국 여학생 2년 만에 변호인입니다. 학교와 남학생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대학 신문이 기사화하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온라인에는 가해 남학생들의 이름은 물론 얼굴까지 모두 공개됐고 처벌을 촉구하는 웹사이트까지 생겼습니다. 특히 이씨 성을 가진 한국인 학생도 포함됐는데 현재 군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검찰도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12: 그녀가 지난 2년 동안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대외심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게 수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뉴욕주 톰킨스 카운티 지방검사입니다.
11: 코넬 대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퇴학과 정학 처분 등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불거진 성폭행 의혹에 학교와 수사당국의 미온적인 태도까지 속속 드러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 이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 현장에서 북한군 지뢰가 추가로 발견이 됐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 지뢰가 유실된 게 아니라 매설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3: 유실이 아니고 매설된 게 맞죠.
4: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얼씨면도 땅속에 판묻히는 거 아닙니까?
6: 유실은 매설입니다.
4: 강신철 국방부 장관입니다.
3: 지뢰가 여러 개의 지뢰가 몰릴 수 있습니까?
6: 가능성 없니 적습니다.
3: 그렇죠. 예. 의도적으로 매설된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6: 국경성 요사와에 관련돼서 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은 됩니다.
7: 정제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도 그 책임이 북한에게 있기 때문에 방책을 가지고 있고 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0: 네. 예, 유실이 아니라 매설된 거다. 국방부 장관이 오늘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면 이게 유실된 거냐?
4: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1: 거의 99.9% 아직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만 북한 거예요 이거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목함 지뢰가 북한이 매설한 거였잖아요. 2015년도에 1사단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서부 전선이었어요. 이게 1군단 지역이에요. 1사단, 25사단 이쪽인데. 이게 우리나라 이번에 장병들 3명이 중상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보호장구를 잔뜩 착용하고 갔다고 20kg이에요. 이 보호장구의 무게가. 그런데 저렇게 발목, 이른바 발목 지뢰라는 게 발목만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에게 오히려 전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게 발목 지뢰의 개념이에요.
0: 그 발목 덧신이라고 하는 보호장구를 썼는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다쳤다는 건 중상 입었다는 건요. 이건 한국군 지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국군 지뢰보다 목함 지뢰가 월등히 폭발력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거의 100% 북한 지뢰라고 보여지는데 북한 지뢰라 하더라도 이게 유실된 거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북한 그 MDL 그 이북 쪽은 북한 땅이니까 거기 물론 북한 땅도 헌법적으로 우리나라 땅이라 하더라도 그건 별게 의미가 없는 얘기고 지금 MDL 북쪽에서 내려올 수도 있죠 유실돼서. 근데 지금 유영원 의원 말도 그렇고 이제 강신철 장관 얘기도 이게 몇 군데 모여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유실로 거기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매설. 그러니까 저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0: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이제 유실이냐 이게 그 매설이냐. 그걸 나누는 기준 아니겠어요?
8: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그 휴전선 MDL 아래쪽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4: 근데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8: 궁금했지만 그 지뢰를 매설할 때 보면 발목 지뢰하고 대인 지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어놔요. 그 주변에 이제 한꺼번에 매설을 해서 발목 지뢰 밟고서 그 구조하러 가거나 쓰러진 사람이 대인 지뢰를 또 밟아갖고 더 크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저희 때는 교육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렇게 특정 지역에 그러니까 이거 국방장관이 명백히 얘기하잖아요. 얘네들이 그 주변을 요새하기 위해서 우리 남쪽 지역까지 내려와서 지뢰를 매설해 놓은 거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걸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당국에서도 2025년에 이미 지형 변화가 있다라는 말로써 그 북한에서 내려와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 이런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0: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강신철 장관이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서 매설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국경선이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북한에서는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1: 그게 2023년도. 예. 이른바 이제 북한 헌법이 있어요. 북한의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시한 게 2023년도예요. 그리고 2024년도, 25년도 계속 이른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부르잖아요. 그건 얼핏 보면 대단히 우리를 존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과 이제 북한, 남북한이 아니고 전혀 적대적인 다른 국가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가 2024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사실 위험한 지역을 들어가게 됐던 게 이 MDL, 군사 붕괴선 우리가 휴전선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MDL 근처에서 뭔가 지형 변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거기 자꾸 요새화하고 거기 또 철택도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뢰도 매설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지형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유엔사가 이제 확인하기 전에 뭔가 안전을 확보하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간 거였어요. 위험한 줄 알고. 2015년도에 목함 지뢰 때는 우리 군이 다니던 수색로에 그게 매설이 돼 있던 것이었고 이번에 우리 군이 다니는 수색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의도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MDL 남쪽에 묻혔으면 일본군을 의식했겠어요? 중국군을 의식했어요? 대한민국 군대를 의식한 거예요. 당연히 의도적인 거예요, 이게. 이게 다, 그럼 MDL 북쪽에서 있었던 게 유실됐다면 북한에게 책임 묻기가 어렵죠.
0: 예.
1: 근데 이게 명백하게 아직은 최종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국방부가 MDL 남쪽에 매설된 게 팩트라면, 팩트일 것 같은데 완전 북한이 명백하게 의도를 가진 도발이에요, 이거는. 완벽한 도발이다.
0: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이 과연 이번 우리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완전 뭐 최종 조사 결과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어떻게 나올지도 이제 궁금하고 강신철 장관은 다양한 방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어떤 대응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8: 아니, 저는 뭐 군사 전문가 아니라서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2015년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다음날 대북 확성기 재개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북한에 대해서 통지를 해서 접촉을 시도해서 보름 만인가 북한이 유감을 표시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경우는 과연 국방장관이 얘기하는 단계적 대응이라는 게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거기서 교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 비례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상대방이 예. 우리를 공격한 그 수준에 맞춰서 거기에 비례해서 공격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쪽에 넘어가서 또 지뢰를 설치한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확성기를 트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이미 다 철거해 버렸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 저희가 이제 네. 준비한 영상을 그래픽을 보면은 2015년과 26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지뢰 폭발 당일 오후에 바로 이제 현장 조사에 들어갔고 지금은 이제 그게 늦었다. 이래서 이제 지금 야권에서는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또 이제 대응 수위를 보면은 당시에는 2011년 전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제 즉각 재개를 했고 지금은 이제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북한 소행이 확정이 되면 이렇게 지금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그 2015년도 그 박근혜 정부 때인데 그때는 바로 제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이 상황이 그게 녹록치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물론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만
0: 예.
1: 이게 지금 유엔사가 그 지형 변화를 알기 전에 이 안전한 수색로를 개척한 상황에서 이 사고가 터진 거란 말이에요. 폭발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들어가긴 어려웠을 거예요. 2015년도 이게 수색로가 확보돼 있는 상태였고.
0: 예.
1: 우리 군이 항상 그 GOP 내 저건 이제 비분양지대 아니잖아요. 수색대가 들어갈 수 있는 수색로가 확보돼 있었던 것이고 지금 아니기 때문에
0: 네.
1: 국방부나 합참의 설명에 의하면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다는 거. 23일 날 국방장관이 이제 방문을 했고 24일 날은 이제 합참 작전본부장이 갔고
0: 예.
1: 아마 사단 사령부 정도 가지 않았겠어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25일 날 이제 합참부장이 이제 방문하고 있어요. 방문이라도 거기 그 조사에 들어갔는데 지금 야당의 공격 포인트는 이게. 어떻게 5일 만에 현장에 투입되냐, 6일 만인가.
0: 네.
1: 21일 날 터지고 26일 날 들어왔나, 27일 날 들어왔나.
0: 27일 날 이제 합동 현장 조사가 그러니까 6일 있었죠,
1: 6일 걸렸단 말이죠.
0: 예.
1: 근데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이 폭발 사고 지점까지 못 간 거예요. 그건 위험한 지역인데
0: 예.
1: 이런 비판은 가능하다고요. 그럼 그렇게 위험한 지역을 왜 그때는 들어갔느냐. 그렇게 비판할 수 있죠, 야당이.
0: 야,
1: 너무
0: 예.
1: 그 완전하게 안전 장비를 갖췄다 하더라도
0: 예.
1: 대단히 무모했다고 비판할 수 있는데 이번 상황은 2015년도 목함질과 똑같이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0: 알겠습니다.
1: 생각해야 돼요.
0: 네. 왜 이렇게 늦었느냐. 그 얘기는 이제 잠시 뒤에 이제 또 나누기로 하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정치권에서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 이 지역은 원래 우리 군이
9: 최적점을
2: 찾지 않는 지역이에요.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 라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방어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군사적 대응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0: 네.
0: 자,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회 국방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8: 아니 그러면은 뭐 하려고 심었습니까 그거를? 우리 지역에다가 자기 지역도 아니고 예를 들면 자기 지역에 심었다면 이거는 예를 들면 올라오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심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지역까지 내려와서 심은 거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한동훈 의원이 그런 지적을 했지만 그거 뭐 재미로 심었습니까? 무슨 지뢰 심는 연습하려고 그거 심었습니까? 아니 어떻게 국방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저는 진짜 저건 좀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여서 역대로 지금 계속 보여져왔던 국방부와 합참의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해명들 이런 것들의 정점을 찍는 그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러니까 주장이다.
0: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대북 관련한 이제 정책이 워낙 이제 조심스러운 지점이 좀 있어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네. 의원 같은 게 그럼 재미로 심었겠느냐?
1: 저는 이
0: 이런
1: 말에
0: 얘기가 바로 나오더군요.
1: 이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주 의원이 국방위원장이잖아요. 국방위원장이 아니라더라도 전 이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좀 봐요. 아니 그 저기 MDL 휴전선 군사분계에서 남쪽이 되는 거 아니에요? 10m 남쪽. 그게 유실된 게 아니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실됐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북한 측에 어떤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면으로 대응하기 어려운데 유실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 강하잖아요. 지금 매설했다고 이제 전제한다면
0: 의도가 있었다.
1: 의도가 당연히 있죠. 그리고 왜 심었겠어요? 왜 매설했겠습니까?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죠. 일본군을 의식했겠어요? 중국군을 의식했겠어요? 유엔군, 미군이나 대한민국 군대를 의식했다고 봐야죠. 근데 이거를 아무리 북한에 대한 접근이 조심스럽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긴장관계가 고조되더라도 전쟁도 그래요. 한편에서 싸우면서 한쪽에 휴전도 모색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란과 미국 전, 과거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근데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 얘기는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좀 어렵다. 이 말은 맞잖아요. 국민 정서에 맞지도 않은 얘기고. 예. 물론 진선주 의원이 군사 전문가, 군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 이건 정무적 판단에도 어긋나고 이건 팩트는 맞잖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겠죠.
0: 예.
1: 일단, 이게 수색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군이 다니는 수색로가 아닌데 매설했기 때문에 상해할 목적으로 의도하기는 좀 단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
0: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군 장병이 이제 심하게 이제 다친
1: 상황이고,
0: 예, 중경상을 입은 그런 상황에서
8: 그리고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제가 알기에는 진성준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 병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감옥에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그 제가 알기는 그래요.
0: 예.
8: 그러면 당장 저 공격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국방위원장이 돼갖고 군사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뭐 북한의 뭐 그 방어적 목적이라면은 뭐 우리가 대응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뭔 소리지?라고 좀 의구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좀 적절치 않은 주장인 것 같아요.
0: 예. 조금 전에 이제 했던 이야기의 또 연장선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번 군 조사가 이 대통령의 유엔 연설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청와대가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혀 그것과는 관련이 없었다. 군사적인 판단이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
1: 저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아까 진성준 의원의 발언이 썩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걸 유엔 총회 연설과 결부시키는 것도 적절치 않아요. 이 유엔 총회 연설을 의식해서 군이 늦게 투입됐다? 이건 지나치게 정치 공세적이에요. 그러니까 전 이건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를 가른 여러 가지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준들이. 예. 과거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할 거냐의 그 태도의 문제. 두 번째 주한미군을 어떻게 철수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진보와 보수가 격돌했던 안보 이슈예요. 지금 그건 많이 없어졌죠. 국가보안법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아직 없어졌는데 항상 여야가 격돌하는 게 보수와 진보의 격돌의 최종점은 안보 문제예요. 이런 게 전형적인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사적 차원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을 확보하는 이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고 27일에 들어가도 이게 사고 전까지 못 갔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봐야지 대한민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북한을 의식해서 이걸 늦게 했다?
0: 예.
1: 저는 그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0: 그래서 이 대통령도 오늘 별도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음모론 제기를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8: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예. 그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DMZ 지뢰 사고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요 22일 정도에 하셨으면 이런 논란도 없을 겁니다.
0: 네.
8: 아니 그 얘기를 지금 대통령이 지금 하셔야 돼요? 해외 나갔다 있었다 어떻다 하더라도 그럼 대변인들은 뭐 합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대대장의 발목이 날아가고 사병들이 그렇게 중상을 입었는데 대통령은 도대체 한마디 말씀도 없다가 나중에 이 논란이 전부 다 한 일단락 되고 난 다음에 오셔서 저런 말씀을 하면 그러면 저 말씀에 무게감이 실리겠습니까? 신뢰성이 생기겠습니까?
0: 예.
8: 그러면 누구든지 아까 이제 최 교수님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도 의심이 가요. 아니,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었잖아요. 유엔 연설하기 전에 무슨 뭐 그때 무슨 저 그 아마 북한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저 실종된 사람이 거기서 죽어 그 우리 아. 네,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 우리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 사건이 있었을 때 네네. 그때 그것도 보고를 받은 다음에 유엔 연설 때문에 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본인이 유엔에서 한반도 평화 계속 이 얘기하는데 아니 저렇게 그 지뢰를 갖다가 매설해서 우리 군이 발목 잘리고 중상을 이렇게 만든 그런 호전적인 집단한테 계속 평화 평화 얘기하기가 민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게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0: 오늘은 이렇게 이제 현장 그 DMZ 현장 제 3차 조사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또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또 새로운 지뢰가 또 발견될 수도 있고요. 네. 그 이후에 또 이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 암살자들 이 역사 왜곡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허진호 감독의 국감 출석을 두고 여야가 오늘 맞붙었는데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9: 창작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4: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창작이라는 말이 사자 명예훼손의 면제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증창고인 채택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에게 이렇게 재미를 주고
4: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9: 인생에 뭐 이런 풍부한 문화예술 작품을 만들어주신 허준호 감독을 국회가 격려하지는 못할지언정 국감장에 나오는 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반대하고요.
0: 이 영화가 이제 배경이 1974년 유경수 여사 그 피격 사건을 이제 소재로 다룬 영화라 두 분은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를.
1: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릴게요. 제가 예. 그 8월 15일이었잖아요.
0: 그렇죠. 광복절.
1: 제가 이제 그때 입시가 치열할 때니까. 네.
4: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1: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잖아요. 이제 거기 그때 남녀공학도 아니고 제가 나온 고등학교 남녀공학이 아닌데 네. 아무튼 거기서 이제 방을 다 개방했어요 교실을. 근데 교실이라고 그랬죠. 근데 어떤 학생이 박주사 사망, 축 박주사 사망.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 주사로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던 걸 착각했던 거고. 예. 그 학생은 제가 누구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 학생은 박.

0: 봐야 될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네. 또 그리고 비난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비난 비판하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을 국감장에 불러서 당신의 왜곡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별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잠깐만요. 그 말씀하기 전에 아까 진성준 의원 군대 안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군대를 갔네요. 갔다가 군대에서 예. 구속이 됐네요. 군대에서 무슨 뭐 의병행가 하는 그 반미 그 단체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된그
2: 얘기는 걸로. 이제 확실히 하고 예, 예, 뭐 넘어가야 되는
1: 사실관계니까 예, 저도 예, 이제 예. 자료를 보고서 예. 하는 얘기인데 다른 쪽에서는 군대 안 갔다라고 그 국보법 때문에 안 갔다고 그랬는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구속됐다.
2: 예, 그 부분은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의 예. 이제 지금 말씀으로 이제 정정을 하겠고 만약에 이제 팩트가 다르면 다시 한번 저희가 예, 전해드리도록 뭐 하겠습니다.
1: 그렇게 우리가 예. 팩트가 틀리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게
3: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1: 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창작의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얘기한 대로 그러면 그 지금 저 영화의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 아의 엄마인 자기의 부인을 유경수 여사를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타인을 시켜서 암살하게 했다라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2: 예.
1: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건 뭐 누구나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상상력이 너무 지나치다. 그것도 너무 폭력적 상상력이고 너무 잔인한 상상력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5.18 시위 지금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아, 그거는 북한 간첩이 와서 그 민중을 선동해서 일어난 그런 폭동이었어라는 것을 암시하는 영화를 만들면 그러면 광주 시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2: 예.
1: 그럼 진보 진영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비극적인 그 사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막말로 거기에 대해서 그 배후에 권양숙 여사가 관련돼 있대라는 이런 폐륜적인 주장을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도 가만히 예. 있을 겁니까? 그 창작의 자유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0: 그게 이제 예. 5.18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역지사지 해야죠. 5.18 민주화운동을 만약에 폄훼하는 영화, 허위사실 유포, 이건 현재 5.18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돼 있죠.
2: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특별법에 의하면 예술과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약간 예외를 뒀다고요. 전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만약에 5.18 민주화운동을 그렇게 했다.
2: 예.
0: 당연히 비난해야죠. 영화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저 영화가 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다.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삼았다. 자기 부인을 말이죠. 본인의
2: 예.
0: 부인을.
2: 예.
0: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하고
2: 예.
0: 비난할 수 있는 거. 그 부분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다르게 해석해서 감독에게 영화를 중단시켜야 한다든지 이걸 법률적으로 고발하고 이런 건 좀 별개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네. 봐요.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을 그렇게 하면 당연히 비난받아야 돼요, 그것도. 진보정이 가만히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아요, 이건. 똑같은 무게로 전 비난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2: 예.
0: 이 부분을 자꾸 이걸 또다시 영화는 영화죠. 저는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한국 사회 지적 미성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영화로 보는 거예요, 그냥. 비난하면 돼요, 비판하고.
2: 예.
0: 근데 이걸 허진호 감독 불러서 또 물어보고 다시 또 이념 대결로 가고 그러니까 안보 이슈가 대단히 중요한 이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경계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 예.
0: 이건 좀 이제 지양할 때가 됐다 이제.
2: 그러니까
0: 진보 정도 마치고 보수 정도 마찬가지.
2: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하시는 근현대사를 다룬 정치적으로 다룬 영화들이 네. 상당히 뭐 많이 있었잖아요. 가장 최근에도 이제 건국전쟁 이게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제 생애를 다룬 영화인데. 요 감독 김덕연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참고인으로 이제 국회에 나왔었고 말이죠.
1: 네, 맞아요.
2: 예, 그러니까 그 여야가 달라지기만 했지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이냐에 따라서 이제 항상 공수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1: 아니, 예를 들면 그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제가 알기에는 다이애나비가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놓고서도 다이애나비를 사실상 그 남편인 찰스, 그러니까 살해한 것이다라는 네. 주장의 영화가 영국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법원이 이거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수십 군데를 다 삭제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상영관에 올라가긴 했는데 아무도 안 봤다는 거죠. 너무 엉터리다라고
2: 예.
1: 해서.
2: 예.
1: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도 뭐 영화는 영화로 봐야죠. 근데 예를 들면 그 가족들은 뭐냐고요. 예를 들면

0: 박근혜 뭐 전 대통령, 뭐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자연인 박근혜, 혹은 박지만, 혹은 박근영. 이 자녀, 남아있는 자녀들한테, 네. 야, 당신 어머니는 사실은 당신 아버지가 암살한 거야. 라는 식의 그런 영화를, 그거를 상영하는 것들을 그 자식들은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자식들의,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해요. 네.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인 경우에 이건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야. 그 영화적인 장치니까 영화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최민희 의원처럼 이것이 무슨 뭐 풍부한 그 문화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예.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 당사자인 유가족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다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해요.
1: 어쨌든 지금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이고 사실 이게 워낙 지금 논란이 돼가지고 이게 과연 흥행을 더 돕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영화 관람하자 대박 터진다 그랬고요. 오세훈 시장은 정치권이 가해사할수록 더 큰 주목을 받는다. 자제하자 이런 취지를 또 글을 올렸습니다.
2: 전 이걸 뭐 대박 터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네. 맥락에 잘 쏙 어울리지 않아요. 네. 그 최민희 의원이 지금 팍팍한 인생에 이런 풍부한 문화예술 이 말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로 보자.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전 중시하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 아주 중진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건 전혀 별개 문제예요. 이건 이제 우리 이 김종혁 최고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유족들이라든지 네. 유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박지만 씨 이런 분이 다 유족들 아닙니까?
1: 예.
2: 당연히 견디기 어렵죠. 아무리 영화라 하더라도 뭐 전 제3자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족들의 입장이 어렵다고 해서 예. 영화를 못 만들 건 아니에요. 전혀 별개 영역 이것도. 그래서 저는 사자 명예훼손으로 대법원이 판단하겠죠, 최종적으로. 근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건국전쟁 말씀하셨잖아요. 건국전쟁을 만든 감독도 참고인을 채택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때도. 그건 이거 영화잖아요, 영화. 근데 예. 특히 건국전쟁, 이건 또 다큐멘터리 성격이 강했던 거라고 알고, 이건 이제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1: 예.
2: 이거 제가 비유가 과한 비유라고 이제 알고 이제 전제하고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광해라는 영화를 저 봤어요, 광해.
1: 네.
2: 그 가짜 광해를 세우잖아요.
1: 예.
2: 완전 역사 왜곡이에요.
1: 예.
2: 많은 역사 영화들이 왜곡을 많이 해요. 이걸 거기다 비유한 게 제가 뭔가 좀 논리 비약이라는 그런 전제 말씀 양해를 드리는 예.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것에서 전 이 여기에 대한 비판한 분들의 의견 일리 있다고 봐요. 비난하고 예. 비판하는데
1: 예.
2: 이거 과도하게 정정을 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보도 그렇구나. 마찬가지, 보수도 마찬가지.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이게 창작, 예술, 영화 그 자체를 보지를 않고.
1: 이게 이제 개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어쨌든 100만은 이제 훌쩍 넘은 지금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만 안 본 분들이 훨씬 많고 지금 여기 뭐 좌나 우나 이 패널로 나오신 분들도 거의 안 봤어요, 아직은.
2: 저는
1: 근데 제가 오늘 봤는데
2: 예.
1: 이게 보기 전과 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2: 맞아요. 제가 못 봐서
1: 예.
2: 제 말씀이 대단히 제한적이라면 그 예.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북항 인공수로에 머무르고 있는 상어 북항이의 귀향이 실패했습니다. 부산 해경과 소방, 수산과학원 등은 선박 5척과 워터펌프를 투입해 물을 쏘며 포말과 소음을 일으켜 북항이를 먼 바다로 유도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상어 북항이는 선박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로변에 붙었다가 다시 선박 뒤로 헤엄치기를 반복하며 되돌아갔습니다. 당국은 결국 작업 5시간 만인 오후 3시 20분쯤 작업을 중단하고 그물을 제작해서 다음 달 2일쯤 그물을 활용한 유도작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산 북항에 등장한 상어가 인기를 끌면서 이 상어 북항의 이름으로 상표권이 출원되고 또 밈코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 목적의 투자라면 밈코인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정미 기자입니다.
3: 상어 북항이의 인기가 누구보다 반가운 곳은 상어가 등장한 부산입니다. 북항이를 명예 홍보 대사로 위촉했는데 찬반을 묻는 게시물 조회수만 100만 회를 넘었습니다.
4: 북항아, 내가 잘 전해줄 테니까 잘 받고 받아. 조심히 나가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부산을 널리 한번 잘 알려보지 않았지?
3: 상표 출원도 들어왔습니다. 한 부산 시민이 상어 그림에 북항이의 이름을 넣은 디자인을 만들어 출원한 겁니다. 키링과 컵, 물병, 의류 등을 포함한 것으로 봐선 굿즈 생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출원 날짜는 추석 당일로 하루 관람객이 10만 명을 넘겼던 시점이었습니다. 가상 화폐 시장엔 북항이 밈코인도 등장했습니다. 한때 시가총액 17억 원대까지도 올라갔지만 북항이를 내보내기로 한 뒤 크게 떨어졌습니다. 밈코인은 유행 대상을 소재로 만든 가상 화폐로 화제성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실제 실적이나 자산처럼 내재적 가치는 없다 보니 투자엔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추기적인 수요를 끌어들여서 돈을 벌
6: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5: 출시를 할 수는 있는데요. 돈을 벌 목적으로 뒤늦게 뛰어들었다가는 큰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거든요.
3: 과거 대전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와 중국으로 돌아간 푸바오 등의 이름으로도 밈코인이 만들어졌지만 반짝 인기를 끌고는 대부분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7: 네, 방콕을 포함한 태국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저녁에 쏟아진 폭우로 23명이 사망했습니다. 수위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곳곳이 물에 잠겨 있고 공항도 아수라장인데요. 당국은 사흘 안에는 침수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수도 방콕 동부 방카피 지역. 강으로 변해버린 거리엔 차량이 물에 잠겨 있고 거세게 퍼붓던 폭우가 잦아들면서 물이 빠지기 시작했지만 거리 곳곳에서 여전히 무릎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물에 잠겨 문을 닫은 마트 옆엔 대신 수상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9: 저 안에 물에 잠긴 시장에선 팔 수 없지만 어떻게든 물건을 팔아야겠죠. 5바트든 10바트든 받는 게 낫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습니다.
8: 공항도 여전히 아수라장입니다. 항공편이 잇따라 취소되고 수천 개의 수화물 처리가 차질을 빚으면서 승객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9: 완전히 아수라장입니다. 아무도 뭘 아는 사람이 없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안내를 요청했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행객입니다.
8: 방콕엔 지난 27일까지 나흘 동안 9월 한 달 강수량에 맞먹는 3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태국 재난당국은 이번 폭우로 23명이 사망하고 4,400억 원에 육박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를 가로지르는 운하들이 범람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당국은 추가로 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침수 상황은 사흘 안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7: 불과 한 달 전 최악의 대홍수로 무려 7천여 명이 넘는 사망자, 실종자가 나온 네팔이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다시 재난을 마주했습니다. 우기인 몬순철을 맞은 인도 북부와 네팔에 폭우, 산사태, 눈사태까지 잇따르면서 또다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거대한 산비탈이 통째로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산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인데요. 지난 27일 네팔 무스탕 지역을 덮친 폭우로 산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네팔의 중북부 해발 7,126m에 있는 이 베이스캠프에도 눈사태가 덮쳐 16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을 시즌을 맞아 등반객을 맞을 준비를 하던 네팔인들이 변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지난 24일부터 이어진 홍수와 산사태로 네팔 전역에서 최소 14명이, 네팔과 국경을 마주한 인도 북부에서도 최소 5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평년보다 9배 많은 양의 장대비가 내리며 천여 채 이상의 집이 침수된 가운데 네팔 정부는 전국 77개 행정구역 가운데 49곳에 돌발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국민 9명의 실종이라는 아픔을 남긴 네팔 홍수 현장에는 아직 우리 정부 합동대응팀 일부가 남아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수해 복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산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이 몬순 폭우가 다시 쏟아지면서 추가 피해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단과 엇갈리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검사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게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백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 검사 시절 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쟁점은 윤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2012년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누가 연결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윤 전 검사장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게 자신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그런 적 없다고 허위 발언했단 특검 판단과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11: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6: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입니다.
11: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10: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한 정황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는데 윤 전 검사장은 이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통화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아마 오지랖이 넓어 그렇지 않았겠냐고 답했습니다. 윤 전 검사장이 친형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연결한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할까 봐 자신이 대신 나선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맞닿는 부분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는 원래 예정됐던 결심 공판을 다음 달 13일로 연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진 법사와 윤 전 서장 관련 발언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역량이 대법원까지 유지된다면 국민의힘은 선거 보전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음 달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 측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후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편에 서서 친위 쿠데타에 적극 가담했다며 박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자신 역시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직권을 남용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문을 닫는 형사사법체계 대개편을 앞두고 검찰 지우기 작업이 본격화했습니다. 검찰 문구와 표지판을 없애는 작업 등 공소청 전환 관련 예비비는 6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12: 이번 주 금요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검찰청은 서울 서초동 청사 외벽 등에 부착된 검찰 명칭과 로고를 제거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일찌감치 검찰 간판을 떼어내고 서울 동부지방공소청으로 새 이름을 달았습니다. 다른 지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청사 로고부터 민원실 간판까지 검찰 흔적을 하나둘씩 지워내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검찰 상징이었던 대나무 형상 로고도 사라지고 임시로 태극 문양이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78년 만에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검찰 내부는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공소청 개청식도 비공개로 별도의 현판식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사뿐 아니라 지하철역, 도로 표지판 등 검찰 문구가 들어간 모든 상징물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공소청 전환 작업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만 65억 원에 달합니다. 지하철역 표지에 들어간 검찰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안내방송을 교체하는 데만 12억 4천여만 원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검찰 체제에서의 마지막이자 공소청 출범에 맞춘 첫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과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등이 전보인사 대상에 올랐는데 인권보호관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 비직대 부서는 폐지됐고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엔 부장

0: 3급 검사들이 배치됐습니다. 대부분의 광역 공소청과 지방 공소청 청장은 현재 고검과 지검 검사장이 맡으면서 사실상 유임됐습니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과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했다며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지난 추석 연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20대 공군 하사가 관사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목숨을 끊기 전에 화장실 문에 붉은 글씨로 이름들을 남겼는데 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부모님이 기억하는 22살 김모 하사는 무엇이든 해내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공군 하사로 임관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군복이 맞지 않은 옷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송 특기 훈련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부적응자라는 주홍 글씨는 군 생활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자대 배치를 받은 뒤부터 암묵적으로 소외되기 시작했다고 가족들은 기억합니다.
3: 그냥 일반 사병도
4: 김하사
3: 충분히 할수 있는
4: 어머니입니다.
3: 운전만 주로 시키고.
2: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돼 사무실을 홀로 지키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5: 사무실
4: 김하사 아버지입니다.
5: 드나드는 병사 간부들 이렇게 있으면서 저 하사는 왜 저러고 있나 뭐 이런 또.
2: 결국 군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정상적 복무가 어려운 장병의 전역 여부를 심사하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부대에 요청했습니다. 정신과 진료까지 받으며 차곡차곡 자료를 모아 제출했지만 절차는 더뎠습니다. 진단서에 담긴 위험 신호들은 심사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는 게 가족들 주장입니다.
3: 정신병력 그런 게
4: 김하사
3: 더 유리하다
4: 어머니입니다.
3: 그래가지고 그런 진단서까지 다 해가지고 실패가 몇번 이래 지각을 하고 막 그래 근무 이탈이나 뭐 그런 걸로만 올렸대요.
2: 지난 24일 추석을 맞아 본가를 찾은 김하사는 찜질방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뒤 관사로 돌아와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부모에게 남긴 유서에는 끔찍한 세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 화장하고 뿌려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서 말고도 화장실 문에 붉은색 글씨로 이름 10개가량을 또박또박 적어뒀습니다. 함께 복무하던 부대원 이름도 담겼는데 유족은 왜 마지막 순간 이들을 지목했는지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5: 왜 그런 그 극단적 선택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 내용 그게 저희가 알고 싶어서 정말 법과 한번 싸우고 싶어요.
2: 이에 대해 군은 현재 공군 수사단이 김하사 사망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겨진 붉은 이름들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 1,000명이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빼앗겼던 돈을 일부 돌려받았습니다.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묶여있던 피해금 260억여 원을 되찾았습니다. 허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6: 40대 주부 A씨는 지난해 4월 앞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는 은행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솔깃한 제안에 A씨는 선입금 요구까지 순순히 따랐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7: 계속 하루를 뭐 안 되고 해서 그래서 이제
4: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7: 경찰서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6: 4천만 원을 날렸다고 체념하고 지내던 지난달 신고 1년여 만에 또 사기가 아닌지 의심할 정도로 믿기 어려운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경찰 수사팀에 전화했습니다.
7: 상황에도 그게 피싱인 줄 알고
4: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7: 의심이 되니 직접 오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포기하고 아예 잊어버린 상태에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입금까지 되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
6: 비슷한 수법에 당해 3천만 원을 빼앗긴 B 씨도 절반을 되찾았습니다.
8: 어쨌든 간에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4: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8: 받아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참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6: 경찰이 이번에 주인을 찾아준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모두 263억 원에 달합니다.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날리고 고통받던 1,100여 명이 일부 피해를 회복했습니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5곳과 정보를 공유하며 동결된 계정을

0: 추적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1,000개가 넘는 전자지갑과 은행 계좌 16만 3천여 개를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그래서 저희가 거래소
2: 경찰
1: 계정부터
2: 관계자입니다.
1: 시작해서 은행 계정까지 역추적을 해가지고 피해자를 찾아야 됩니다.
0: 경찰은 피해금을 빼돌린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남은 범죄 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3: 방송인 박나래 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박 씨의 전 매니저 신모 씨는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박 씨에게 돈을 요구한 행위는 퇴직금 명목 등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선 박 씨의 승낙을 받고 이체한 적이 있었다며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지 하루 만에 피해 여성의 가족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동두천 경찰서는 오늘 특수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경기 양주시에서 사귀던 사이인 40대 여성에게 만나달라는 취지로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내일부터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탈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대치동을 비롯한 5곳으로 확대 실시하는데 전기 자전거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0: 빠른 속도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중학생 두 명이 마주오는 모녀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다른 곳에선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20대 여성을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4: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좌충 우돌 하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0: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면서 서울시가 이용 제한에 나섰습니다.
5: 저는 지금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내일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이 금지됩니다.
0: 그간 시범 운영되던 킥보드 없는 거리를 대치동 학원가를 포함한 5곳으로 늘려 정식 운영에 들어가는 겁니다. 해당 지역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면 최대 6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6: 길 자체가 좀 어린 초등학생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확실히 여기는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한것 같아요.
0: 이용 대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전기 자전거도 사람이 많은 시내에선 골칫거리지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모터만으로 움직이는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에 해당하지만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야 전기가 발생해 일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7: 전기자전거도 주차를 막 아무데나 해놓으니까 그것도 정말 좀 규제가 좀 돼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0: 현재 서울시 의회에는 불법 주차된 전동 킥보드에 부과하는 견인료를 전기 자전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계류 중입니다. 보행 안전을 위한 이용 제한과 더불어 시민들의 불편을 덜수 있도록 전용 주차 공간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3: 은행 영업시간이 짧아서 이용하기 불편하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느껴보셨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영업시간이 더 짧아집니다. 금융권 노사가 내년 4월부터 은행 여는 시간을 늦추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의 개점 시간은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춰집니다. 마감은 오후 4시 그대로라 이 합의안이 확정되면 실제 영업시간은 7시간에서 6시간 30분으로 단축되는 건데요. 게다가 금요일에는 오후 3시 반이면 신규 고객 접수를 마감하기로 해서 은행에 갈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6시간으로 더 줄어듭니다. 노사는 디지털 금융이 확산하며 영업점을 찾는 고객이 많이 줄어든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오전 9시부터 창구를 열려면 직원들은 더 일찍 출근해 업무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조기 출근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행 고객들의 편의는 논의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낮에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직장인들, 또 인터넷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은행

0: 방문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SNS에는 이제 은행이 연차를 내고 방문하는 관광지냐, 또 모르는 건 은행에서 해결하는데 큰일이다 같은 냉소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영업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 2021년에도 영업시간을 1시간 줄였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단축 운영을 계속하면서 정상 영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1년 반이 지나서야 영업시간을 정상화했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엔 은행원의 임금 인상률 3%, 육아휴직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는데요. 직원들의 복지, 근무 여건 개선만 우선한 채 고객 불편은 뒷전으로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지난해 10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효과가 있었을까요? 일부 지역을 빼고는 매매든 전세든 오히려 가격 상승률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웅래 기자입니다.
2: 정부는 지난해 11호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넓혔습니다. 서울 자치구 21곳과 경기도 12곳을 추가한 건데 갭투자 차단으로 투기 수요를 눌러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새롭게 토허구역으로 묶인 서울과 경기 33곳의 아파트 가격을 이전과 비교해봤습니다. 평균 누적 상승률은 매매 전세 가릴 것 없이 7%포인트 넘게 커졌습니다. 가격 오름세가 매매는 3배, 전세는 5배 가까이 가팔라진 겁니다. 3곳 중 1곳 이상에서 토허구역 지정 전보다 매매 가격 상승률이 10%포인트 넘게 커진 반면 상승폭이 줄어든 곳은 3곳에 불과했습니다. 전셋값 상승률의 경우 경기도 과천시를 뺀 모든 지역에서 적게는 3%포인트, 많게는 21%포인트 정도 확대됐습니다. 7달 정도 먼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집값 흐름도 비슷합니다. 강남구의 상승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송파구가 10%포인트 넘게 급등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승세였습니다.
3: 새낀 매물의 매수 매도가 불가능하고
4: 우리 은행 부동산 연구원입니다.
3: 매물이 감소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좀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살핀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등록 임대 사업자는 조정 대상 지역 매입 임대 아파트를 내년까지 팔아야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 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되고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각종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벤 플리트상 수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시상식 참석은 물론이고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통해서도 깜짝 축하를 전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도 엔비디아는 두뇌, SK는 기억을 만든다며 AI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개척자, 설계자, 건설자, 친구, 네 가지 키워드와 함께 AI 시대를 연 젠슨 황 CEO의 업적을 소개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황 CEO의 2026 벤 플리트상 수상을 축하했는데 이재용 회장의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6: And now, 그는 전 세계 산업의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나아가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미 양국 간의 진정한 파트너십과 실질적인 영향력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5: 최태원 SK 회장 역시 AI 동맹을 강조하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두뇌를 설계하고 SK는 기억을 만든다. AI 시대에 양사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란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파트너십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했습니다. So,
6: NVIDIA, thanks. The lightning fast.
4: 엔비디아가 번개처럼 빠르게 생각하면 SK는 그 기억이 절대 잊히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이 GPU

0: 수요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확장되길 바랍니다. 최태원 SK 회장입니다.
1: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 이후 약 두 달 만에 한 자리에 모인 세 사람. 이번에도 끈끈한 깐부 동맹을 과시하며 앞으로의 협력 기대감도 높였습니다. Y10 김대근입니다.
2: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메모리 업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위험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AI 속도 조절론에 대해선 지시를 내릴 어른은 필요 없다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이승현 뉴욕 특파원이 젠슨 황 CEO를 만났습니다.
3: 식사를 할 겨를조차 없었다며 기자 간담회 중에 허기를 달래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AI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선 대중에게 겁을 주며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면서 매서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0: 누군가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도를 늦추면 됩니다. 지시를 내릴 어른은 필요 없습니다. 젠슨 황 CEO입니다.
3: 기술을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며 오히려 안전을 위해 AI 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AI 산업 표준과 감사, 검토 체계를 갖추는 건 좋다며 AI 업계가 방안을 먼저 제시한 이후 정부가 법제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YTN의 질문엔 지혜롭게 현금을 쓰는 방법은 저평가된 엔비디아 주식을 사는 것이라며 수천억 달러 규모를 더 매입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순환출자 논란과 관련해선 AI 생태계 구축에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PU의 감가상각 논란과 관련해선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성능이 향상돼 엔비디아 GPU의 유효 수명은 4년 이상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메모리 제조업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 관한 YTN의 질의에는 위험 요인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0: 엔비디아 성장 필수 요소 제조를 위해 SK와 삼성, 한국에 의존해야 한다면 이보다 더 확신을 가질 순 없을 겁니다. 젠슨 황 CEO입니다.
3: I can't be more confident. 또 LG 현대와도 손을 잡는 등 한국과 지난 33년간 함께 일했고 앞으로 34년 이상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삼성전자는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 전광판에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띄웠는데 이는 새로운 혁신을 향한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들의 굳건한 파트너십이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에 대해 군 당국이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2: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매설 지뢰로 보인다는 군 발표에 따라서 여야는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외치면서도 수위에는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4: 민주당은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 재개를 포함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5: 민주당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늑장 조사와 사고 축소 의혹에 대해선 안보마저 정쟁의 재물로 삼지 말라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6: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6: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이는 구태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5: 다만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니만큼 대응 수위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신중론을 고수하는 모습입니다.
7: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0: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7: 라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방어적 목적의 뭐 무기 네. 이거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로 날아가 군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장병 안전은 국가 책무라며 이번 사태를 정조준했습니다.
8: 모든 것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면
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장병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5: 특히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번 지뢰폭발 사고를 언급한 걸 겨냥해 여전히 북한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었다며 정부의 저자세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재설치와 MDA 경계태세 강화, 북한 지원 예산 백지화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도 주문했습니다.
9: 대북 굴종 노선의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9: 일삼는 주적에게 언제까지 평화를 구걸하며 국민 헬세를 지원할 것입니까?
10: 이런 가운데 국회 현안 질의에 나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북한군 매설 지뢰가 분명하다는 취지로 확인함에 따라 대응 수위를 둘러싼 여야 확전도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다음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막판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4: 영화 암살자들의 감독이 새 쟁점으로 부각되는가 하면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 씨는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혀 국감장에 서게 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국정감사 증인 공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진호 감독을 불러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박정희 정권 자작극으로 연출한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압박했는데
12: 악의적이고 폐륜적인
0: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많은 지금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11: 민주당은 억지 이념 프레임을 씌워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맞서면서 결국 불발됐습니다.
13: 이런 영화 감독들의 그런 영화 제작
0: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3: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11: 다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가수 출신이자 제작자인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연 프로젝트 상표권을 JYP가 독점 출원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박 위원장이 이에 대해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성사된 겁니다.
14: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기관증인처럼
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입니다.
14: 소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11: 이 밖에 복지위원회에선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한 김승원 의원을 놓고 재차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식약처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재는셀과 식약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5: 이것이 93명 환자에게 취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11: 민주당은 서울시 의료원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16: 그래서 또다시 태움 사건이
0: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6: 이 책임의 주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1: 상임위마다 핵심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다음 주 막을 올리는 국정감사 역시 거센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2: 예, 그동안 실제 역사를 다룬 영화는 참 많았는데 이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은 왜 이렇게 거센 걸까요?
4: 기존 작품과 어떤 것이 달랐고 또 어떤 점이 논란에 불을 붙인 건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 서울의 봄은 전두환이 일으킨 12.12 군사반란을 다루며 1,300만 명이 넘는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실제 현대사를 스크린으로 옮겼다는 점은 암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974년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가상의 형사 기자를 내세워 사건을 둘러싼 의문을 추적합니다. 다만 서울의 봄이 잘 알려진 사건의 큰 줄기 안에서 상황과 대화, 인물의 심리를 극적으로 재구성했다면 암살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사건의 배후에 다른 누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까지 끌어옵니다. 허진호 감독은 어느 한쪽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사건을 둘러싼 의문을 균형 있게 다루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7: 실제 사건에 있어서의
0: 허진호 감독입니다.
17: 어떤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균형된 시선, 객관적 시선,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는 적당한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려고 노력했고.
2: 제작진도 논란이 커지자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우로 규정하지 않았고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한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논란의 불씨가 된 것도 바로 이 균형입니다. 수사와 재판을 거쳐 확인된 내용과 입증되지 않은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는 건 균형이 아니라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입니다.
18: 영화 제작진은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2: 논쟁은 영화 밖으로도 번졌습니다. 작품의 문제의식을 짚은 이동진 평론가의 유튜브엔 댓글이 6천 개 넘게 달리며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음모론에 힘을 실어줬다는 비판을 받은 유명 영화 리뷰 유튜버는 별도의 영상까지 올려 자신의 입장을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19: 그 음모론을 믿지도 않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치에 예민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야. 오히려 정치에 둔감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2: 제작진은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어디까지 영화적 상상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놓고 관객들의 판단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81조 원 규모의 상품에 대해 상호 관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산 무기 구매를 제한했다는 주중 미국 대사의 발언은 직접 부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20: 미국과 중국이 각각 300억 달러씩 모두 600억 달러, 우리 돈 81조 5천억 원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 대상품목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옥수수 등 농산물과 의료기기, 석탄 등을, 미국은 중국산 가전제품과 완고 등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대상 상품의 90% 이상은 양국이 서로 추가로 부과했던 관세를 없애고 최혜국 대우세율만 적용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구매 확대를 요구해온 미국산 대두는 제외돼 10%의 관세가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중국이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농가의 민감한 대두를 향후 협상의 지렛대로 남겨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전략품목도 이번 관세 인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1: 0부터 10까지의 점수로 매기자면 12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매우 존중받았고 훌륭한 회담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0: 다만 시 주석에게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는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 대사의 발언은 부인했습니다.
21: 우리가 더 나은 장비를 만드니까 중국이 사고 싶어 할 수는 있겠죠. 좋은 아이디어지만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0: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 당국자들이 이날 중재국들과 접촉했고 꽤 빨리 결론이 날 거라며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승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제재 완화와 동결 자금 해제를 제안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이란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중국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미국과 대등한 관계 수립을 꼽았습니다. 개선장군처럼 귀국한 시진핑 주석은 공안 관련 첫 업무 지시로 사연임을 위한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22: 중국 관영 CCTV에서 방영된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미 기록 영상입니다. 21분짜리 제작물에선 방미 마지막 날 차담 때 시 주석이 한 말을 최대 정치 성과로 꼽았습니다.
21: 이번에 우리는 중미 관계의 지위를 상호 존중과 공평, 평등에 기반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22: 양국 관계를 지난 5월 트럼프 방중 당시 전략적 안정에서 대등한 위치로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중국 상무부도 무역 협상 결과를 300억 대 300억 달러 동등한 상호 관세 인하로 요약했습니다. 개선 장군처럼 귀국한 시 주석의 첫 업무 지침은 공공안전 강화였습니다. 공안, 검찰, 사법 분야 수장들이 모인 평안 중국 건설 업무 회의를 통해 내부 단속에 나선 겁니다. 홍콩 매체 SCMP는 21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내 의제로 전환을 예고한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습니다.
21: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지시의 정신을 깊게 학습 관철하며 당 중앙의 집중 통일 영도 아래 처벌과 예방을 병행합니다.
22: 트럼프 앞에서 CCTV 타이완 보도입니다. 독립 반대를 요구한 시진핑. 중국 외교부는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는 영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권력 서열 4위 왕후닝 정치협상회의 주석도 국경절 맞이 내부 행사에서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21: 타이완 독립 분열 세력과 외부 간섭을 단호히 타격하며 조국 통일 대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22: CCTV 보도입니다. 펼쳐진 외교 담판 성과를 시진핑 4연임 시대를 여는 내부 정치 명분으로 포장하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1: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3: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6: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23: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6: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23: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24: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와의 3,250억 원대 국제투자분쟁 ISDS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8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이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쉰들러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습니다. 쉰들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현대 엘리베이터의 유상 증자, 즉 새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한 게 아니라 현대그룹이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고 감독하지 않아 주주인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8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약 5천억 원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고 이후 약 3,25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법에 따라 충분히 조사하고 심의했다며 쉰들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건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약 3,250억 원의 배상 책임을 피하고 소송 비용 약 96억 원도 전부 돌려받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 분쟁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9월 29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이 쇼팽의 전주곡 집중 15번 빗방울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그리고 방금 들은 연주도 당시 쇼팽 콩쿠르의 실황이었고요.
1: 근데 국제 콩쿠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세계 3대 콩쿠르라는 말을 합니다. 쇼팽 콩쿠르도 그 가운데 하나죠.
0: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쇼팽 콩쿠르,
1: 쇼팽,
0: 퀸 엘리자베스, 그리고 차이콥스키.
1: 그렇죠.
0: 이렇게 묶어서 세계 3대 콩쿠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3대 뭐 그걸 되게 좋아해. 3대 뮤지컬 막 세계 3대 뮤지컬에서 뭐
1: 3대 몇
0: 뭐 오페라의 유령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어 그래. 3대 몇 드냐? 뭐 이것도 있고 3대 갈비 막 뭐 많아. 3대 국밥 막 많지.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실 3대 콩쿠르란 건 없습니다.
1: 그렇다면 각각의 콩쿠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다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0: 먼저 쇼팽 콩쿠르는 성격이 아주 분명해요. 폴란드가 낳은 작곡가 쇼팽을 기념해서 1927년 바르샤바에서 시작됐고요. 5년에 한 번 열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쇼팽의 연주, 이 쇼팽의 작품만 연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1: 피아노 콩쿠르를 하면 보통 베토벤 치고 라흐마니노프도 치고 뭐 다양하게 연주하는데 여기서는 오직 쇼팽 곡만 연주하는 겁니다.
0: 그래서 단순히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느냐가 아니고 이 쇼팽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쇼팽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쇼팽의 그 조국이 폴란드죠.
1: 네.
0: 그 폴란드 그때 시대에 막 뭔가 침략당했었던 그걸 뚫고 나오는 음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기식으로 해석하느냐 이런 거고요. 역대 우승자도 화려하죠. 마우리치오 폴리니, 마르타 아르에리치, 크리스티안 짐메르만, 당타이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이 대회를 거쳐갔고요. 2015년에 그 명단에 조성진이라는 이름도 추가됐고요.
1: 야, 다 엄청난 피아니스트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명의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우승한 반 클라이버 콩쿠르는 이른바 세계 3대 콩쿠르에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0: 3대 콩쿠르 없다니까요. 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 권위가 이 쇼팽 콩쿠르보다 떨어진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오산입니다. 이 콩쿠르에서 우승하면 굳이 차이콥스키 콩쿠르나 쇼팽 콩쿠르에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충분한 주목을 받고 스타가 되기 때문이죠.
1: 2022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당시 18살이었던 임윤찬이 우승했습니다. 대회 역사상 최연소 우승. 특히 결선에서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영상은 콩쿠르가 끝나기도 전에 온라인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0: 예전에는 이 콩쿠르를 직접 갔죠. 그러니까 외국으로 비행기를 타서 그 극장에서 그렇죠. 콩쿠르에 대한 그 파이널에 대한 그런 것들을 봤는데 요즘에는 이 인터넷을 그 실시간 중계를 해준대요.
1: 바로.
0: 그것도 굉장히 마이크랑 이런 각도까지 잘 놔둬갖고 중계를 해준다는데 그래도 실제만은 못하죠.
1: 반 클라이버는 일찍부터 온라인 중계에도 적극적이었고요. 이 콩쿠르의 또 다른 특징은 우승자를 뽑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상자들에게 공연 기회를 연결하고 음반 제작과 홍보, 커리어 관리까지 지원하면서 젊은 피아니스트가 실제 직업 연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0: 그래야 좋은 콩쿠르라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이 콩쿠르의 그 우승자들은 좋은 행보를 그리고 스타 피아니스트로 자라왔다.
1: 중요하죠.
0: 라는 걸 만들어주는 셈이니까. 임윤찬 씨는 반 클라이번 우승자라는 설명이 없어도 될 만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그래서 성장을 했고 최근에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고요.
1: 지난해 뉴욕 카네기홀에서 이 곡을 연주해 실황 음반을 발매했는데 이 앨범은 클래식 전문지 그라모폰이 선정하는 2026년 그라모폰 클래시컬 뮤직 어워즈 피아노 부분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얼마 전 전해졌죠. 임윤찬은 이미 2024년 쇼팽 에뛰드 음반으로 이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올해 골드베르크 변주곡으로 다시 한번 수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0: 이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에서 제1변주부터 제3변주까지 준비했습니다.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에서 제1변주부터 제3변주까지 이어서 들었습니다.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임윤찬 다음으로 주목해볼 만한 젊은 피아니스트는 또 누가 있을까요?
0: 바로 김세현입니다. 지난해 18살의 나이로 프랑스 롱티보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인데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1위를 받았고요. 청중상과 언론상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1: 아, 롱티보 콩쿠르는 이름부터 앞에 두 콩쿠르랑 좀 다르게 들리네요.
0: 네, 프랑스를 대표했던 두 음악가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피아니스트 마르그리트 롱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자크 티보이인데요. 이 두 사람이 1940년대에 만든 콩쿠르입니다. 그래서 쇼팽 콩쿠르나 방클라이번처럼 피아노만을 위한 대회가 아니라 피아노와 바이올린 부문 이 두 개를 운영해온 전통이 있습니다.
1: 김세현에게는 이 콩쿠르 우승이 세계 무대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겠습니다.
0: 이 우승하고 나서 프랑스 여러 무대에 초청됐고 올해는 쇼팽과 포레의 작품을 담은 첫 정규 음반도 발표했습니다.
1: 자, 오늘 마지막 곡은 김세현의 첫 정규 음반에서 골랐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의 기상적 왈츠 1번 가장조 김세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수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축구도뉴스도핵심은속도와정확성입니다대한민국의운명을바꿀월드컵소식부터놓치면안될오늘의뉴스까지가장빠르고날카롭게파고듭니다 FM94.5 YTN 라디오저구자철도함께듣습니다지금바로채널고정하세요
3: 배우한예지입니다금융생활어떻게하고계세요
4: 고수익에원금보장
5: 적중률 100%?
3: 잠깐여러분위기따라간다면여러분의위기도따라옵니다분위기아닌내계획대로살펴보고준비하는안전한금융생활확인할수록안전해집니다공익광고협의회
6: FM94.5 MHz YTN 뉴스 FM 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6: 한국의뉴스채널 YTN 뉴스 FM 에서자정을알려드립니다
8: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로함께전해드립니다
9: 실장이국내에는레버리지 ETF 상품이없어투자자가해외로나가고있다며환율문제도발생하고있어규제차이를검토해보라는취지로말했다고전했습니다공식회의록이남지않아그동안김전실장이레버리지 ETF 를언급했다는의혹만있었는데구체적인내용이확인된건이번이처음입니다
10: 전체적으로업계의의견인것처럼이렇게그런분위기를만든다음결과적으로마무리발언에서는항상이제결론을내니까그자리에서김용범전실장이단일종목레버리지 ETF 의도입을결정하는
9: 청와대회의보다앞서열린금융당국주간회의도의문스러운정황이남아있습니다참석기관가운데유일하게단일종목을기초로한레버리지 ETF 도입필요성을제시한건금융투자협회였습니다당시언론보도와자본시장연구원자료그리고한국거래소가지원한대학교수의연구와거래소주최간담회내용을근거로제시했습니다그런데해당연구는1월6일회의당시아직결과조차나오지않은미완성상태였고금투협이언급한간담회에선레버리지 ETF 논의가전혀없었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심지어거래소는지원을결정했던단일종목 ETF 타당성연구가현재까지도진행중이라연구비조차지급되지않았다고설명했습니다김용범전정책실장이레버리지 ETF 도입을직접언급했다는사실이처음확인된가운데어떤검토를거쳐정책테이블에올라갔는지는여전히불투명합니다다가오는국정감사에서도입과정에대한설명이필요해보이는이유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1: 청와대의대법관후보제재청요구를거부한조희대대법원장이국회국정감사일반증인출석여부를두고고심을이어가고있습니다
12: 사법부독립존중차원에서대법원장은직접답변에나서지않는게관례였던만큼대법원내부에서도신중한기류가감지됩니다윤혜리기자의보도입니다
13: 청와대의대법관후보자제재청요구에응할수없다는결론을내린조희대대법원장구체적인사유와헌법적근거가없다고이유를들었지만결심의배경에대한직접설명은없었습니다해석이분분하자조대법원장은국정감사등을통해얘기하겠다고했지만증인출석여부에대해선확답을피했습니다
14: 원장님국감일반증인으로채택됐는데직접현안질의에답변하실계획입니까
13: 더불어민주당이조대법원장의일반증인채택을단독으로의결한가운데조만간국회에서증인출석요구서가송달되면출석여부에대한대법원의최종입장도정해질것으로보입니다그동안은사법부독립성존중차원에서대법원장은국감장에서인사말을마친뒤자리를뜨는게일반적이었습니다
15: 이에 따라 법원 행정처장이 대리 설명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실제로 연이은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경로설은 사실 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고
16: 경로관에 아예 화를 내신 적이 없고
15: 청와대의 제재청 요구 해석에 따른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시하며 대법원의 입장을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16: 그 청와대의 공문의 뜻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결론이 각각 다르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5: 사법부 수장이 일반 증인으로 나와 직접 답변에 나설 경우 향후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꼽히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입장을 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1: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래 대법원장이 재청 지연과 협의 없는 재청, 재재청 거부로 역대 최장기 대법관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며 국정감사장에 나와 국민의 검증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재청 거부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고 증인 채택까지 된 만큼 약속대로 직접 국민 앞에서 모든 과정을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12: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삼권 분립을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불러 대질신문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1: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공익신고자가 법원에 보호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을 최초 고발한 공익신고자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 기록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강 씨가 관여했는지를 확인해 양형에 반영해줄 것과 자신의 신원이 노출된 것에 대한 보호 조치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대 경영 동아리에서 인연을 맺은 금융 엘리트들이 각자 인수합병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조직적으로 공유하며 주식거래를 활용해오다 적발됐습니다.
12: 이들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챙긴 금액만 200억 원이 넘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임직원 등이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조직적으로 공유하는 정보 카르텔을 형성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18: 이들은 최근 약 5년 동안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다수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호 공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17: 3, 40대인 핵심 혐의자 5명은 서울대 경영 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인연을 맺어 함께 활동하던 사이로 각자 사모펀드 운용사 등의 임직원이 돼 공개 매수와 같은 인수합병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친분에서 시작된 이들의 관계는 지배구조 개편이나 인수합병 등 상장사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정보 카르텔로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공유된 상장사 내부 정보는 가족과 지인을 통해 주식을 저가에 대량 매수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됐고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르면 팔아 뒷돈을 챙겼습니다. 거래된 종목만 최소 5건, 연루된 이들은 10여 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 금액만 현재까지 2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의 수상한 거래는 이상징후를 추적해오던 금융당국이 거래 종목과 인물 연관성을 추적하면서 덜미를 잡혔고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모두 20여 곳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18: 정보 카르텔 내에서 정보 공유가 반복적으로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점, M&A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전문 인력이 정보의 원천이었다는 점,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
17: 합동 대응단은 관련 증권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그간의 부당 이득을 전부 환수할 방침이라며 추가 조사 이후 수사기관 고발과 과징금 부과 조치도 이어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12: 중국 최고 지도자의 이름과 같은 상호를 쓰던 중식당이 이른바 페인트 테러를 당한 지 닷새 만에 상호를 바꾸고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경기 성남시 서현동에 있는 중식당은 특정 인물을 연상시키지 않는 일반적인 이름으로 상호를 바꾸고 어제부터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식당 측은 직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데다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했을 때 또다시 비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1: 14테라바이트에 이르는 군 통신 자료를 도청해 중국으로 빼돌리거나 주한미군 관련 기밀을 수집한 중국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일반 이적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도청 자료는 외장 하드에 담겨 중국으로 보내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용량이 13.9테라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문을 닫는 형사사법체계 대개편을 앞두고 검찰 지우기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12: 검찰 문구와 표지판을 없애는 작업 등 공소청 전환 관련 예비비는 6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이번 주 금요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검찰청은 서울 서초동 청사 외벽 등에 부착된 검찰 명칭과 로고를 제거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일찌감치 검찰 간판을 떼어내고 서울 동부지방 공소청으로 새 이름을 달았습니다. 다른 지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청사 로고부터 민원실 간판까지 검찰 흔적을 하나둘씩 지워내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검찰 상징이었던 대나무 형상 로고도 사라지고 임시로 태극문양이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검찰 내부는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공소청 개청식도 비공개로 별도의 현판식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사뿐 아니라 지하철역, 도로 표지판 등 검찰 문구가 들어간 모든 상징물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공소청 전환 작업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만 65억 원에 달합니다. 지하철역 표지에 들어간 검찰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안내방송을 교체하는 데만 12억 4천여만 원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검찰 체제에서의 마지막이자 공소청 출범에 맞춘 첫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과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등이 전보인사 대상에 올랐는데 인권보호관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 비직대 부서는 폐지됐고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엔 부장급 검사들이 배치됐습니다. 대부분의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 청장은 현재 고검과 지검 검사장이 맡으면서 사실상 유임됐습니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과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했다며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규모는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0: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2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폭발 사고가 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지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군은 이 지뢰들이 장마철에 떠내려온 게 아니라 매설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김혜은 기자입니다.
8: 숲을 사이에 형체를 드러낸 네모난 갈색 지뢰. 폭발 사고가 난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북한의 수지 반보병 지뢰입니다. 사고 당시 장병들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과는 다른 지뢰로 1에서 2m 거리 내에 몰려 있었다는 점에서 유실보다는 매설의 무게가 실립니다.
9: 그 화구가 발생한 지점 직후방에 1m 정도 거리에서 반보병 지뢰 한 발이 식별되었습니다.
8: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매설한 이 지뢰들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매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1년은 더 지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0: 지뢰 위에는 흙뿌리가 덮여 있는 정도로 세월이 좀 지난 겁니다. 25년 9월에 그 지뢰 열을 하면서 지뢰 설치했던 것이 보다는 훨씬 더 먼저 설치한 매설한 것이다.
8: 앞서 발견된 지뢰의 경우 그보다 더 오래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에 우리 군이 피해를 입은 게 명확해진 만큼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이번 폭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단행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같은 강경한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10: 실효적으로 또 대응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좀 제안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해나갈 것입니다.
8: 군과 유엔사는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와 맞물려 군의 대응 수위가 결정될 전망인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7: 지뢰 폭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선 여야 간 설전이 거셌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의식해 고의로 발표를 지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꺼내들었고 여당은 절차에 따른 조사였다며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1: 지뢰 폭발 사고 발생 8일 만에 열린 국회 차원의 현안 질의. 야권은 군이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의식해 중간 발표를 의도적으로 미룬 것 아니냐며 공세 포문을 열었습니다. 사고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소집되지 않은 점도 따져 물었습니다.
12: 잠깐, 그러면 NSC는 소집이 됐습니까?
13: NSC는 소집 안 됐습니다. 예.
12: 대통령의 정치 일정을 이 국가안보보다 더 우선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11: 여당은 사고 지점이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고위험 지역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었다고 군을 감쌌습니다.
14: 저희들이 어제도 현장을 가서 관측을 했습니다만은 녹음이 우거져서 이거는 도저히 예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11: 오히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조사 일정을 사전에 유출해 작전 보안을 위배했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15: 고소 고발을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3: 예,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11: 다만 군의 작전 준비 태세가 적절했는지를 두고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16: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이때 지뢰 탐지기를 뭘 썼습니까? 어떤
13: 최신 건데 이게 너무 수풀이 우거지다 보니
17: 경찰 감시 현상 운영 안 합니까?
13: 감시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17: 작전을 무실하게 한 거예요.
11: 국방부는 은폐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수색 전 청와대와 소통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3: 네, 저도 23일 날 브론슨 유엔 사령관으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투입할 거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게.
11: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인데 대여 공세 발판으로 삼는 야당의 공세 속 여야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7: 이번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사고 원인이 북한군 매설 지뢰로 보인다는 군 발표에 따라 여야는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외치면서도 그 수위를 두고는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 재개를 포함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8: 민주당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늑장 조사와 사고 축소 의혹에 대해선 안보마저 정쟁의 제물로 삼지 말라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19: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장병들마저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이는 구태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18: 다만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니만큼 대응 수위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신중론을 고수하는 모습입니다.
20: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라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방어적 목적의 뭐 무기 네. 이거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18: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로 날아가 군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장병 안전은 국가 책무라며 이번 사태를 정조준했습니다.
21: 모든 것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면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18: 특히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번 지뢰 폭발 사고를 언급한 걸 겨냥해 여전히 북한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었다며 정부의 저자세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재설치와 MDL 경계태세 강화, 북한 지원 예산 백지화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도 주문했습니다.
22: 대북 굴종 노선의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도발과 협박을 일삼는 주적에게 언제까지 평화를 구걸하며 국민 헬세를 지원할 것입니까?
7: 이런 가운데 국회 현안 질의에 나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북한군 매설 지뢰가 분명하다는 취지로 확인함에 따라 대응 수위를 둘러싼 여야 확전도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3: 청와대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늑장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두고 매우 어폐가 있는 주장이라며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고 당시 지뢰 파편 같은 증거물은 바로 수거돼 국과수로 보내졌고 군 당국이 유엔사와 긴밀히 조사 협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섣불리 사고 현장에 재진입했다간 또 다른 사고가 있을 수 있었다며 사고 조사가 늦어졌다거나 은폐 의도가 있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보수 야권 의원들과 비무장지대 폭발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비무장지대 북한 추정 지뢰 참사 및 부상장병 예우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야당이 추천하는 폭발물과 지뢰 등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하고 북한군 포로 송환권도 다룰 수 있도록 국회 외통위와 국방부, 정보위에 긴급 연석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긴급 현안 질의로 이재명 대통령의 보고 수령 시점 등을 따져 묻고 이번 피해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를 포함한 적대 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부상 장병을 전상 처리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1월 청와대가 주관한 비공개 회의에서 김영범 전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직접 언급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한편 레버리지 ETF 도입의 근거로 제시됐던 한 대학 교수의 연구는 당시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미완성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0: 지난 1월 13일 청와대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원 5명을 불러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이 회의가 끝날 무렵 마무리 발언을 통해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하라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의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은 김 전 실장이 국내에는 레버리지 ETF 상품이 없어 투자자가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환율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규제 차이를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식 회의록이 남지 않아 그동안 김 전 실장이 레버리지 ETF를 언급했다는 의혹만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 전체적으로 업계의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만든 다음 결과적으로 마무리 발언에서는 항상 이제 결론을 내니까 그 자리에서 김영범 전 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을 결정하는
0: 청와대 회의보다 앞서 열린 금융당국 주간회의도 의문스러운 정황이 남아있습니다. 참석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 건 금융투자협회였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와 자본시장 연구원 자료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지원한 대학 교수의 연구와 거래소 주최 간담회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구는 1월 6일 회의 당시 아직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미완성 상태였고 금투협이 언급한 간담회에선 레버리지 ETF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거래소는 지원을 결정했던 단일 종목 ETF 타당성 연구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라 연구비조차 지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직접 언급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가운데 어떤 검토를 거쳐 정책 테이블에 올라갔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도입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사는 게 별다른 거 있나 한번 살다 가는 세상 웃으며 살자고요 고민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폭발 사고가 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지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군은 이 지뢰들이 장마철에 떠내려온 게 아니라 매설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7: 수풀 사이에 형체를 드러낸 네모난 갈색 지뢰. 폭발 사고가 난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북한의 수지 반보병 지뢰입니다. 사고 당시 장병들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과는 다른 지뢰로 1에서 2m 거리 내에 몰려 있었다는 점에서 유실보다는 매설의 무게가

0: 실립니다.
1: 그 화구가 발생한 지점 직후방에 1m 정도 거리에서 반부용지를 한 발이 식별되었습니다.
0: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매설한 이 지뢰들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매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1년은 더 지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 지뢰 위에는 흙뿌리가 덮여 있는 정도로 세월이 좀 지난 겁니다. 네. 25년 9월에 그 지뢰 열을 하면서 지뢰 설치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먼저 설치한 매설한 것이다.
0: 앞서 발견된 지뢰의 경우 그보다 더 오래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에 우리 군이 피해를 입은 게 명확해진 만큼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이번 폭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단행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같은 강경한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2: 실효적으로 또 대응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좀 제한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해나갈 것입니다.
0: 군과 유엔사는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와 맞물려 군의 대응 수위가 결정될 전망인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거 없는 음모론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4: 지금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5: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4: 지난 21일 사고 직후 SNS를 통해 장병들의 회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낸 뒤 공개석상에서 관련 발언을 한 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나친 음모론 제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4: 군 당국이 한반도 평화청사진을 담은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때문에 사고조사 발표를 미룬 거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도 국무회의에 앞서 이 같은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군의 현장 조사 시점은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고 순전히 합참과 유엔사의 군사적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북한을 직접 거론하기보단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3: 또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가 필요하다며 자주 국방을 강조하고 핵 잠수함 신속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선 여야 간 설전도 거셌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의식해 고의로 발표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꺼내들었고 여당은 절차에 따른 조사였다며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6: 지뢰 폭발 사고 발생 8일 만에 열린 국회 차원의 현안 질의. 야권은 군이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의식해 중간 발표를 의도적으로 미룬 것 아니냐며 공세 포문을 열었습니다. 사고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소집되지 않은 점도 따져 물었습니다.
7: 잠깐만, 그러면 NSC는 소집이 됐습니까?
8: NSC는 소집 안 됐습니다. 예.
7: 대통령의 정치 일정을 이 국가안보보다 더 우선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6: 여당은 사고 지점이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고위험 지역으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수적이었다고 군을 감쌌습니다.
9: 저희들이 어제도 현장을 가서 관측을 했습니다마는 녹음이 우거져서 이거는 도저히 예비조사를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6: 오히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조사 일정을 사전에 유출해 작전 보안을 위배했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10: 고소 고발을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8: 예,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6: 다만 군의 작전 준비 태세가 적절했는지를 두고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11: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이때 지뢰 탐지기를 뭘 썼습니까? 어떤
8: 최신 건데 이게 너무 수풀이 우거지다 보니
12: 정찰 감시 세상 운영 안 합니까?
8: 감시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12: 작전을 부실하게 한 거예요.
6: 국방부는 은폐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수색 전 청와대와 소통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8: 네, 저도 23일 날 브론슨 유엔 사령관으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투입할 거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게.
6: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인데 대여 공세 발판으로 삼는 야당의 공세 속 여야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비무장지대 폭발사고 원인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 조사 결과는 유엔사와 평가한 뒤 발표할 예정으로 그 누구도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를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다며 고의적인 조사 지연으로 몰아가는 건 무지에 의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비무장지대 지뢰추정 폭발 관련 합동참모본부 1차 조사 발표를 두고 아직도 대북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가짜 평화라는 망상에서 벗어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합참의 근거를 보면 북한 매설 지뢰가 확실한데도 최종 조사를 언급하며 북한 수행이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도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확성기 재설치와 경계 강화는 물론 대북 굴종 노선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선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막판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영화 암살자들의 감독이 새 쟁점으로 부각되는가 하면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 씨는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혀 국감장에 서게 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13: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국정감사 증인 공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진호 감독을 불러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박정희 정권 자작극으로 연출한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압박했는데
14: 악의적이고 폐륜적인 역사 왜곡 영화라고 많은 지금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13: 민주당은 억지 이념 프레임을 씌워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맞서면서 결국 불발됐습니다.
15: 이런 영화 감독들의 그런 영화 제작 의지라든지 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13: 다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가수 출신이자 제작자인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거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연 프로젝트 상표권을 JYP가 독점 출원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박 위원장이 이에 대해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성사된 겁니다.
16: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기관 증인처럼 업무 보고도 하고 충실히 소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13: 이 밖에 복지위원회에선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한 김승원 의원을 놓고 재차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식약처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재는셀과 식약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7: 이것이 93명의 환자에게 투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13: 민주당은 서울시 의료원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18: 그래서 또다시 태움 사건이 발생되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 책임의 주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3: 상임위마다 핵심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다음 주 막을 올리는 국정감사 역시 거센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19: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0: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3: 고수익에 원금보장?
2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폭발 사고가 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지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군은 이 지뢰들이 장마철에 떠내려온 게 아니라 매설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김혜은 기자입니다.
4: 수풀 사이에 형체를 드러낸 네모난 갈색 지뢰. 폭발 사고가 난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북한의 수지 반보병 지뢰입니다. 사고 당시 장병들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과는 다른 지뢰로 1에서 2m 거리 내에 몰려 있었다는 점에서 유실보다는 매설의 무게가 실립니다.
5: 그 화구가 발생한 지점 직후방에 1m 정도 거리에서 반보병 지뢰 한 발이 시끌되었습니다.
4: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매설한 이 지뢰들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매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1년은 더 지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6: 지뢰 위에는 흙뿌리가 덮여 있는 정도로 세월이 좀 지난 겁니다. 네. 25년 9월에 그 지뢰 열을 하면서 지뢰 설치했던 것,

0: 보다는 네. 훨씬 더 먼저 설치한 매설한 것이다.
1: 앞서 발견된 지뢰의 경우 그보다 더 오래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에 우리 군이 피해를 입은 게 명확해진 만큼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이번 폭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단행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같은 강경한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0: 실효적으로 또 대응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좀 제한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해나갈 것입니다.
1: 군과 유엔사는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와 맞물려 군의 대응 수위가 결정될 전망인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2: 지뢰 폭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여야 간 설전이 거셌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의식해 고의로 발표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꺼내들었고 여당은 절차에 따른 조사였다며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3: 지뢰 폭발 사고 발생 8일 만에 열린 국회 차원의 현안 질의. 야권은 군이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의식해 중간 발표를 의도적으로 미룬 것 아니냐며 공세 포문을 열었습니다. 사고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소집되지 않은 점도 따져 물었습니다.
4: 장관님 그러면 NSC는 소집이 됐습니까?
0: NSC는 소집 안 됐습니다. 예.
4: 대통령의 정치 일정을 이 국가안보보다 더 우선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3: 여당은 사고 지점이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고위험 지역으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수적이었다고 군을 감쌌습니다.
5: 저희들이 어제도 현장을 가서 관측을 했습니다만은 녹음이 우거져서 네. 이거는 도저히 예비조사를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3: 오히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조사 일정을 사전에 유출해 작전 보안을 위배했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6: 보소 고발을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예,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3: 다만 군의 작전 준비 태세가 적절했는지를 두고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7: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이때 지뢰 탐지기를 뭘 썼습니까? 어떤
0: 최신 건데 이게 너무 수풀이 우거지다 보니
8: 정찰 감시 현상 운영 안 합니까?
0: 감시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8: 작전을 부실하게 한 거예요.
3: 국방부는 은폐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수색 전 청와대와 소통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 저도 23일 날 브런슨 유엔 사령관으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투입할 거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게
3: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인데 대여 공세 발판으로 삼는 야당의 공세 속 여야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청와대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늑장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두고 매우 어폐가 있는 주장이라며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고 당시 지뢰 파편 같은 증거물은 바로 수거돼 국과수에 보내졌고 군 당국이 유엔사와 긴밀히 조사 협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섣불리 사고 현장에 재진입했다간 또 다른 사고가 있을 수 있었다며 사고 조사가 늦어졌다거나 은폐 의도가 있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보수 야권 의원들과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비무장지대 북한 추정 지뢰 참사 및 부상장병 예우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야당이 추천하는 폭발물과 지뢰 등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하고 북한군 포로 송환권도 다룰 수 있도록 국회 외통위와 국방위, 정보위의 긴급 연석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긴급 현안 질의로 이재명 대통령의 보고 수령 시점 등을 따져 묻고 이번 피해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를 포함한 적대 행위

0: 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부상 장벽을 전상 처리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1: 정치적인 탄압이라.
0: 지난 1월 청와대가 주관한 비공개 회의에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직접 언급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한편 레버리지 ETF 도입의 근거로 제시됐던 한 대학 교수의 연구는 당시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미완성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2: 지난 1월 13일 청와대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원 5명을 불러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이 회의가 끝날 무렵 마무리 발언을 통해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하라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의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은 김전 실장이 국내에는 레버리지 ETF 상품이 없어 투자자가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환율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규제 차이를 검토해 보란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식 회의록이 남지 않아 그동안 김전 실장이 레버리지 ETF를 언급했다는 의혹만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 전체적으로 업계의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만든 다음 결과적으로 마무리 발언에서는 항상 이제 결론을 내니까 그 자리에서 김용범 전 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을 결정하는
2: 청와대 회의보다 앞서 열린 금융당국 주간회의도 의문스러운 정황이 남아 있습니다. 참석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 건 금융투자협회였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와 자본시장 연구원 자료,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지원한 대학 교수의 연구와 거래소 주최 간담회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구는 1월 6일 회의 당시 아직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미완성 상태였고, 금투협이 언급한 간담회에선 레버리지 ETF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거래소는 지원을 결정했던 단일 종목 ETF 타당성 연구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라 연구비조차 지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직접 언급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가운데 어떤 검토를 거쳐 정책 테이블에 올라갔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도입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5: 폭발 사고가 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지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6: 군은 이 지뢰들이 장마철에 떠내려온 게 아니라 매설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7: 수풀 사이에 형체를 드러낸 네모난 갈색 지뢰. 폭발 사고가 난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북한의 수지 반보병 지뢰입니다. 사고 당시 장병들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과는 다른 지뢰로 1에서 2m 거리 내에 몰려 있었다는 점에서 유실보다는 매설의 무게가 실립니다.
8: 그 화구가 발생한 지점 직후방에 1m 정도 거리에서 반보병 지뢰 한 발이 식별되었습니다.
7: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매설한 이 지뢰들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매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1년은 더 지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9: 지뢰 위에는 흙뿌리가 덮여 있는 정도로 세월이 좀 지난 겁니다. 네. 25년 9월에 그 지뢰 열을 하면서 지뢰 설치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먼저 설치한 매설한 것이다.
7: 앞서 발견된 지뢰의 경우 그보다 더 오래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에 우리 군이 피해를 입은 게 명확해진 만큼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이번 폭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때 단행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같은 강경한

0: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1: 실효적으로 또 대응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좀 제한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해나갈 것입니다.
0: 군과 유엔사는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와 맞물려 군의 대응 수위가 결정될 전망인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2: 통일부는 우리 군이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북한군의 지뢰라고 잠정 지목한 데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번 사고로 부상을 입은 군인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일각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현 단계에선 재반 사항을 철저히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3: 특히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거 없는 음모론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지금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5: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4: 지난 21일 사고 직후 SNS를 통해 장병들의 회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낸 뒤 공개석상에서 관련 발언을 한 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나친 음모론 제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4: 군 당국이 한반도 평화청사진을 담은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때문에 사고조사 발표를 미룬 거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도 국무회의에 앞서 이 같은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군의 현장 조사 시점은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고 순전히 합참과 유엔사의 군사적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북한을 직접 거론하기보단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가 필요하다며 자주 국방을 강조하고 핵 잠수함 신속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매설 지뢰로 보인다는 군 발표에 따라 여야는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외치면서도 그 수위를 두고는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3: 민주당은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 재개를 포함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6: 민주당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늑장 조사와 사고 축소 의혹에 대해선 안보마저 정쟁의 제물로 삼지 말라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7: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장병들마저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이는 구태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6: 다만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니만큼 대응 수위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신중론을 고수하는 모습입니다.
8: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라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방어적 목적의 뭐 무기, 네. 이거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6: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로 날아가 군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장병 안전은 국가 책무라며 이번 사태를 정조준했습니다.
9: 모든 것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면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6: 특히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번 지뢰 폭발 사고를 언급한 걸 겨냥해 여전히 북한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었다며 정부의 저자세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재설치와 MDL 경계태세 강화, 북한 지원 예산 백지화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도 주문했습니다.
10: 대북 굴종 노선의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도발과 협박을 일삼는 주적에게 언제까지 평화를 구걸하며 국민 헬세를 지원할 것입니까?
3: 이런 가운데 국회 현안 질의에 나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북한군 매설 지뢰가 분명하다는 취지로 확인함에 따라 대응 수위를 둘러싼 여야 확전도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늘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조처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도로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합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국회에 전체 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고 소관 부처인 외교부, 통일부에 장 차관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업무 일정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위원들은 10월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현안 질의 이유가 없다고 보고 모두 불참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1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영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9월 30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폭발 사고가 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지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1: 군은 이 지뢰들이 장마철에 떠내려온 게 아니라 매설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수풀 사이에 형체를 드러낸 네모난 갈색 지뢰. 폭발 사고가 난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북한의 수지 반보병 지뢰입니다. 사고 당시 장병들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과는 다른 지뢰로 1에서 2m 거리 내에 몰려 있었다는 점에서 유실보다는 매설의 무게가 실립니다.
3: 그 화구가 발생한 지점 즉
4: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입니다.
3: 정도 거리에서 반보병 지뢰 한 발이 식별되었습니다.
2: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매설한 이 지뢰들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매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1년은 더 지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5: 지뢰 위에는
4: 강신철 국방부 장관입니다.
5: 정도로 세월이 좀 지난 겁니다. 25년 9월에 그 지뢰 열을 하면서 지뢰 설치했던 것이 보다는 훨씬 더 먼저 설치한 매설한 것이다.
2: 앞서 발견된 지뢰의 경우 그보다 더 오래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에 우리 군이 피해를 입은 게 명확해진 만큼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이번 폭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단행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같은 강경한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5: 실효적으로 또 대응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4: 강신철
5: 그 부분은 제가
4: 국방부
5: 여기서 뭐
4: 장관입니다.
5: 말씀을 드릴 수는 그건 좀 제한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해나갈 것입니다.
2: 군과 유엔사는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와 맞물려 군의 대응 수위가 결정될 전망인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0: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선 여야 간 설전도 거셌습니다.
1: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의식해 고의로 발표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꺼내들었고 여당은 절차에 따른 조사였다며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6: 지뢰 폭발 사고 발생 8일 만에 열린 국회 차원의 현안 질의. 야권은 군이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의식해 중간 발표를 의도적으로 미룬 것 아니냐며 공세 포문을 열었습니다. 사고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소집되지 않은 점도 따져 물었습니다.
7: 장관, 그러면 NSC는
4: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7: NSC는 소집 안 됐습니다. 예.
8: 대통령의 정치 일정을 이 국가안보보다 더 우선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6: 여당은 사고 지점이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고위험 지역으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수적이었다고 군을 감쌌습니다.
9: 저희들이 어제도
4: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9: 했습니다만은 녹음이 우거져서 네. 이거는 도저히 예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6: 오히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조사 일정을 사전에 유출해 작전 보안을 위배했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10: 보소 고발을 해서 법적
4: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0: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7: 이제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6: 다만 군의 작전 준비 태세가 적절했는지를 두고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11: 저는 이제 아쉬운 게
4: 입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1: 기를 뭘 썼습니까? 어떤
12: 최신 건데 이게 너무 수풀이 우거지다 보니
13: 정치할 감시 세상
4: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감시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13: 작전을 부실하게 한 거예요.
6: 국방부는 은폐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수색 전 청와대와 소통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2: 네, 저도 23일 날
4: 강신철 국방부 장관입니다.
12: 유엔 사령관으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투입할 거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게
6: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인데 대여 공세 발판으로 삼는 야당의 공세 속 여야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DMZ 지뢰폭발 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1: 특히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거 없는 음모론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폭발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14: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6: 지난 21일 사고 직후 SNS를 통해 장병들의 회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낸 뒤 공개석상에서 관련 발언을 한 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나친 음모론 제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4: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6: 군 당국이 한반도 평화청사진을 담은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때문에 사고조사 발표를 미룬 거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도 국무회의에 앞서 이 같은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군의 현장 조사 시점은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고 순전히 합참과 유엔사의 군사적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북한을 직접 거론하기보단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가 필요하다며 자주 국방을 강조하고 핵 잠수함 신속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제재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일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직접 답변에 나서지 않는 게 관례였던 만큼 대법원 내부에서도 신중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조희대

0: 대법원장.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이유를 들었지만 결심의 배경에 대한 직접 설명은 없었습니다. 해석이 분분하자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얘기하겠다고 했지만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습니다.
1: 원장님,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직접 현안질의에 답변하실 계획입니까?
0: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의결한 가운데 조만간 국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면 출석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입장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사법부 독립성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를 뜨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행정처장이 대리 설명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실제로 연이은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경로설은 사실 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고,
2: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0: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 해석에 따른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시하며 대법원의 입장을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3: 그 청와대의 공문의 뜻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2: 노경철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3: 도출되는 결론이 각각 다르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 사법부 수장이 일반 증인으로 나와 직접 답변에 나설 경우 향후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꼽히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입장을 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4: 지난 1월 청와대가 주관한 비공개 회의에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직접 언급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열린 금융당국 회의에선 금융투자협회가 상품 도입의 근거로 제시한 한 대학 교수의 연구가 당시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미완성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5: 지난 1월 13일 청와대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원 5명을 불러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이 회의가 끝날 무렵 마무리 발언을 통해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하라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의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은 김 전 실장이 국내에는 레버리지 ETF 상품이 없어 투자자가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환율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규제 차이를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식 회의록이 남지 않아 그동안 김 전 실장이 레버리지 ETF를 언급했다는 의혹만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6: 전체적으로 업계의
2: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그런 분위기를 만든 다음 결과적으로 마무리 발언에서는 항상 이제 결론을 내니까 그 자리에서 김용범 전 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을 결정하는.
5: 청와대 회의보다 앞서 열린 금융당국 주간 회의도 의문스러운 정황이 남아 있습니다. 참석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 건 금융투자협회였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와 자본시장 연구원 자료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지원한 대학 교수의 연구와 거래소 주최 간담회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구는 1월 6일 회의 당시 아직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미완성 상태였고 금투협이 언급한 간담회에선 레버리지 ETF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거래소는 지원을 결정했던 단일 종목 ETF 타당성 연구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라 연구비조차 지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직접 언급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가운데 어떤 검토를 거쳐 정책 테이블에 올라갔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도입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경찰은 사건 관계인과 부적절한 외부 접촉을 막기 위해 사적 접촉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YTN이 자진신고 사례를 분석해보니 88%가 법조계에 재취업한 이른바 전관 경찰을 만나거나 연락한 경우였는데 5년 전 약속한 보안책도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 사적 접촉은 경찰이 사건 관계인과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접촉이 불가피하거나 예정된 경우 자진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50건 가운데 44건, 88%는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관 관련 신고였습니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변호사가 된 전직 동료가 사무실을 찾아왔다거나 안부 전화를 하고 함께 식사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대형 로펌이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이른바 경찰 전관 접촉 관리는 더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들어온 전체 자진 신고 17건 가운데 16건은 접촉이 이뤄진 뒤에 사후 신고됐습니다. 이럴 경우 경찰이 사건 연관성이나 개입 위험이 있는지 따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경찰은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던 사적 접촉 금지 규정을 행동 강령에 못 박는 등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인데 통제 강화를 약속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경찰 수사권이 확대될 당시엔 만남과 연락이 제한되는 전직 경찰 범위를 퇴직 후 3년에서 5년까지로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8: 일회성 발표로 끝나는 게
2: 김창룡 당시의 경찰청장입니다.
8: 점검하고 보고하고 또 보완하는.
7: 그러나 지금도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전직 경찰관과 접촉만 신고 대상입니다. 경찰은 검토 끝에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하지만 번복 과정이 문서로 남아있진 않습니다.
9: 내부 통제라기보다 면피용
2: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9: 수사권이 커지는 만큼 실질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10: 5년 전 수사권 조정 국면 때도 경찰은 일회성 대책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말잔치에 그치지 않겠다는 새 지휘부의 다짐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1: 부산 북항 친수공원의 상어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수면에 강한 물줄기를 뿌려 수로 밖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북항이를 내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12: 선박들이 수면을 향해 물줄기를 뿜어댑니다. 상어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려고 구조작전에 나선 해경과 소방입니다. 하얀 물보라가 주변으로 퍼지지만 북항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자리에서 평소처럼 천천히 헤엄치며 수로 밖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깊은 곳을 헤엄치는 북항이에게 밖에서 쏘는 물줄기는 제대로 닿지 않는 겁니다. 당국은 북항이를 수로 밖으로 보내지 못하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4시간여 술래잡기의 승자는 북항이였습니다.
13: 보이네. 안 갔네.
14: 와, 아이고.
12: 구조작전을 이끄는 국립수산과학원은 물대포 대신에 그물로 재도전합니다. 수로 한쪽을 그물로 막고 바깥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며 북항이를 바다로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어 북항이를 바다 쪽으로 내보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궂은 날씨에도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종일 잇따랐습니다. 북항 친수공원 입구에 있는 북항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작별 인사를 건네는 쪽지가 가득 붙었습니다. 북항이가 모습을 드러내며 지나갈 때마다 잘 가라며 인사를 건넸고 일부 시민들은 구조 선박을 피해 다니는 북항이를 응원하게 됐습니다.
15: 신기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가는 날에 비가 와가지고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12: 북항이가 선물한 소중한 추억으로 즐거웠던 사람들. 더 오래 만나고 싶지만 다음엔 먼 바다로 돌아가 건강하게 지내길 바랐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11: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일부 지역을 빼곤 매매든 전세든 오히려 가격 상승률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16: 정부는 지난해 11호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넓혔습니다. 서울 자치구 21곳과 경기도 12곳을 추가한 건데 갭투자 차단으로 투기 수요를 눌러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새롭게 토허구역으로 묶인 서울과 경기 33곳의 아파트 가격을 이전과 비교해봤습니다. 평균 누적 상승률은 매매 전세 가릴 것 없이 7%포인트 넘게 커졌습니다. 가격 오름세가 매매는 3배, 전세는 5배 가까이 가팔라진 겁니다. 3곳 중 1곳 이상에서 토허구역 지정 전보다 매매 가격 상승률이 10%포인트 넘게 커진 반면 상승폭이 줄어든 곳은 세 곳에 불과했습니다.

0: 전셋값 상승률의 경우 경기도 과천시를 뺀 모든 지역에서 적게는 3%포인트, 많게는 21%포인트 정도 확대됐습니다. 7달 정도 먼저 토호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집값 흐름도 비슷합니다. 강남구의 상승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송파구가 10%포인트 넘게 급등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승세였습니다.
1: 새낀 매물의 매수 매도가
2: 남혁우
1: 불가능해지고
2: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입니다.
1: 매물이 감소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좀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0: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살핀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3: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오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8월 국세수입 현황과 함께 발표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경 때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본 예산인 390조 2천억 원보다 25조 2천억 원 올려 잡았지만 반도체 호황에 실제 세수는 이마저 웃도는 흐름입니다. 초과 세수 규모가 나오면 이를 어디에 쓸지를 놓고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4: 이재명 정부 대표 정책 펀드인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판매가 오늘 6천억 원 규모로 시작됩니다.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에 정부가 최대 20%까지 손실을 흡수해주는 것이 장점이지만 돈이 5년 묶인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3: 국가데이터처가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담긴 8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7월에는 반도체 생산이 0.5%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전 산업 생산이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2.4% 줄었고 설비 투자는 7.5% 늘었습니다.
4: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공개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세가 뚜렷한 가운데 7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48%로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5.97%에 이르러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3: 앞으로 집을 짓거나 땅을 파기 전 온라인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상하 수도관이나 가스관, 통신선 등 지하시설물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 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오늘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한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듀엣토의 더 클래식.
8: 9월 30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9: 쇼팽의 야상곡 16번 히마리의 바이올린, 첼시 왕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9월 30일 수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술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쇼팽의 야상곡 16번 히마리의 바이올린, 첼시 왕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원래는 피아노 곡인데 이 하이패츠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서 편곡한 버전이었습니다.
0: 히마리라는 이름 아직은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1: 아이고 요즘 따라 왜 이렇게 히마리가 없니?
2: 히마리, 어 맞죠.
1: 맞습니다. 지금 세계 클래식 음악계가 주목하고 있는 아주 어린 바이올리니스트예요. 2011년 일본에서

0: 태어났고 올해 나이가 겨우 15살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9월 25일에는 베를린 필하모닉과 첫 번째 연주를 담은 음반 데뷔를 발표했습니다. 13살 때 녹음한 거라고 하네요.
1: 방금 들은 쇼팽의 야상곡도 바로 그새 음반에 들어있는 곡입니다. 13살 때 베를린 필과 연주를 했다니 상당히 빠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이 희마리는 근데 그보다 훨씬 전이었대요. 13살 때보다. 신동이란 말을 들으면서 큰 주목을 받아왔대요. 3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했고 6살 때 이미 프로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각종 국제 콩쿠르에서 어린 나이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2022년 커티스 음악원에 입학했는데 이 학교에 입학한 최연소 학생이라고 해요.
1: 아, 이런 거 보면은
0: 천재가 있어.
1: 제2의 인생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몇회 차냐 뭐 이렇게.
1: 클래식 음악계에는 예전부터 이렇게 아주 어린 나이에 세계를 놀라게 한 신동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이올린에는 그런 연주자들이 많았죠.
0: 아무래도 그 첼로는 악기가 크니까 몸이 성장해야 되는데 바이올린은 그래도 어린이가 하기에 그리 크지 않으니까 좀 가능하나 싶은 게 아닌가 싶고 저희 신동을 조금 보면 장영주 씨가 있고 아까 히마리 씨 있었잖아요.
1: 네.
0: 일본에 또 미도리 씨가 있고 히마리 미도리. 이 장영주 씨는 8살 때, 미도리 씨는 11살 때 뉴욕 필과 연주했고요.
1: 신동이라는 말이 어린 연주에게는 굉장한 찬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왜냐하면은 영원히 10살로 사는 게 아니고 20살도 되고 30살도 되고 40살도 되고 하고 70살도 될 텐데 그래서 수많은 신동이 등장했지만 성인이 된 뒤에 세계적인 연주자로 남는 분들은 별로 없대요.
1: 그렇죠.
0: 그런 점에서 이제 미도리 씨랑 장영주 씨는 신동으로 출발했는데 그 수식어를 넘은 거고요. 자기가 자기 수식어를 넘는 게 굉장히 어렵죠.
1: 어렵죠. 히마리도 이제 막그긴 길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지난해 세계적인 음반사 데카 클래식스와 전속 계약을 맺었어요. 당시 13살이었던 히마리 씨는 데카와 전속 계약을 맺은 역대 최연소 여성 아티스트가 됐어요. 그리고 그 계약과 함께 처음 발표한 음악이 이 왁스만의 카르멘 환상곡이었고요.
1: BJ 오페라 카르멘에 나오는 선율을 이용해서 만든 아주 화려한 바이올린 곡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의 기교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곡인데 이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이 왁스만의 카르멘 환상곡 중에서 세기디아와 집시의 노래, 히마리의 바이올린, 첼시 왕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왁스만의 카르멘 환상곡 중에서 세게디아와 집시의 노래 히마리의 바이올린 첼시왕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예, 앞에서 미도리와 장영주를 이야기했는데 히마리에게도 지난해 그 두 사람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무대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베를린 필하모닉과의 협연이었어요.
0: 히마리가 그때도 겨우 13살이었어요.
1: 맞아요. 네. 2025년 3월 세바스티안 바이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정기 연주회 협연자로 나섰습니다. 히마리는 이 무대로 베를린 필 정기 연주회에 협연한 역대 최연소 아시아인 솔리스트가 됐습니다.
0: 장영주가 베를린 필과 협연한 것이 언제였죠?
1: 1994년 장영주 씨도 13살이었어요. 근데 몇 달 차이였대요. 그걸로 히마리 씨가 최연소 타이틀을 가져갔고 장영주 씨는 그때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연주했고 31년 뒤에 2025년 13살의 히마리가 그 무대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연주가 이번 음반에 수록된 거고요.
0: 그럼 이 연주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에니에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중 3악장 히마리의 바이올린 세바스티안 바이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푸띠 듀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범죄 패턴을 오래 들여다본 경험 많은 한 전문가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2: 반복되는 범죄 패턴을 보면 세 건 모두 같은 사람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신변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1: 도대체 무슨 사건이기에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걸까요? 처음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6월 서울의 한 대학 기숙사 인근 산책로였습니다.
3: 걸으니까 좋다. 바람도 좋고.
4: 뭐야? 누구세요? 뭐야 저 사람?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
1: 맨몸에 복면을 쓴 남성이 숨어있다가 갑자기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달아났다는 신고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뒤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차림의 남성이 다시 목격됐죠. 그게 끝도 아니었습니다.
5: 그 복면 쓴 알몸남은 아직이야?
6: 아이고 아직이야.
5: 아니 주변에 CCTV만 몇백 대인데 이게 말이 되냐?
6: 그니까 비슷한 사건 몇 개 나와서 그 놈인가 했는데 아예 아닌 것 같더라고요.
5: 또 나타나기 전에 잡아야 할 텐데.
1: 범행 지역 반경 1km 안에 있는 CCTV만 600대가 넘고 경찰은 CCTV와 DNA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봤죠. 그런데 CCTV가 이렇게 많았음에도 이런 사건은 왜 이렇게 신원 특정이 쉽지 않은 걸까요? 또 이 남성에겐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7: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1: 사건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차림에 차림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련 남성 신고가 들어왔는데 세 차례나 들어왔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7: 네,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첫 신고는 지난 6월 12일 밤 9시 20분쯤이었습니다. 연세대 신촌 캠퍼스 기숙사와 맞닿은 안산 자락길 산책로에서 알몸에 복면만 쓴 남성이 숨어있다가 지나가던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달아났다는 신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여 뒤인 7월 21일 자정 가까운 시각에 또 신고가 들어옵니다. 기숙사 뒤편 산 쪽에서 비슷한 차림의 남성이 뛰어다니다가 신고자를 보고는 산으로 도망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8월 19일 밤 10시쯤입니다. 기숙사 바로 뒤 안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검은 복면을 쓴 알몸의 남성이 재학생 뒤로 다가가 신체를 만지고 숲길 쪽으로 달아났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학교 보안팀이 복면을 썼고 한두 번이 아니다 라고 112에 신고했다고 하고요. 정리하면 장소도 비슷하고 차림도 비슷하고 대략 한 달 간격에 모두 밤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세 사건이 같은 사람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CTV와 DNA를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 기준으로는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알몸인데 얼굴은 복면으로 가렸다. 단순히 신체를 노출한 것과는 좀 달라 보이긴 하고요. 본인이 누군지 감추려고 준비를 했다는 건데 법적으로 좀 의미가 있을까요?
7: 네, 의미가 큽니다. 이 복면을 썼다는 것 자체가 따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에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술에 취해서 옷을 벗었다거나 순간적으로 충동이 들었다면 복면까지 챙겨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얼굴을 가릴 복면을 미리 준비하고 옷은 어딘가에 벗어두고 인적 드문 상체로 수풀에 숨어서 기다렸다. 이건 처음부터 들키지 않고 범행하고 끝나면 도망갈 계획까지 세웠다는 얘기가 됩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이런 계획적인 범행을 불리한 사정으로 봅니다. 또 복면은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를 훨씬 키웁니다. 밤에 얼굴도 안 보이는 알몸의 남성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피해자 입장에선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수였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0: 5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고요. 다만 노출 정도가 가볍거나 음란하다고까지 보기 어려우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 노출로 벌금 10만 원 이하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두 번째, 알몸으로 숨어 있던 경우, 숨어 있었으니 아무도 못 봤잖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산책로처럼 누구든 지나다니는 곳이라면 누군가 볼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숨어 있었더라도 그 장소의 구조상 외부의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 음란 혐의가 검토됩니다. 세 번째, 실제로 사람 몸에 손을 댄 경우,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뒤에서 갑자기 껴안거나 신체를 만진 건 이른바 기습추행, 즉 강제추행입니다.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거부할 틈도 없이 갑자기 만졌다면 강제추행으로 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공연음란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1: 그런데 이 알몸으로 있었다고 해서 뭐 신체가 노출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음란이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실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잡힌 사건이 하나가 또 있었는데 자꾸 보니 아 소변 보려고 그랬다 진술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고 뭐 정말 소변을 보려고 했다라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0: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말 한마디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연 음란죄는 꼭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 즉, 내 행동이 남들한테 음란하게 비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했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본인의 말보다 객관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소변을 본 흔적이 있는지, 몸을 돌리거나 가리려고 했는지, 사람이 오는 걸 알고도 계속 드러내고 있었는지, 노출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같은 것들 말이죠. 정말 급해서 구석에서 잠깐 볼일을 본 거라면 공연 음란까지는 안 되고 노상 방뇨로 경범죄 범칙금 정도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서 굳이 보란 듯이 드러냈다면 소변이라는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본인 핑계가 아니라 현장 상황이 판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이제 수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기도 하는데 사건 장소 반경 1km 안에 CCTV가 600대가 넘게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몇달 넘도록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게 의아하거든요. 그럴 거면 CCTV가 도대체 왜 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0: 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답답해하십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숙사 반경 1km 안에 구청 CCTV만 630여 대, 학교 CCTV까지 합치면 65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다고 다 찍히는 건 아닙니다. 첫째, 화질과 조명 문제입니다. 범행이 전부 밤 시간대였고, 장소는 나무가 빽빽해서 학생들이 휴대폰, 손전 등을 켜고 다닐 정도로 어두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한 경찰관은 CCTV 화면 속 모습이 옷을 안 입어서 하얀 마네킹처럼 보이고 복면이 어떤 것인지조차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가렸고 옷도 없으니 인상착의로 추적할 단서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산이라는 지형입니다. CCTV는 주로 도로나 건물 입구에 있는데 이 사람은 수풀에서 나와 숲길로 달아났습니다. 산속에서 옷을 입고 다른 길로 내려가 버리면 CCTV로는 연결이 끊깁니다. 이 일대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셋째, 영상 보존 기간이 30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바로 확보해두지 않았다면 6월, 7월 영상은 이미 지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DNA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사건 때 확보한 DNA와 일치하는 기록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수사기관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주로 특정 강력범죄 전력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전과가 없다면 DNA가 있어도 누구인지까지는 바로 알수 없는 것입니다.
1: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범행 장소입니다. 기숙사 인근, 안산으로 올라가는 길목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남성이 출입이 통제되는 기숙사 안쪽까지 들어왔던 게 확인이 되면 처벌되는 죄명이 혹시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0: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보도로는 기숙사 인근으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학교 측도 캠퍼스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다니는 산책로라면 앞서 말씀드린 강제추행과 공연 음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출입카드나 도어락으로 통제되는 기숙사 안까지 계속 들어왔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 방은 물론이고 공용 복도나 계단이라도 말입니다. 법원은 기숙사 공용 공간도 거기에 사는 학생들의 주거로 보고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가 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여기에 추행까지 했다면 성폭력 처벌법에서 주거 침입 강제 추행으로 따로 무겁게 처벌하는 유형이 됩니다. 단순

0: 강제 추행과는 처벌 수위가 그야말로 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1: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가 잡힌다고 해도 복면의 알몸 비슷한 장소니까 저 사람이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거고요. 세 사건이 모두 같은 사람이 저질렀다라고 인정을 하려면 어느 정도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
0: 이 형사 재판의 대원칙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사건은 각각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한 건이 확실하다고 나머지 두 건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복면의 알몸, 같은 장소, 한달 간격 이런 수법의 유사성은 분명 의미 있는 정황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산책로에서 신체를 노출한 60대 남성, 인근 홍제동에서 알몸에 망사 스타킹 차림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40대 남성 등이 붙잡혔지만 복면남과 동일인일 가능성은 낮다고 알려졌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마다 객관적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게 DNA입니다. 첫 사건 때 확보했다는 DNA와 용의자 DNA가 일치하면 그 사건은 사실상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 CCTV에 찍힌 체형이나 이동 경로, 용의자에게서 나온 복면 같은 물건, 휴대전화 위치 기록, 범행 시간의 행적 같은 것들이 더해져야 합니다. 반대로 7월 사건처럼 신체 접촉 없이 목격만 된 경우는 물증이 부족할 수 있어서 다른 두 건은 유죄, 이 건은 무죄, 이런 식으로 결론이 가릴 수도 있습니다.
1: 결국에는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 그래서 이런 범죄 저지르면 얼마나 세게 처벌받냐 이거거든요. 현재 알려진 내용들을 전제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처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0: 전제부터 말씀드리면 세 건이 모두 한 사람 소행으로 인정되고 추행 두 건과 공연음란 한 건이 유죄가 된다는 가정입니다. 가장 무거운 게 강제추행인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재판받으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1.5배까지 올려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을 보면 기습추행이 한 번이고 초범의 피해자와 합의까지 됐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온 경우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좀 다릅니다. 복면을 미리 준비한 계획성, 한달 간격으로 반복된 점, 밤에 인적 드문 곳에서 불특정 여성을 노렸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공포까지 불리한 요소가 많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들과 합의도 안 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찰리 푸스의 서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우리 장병을 다치게 한 DMZ 폭발 사고, 그 범인은 북한군의 지뢰라는데 무게가 실립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유실이 아니라 매설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일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추가 지뢰도 발견됐는데요. 정부와 군 당국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3: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역대 최장 기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하고 과감한 주택 공급을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97공급 대책 이후 시장 불안이 확대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정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내놔야겠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지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군은 이 지뢰들이 매설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과 관련한 안보 현안도 함께 다뤄질 전망입니다.
2: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경찰은 살인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를 성폭행 살인으로 바꿨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3: 경찰은 사건 관계인과 부적절한 외부 접촉을 막기 위해 사적 접촉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YTN이 자진 신고 사례를 분석해보니 88%가 법조계에 재취업한 이른바 전관 경찰을 만나거나 연락한 경우였는데 5년 전 약속한 보안책도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이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에서 사상 첫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여자 복식의 이소희, 백하나 선수도 중국 선수들을 물리치고 동반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네, DMZ 폭발 사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지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3: 군은 이 지뢰들이 장마철에 떠내려온 게 아니라 매설된 걸로 보인다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수풀 사이에 형체를 드러낸 네모난 갈색 지뢰. 폭발 사고가 난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북한의 수지 반보병 지뢰입니다. 사고 당시 장병들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과는 다른 지뢰로 1에서 2m 거리 내에 몰려 있었다는 점에서 유실보다는 매설의 무게가 실립니다.
5: 그 화구가 발생한 양지.

0: 진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입니다.
1: 1미터 정도 거리에서 반부용지 한 발이 식별되었습니다.
2: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매설한 이 지뢰들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매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1년은 더 지난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지뢰 위에는
0: 강신철 국방부 장관입니다.
3: 붙어 있는 정도로 세월이 좀 지난 겁니다. 네. 25년 9월에 그 지뢰열을 하면서 지뢰 설치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먼저 설치한 매설한 것이다.
2: 앞서 발견된 지뢰의 경우 그보다 더 오래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에 우리 군이 피해를 입은 게 명확해진 만큼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이번 폭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단행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같은 강경한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3: 실효적으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좀 제한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해나갈 것입니다.
2: 군과 유엔사는 현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와 맞물려 군의 대응 수위가 결정될 전망인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5: 그러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거 없는 음모론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7: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6: 지난 21일 사고 직후 SNS를 통해 장병들의 회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낸 뒤 공개석상에서 관련 발언을 한 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나친 음모론 제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6: 군 당국이 한반도 평화청사진을 담은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때문에 사고 조사 발표를 미룬 거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도 국무회의에 앞서 이 같은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군의 현장 조사 시점은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고 순전히 합참과 유엔사의 군사적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북한을 직접 거론하기보단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8: 또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가 필요하다며 자주 국방을 강조하고 핵 잠수함 신속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일반적인 출석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사법부 독립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직접 답변에 나서지 않는 게 관리였던 만큼 대법원 내부에서도 신중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이유를 들었지만 결심의 배경에 대한 직접 설명은 없었습니다. 해석이 분분하자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얘기하겠다고 했지만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피했습니다.
10: 원장님,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직접 현안 질의에 답변하실 계획입니까?
9: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의결한 가운데 조만간 국회에서 증인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면 출석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입장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사법부 독립성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인사말을 마친

0: 뒤 자리를 뜨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행정처장이 대리 설명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실제로 연이은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경로설은 사실 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고
1: 경로관에 아예 화를 내신
2: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0: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 해석에 따른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시하며 대법원의 입장을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1: 그 청와대의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결론이 각각 다르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 사법부 수장이 일반 증인으로 나와 직접 답변에 나설 각오, 향후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꼽히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입장을 전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지난 1월 청와대가 주관한 비공개 회의에서 김영범 전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직접 언급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4: 이보다 앞서 열린 금융당국 회의에선 금융투자협회가 상품 도입의 근거로 제시한 한 대학 교수의 연구가 당시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미완성 상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5: 지난 1월 13일 청와대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원 5명을 불러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이 회의가 끝날 무렵 마무리 발언을 통해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하라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의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은 김 전 실장이 국내에는 레버리지 ETF 상품이 없어 투자자가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환율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규제 차이를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식 회의록이 남지 않아 그동안 김 전 실장이 레버리지 ETF를 언급했다는 의혹만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6: 전체적으로 업계의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2: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결과적으로 마무리 발언에서는 항상 이제 결론을 내니까 그 자리에서 김용범 전 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을 결정하는
5: 청와대 회의보다 앞서 열린 금융당국 주간 회의도 의문스러운 정황이 남아 있습니다. 참석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 건 금융투자협회였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와 자본시장 연구원 자료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지원한 대학 교수의 연구와 거래소 주최 간담회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구는 1월 6일 회의 당시 아직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미완성 상태였고 금투협이 언급한 간담회에선 레버리지 ETF 논의가 전혀 없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거래소는 지원을 결정했던 단일 종목 ETF 타당성 연구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라 연구비조차 지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직접 언급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가운데 어떤 검토를 거쳐 정책 테이블에 올라갔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도입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 민주유공자법과 조작기소 특검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지만 시기는 당내의 의견을 모아 국정감사 이후에 다시 보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4: 국민의힘은 개천절인 오는 10월 3일 서울 도심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개천절 당일 서울역에서 숭례문 사이 구간에서 집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회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보안수사권 폐지 등 사법체계 붕괴나 부동산 문제 같은 민생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규탄할 걸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3: 서울대 경영 동아리에서 인연을 맺은 금융 엘리트들이 미공개 정보를 조직적으로 공유하면서 주식 거래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해 챙긴 금액은 200억 원이 넘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7: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임직원 등이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조직적으로 공유하는 정보 카르텔을 형성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8: 이들은 최근
2: 황선호 주가조작 근절 합병병단 단장입니다.
8: 다수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호 공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7: 3, 40대인 핵심 혐의자 5명은 서울대 경영 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인연을 맺어 함께 활동하던 사이로 각자 사모펀드 운용사 등의 임직원이 돼 공개 매수와 같은 인수합병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친분에서 시작된 이들의 관계는 지배구조 개편이나 인수합병 등 상장사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정보 카르텔로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공유된 상장사 내부 정보는 가족과 지인을 통해 주식을 저가에 대량 매수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됐고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르면 팔아 뒷돈을 챙겼습니다. 거래된 종목만 최소 5건, 연루된 이들은 10여 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 금액만 현재까지 2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들의 수상한 거래는 이상징후를 추적해오던 금융당국이 거래 종목과 인물 연관성을 추적하면서 덜미를 잡혔고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모두 20여 곳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8: 정보카르텔
2: 황선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단장입니다.
8: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점, M&A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전문 인력이 정보의 원천이었다는 점,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
7: 합동대응단은 관련 증권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그간의 부당이득을 전부 환수할 방침이라며 추가 조사 이후 수사기관 고발과 과징금 부과 조치도 이어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3: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앙일보를 인수합병할 우선협상 대상자의 윤곽이 다음 달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일보 인수합병 M&A 주관사가 정해진 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격 인수 후보군을 정했고 현재 이들 기업의 실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관사는 10월 말까지 적격 인수 후보군 가운데에서 우선협상자를 추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 비전 제시 책임자로부터 2조 5,500억 원의 재산 분할을 받으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대해서 배우자 이모 씨도 항소했습니다. 이 씨 측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로 이혼이 성립한다는 1심 판단은 받아들이되 재산 분할 규모 등에 불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보다 하루 앞서 항소한 권 씨 측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1심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4: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로 행인들을 위협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법원의 구속 전 신문에 출석하면서도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9: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남성이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걸어옵니다.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이상 행동을 보인 40대 남성 A씨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법원 출입문에 들어설 때까지 취재진 앞에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 카페에 들어가신 다른 이유 있습니까?
2: 한강공원 흉기 난동 피의자입니다.
9: 1시간가량 진행된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잘못했지만 억울하다며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A씨의 항변에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오후 서울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다가오는 차를 가로막고 뛰어들 듯이 위협하고 사람들이 피신해 있는 카페로 다가가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미리 문을 걸어 잠근 카페 점주의 기지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휴 마지막 날 나들이 나왔던 시민들이 난데없는 흉기 난동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왜 범행하게 됐는지 정확한 동기를 밝힐 방침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4: 중국 최고 지도자의 이름과 같은 상호를 쓰던 중식당이 이른바 페인트 테러를 당한 지 닷새 만에 상호를 바꾸고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식당 측은 직원들 피해가 우려되는 데다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했을 때 또다시 비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0: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아침 6시 20분 20초 이제 막 지나려고 합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와이튼 라디오 해봅시다. 출발합니다. 의인화. 예,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젠슨 황은 AI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지나친 의인화다, 지나친 걱정이다라면서 계속은 개발은 계속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고금리 부담 속에서 증시는 혼란세인데요. AI 관련 경제 소식 이승우 센터장과 알아보겠습니다. 귀여운 의인화도 있습니다. 상어 북항이 친한 사람처럼 이름도 붙여줬던 이 부산 상어 자연 복귀 실패했습니다. 아침 뉴스들 강영구 아나운서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인간인데도 의인화가 필요할 정도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드는 전쟁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이란과의 종전 협상도 안개 속에 있습니다. 외신 문희정 평론가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침 6시 10분 사람의 목소리와 온기로 가장 빨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와이텐 라디오 해봅시다와 함께 해봅시다.

0: 네, 아침에 꼭 알아야 될 뉴스 이 시간 쏙쏙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6시 21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셨죠? 강영구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뜨겁게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DMZ 폭발, 지뢰. 최소 네 발이 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합참 발표가 있었죠?
1: 네. 북한군 지뢰 한 발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폭발 현장에 지뢰가 최소 네 발이 몰려있다라는 것을 합참이 조사를 통해 밝혀낸 건데요. 새로 발견된 지뢰가 매설된 걸 보니까 지뢰가 폭으로 유실됐다기보다는 매설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립니다. 네. 강진철 국방부 장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폭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군 지뢰는 매설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이게 뭐... 북한이 자기들 쪽으로 침입하는 걸 막기 위해 매설한 건지 혹은 우리 군에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매설한 건지도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많은 질문이 쏟아졌죠.
1: 네, 매설된 시점에 대해서는 강 장관 2025년 9월에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라면서 지뢰를 설치했던 시점보다 훨씬 더 먼저 매설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이번 사고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정전협정 위반 명백하고 북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라고 답했는데요. 또 대북확성기 방송처럼 구체적인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리기엔 그건 작전이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0: 예, 어떤 조치를 할지 미리 알려주면 안 되죠. 어쨌든 북한이 우리 군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런 행동을 우리한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건데 지금 북한 김여정 부장은요. DMZ의 북한 지뢰를 우리 군이 발표했는데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다. 총알 한 발이라도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북한 입장입니다. 가차없이 보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닌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지 이런 식으로 또 보복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도 좀 어이가 없네요. 대통령도 한마디 했죠.
1: 네. 안보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겨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음모론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번 사고의 조사를 미룬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철저한 조사와 사건 진상 규명을 주문했고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이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0: 네, 여야의 정치적 공방과 또 옥석 가리기는요. 이어지는 7시 10분에 시작합니다. 장성철의 뉴스 명당 또 오후 5시 돌아온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시간에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친 장병들이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비무장지대인데 참 이렇게 무장이 몰려있다라는 게 슬픈 현실이네요. 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공급 이야기 나왔어요.
1: 네,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국토교통부의 과감한 공급 방안을 고민하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고요.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서도 빠른 공급을 위해 엎드릴 각오로 임해라라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0: 예, 자 공급이 있어야 수요에 대한 지나친 쏠림이 없어지고 가격도 안정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인데 네. 정부는 기존 매물도 좀 시장에 풀리도록 세제 특례도 단축한다고 했어요.
1: 네.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새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거 3년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걸 2년까지로 줄였습니다. 갈아타기 빨리하라는 건데요. 네. 현재 조정대상은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지역 일부인데 이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고 빨리 주택 처분 유도해서 시장의 매물이 풀리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0: 근데 사려는 사람이 계속 눈치 보면서 기다리잖아요. 더 떨어질까 싶어서요.
1: 그렇죠.
0: 안 팔리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섬세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 지방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나왔습니다.
1: 네.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거래 규제는 일부 완화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했고요.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2년의 갱신 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비수도권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은 1년 더 연장됩니다.
0: 예. 그리고 북한이 자연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데 실패했나 봐요.
1: 네. 어제 이제 물펌프를 쏴서 유도를 했는데 네. 실패했습니다.
0: 그래서 물펌프 쐈는데 왜 실패했나요?
1: 그 반 좀 약했대요. 물이.
0: 아, 네. 네.
1: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네. 북한아 잘 가리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네. 가지 않으니까 북한아 네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0: 예. 관련 소식은 저희가 또 뉴스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물대포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물 방식으로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만 굉장히 웃겨요. 이렇게 사람 대 상황에서 싸움인데 사람이 이긴 걸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1: 감정이입이 예, 되다 보니까
0: 네. 맞습니다. 아시안 게임 소식도 좀 짚어보죠. 안세영 뭐 정말 세계 최강이죠. 2연패 했죠?
1: 네, 안세영 선수 어제 배드민턴 세계 랭킹 3위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를 세트 스코어 2-0으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아시안 게임 여자 단식 2연패는 사상 처음인데요. 올해 안세영 선수 57경기에서 56승 1패, 승률 98.2%였고요. 이번 금메달로 국제대회 우승 횟수는 46회가 됐습니다.
0: 이야, 안세영을 과연 누가 이길 수 있을까가 이제 관전 포인트 같고, 우리 태크볼도 참 신기했잖아요.
1: 네.
0: 발로 하는 탁구 같은 족구 뭐 이런 느낌도 드는 건데 쿠라시라는 종목도 있어요. 저도 이거 처음 들어봅니다.
1: 네,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무예고 유도랑 네. 삼보랑 비슷한데 네. 뭐 조르기나 누르기 없이 매치기로만 승부를 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씨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 쿠라시 김민영 선수 여자 87kg 초과급에서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김민영 선수 덕분에 한국은 쿠라시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지 세 번째 대회 만에 쿠라시의 첫 금메달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0: 예, 그리고 화이팅의 주인공 김재덕 선수 가 탈락하는 이변이 나오긴 했지만 또 많은 선수들이 결승에 올라간 양궁 오늘 경기가 열리니까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 대통령도 언급했다고 해요. 자, 국무회의에서 교통비 환급 확대 제도에서 시차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뭔가요?
1: 출퇴근 시차 시간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요. 네.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를 피할 때 교통비의 20%에서 30% 정도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0: 현재 있는 제도인가요?
1: 네,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걸 50%까지 더 환급해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0: 그러면 강영구 아나운서나 저처럼 이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좀 이득이겠네요.
1: 호재죠. 네.
0: 예, 근데 실현 가능성을 좀 따져야 되잖아요.
1: 그러니까 이 대통령 최근 초과 세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환급 확대 방안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아무래도 이런 사업 또 교통과 또는 교통시설 운영은 다 지방에서 하게 돼 있고 지방정부 부담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예. 국토부와 상의해보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0: 예, 가까운 뭐 일본 도쿄만 가봐도요. 교통비 부담이 좀 큽니다. 그래서 거기는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원해주기도 하는데 우리는 또 이런 교통비에 또 추가로 서비스도 있고 무엇보다 좀 청년 세대가 일하러 갈 때 부담이 없도록 다양한 제도가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젠슨 황 뉴욕에서 이재용 최태원 만난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네. 치킨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만났죠?
1: 맞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미국 뉴욕에서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 갈라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한미 관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벤 플리트상을 젠슨 황 CEO가 받았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젠슨 황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0: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 있잖아요.
1: 네.
0: 그거 심지어는 광고를 팔아서 전 깜짝 놀랐어요. 포털 사이트 팔기도 하던데. 어쨌든 여기에 수상 축하 영상도 띄웠다고요. 삼성입니까?
1: 네. 삼성전자 황 CEO 프로필 사진 띄우고 빌드 오브 더 AI 에라, AI 시대의 구축자라고 치켜 세우고 Together we will build what's next. 우리가 그 다음을 함께하겠다. 이런 내용의 영상을 송출을 했습니다.
0: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은 옆에서 가만히 박수만 치고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1: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두뇌를 설계하고 SK는 기억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행사장에서 SK와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는데요. 건배사로 젠슨 황과 그의 가족 그리고 한미 동맹을 위하여 우리의 파트너십이 GPU 수요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확장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죠.
0: 네, 이렇게 끈끈한 것과 별개로 시장은 어제도 아주 국채금리에 따라서도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AI에 대해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은 젠슨 황 너무 의인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안심시켰어요.
1: 네, AI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일 뿐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폭주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AI 기술의 역량과 안전이 상충한다는 시각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AI가 10억 명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발언하는 등 AI에 대한 우려와 또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젠슨 황 CEO가 다시 한번 AI 속도 조절론을 정면 반박한 거라서 주목이 됩니다.
0: 핵무기 하나 터지면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핵무기가 위험할까요? 그 핵무기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위험할까요? 저는 답을 여러분께 남겨두겠습니다. 어쨌든 관련된 증시 소식은요. 저희가 이어지는 주식 코너에서 이승우 유진투자증권센터 잠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아침 6시 20분 가장 빠른 시사 경제 라디오 뉴스 YTN 라디오 해봅시다. 여러분 부자 돼봅시다. 행복해봅시다. 쨍하고 해뜰 때까지 여러분의 아침을 응원합니다. YTN 라디오 해봅시다.

0: 네, 6시 31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상암동 YTN 라디오 스튜디오 뒤편으로는 해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전쟁이 난 곳에도 사람이 살아가는 어느 곳에도 다 해가 뜨죠. 좀 기분 좋은 따뜻한 평화의 해가 떴으면 좋겠는데요. 그 소식들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협상 될듯될듯 되겠다 말은 많은데
1: 네.
0: 지금 좀 잘 안 되는 분위기 같아요.
1: 맞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그 이란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이 협상 이야기 누구한테 주로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0: 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결론적인 네.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네. 조건 제시는 이란 측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이 계속 바뀌던가요?
0: 바뀌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죠.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란 전쟁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 나올 때마다 속보로 계속해서 전해지잖아요.
0: 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 아니 도대체 진실이 뭐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라는
0: 전쟁 끝낼 생각은 있는 거야? 이런 말들도 있었죠.
1: 맞습니다. 이 혼란을 느끼게 되는데요. 지금 그 협상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상황이 몇 개월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0: 네.
1: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허세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물밑에서는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좀 강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좀 받으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0: 네,
1: 같은데.
0: 이란의 협상 조건들이 발표가 또 됐죠.
1: 맞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지난 24일에 우리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7일째 되는 날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협상을 재개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중재자들을 통해서 미국에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예.
1: 그러면서

0: 이란은 미국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즉시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중간 선거 전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더 좋을 것이라면서
1: 이건 트럼프의 마음을 읽고 좀 내놓은 말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내건 조건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현재까지 그 이란이 내걸었던 조건을 일관되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레바논을 포함해서 모든 전선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해라. 그리고 이란 동결 자산 일부 해제해달라. 그리고 이란의 핵삼 봉쇄를 해제해주고 석유 제재를 철회해달라.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심지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폐쇄시킨 이란 대통령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미국과 핵 협상이 재개될 경우 IAEA에 사찰을 수용할 수 있다.
1: 네.
0: 그러나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1: 그렇죠.
0: 자, 이렇게 이란이 먼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제시한 이른바 7일 계획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란이 너무 크게 패배하고 있어서 해협을 즉시 개방하는 합의를 맺고 싶어한다. 나 역시 합의가 좋지만 그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 예.
0: 미국 언론들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지금 미국은 중간선거 이후에 이란에 대한 폭격 작전을 재개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은 지금 하고 있는 경제적 압박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예.
0: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란에서는 강경파들이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0: 일단 그 갈리바프 의회 의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 우리가 석유 팔지 못하면은 누구도 이 지역에 석유를 팔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아, 지금 이란이 너무 합의하고 싶어한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경박한 행동이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까지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혁명수비대도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서한이라는 제목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새빨간 거짓말장이다라고 맹비난했고요. 미국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에서 완전히 실패했고 따라서 미국은 중동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1: 예, 우리가 압박해서 100개 흔들고 있어라고 하는데 뭐 무기가 부족했다라는 말들도 돌았고요. 또 이란 내 강경파들이 그래서 핵 만들자라고 돌아서면 또 다른 문제가 열리게 되고요.
0: 맞습니다.
1: 아,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유가 시대에 계속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걱정은 전 세계인들이 미국에게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미얀마 얘기로 돌려볼게요. 미얀마에서는 정부군이 반군 지역 민간인 폭격하는 일. 이거는 범죄에 가까운 일인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네요.
0: 맞습니다. 실제로 그 국제인권단체들은 전쟁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미얀마에 대해서 한동안 우리가 국제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지금은 좀 관심이 덜하죠.
1: 네.
0: 그래서 미얀마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2021년 2월 1일에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1: 네.
0: 그래서 당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이끌던 민족민주동맹 정부를 전복시키고 정권을 탈취를 합니다.
1: 네.
0: 이후 미얀마는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 산하 시민방위군과 또 여러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군부를 상대로 무장투쟁을 벌이는 사실상의 내전 상태에 지금 돌입을 한
1: 맞습니다.
0: 건데요. 현재까지 미얀마 내전 관련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뭐 이거는 추정치고야 말 그대로 훨씬 더 많을 거란 얘기가 더 많습니다.
1: 네.
0: 자, 이 과정에서 지난 28일에 정부군이 소수민족 반군인 아라칸군이 장악하고 있는 라카인주 마을의 시장과 인접한 다리를 폭격을 해가지고 최소 50명이 사망하는
1: 아이고.
0: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공습을 받은 시장 일대는 그 군부 쿠데타로 촉발된 분쟁 이후에 상업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진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인도 국경을 가로지르는 강변에 자리를 해서 이 라카인주의 주요 교역료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1: 사람이 많은 곳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네요. 이거는 참 걱정스러운데요.
0: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지난 4일부터 라카인주 대부분을 장악한 아라칸군의 거점을 겨냥해서 미얀마 군부가 반격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학교, 사원, 종교 축제 등을 공격해서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쿠데타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국민들도 가슴이 철렁 남의 일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민주적 방식으로 국민들의 의사에서 교체돼야 될 정권은 교체하고 바꾸고 싶은 정권은 바꾸면 되는 거죠.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빨리 수습되길 바라겠고요. 대만 문제는 중국의 레드라인입니다. 미중 정상 만났을 때도 사실은 가장 이 말이 언급되느냐, 독립 얘기가 언급되느냐 관심이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비공개 정상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해요. 대만의 독립에 반대한다. 라는 그 입장을 발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합의 여부는 밝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시 주석이 자신의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슬쩍 넘어갔는데
1: 일본에서도 한마디 했나 봐요.
0: 맞습니다. 사실 지난해 11월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의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 요 취지로 발언 해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외교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 네.
0: 자, 중국은 계속해서 이 발언의 철회를 거듭 요구를 하고 있는데 28일에 이와야 다케시 전 일본 외무상이 일본 국제무역촉진협회 회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왕 부장이 일본 쪽에 시급한 것은 자국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서 한 행동, 잘못된 언행을 가능한 빨리 바로잡는 것이다 라고 직격했고요.
1: 네.
0: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올해가 연합국이 일제전범 처벌을 위해 도쿄 재판을 연 지 80주년이 되는 해라고 딱 콕 찍은 다음에
1: 예.
0: 일본은 다시 역사의 질문 앞에 섰다.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후 평화헌법에 도전하거나 전범들의 영혼을 불러들이려 한다면 일본은 세계를 맞이할 수 없고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경고를 내놨다는 겁니다.
1: 예, 중국이 하나의 중국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까지도 나오고 최근에 우리나라는 중국집 이름이 시진핑이었다고 테러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0: 네네,
1: 범인들은 중국인들로 밝혀졌고 자 이게 참 이 국제사회에 중국이 이렇게 하나의 중국 즉 대만 관련 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네요.
0: 맞습니다. 사실 늘 다른 나라들한테 그걸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국제사회는 굉장히 그 신중한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 게 맞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과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를 단교시키고
1: 맞습니다.
0: 중국과 외교를 맺는 방식을 그로 대만을 굉장히 고립시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사실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만과 여러 가지 교역상에 좀 뭐 어려운 점들도 있는데
0: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1: 맞습니다. 그래서
0: 네.
1: 우리 면허증 가지고 대만에서는 차를 못 빌립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걱정되는 건 이 중동과는 더 차원이 다른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만 문제는 격화하지 않도록 외교적 관리가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복잡한 오거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국채금리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4년 만에 최고치 빨간불이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증시 3대 지수는 약세입니다. 주황불 같고요. 또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니까 반도체 쪽은 좀 초록불이 켜진 것도 같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렵죠. 자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 전화로 연결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밤사이 뉴욕장을 보면 제가 앞서 오거리에서 신호등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이틀 약세 이어가고 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2: 네, 너무 어려운 시장이고요. 어제 뭐 일단 미국 시장은 다우, S&P, 나스닥 모두 하락을 했고 특히 러셀 2000은 0.35% 정도 하락을 해서 가장 크게 그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고요. 반도체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편이었다라는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어제 시장을 보면은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 금리를 서둘러 올릴 필요 없다 이런 취지로 이제 발언했기 때문에
1: 네.
2: 초반에 분위기 되게 안 좋았다가 그래도 중반 넘어가면서는 약간 낙폭을 줄이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1: 예,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서두를 필요 없다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 부분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32%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좀

0: 버티는 것 같기도 하고 엔비디아는 살짝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반도체 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1: 네, 반도체 주에서 이제 저 엔비디아는 이제 전날 이제 큰 폭으로 올랐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일부 좀 약했지만 나머지 이 종목들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뚜렷하면서 하나의 대형 호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0: 네.
1: 최근에 좀 약했었거든요. 한 2, 3일 약했었는데 그거에 따른 반발 매수 그리고
0: 네.
1: 아시겠지만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기대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어제 나온 뉴스들 중에 계속해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된 게 AI 인프라 투자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그 뭐 정부와 그다음에 주요 기업들의 그런 신뢰 섞인 그 발언들이 반도체에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뭐 비싸지면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또 싸지면 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의 변화가 있으니까요. 뭐 지표만 고정해놓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AI에 무슨 그렇게 감정이 있고 사람처럼 행동하냐 걱정하지 말라 젠슨 황의 발언 이재용 최태원 회장과도 만났었는데 AI 속도 조절이 한때 좀 시장에 충격을 줬었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엔비디아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엔비디아의 총수도 그렇고 더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호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렇죠. 정책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트럼프 정부는 여기서 만약에 AI 이 개발을 주저하다가는 결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의식이 뚜렷한 것 같고요. 따라서 AI 성장을 억제하기보다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활용을 확대를 하고 안전도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젠슨황도 그 부분을 강조를 했죠. AI 안전을 이유로 개발을 뭐 중단하거나 속도를 늦추기보다는 더 많은 컴퓨팅 자원과 그다음 안전장치를 통해서 안전성을 높이면 된다. 뭐 이런 쪽에 지금 무게가 실리는 게 현재 업계 논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다른 데서는 뭐 그 회사채도 발행하고 막 그러고 있지만 또 엔비디아는 돈을 좀 여유롭게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런 쪽에서 하는 주장이어서 좀 더 관심이 가는데 정부도 챗봇 웹사이트 같은 거 출시하고 국민들한테 서비스하겠다. 이렇게 미국 정부까지 인프라 얘기하면 굉장히 투자 호재잖아요. 이렇게 밀어주고 네. 있기 때문에 삼전 하이닉스의 돈을 지금 현재로서 묻어두고 계신 분들도 안심해도 되는 상황인가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1: 일단 뭐 저희가 AI 산업에서 성장을 의심하는 분들 없잖아요. 특히 추론용 AI 산업이 확대가 될 때 가장 수혜가 되는 분야가 바로 이제 메모리 분야라고 뭐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사실은 저희가 AI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금리 상승 이 자체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0: 예.
1: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서는 사실은 뭐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익이 확실하게 나는 기업 또 현금 흐름이 우수한 기업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1: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큼 괜찮은 회사도 좀 드문 게 뭐 저희가 뭐 팔이 안 흘러온다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게 객관적인 그런 지표가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금리가 올라지는 건 환경이 나빠진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이나 이익을 많이 쥐고 있다라는 거는 뭐 이거는 굳이 설명 안 들어도 딱 이해가 되시는 부분인데 삼전 SK하이닉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국채 가격이 많이 싸지고 뭐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고 이럴 때마다 계속 불안 요소라고 말들은 합니다. 요거 잠깐만 한 번만 더 짚어주시죠. 국채 시장이 지금 10년물은 5.23, 뭐 30년물도 24년 만에 최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단기적인 걸까요? 아니면은 굉장히 계속 지켜봐야 될 우려할 부분일까요?
1: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금리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결국은 미래를 못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AI 미래는 밝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미래 현금은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믿지는 못하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0: 예.
1: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당연히 밸류에이션 자체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걸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메모리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기 때문에 좀 억울해 보이기는 하지만 근데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점들을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예, 여러 지표들이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유가 떨어졌으니까 괜찮겠지, 뭐 괜찮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를 얘기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럴까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나오잖아요. 이거
1: 네.
0: 굉장히 기대가 많은데 특히

0: 정도가 이제 마이크론입니다.
1: 네.
0: 근데 이 메모리 3사가 다른 기업들, 우리 빅테크들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훨씬 작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실적 자체가 좋을 거다.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땐 초등학생들 다 알아요.
1: 예.
0: 그래서 뭐 그거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 시장에서 계속 의심하는 그 미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얼마나 좀 자세하게 또 신뢰도 있게 그렇게 제시해 주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의 이슈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1: 예, 지금의 가격에서 90% 뭐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른다 이런 얘기인데, 자 우리 시간으로 1일 내일입니다. 오전 5시 30분 2026년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 가이던스를 웃돌지에 대해서는 그걸 의심할 필요 없지 않느냐,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결국은 어제까지 코스피가 조정되는 걸 본 분들은 아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다시 올라갈 건가, 좀 괜찮을까, 사야 되나, 오늘이라도 사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도 좀 부탁드립니다.
0: 네, 뭐 저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저희가 잘 알아야 됩니다.
1: 네.
0: 이게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보고 계속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내가 큰 수익을 내야지 뭐 이런 전략보다는 사실은 리스크를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리스크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에 초점을 두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반도체가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사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도 약간 분산할 수 있으면 좀 분산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1: 네.
0: 또 투자 시기 자체도 좀 저희가 뭐 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 자체도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향. 예를 들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뭐 일부는 그 전에 여유가 있으시면 또 좀 선제적으로 투자한다든지, 뭐 또 다른 이벤트를 기다리고 그거 확인하면서 투자하는 이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종목의 그런 이 넓이도 좀 분산하는 이런 전략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종목 분산관에서는 이제 미국에 지금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투자하는 것들 관련해서도 뭐 LNG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면서 전력, 원전 뭐 이런 걸로 좀 넓혀봐라라고 하던데, 난 반도체밖에 몰라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요. 어떤 분야로 조금 시야를 확대하면 좋을까요?
0: 사실 이제 최근에 그 수출 데이터나 또 주가 데이터를 보시면은 최근에 뭐 아직 완전히 회복은 안 됐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 우리 굉장히 애증이 있는 그런 섹터인데 이쪽도 바닥에서 약간씩 좀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화장품주 뭐 좀 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계속 그 이 수출의 지역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분야들도 지금 그 전체적으로 업황이 뭐 반도체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그런 부분들 수출이 증가한다든지 또는 실제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섹터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 좀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네, 그럴 땐 또 들어가셔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조금 보시고요. 궁금하시면 또 이 프로그램 항상 들으시되 안 되면 AI에게도 좀 물어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여러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소비자 신뢰 지수는 뭐 거의 10년 넘게 12년 만에 최저다 이런 말도 있었고, 또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를 봐도 지금 또 최저치입니다. 구인 건수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지표들을 챙겨봐야 될 거 있지 않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0: 네, 지금 뭐 저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현재 그 미국 경제라든지 산업 지표의 상황이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사실 이제 골디락스입니다.
1: 네.
0: 이게 사실 이게 좀 애매한 그런 표현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
1: 딱 적당한이죠. 네.
0: 그렇죠. 시장 지표가 너무 강하게 나오면은 또 이제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요.
1: 네.
0: 또 이게 너무 식으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숫자는 고용이 예를 들면 너무 강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15만 명 이상으로 너무 강한 거보다는 그 밑에서 좀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 네.
0: 신규 취업자 수가 한 5에서 10만 정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실업률도 실업률 4.3%를 넘어가는 것은 또 금리 부담이 낮아져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1: 네.
0: 때문에 그 중간선을 잘 지키는 그 지표가 나오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존을 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센터장이었습니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오늘도 잘 해봅시다. 내일 뵐게요.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8: 김나입니다.
7: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8: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9월의 끝자락이자 수요일인 오늘 전국에서는 지금 비 소식이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따뜻한 옷차림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7도로 출발하고 있고 한낮에는 서울 26도, 춘천과 대전 27도, 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출근길 먼저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부평 나들목 4차로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고 여파로 부평 나들목 부근에서는 2km 구간 정체

0: 반대 서울 방면 부천 부근에서 신월나들목까지 3km 구간 이제 차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도 출근길 정체가 점차 모아지고 있는데요.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10km 구간 정체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지뢰 폭발 사고가 난 서부전선 비무장 지대에 대한 3차 현장 조사에서 북한의 지뢰 한 발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유엔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현장 조사 중 폭발 현장 근처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수지 반보병 지뢰 한 발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뢰는 폭발 사고 당시 참가한 장병들이 진술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파악됐는데 폭발 지뢰를 포함하면 사고 현장 일대에서 최소 4개의 지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차 현장 조사에 투입된 인원은 우리군 작전병력과 유엔사 군정위, 조사기관 등 모두 30여 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군 당국이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만큼 최종 판정에 따라 후속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리군 발표에 대해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김 부장은 30일 담화를 통해 이번 사건은 10여 년 전 목함지뢰 사건을 방불케 하는 자작극이라며 한국이 정치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경 차단물 공사 과정에서 북한 군인이 월선한 적이 없음에도 한국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남부 국경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는 북한군을 향해 한국군이 실지사격을 가해온다면 즉각적이고 가차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며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 비무장지대 방향으로 전술적 반격수단 등을 증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늘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조처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도로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합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국회에 전체 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고 소관 부처인 외교부, 통일부에 장차관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업무 일정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10일, 10월 국회 감사,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현안 질의 이유가 없다고 보고 모두 불참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0: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과 관련한 최근 안보 현안도 함께 다뤄질 전망입니다. 정보위는 국정원으로부터 비공개로 보고를 받은 뒤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 채택 안건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원 등이 참석한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은 김전 실장이 회의 막바지에 국내엔 레버리지 ETF 상품이 없어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환율 문제도 함께 거론하면서 참석자들에게 해외와의 규제 차이를 검토해보라는 발언을 하며 회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사적 접촉 자진신고 50건 가운데 44건, 88%는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관 관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구체적 신고 사례를 보면 변호사가 된 전직 동료가 사무실로 찾아오거나 전화하고 함께 식사한 내용 등이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또 수사권이 확대된 지난 2021년 사적 접촉 신고 대상인 전직 경찰의 범위를 기존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넓히겠다는 내용의 반부패 대책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지 주목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에 성폭행 등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10월의 시작인 내일부터는 날이 한층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일부 남부지방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저기압 뒤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 26도에서 내일 20도로 낮아져 낮에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6.7도, 습도는 77%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2: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0: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장성철의 뉴스 명단.
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5석이냐 10석이냐 자강이냐 통합이냐, 민주당과 연대 통합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조국 혁신당의 고민입니다. 지방선거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상황에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양당 관계 분수령으로 뽑은 혁신당의 전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그 묘수를 물어보겠습니다. 음모를 부추기면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북한 지뢰감 맞다면 대북 확성기부터 틀어라. B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입장 차이입니다. 지뢰 매설로 악화되는 대북관계, 또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로 꼬여가는 우크라이나 문제, 이 복잡한 외교 고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3부와 4부 전지적 국회 시점에서 구력의 여야 의원, 국회 출입기자의 시선으로 엉킨 매듭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뉴스 특보입니다.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네, 첫 번째 뉴스 바로 가볼까요?
6: 네, 첫 번째 뉴스는 강신철 북지뢰 정전협정 위반 명백 대응 놓고는 여야 공방입니다.
5: 우리 장병들이 다친 DMZ 지뢰 폭발 사고, 북한군이 묻은 지뢰라는 쪽으로 결론이 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6: 네, 뭐 국방부 브리핑 이에 이어서 어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상당히 명확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가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했고요. 이 지뢰가 북한에서 떠내려온 게 아니라 매설된 것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좀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더 나왔는데 그 현장 조사에서 북한군이 사용한 그 플라스틱 반보병 지뢰 한 발이 추가로 발견된 소식이 좀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땅에 묻혀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제 강 장관은 요게 지난해 9월 북한군의 지뢰 매설 작업보다 훨씬 이전에 묻혀 있던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5: 그럼 북한군의 도발로 보는 거예요?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서는 겁니까?
6: 일단은 강 장관 어제 이거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다고 좀 규정을 했어요. 북한에 좀 책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 해나가겠다. 필요한 방책 갖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할지는 아직은 뭐 작전사항이라서 좀 비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목함질의 2015년 사건 때처럼 대북 확성기 설치하고 뭐 이래야 된다는 요구가 있기는 한데 일단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보고 책임을 좀 묻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5: 그런데 국방위에서는 북한 책임보다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여야가 더 세게 논쟁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6: 네. 어제 저도 국방위 거기 상임위원장 좀 들어갔었는데
5: 아, 예, 예.
6: 상당히 좀 거칠었어요. 분위기가
5: 거칠었어요?
6: 되게, 예, 되게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뭐 북한 책임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네. 우리 군이 어떻게 제대로 대응한 거냐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갈렸어요.
5: 그래요?
6: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은 이게 북한 질의 매설이 의심되는 지역이었다면 미리 좀 알았어야지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뭐 사고 이후의 현장 조사나 NSC 뭐 국가안전보장회의 대응 왜 늦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집중 추궁을 했고요.
5: 네.
6: 뭐 특히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거 대통령 정치 일정이 우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하면서 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5: 유엔 연설 그 얘기하시는 거죠?
6: 네. 그렇습니다.
5: 민주당은요?
6: 민주당은 반박을 했습니다. 네. 추가 이게 어쨌든 미개척 지역을 개척하다가 난 사고기 때문에 추가 지뢰가 있을 수 있는지 좀 알 수가 없었고 이것도 공동조사해야 돼서 곧바로 좀 장병들 투입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유엔사 승인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 진영승 합참의장은 어제 군 내부 조치 긴박하게 진행됐지만 어쨌든 국민들한테 보고하고 소통하는 데는 좀 미숙했던 것 같다 이렇게 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5: 저 어제 인상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그래도 군을 지휘하는 여러 뭐 지휘부들이 거기 나와서 증언을 했잖아요.
6: 네.
5: 근데 국민의힘 한 의원이 군 선배인 것 같은데
6: 네.
5: 합창의장 보고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6: 네.
5: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는 게 맞나?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결국 북한 책임은 분명해지고 있지만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이거는 계속 조사하고 따져봐야 될 문제 같네요.
6: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일단 매설 북한군이 매설했다는 점은 좀 지정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일부러 좀 공격하려는 의도였느냐 이거는 좀 다들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5: 공격 안 하려면 왜 묻었겠어요? 이게 네. 한동훈 의원의 얘기인 것 같아요.
6: 네, 이게 네, 어쨌든 뭐 그걸 반박하는 주장을 네. 따르면 사고 지점이 그 MDA랑 밀접한 곳인데 이게 좀 작전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GPS에 잘 안 잡힌다고 해요. 그래서 뭐 좀 넘나드는 경우가 왕왕 있고
5: 아.
6: 우리도 넘나들기도 하고 급박하게 내려오기도
5: 네.
6: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마 북한군들도 그 경계를 좀 어려운 상황에서 매설을 하다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관측이 좀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최종 경과 나올 때까지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판단한다고 합니다.
5: 묻었으면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지 뭐
6: 네.
5: 고라니를 잡으려고 했겠어요.
6: 아, 네.
5: 오늘 아침에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6: 네.
5: 전해주시죠.
6: 네. 오늘 아침 6시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메시지인데
5: 네.
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다 이러면서 부인하는 우리의 입장을 부인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좀 전해졌습니다.
5: 네.
6: 안에 내용을 좀 보면 뭐 총알 한 발이라도 탄착되면 가차 없는 보복할 것이다. 우리가 상응하는 조치하겠다는 것에 대한 답인 것 같고요. 또 지금 3군단 비무장지대 방향에 전술적 반격수단 증강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좀 대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어요.
5: 네.
6: 그리고 그 매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경 강화 사업 으로 공사 진행 중이었고 일부러 넘은 건 없다는 식의 메시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5: 우리 잘못이 아니야. 우리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가 있긴 하네요.
6: 네, 굉장히 좀 메시지가 길었던 것도 좀 눈에
5: 맞아요.
6: 띄고요.
5: 길어요.
6: 네, 뭐 어쨌든 어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좀 강하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5: 2015년도에 목함지뢰 사건 터졌을 때 우리가 상당히 좀 반발했었고
6: 네.
5: 대북 확성기 틀었고 그러니까. 북한이 당시에 곡사포를 쐈어요. 근데 우리도 곡사포 29발
6: 네.
5: 막 쏘고 그 상당히 좀 남북 간의 위기가 고조됐던 적이 있다라고도
6: 네.
5: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뭔가요?
6: 네, 두 번째 뉴스 78년 검찰청 역사 종료 공소청은 첫 인사 단행입니다.
5: 어색해요. 근데
6: 네.
5: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진짜 사라지는 거예요?
6: 네, 10월 2일이죠.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중대범죄 수사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나뉩니다. 이미 어제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검찰청 간판 좀 떼고 있고요. 공소청으로 간판 바꾸는 작업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검찰청에서 그 대나무 모양 로고도 이제 철거가 됐다고 해요.
5: 공소청 첫 인사도 좀 나왔죠? 청장은 네. 아직 없지만.
6: 네. 어제 저녁에 법무부가 이제 192명 규모의 첫 인사 발표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큰 폭의 물갈이보다는 좀 조직 안정에 방점을

0: 찍은 인사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그대로 갔고 대부분 지검장 고검장들도 좀 유임이 됐고요. 중수청으로 옮기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자리는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이 좀 지명이 됐습니다. 어쨌든 법무부 설명 들어보면 이게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건데 업무 공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사 규모는 좀 최소화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서울중앙지검장이면 정말 무소불위의 수사
0: 네.
1: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그냥 이제 수사해 온 거, 기소할까 말까 이 고민하는 자리로 갔다라는 거는
0: 네.
1: 상당히 좀 박탈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중수청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0: 네, 중수청이 계속 준비가 안 된다는 얘기가 이어지는데
1: 네.
0: 일단 새롭게 좀 어제 보도가 된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중수청장 업무 차량 임차가 됐대요. 근데 지금 김지용 후보자 가 지금 임명이 안 됐고 인사청문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서 일단 업무 차량이 빈 차로 좀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청사 준비도 뭐 본청과 서울청 내부 공사 연말을 넘길 가능성이 있고 뭐 업무망 같은 것도 12월 말에나 구축이 된다고
1: 아이고,
0: 합니다.
1: 그래요?
0: 이렇게 네. 계속 문제가 됐었던 그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 있잖아요. 요거는 29년에나 정상 가동이 될
1: 엥?
0: 예정이어서 일단 경찰 것좀 빌려 쓰거나
1: 아이고.
0: 종이 기록을 또 활용하거나 뭐 이래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수청은 그래도 우리는 출범한다라는 입장이고요. 가장 심각한 게좀 인력 문제예요. 수사관 지원자가 정원의 68%밖에 안 되고 가장 핵심이 이제 5급 수사관은 34%밖에 안 돼서 좀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1: 국민들이 범죄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가 될수 있을까? 그런
0: 네.
1: 걱정이 계속 드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씁쓸하네요. 이렇게
0: 네.
1: 준비가 덜 돼서 출범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들고.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네, 세 번째 뉴스, 국감 시작 앞두고 여야 증인 전쟁입니다.
1: 항상 그래요. 증인 채택부터 여야가 세게 붙어요.
0: 네.
1: 전해주세요.
0: 국감이 10월 6일 시작이 됩니다. 지금 상임위 곳곳에서 누구 국감장에 세울 거냐 여야가 좀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뭐 청와대 여권 인사 집중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 관련해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최근 장관 후보자 이딴 낙마한 거에 관련해서 김현지 청와대 1부속실장 증인으로 요구를 하고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1: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요.
0: 네.
1: 영화감독 박진영 씨 이름까지 나오던데요.
0: 네, 영화감독과 박진영 씨인데요. 그 문체위가 좀 핫해요. 어제 전해드린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 소재로 한 암살자들 허진호 감독 부를지 놓고 어제 좀 충돌을 했어요. 국민의힘 뭐 역사 왜곡이다 뭐 이렇게 좀 주장을 했고 민주당은 뭐 창작과 표현의 자유 위축시킬 수 있다 반대하면서 결국 불발이 되기는 했습니다.
1: 박진영 그분은요?
0: 네, JYP이죠.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데 이분이 이제 정부 공연 프로젝트 상표권을 JYP가 출원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쟁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박 위원장이 본인이 가서 좀 설명하겠다. 난 너무 오해가 많다. 이렇게 좀 입장을 내놓았더라고요.
1: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내가
0: 네.
1: 박진영 씨 팬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은 체크해야 된다,
0: 네.
1: 물어보겠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것 같아요.
0: 네.
1: 여기도 좀 주목될 것 같고.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도 다시 국감 쟁점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아무래도 복지위에서 그 제약업체, 식약처 관계자 관련해서 증인 부를지 좀 놓고 맞붙었는데, 뭐 어제 결국 의결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뭐 후보자 사퇴했더라도 이거 의혹 자체 규명해야 된다 좀 강하게 주장하면서 맞붙었습니다.
1: 네. 증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국회 있을 때, 아우, 막 그냥 회장 부른다, 아니면
0: 네.
1: 사장으로 좀 낮춰달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국감 증인 채택에 어떠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 기업체 관계자는요, 국감 끝나면 또 잘리기도 하고, 다른 쪽으로 보직 이동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0: 네.
1: 예. 네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네, 마지막 뉴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사상 첫 아시안게임 2연패입니다.
1: 저도 어제 봤는데 압도적이더라고요.
0: 네.
1: 역사예요, 역사.
0: 너무 재밌었죠. 이제 세계 랭킹 1위, 이미 1위인데 이 안세영 선수가 여자 단식 결승에서 일본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 2대 0으로 완파하고 금메달 목에 걸었습니다. 특히 2세트가 좀 압도적이었어요. 21대 9로 이겼는데 야마구치 선수 공격을 좀 수비로 받아내니까 사실 야마구치 선수는 홈 구장이잖아요. 일본에서 경기가 이뤄져서 일본 관중들이 막 간발의 힘내 막 이렇게 응원을 실어줬지만 막판에는 정말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우승으로 안세영 선수는 배드민턴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된 1962년 이후 여자 단식에서 처음으로 2회 연속 우승한 선수가 됐습니다.
1: 아, 이제 뭐 아시아에서는 적수가 없다라고 해도 될 정도네요.
0: 네, 적수가 가히 없다고 좀 할 수 있어요. 그 뭐 3년 전에 항저우에서 중국의 천이페이 선수, 일본의 야마구치 선수와 이제 세계 최강 자리 놓고 경쟁했는데 이번에는 그 두 선수에게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1: 네.
0: 네. 좀 소감이 조금 더 인상적이었던 게 나는 그저 우승하고 싶었다. 네. 사상 첫 2연패라는 기록 의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금메달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나도 내가 얼마나 성장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정말 멋있는 말을 또 남겨가지고.
1: 제가 어제 집에 일찍 가가지고 여자 복식도 봤거든요.
0: 네.
1: 오, 이것도 금메달 땄어요.
0: 네, 여자 복식 금메달도 굉장히 그 감격적인 네. 소식이에요. 2대1로 이소희 백하나 선수조가 세계 랭킹 1위 중국 조를 좀 꺾었는데 우리나라가 아시안게임 여자 복식에서 우승한 게 2002년 부산대회 이후 24년 만이라고
1: 네.
0: 합니다. 그래서 뭐 이소희 선수는 중간에 쥐가 올라올 정도로 힘들었는데 끝까지 잘 버텨줬고
1: 네.
0: 이날 또 포스트 장미란 박혜정 선수도 은메달을 좀 목에 걸었어요.
1: 역도 얘기하시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진짜 대한민국 선수들이 대한민국 위상을 많이 드높였는데 네. 앞으로도 남은 경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윤예술 기자님도 많이 응원하세요.
0: 저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국민일보 윤예술 기자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0: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 명랑 인터뷰에선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모시고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삐걱이는 진보연대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불사조 대표 신장식입니다.
4: 근데 신 대표님 참 네. 이렇게 모시니까 네. 감회가 새로운 게 신 대표님이 다른 방송에서 진행하실 그렇죠. 때 제가 패널로 나가서 네. 이렇게 했는데 참 역전이 됐다.
5: 제가 지금 장 소장님 한 다음부터 두 번째인가요?
4: 첫 번째 처음이에요? 저번에 한번 전화 인터뷰인가 아닌가?
5: 하여튼 한 번은 했던 것 같은데 네. 예, 여튼 예.
4: 근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네, 참 네. 감회가 새롭다라고
5: 네, 반갑습니다.
4: 이 제일 핫한 게 요즘 암살자들 영화인 것 같아요. 대표님은 안 보셨다고 했지만
5: 네네 못 봤어요.
4: 창작의
5: 네.
4: 자유, 표현의 자유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더라도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5: 저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만큼 네. 한편으로는 논평의 자유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것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죠. 그렇죠. 그 영화 자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은 좀 그래요. 전에도 그 국회에 그 영화 감독 한국 전쟁인가 뭐 하여튼 간에 영화 감독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맞아요. 정치 이슈화 건국 전쟁인가요? 정치 이슈화 했던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건 물론 뭐 영화 내용 말고 그 이면에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이번에도 그 국민의힘에서 그 감독 내지는 제작자를 이렇게 증인 채택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4: 아니에요.
5: 그건. 그러니까 논평할 수 있어요.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만큼 논평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논평의 자유를 넘어서서 이것을 정쟁의 수단으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4: 알겠습니다. 네. 영화 한번 보세요. 저도 어제 봤는데 네네.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한 어려운 영화였다.
5: 어려운 영화였다. 네, 좀 그런 저는 가능한 사랑을 봤는데 넷플릭스에 이제 뭐 11월 달에 공개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극장에서 지금 상영관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영화였다. 극장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 꼭 보겠습니다.
5: 예.
4: 대표님, 그 좀 원고에 없는 질문인데 네네.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조국 전 대표가 네네.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지지율 곱하기 뭐 의석수 이거 예상하는 그 산수식을 좀 이렇게 적어 놓으셔가지고 저희 패널들이 상당히 좀 논평을 많이 하고 다녔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아 그게 논평을 할 만한
4: 아니 조국 전 대표님이 이제 핫한 인물이시니까
5: 그렇구나 예 예 그 네. 하여튼간에 방송이나 언론에서 소비하기 좋은 분이긴 하죠 여러모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좋은데 네. 예 진짜 페이스북 하나까지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어떤 선거에서는 거의 뭐 정확하게 맞기도 하고 어떤 선거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해요. 네. 특히 아마 민주당이 많이 이긴 선거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나? 뭐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여의도에서는 그냥 대충 야 통박이 그래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네. 했던 얘기들이죠.
4: 네,
5: 뭐 잘 아실
4: 맞아요.
5: 거예요. 네. 뭐 그 정도로 그냥 받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4: 알겠습니다. 예. 심각하게 생각 안 하도록
5: 예,
4: 하겠습니다.
5: 예, 예. 뭐 다만 네.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있었겠죠. 우리 그 이대로 가면 맞아요. 28년 선거 어려워진다.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분열하고 갈라치기 할

0: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 이 정도 메시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경각심을 가져라 이런 표현이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최근 조국혁신당이 민생기병대라는 개념을 새로 좀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어떤 역할이고 어떤 활동하는
0: 그
1: 거예요?
0: 개념이 아니고 신속 대응 조직입니다. 조직.
1: 어떤,
0: 민생기병대가 지금 중앙당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전남 광주 도당이라든지 몇 군데 이제 시도당에서도 직접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 올여름에 진짜 이 폭염과 폭우가 많았잖아요. 폭우가 있을 때 거제 수해복구 현장으로 직접 갑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민생기병대
1: 봤어요.
0: 단원들이 직접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 폭염에 가장 많이 그 응급실에 실려오신 분, 폭염 때문에 어떤 층이냐? 7, 80대 노인들이 논두렁 밭두렁에서 제일 많이. 근데 제가 이제 춘천에 있는 애호박 농가에를 갔는데 가서 그 발견한 현실은 뭐냐면 폭염 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산업은 제조업도 아니고 조선업도 아니고 건설업도 아니고 농업이에요.
1: 농업이에요.
0: 예, 네, 농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농업에서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가 안 돼요. 거의 완전히 비어 있어요.
1: 아,
0: 네,
1: 그렇군요.
0: 산재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어업도 있거든요. 근데 농업은 비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제도적 보장 없이 어르신들 그 논밭에 여름에 나가면 우리가 그 노인네 아유 왜 더위에 고생하셔. 농사 좀 그만 좀 이렇게 자식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거죠. 이런 건 현장에 가서 정책을 발굴해서 입법 과제로. 그래서 이번에 정기국회 때 저는 농업 노동 재해보상보험 법을 발의를 합니다. 예,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민생기병대가.
1: 현장에 답이 있다.
0: 예,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예.
1: 또 불사조라고 해서
0: 네.
1: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이런 것도 만드셨더라고요.
0: 네,
1: 또
0: 불사조.
1: 국회 불평등 해소특위 설치도 제안을 하셨는데 어떤 불평등인지.
0: 그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1인당 지혜 나이가 올해 말에 4만 달러 될
1: 맞아요.
0: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수출 실적, 그 다음에 세수, 제조업 활성화, 수출돼가지고, 수출 많아져, 세수도 많아지죠. 이거는 대한민국호라는 비행기의 고도계입니다. 근데 이 비행기에 모든 국민이 타고 있느냐? 못 타고 있어요.
1: 그렇죠.
0: 예. 비행기에 타고 있지 못한 분들의 체온계는 여전히 낮습니다. 이 고도계와 체온계의 차이를 좁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가가 뭐 우리 수출 몇만 달러가 목표예요. 이것도 있어야죠. 고도계 지표도. 체온계 지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니 계수를 0.3이 대체로 불평등이 적은 선진국, OECD 선진국들의 지니 계수거든요. 우리나라 한 3. 0.325 정도 돼요. 이거를 0.3으로 줄이겠다. 그다음에 팔마 비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상위 10%의 소득과 하위 40%의 소득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15에서 20 정도로 돼서 굉장히 커요. 이건 소위 K자 양극화, H자 양극화라고 하는 거죠. 국정 지표 자체를 이 팔마 비율을 선진국은 1이 똑같거나 1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하위 40%의 소득이 더 많다는 거예요. 상위 10%보다. 이렇게 국정 지표, 국정의 목표 자체를 체온계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부문으로 돌아가면 뭐 소득, 자산, 교육, 그다음에 새로운 변화, AI나 기후의 변화가 주는 불평등들이 있는 거거든요. 에너지 기본권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박따박 고쳐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1: 예산이 많이
0: 겁니다.
1: 들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
0: 근데
1: 확대로 좀 들려요?
0: 뭐 복지 확대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자산 격차를 줄이는 것은 복지 확대만으로는 안 됩니다.
1: 어떻게 줄여요,
0: 예.
1: 그럼?
0: 하후상박을 해야 되는 거죠. 하위 40%의 소득을 어떻게 높여줄 거냐. 근데 그거는 정부 이전 소득만으로는 안
1: 안
0: 돼요.
1: 되죠.
0: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 자체를 자 하위 40%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대책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은 정부 이전 소득은 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있어야 돼요. 지금 사실은 부분 부분 부분 계획들이 나오고 부분 부분 가는데 이게 포괄적인 목표 지향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더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1: 그것을 마련하는 거는 그러면 혁신정책연구원 여기서 하는 건가요?
0: 혁신정책연구원에서 크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평등 해소특위를 국회에 만들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의 폭이 좀 넓습니다. 예.
1: 조국 전 대표가 열심히 활동하셔야 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0: 네.
1: 이슈를 넘겨서 범진보 연대에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과 대화 잘 되고 있어요?
0: 잘 안 됩니다.
1: 안 돼요? 왜요?
0: 아니 저는 대화를 할 때는 사람이 지금 장 소장님이랑 저랑 얘기하듯이 눈을 보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1: 네.
0: 저 카메라 있지만 카메라 쳐다보면서 장 소장님 그러니까 말이죠. 이렇게 얘기해서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1: 기분 나빠요.
0: 예. 네. 저는 지금 민주당 물론 이제 저희들도 이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어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서로 카메라 보고 언론 보고 특히 이제 김민석 대표가 맞아요. 좀 자주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깊이 대화하고 비공개로 깊이 대화해서 결과를 만든 다음에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자.
1: 그게 맞죠.
0: 예. 네.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거나 또는 카메라 보고 얘기하면서 정치 공세만 하게 된다.
1: 오해도 쌓일
0: 예, 오해도 쌓이고. 그래서 서로 결과를 가지고 국민께 보고 드리자. 그게 양당의 지지자들에게도 더 그 소위 신뢰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말씀인 것
0: 그랬는데
1: 같은데.
0: 바로 또 뭐 무슨 뭐 원탁회의를 깼다 우리가 뭐 이런 보도가 나와서 상당히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건 원탁회의도 아니었어요. 원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3인당 플러스 민주당의 실무자들이 네. 실무 접촉을 하자 라는 거였어요. 예, 예.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래요. 저희들은 그 자리에 처음에 초대를 못 받았었기 때문에. 근데 각자기 그러면 조국혁신당도 오시죠. 그래서 아니 그렇게 그게 공개 미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그렇게 공개 미팅 이런 거 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하고 결과를 보고 하는 자리를 공개적으로 갖자라고 이미 제안드리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그게 우리가 판을 깬 것처럼 보도가 나가서 저희들로서는 좀 당혹스러웠죠.
1: 김민석 대표랑 뭐 상견례 때 한번 보시고 그 이후에 네. 좀 따로 만나셔가지고
0: 없습니다.
1: 여러 가지 없어요.
0: 네.
1: 이러한 중요한 뭐 연대라든지 합당 문제는 대표분들끼리 일단은 좀 만나서 아웃라인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0: 그렇고 실무 접촉 그 전에 대표들이 만나기 전에 실무 접촉을 통해서 큰 선을 정하고 그 다음에. 대표들끼리 만나서 꼭지를 따야 될 문제들을 따로 정리를 하잖아요. 보통 네, 네. 몇 가지 합의를 미리 그렇죠. 선합의 해놓고 네, 네. 꼭지 딸 거 한두 가지 남겨두고 네. 저는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0: 저는
1: 가장 정상적인 방식인데.
0: 저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는 연대와 통합이 실질적인 목표인지 네. 아니면 연대와 통합 공세를 통해서 김민석 대표가 소위 민주당 내부와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본인의 주도권을 확인하고 싶은 건지 아직 그 어느 쪽인지 잘 판단 못하겠어요.
1: 진정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대화,
0: 저는 뭐 협상? 사실 진정성 뭐 이런 얘기 가지고 뭘 평가하는 거는 실은 여의도에서 참 어려운 얘기고요.
1: 그렇죠?
0: 실질적인 목표가 뭐지? 뭐 A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A-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 처음에 김민석 대표가 얘기했던 게 15석 교수단체 완화
0: 교수단체.
1: 예,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반감 어린 좀 반응을 보이셨던
0: 아니, 반감이 거. 아니라 저는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데 토론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네. 15석은 근거가 취약하다. 10석으로 하자. 왜냐하면 네. 다른 나라에서 뭐 독일 같이 한 600석 되는데도 5석이에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교섭단체가. 그다음에 스웨덴, 덴마크 이런 쪽으로 가면 거기는 교섭단체가 없어요. 한 석만 있어도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1: 네.
0: 정당도 6개, 7개 있는 데서도 그렇게 협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양당 중심의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이 너무 이내 박혀서 교섭단체가 하나만 더 늘어도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운영하는데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다양한 의견이 국회 운영에 반영돼야 된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 21에서 150개 사이보다 19에서 20 사이가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20개니까
1: 네.
0: 19에서 20 사이의 크기가 국회 운영에서 영향력은 21에서 한 50 사이보다 훨씬 크다고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국회 본회의 일정이 그 2시인데 2시에 가보면 아무도 없어. 양당에 아무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 자기들끼리 의총이 아직 안 끝나서
1: 네,
0: 뒤로
1: 맞아요.
0: 미뤄진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럼 우리는 하염없이 기다려요.
1: 기다려야 돼요.
0: 국회 비교섭 단체는 참 답답합니다.
1: 근데 약 올린다고 생각 안 드셨어요? 왜냐하면 범진보 의석수 다 합쳐도 한 14석 정도 될 텐데 15석으로 해놓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안 되지. 아이고.
0: 뭐 15개가 좀 넘기도 한데 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뭐 진보당이 4석이고 네. 3인당이 1석, 네. 기본소득당이 1석, 네. 또 무소속도 좀 있기는 한데 그 단독 교섭 단체는 난 안 해 이런 느낌으로 보이죠. 단독 그렇죠. 조국 혁신당이 단독 교섭 단체 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곤란한데라는 느낌으로 읽히죠.
1: 교섭 단체 완화는 합당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0: 근데 저는 이제 뭐 합당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대와 통합. 근데 연대를 해서 최소한 연대를 해서 28년 선거를 같이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네. 정말 힘들어진다. 네. 이재명 정부도 집권 하반기가 28년 이후 30년까지 집권 하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거든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여전히 이렇게 보면 네. 여전히 그 당대표 선거 중인 것 같은 느낌. 근데 큰형이 맏형이 그러고 있으면 다른 집안 사람들 다 힘듭니다.
1: 김민석 대표 좀 만나자고 하세요. 좀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0: 네? 아유, 화이팅 가네. 예.
1: 알겠습니다. 김어준 공장장 얘기 좀 여쭤볼게요. 김어준 공장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랑의 시기는 끝났다. 내 몸보다 더 걱정하며 돌보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알고리즘 감옥에 갇혀 있다. 해당 발언 어떻게 좀 보세요?
0: 네, 이제 그 부분 이게 뭐 냉정한 본인의 현실 진단이겠죠.
1: 네.
0: 그리고 확실히 그 지지자들의 마음 사실은 저는 정치할 때 숫자 뒤에 있는 마음의 지도, 마음의 온도를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 여론조사 지표 뒤에 있는 마음의 지도와 마음의 온도가 중요한데 마음의 온도가 열정적 사랑을 할 때와는 달라진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뒤에 그럼 어떻게 되지? 마음의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그냥 헤어지는 건가? 근데 김어준 공장장이 얘기했던 건 박구영 교수 이야기를 그 인용을 해서 우정의 연대,
1: 우정,
0: 네, 우정의 시기를 어떻게 그 우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 우정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마음의 온도가 그 뜨거운 사랑을 할 때 사실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은 뜨거운 사랑의 시기였거든요.
1: 엄청 예. 뭐 이렇게 결속되고 단합하고
0: 그럼요. 그 뭐 내 몸보다 더 저 사람이 어디 다치면 안 된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네.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럼 우정의 연대의 네. 시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네. 고민 지지자들이 다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1: 숙제네요.
0: 예, 숙제고 이게 짜게 식어서 냉담해지면 안 되거든요.
1: 알겠습니다. 현안 예. 문제 좀 여쭤볼게요. 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됐지만 예. 대표님도 상당히 좀 반발성 메시지를 내고 계시잖아요.
0: 네네.
1: 어떻게 해야 돼요?
0: 저는 김지용 중수청장은 네. 자격도 없지만 눈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1: 아, 안 돼요?
0: 네, 왜냐하면 네. 이게 대통령이 유엔 연설하고 멕시코 순방 가기 전에 네. 청문 요청서를 국회로 안 보내고 가셨어요.
1: 네. 지금까지도 안 보냈어요.
0: 네, 지금까지도 안 보냈어요. 물론 뭐 오늘이라도 당장 청문 요청서에 올 수도 있지만
1: 아~
0: 그러면은 왜 안 보냈겠냐는 거예요. 지금 10월 2일 날 내일 모레 개청인데.
1: 자진 사퇴해라 그런 의미다.
0: 저는 그 의미로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초대 중수청장을 지명을 했단 말 그 이렇게 하겠다라고 일단 선정을 했는데 이거를 개청 앞두고 여기서 패를 물르는 것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본인이 좀 눈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네.
0: 왜냐하면 또 이것도 있어요. 사실 임현 차장, 중수청 차장을 또 지명을 하셨는데
1: 네.
0: 임현 차장도 저는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뭐 이때 울산 사건 이거 지휘했던 사람이기도
1: 아니,
0: 하고.
1: 근데 황운하 의원을 뭐 이렇게 기소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0: 황운하만 기소한 게 아니고
1: 네.
0: 그때 백원우, 황운하 네. 그다음에 그때 시장님 송시장
1: 송철호
0: 예 송철호 시장 기소해서 다 무죄 났잖아.
1: 네.
0: 제가 무죄 날 때 저도 같이 가서 봤거든요. 다 무죄 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수사 능력이 없거나 정치 편향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1: 대표님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0: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소위 그러면 수사를 잘한다 그 검사 출신을 차장을 했잖아. 그러면 청장은 꼭 검사 출신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좀 눈치 챙겼으면 좋겠다.
1: 그럼 검찰 출신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그렇지 않아요. 김지용 이면희 문제라는 얘기예요?
0: 저는 일단 검찰 출신이 초대 청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1: 중수청은 그런데 근데 수사하는 곳이잖아요. 예, 예.

0: 싶은데
1: 시간이 다 됐구나
0: 다
1: 벌써. 아우,
0: 됐어요.
1: 금방이네요.
0: 예.
1: 재밌었어요.
0: 그
1: 예.
0: 자주 가끔 나와주세요.
1: 네네네.
0: 예.
1: 예.
0: 신장식
1: 알겠습니다.
0: 대표님과의 대담 오늘 너무나 즐겁게 잘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9: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3: 합성목재 예스팀바.
12: 경동산업 주식회사.
1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1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9: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9: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 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 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 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 몰.
7: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0: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2: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3: 답 나왔네.
4: 가자.
2: 어딜요?
4: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5: 배차 완료. 캠택시로 출발합니다.
6: 병택시.
7: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병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2: 얼마나 걸릴까요?
7: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4: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7: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8: 세계 반도체 수도,
4: 대한민국 수소 1번지,
8: 바로 평택시.
9: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0: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1: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2: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13: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1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7: 안녕하세요. 화성시의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8: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19: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충청권 내륙과 전북 내륙, 전남권과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있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도 1km 안팎의 안개가 껴있어서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도 출근길 정체가 좀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먼저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녹천교부터 성수분기점까지 출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교차하는 북부간선도로 신내 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까지도 차간격이 좁혀져 있고 이어지는 내부 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정릉터널 이후 홍은램프 지나서 성산램프까지도 차량들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방향 행주대교부터 양화대교 지나 반포대교 북단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20: 오늘 폼 미쳤다.
21: 미쳤다.
2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23: 미쳤다. 오, 오,
18: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수요일 3부와 4부는 전지적 국회 시점, 국회의원의 시선으로 전국을 들여다봅니다. 여당 관점으로 풀어주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0: 네, 야당 관점으로 풀어주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2: 네, 반갑습니다.
0: 그리고 기자 관점으로 국회를 풀어주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세 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하셔야죠.
3: 왜? 고맙습니다. 반응 잘 잘했습니까?
2: 고맙습니다.
0: 김용배 의원님, 예. 그 본격적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어제 의원님께서 기자회견하신 거 저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3: 네.
0: 어제 중앙당이랑 서울시 정책 예산과 관련된 협의하신 거 발표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서울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오세훈 서울시와도 적극 협력하겠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지만 비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3: 네, 아이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0: 쉬운 사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
3: 예, 근데 뭐 우리 이제 서울 시민들이 요새 여러 어려움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뭐 이제 주택 문제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또 청년들 이제 일자리 문제 포함해서 고민들이 많은데 정쟁도 좋지만. 사실 시민생활의 문제를 책임지는 게 여당이고
0: 그렇죠.
3: 또 그게 나아져야 정치가 그래도 효능감이 있는 거라서
0: 네.
3: 싸우는 건 싸우더라도 또 특히 국회에서 싸우면 되지 서울시장하고는 뭐 이제 선거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야 서로 다 똑같지만 일 잘해서 평가받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오세훈 시장이 잘못하는 걸 비판하고 감시하지만 또 협력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일은 하는 게 맞지 않냐. 네. 특히나 국회도 우리가 다수당이지만 서울시 의회가 우리가 3분의 2가 넘는 다수당이에요. 그렇죠. 압도적 여당이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자세 이걸 확실하게 가지는 게 네. 오히려 시민들한테도 평가를 좋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3: 평가 잘 못 받더라도 그런 자세로 정치하는 게 저는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지금 김영배 의원님은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시죠?
3: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은 이러한 제안을 어제 하셨는데 직접 뭐 서울시에 연락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서울시로부터 좀 연락이 오고 대화 채널 구축하자. 뭐
3: 오세훈 시장을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미 대사 초청 행사에서 직접 만났어요.
0: 네.
3: 그래서 한 20분 이야기를 좀 했는데 뭐 공감대가 있습니다.
0: 네,
3: 그리고 물론 뭐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르지만 함께 그래도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영역은 뭐 주택, 그다음에 교통, 일자리 이런 거는 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네. 협력할 건 협력하자 이렇게 했고요. 어제도 우리 서울시 의원 80명이 민주당 소속인데 수원부에 워크숍을 갔어요.
0: 네.
3: 그래서 저녁 때 갔더니 격려차 갔더니 서울시 정무부 시장이 와서 의원들하고 어울려서 얼큰하게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0: 일이네요.
3: 앉아서 예, 여러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서울시 의장 원내대표 네. 하고 박찬구 정무부 시장하고 앉아서 뭐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께 좀 희망을 주는 정치 하면 좋겠다 이런 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0: 경기도민으로서 서울시의 이런 모습 정말 부럽습니다. 김용우 의원님
2: 네.
0: 최근에 이제 핫한 게 암살자들 영화예요.
2: 네.
0: 제가 이게 계속 꺼낸다고 우리 PD님이 머리를 막 감싸지고 있는데 상당히 좀 논쟁이 길어질 것 같거든요. 저 어제 영화를 봤는데 대단히 고민하게 만드는 어려운 영화더라고요. 표현, 창작의 자유, 역사의 왜곡. 이게 상당히 부딪힙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2: 그 뭐 고민을 하십니까?
0: 왜요? 어떻게 해야 돼요?
2: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표현의 자유나 어떤 뭐 예술적인 어떤 작품에 있어서의 어떤 자유로운 표현,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들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사안은 사안이 달라요.
0: 달라요?
2: 예. 이게 그 영화의 주제도 그렇고 사실 북한의 민족과 영웅이라는 그 드라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일부를 그걸 봤는데
0: 비슷하죠.
2: 그거하고 거의
0: 비슷해요. 예, 맞아요.
2: 그게 딱 그겁니다. 예, 아주 그 북한에서는 당시 우리나라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홍보 영화입니다. 그게
0: 맞아요.
2: 북한의 공식적인 홍보 영화예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를 만들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 문화 예술계 영화계 수준이 낮은가?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좀 화가 났습니다.
0: 감독은 그런 영화가 있었다라는 거 사실 자체를 본인은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2: 몰라도 그렇죠. 상식이죠. 저도 과거에 문화부 기자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왜냐하면은 그 어떤 역사에 대해서 상상력을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 수는 있어요. 아, 뭐 예술이니까 문화니까. 하지만 그 피해자가 있는 피해자가 뻔히 있는 역사적인 비극 아닙니까? 이게 어느 한두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당시 대한민국을 놀라게 했던,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렇습니다. 1974년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방학 중이었습니다. 아, 8.15 기념식이었거든요. 네. 예, 우리 시골이었지만은 그때 저도 TV를 보고 너무나 놀래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 다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국민들이 울었고요. 이런, 그러니까 유가족이 살아있고 전 국민이 슬퍼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저는 문화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저는 문화적인 흉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폐륜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자유로운 역사적인 표현 이런 것도 좋지만 이거는 금도를 넘었다. 그리고 결국은 누구를 이롭게 하고 누구를 아프게 하는가. 결국 북한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어떤 뭐 색깔 논쟁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홍보용으로 만든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영화를 만들었다. 이거는 대북 관계에서도 이거는 완전 자폭이죠. 그래서 문화예술인도 이런 표현의 자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져올 그 현실적인 사회적인 파장에 대해서는 예측을 했었어야죠. 네. 저는
3: 그렇게 볼 수도
2: 비극이라고
3: 있는데,
2: 봅니다.
3: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아까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0: 어떻게
3: 사실
0: 판단해야 돼요?
3: 이진숙 의원이 최근에 학술토론이라고 그러면서 5.18을 부정하는, 부정을 넘어서죠. 그게 북한군 뭐 소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0: 그래서 뭐 토론자들이 나와서 그런 주장을 했었죠.
2: 그렇죠. 맞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얘기한 게 아니죠. 네.
3: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본인 주체
2: 판을 깔았죠.
3: 거고, 그죠. 그러니까 뭐 본인 지금도 그 뭐 뭐가 문제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려면 그 문제부터 정리를 하고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를 하고 5.18이 네. 적어도 헌법의 전문에 들어가는데 동의한다고 하는 당론이 정해져 있는 당의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그리고 이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왜곡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임하시는 게 옳다. 뭐 그런 생각 일단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을 두고도 미국에서도 별 영화가 다 있잖아요. 외계인이 와가지고 하는 영화도 있고요.
0: 맞아요.
3: 보면은 뭐 예술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희한한 일들도 있다는 식으로 뭐 영화가 많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판단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 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이제 존중하는 게 사실은 옳다고 보이는데 차제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사회에서 좀 더 깊이 한번 성찰하고 논의하고 또 필요한 조사를 새로 해보고 하는 그런 뭐 계기가 되는 거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2: 좋습니다.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논쟁하고 논박하는 거는 저는 좋은 문화라고 봐요.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어느 일부 진영, 민주당 계열 특정 진영에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합시다. 하지만 비판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유가족이 있고 이게 2차, 3차 피해가

0: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영놀이를 떠나서 네, 그것은 우리가 정치권에서 특히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곽우신 기자님
2: 네.
1: 어떻게
2: 이
1: 생각하세요?
2: 영화 관련해서요?
1: 네.
2: 사실 이 허감독께서 이전에 만든 작품도 그렇고 원래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에 엄청 부합해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네, 덕혜옹주도 사실은 실제 역사하고는 좀 너무 많이 다르게 결이 간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표현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당사자라고 할수 있는 분들 어떤 사람들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비판하는 거는 그것도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굉장히 좀 다른 결에서 접근해야 되는 건데 유의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단순히 그냥 뭐 불매운동을 조장하는 거로 넘어서가지고 뭐 일각에서 뭐 국정감사에 부르자부터 해가지고
1: 가처분
2: 네, 뭐
1: 신청.
2: 여러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거는 지나치게 좀 오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표현에 대해서 이 영화가 좀 문제라면 비판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부정선거 주장하는 영화 당대표가 보러 가고 뭐 관련해가지고 뭐5.18 관련해서 뭐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계속해서 왜곡해갖고 여기서 피해자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막할 때는 학문의 자유니 표현의 자유니 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특정 영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적인 권력을 행사해서 압박하고 탄압하려는 식으로 가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그냥 논평으로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도 이야기하시면 그 정도에서는 괜찮지만 너무 오버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0: 아니, 저거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우리 곽 기자님은 5.18 광고데이 그 광고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배재구 학생들이 야구부 학생들이 야유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때 정부에서 거의 공식 비공식으로 불매
1: 불매운동을
0: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1: 했죠.
0: 그 야구 선수 중에 일부는 야구를 그만뒀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배제고 논란과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0: 어떻게 다르죠?
2: 문제인데
1: 요거는
2: 왜냐하면은
1: 잠깐만요. 요거는 그냥 토론의 주제라기보다는 그세 분의 입장을 그냥 좀 듣고 싶었기
0: 그러니까 너무
1: 때문에.
0: 일방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1: 그러니까 그런 각자의 주장을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듣고 한번 영화도 보시고 판단했으면
3: 그렇게 하면
1: 좋겠다.
3: 할수록 영화 잘 팔려요.
1: 어제 저 낮에 갔는데도 많이 차 있더라고요. 많이 보러 오시더라고요.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낼게요. 우리 PD님이 지금 머리를 감싸지고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북 확성기 틀어라. 이제 북한 DMZ에서 지뢰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대북 확성기 재개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죠, 곽 기자님?
2: 네,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 때 언급을 한 건데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감싸고 돌았던 이 북한의 저열한 도발이 드러났기 때문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 조치로서 확성기 방송 재개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근거로 들었던 건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도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 수준까지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신철 장관이 답변한 걸 보면 설치 자체는 가능한데 지금도 효과가 있을지 좀 보고 있다 이런 식의 취지로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1: 김용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에 이제 2015년도에 대북 확성기 틀었더니 한두달 후인가요? 북한에서 곡사포 쏘고 우리도 곡사포로 맞대응하고 상당히 좀 위험세가 높아졌었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됩니까?
0: 첫째, 제가 전직 국방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1: 그래서 오늘
0: 네, 일단 무게를
1: 모셨어요.
0: 잡아야 될것 같아요. 1차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그 대북 응징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입씨름 할 때가 아닙니다. 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어제 분명히 국회에서 아, 이것은 북한이 요새화, 국경 요새화를 하기 위해서 매설한 지뢰다. 라는 것을 어제 못을 박았습니다. 이 정도 나와주면은요, 이제는 대통령 좋아하시잖아요. 그 X에 계속 뭐, 그 SNS 글 자주 올리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국무회의 이전에라도 글을 올려가지고 북한의 소행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엔사하고 지금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하고. 그러면은 유엔의 이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가 제재를 얘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0: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이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방향이 조금 잘못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북한 지뢰 때문에 발목이 절단되고 손목이 절단되고 뭐 파편이 몸에 박히는데, 아, 유엔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하자라고 하는 평화 평화 대북 회담만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는 방향이
1: 일단은
0: 잘못됐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1: 나와야
0: 나가줘야
1: 된다.
0: 된다. 그리고 나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유엔에 있어서의 정전협정 위반 조치라든지 고소고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확성기 문제라든지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남북 919
1: 군사합의.
0: 군사협의 2018년도에 있었던 거, 그거에 있어서 감시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 25사단 지역에 있어서 GP 두 개나 없앴습니다.
1: 네.
0: 지금 다시 복구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왜 사각지대가 생기는데요. GP를 북한에 있는 것보다 우리께 훨씬 많이 비율로 봤을 때 GP를 우리 스스로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사각지대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대북 메시지 경고 나가야 된다.
1: 김영배 의원님,
2: 예.
1: 대통령 메시지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2: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죠. 오늘
1: 네.
2: 김여정 부부장이 보니까 성명도 냈던데요. 발뺌하는
1: 맞아요.
2: 입장이더라고요.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자기들은 한 발짝도 MDL 그 군사 분계선 넘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이거는 자작극 아니냐 이렇게
1: 맞아요.
2: 했더라고요.
1: 광대적 자작극.
2: 이제 그런 걸 봐서는 북한도 찔끔한 것 같기도 하고,
1: 네.
2: 이제 확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해 근거해서 대통령의 단호한 그런 메시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1: 네.
2: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왜 생겼을까, 언제 생겼을까 이런 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한 1년 지금 조금 넘었는데 요 사이에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 3년여간 대북 그 강경 어떤 입장이었잖아요. 북한을 마치 그냥 소멸시킬 것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주장을 하셨는데 그때 벌어진 일 아닌지 알수 없지 않습니까? 어제
1: 일단은
2: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뭐라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자기가 장관 시절에 벌어진 일일지도 몰라요.
1: 네.
2: 그때는 뭘 하다가 그랬냐,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혼자 이제 잘난 척하면서 탓할 일이 아니고, 애초에 남북 대치 상황 자체가 1950년 이후로 한국 전쟁 이후로 지금 정전협정 체제에서 지금까지 살얼음판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사 분계선이라고 하는 게 철책으로 쳐져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거기 보면은 경계가 불분명하다잖아요. 그러니까 1953년도에 정전협정을 미국하고 북한하고 체결할 때 그어놓은 선이 있긴 한데 그게 현실 땅에서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북한 생각에는 요게 내 여기까지야.
1: 네.
2: 우리 생각에는 여기까지야. 유엔사 생각에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선이 있을 수 있는데 만나가지고 같이 선을 지금 그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북한에서 무슨 요새화 작업한답시고 지금 DMZ,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이 있고 그거로부터 2km 이제 상호 남쪽 북쪽 요게 이제 총 4km가 DMZ인데
1: 네.
2: 북한 측에서 자기 딱 이제 관할 DMZ에다가 지금 지뢰를 막 매설하고 무기를 갖다 놓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했던 2023년도 윤석열 때죠. 그때부터 이제 이 작업이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사하고 정확하게 사실은
1: 네.
2: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대목들이 이런 대목들이라서 이게 무슨 대응을 안 하겠다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물으려면은 사실에 근거해서 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정전협정 위반이고 따라서 국제적 제재가 필요하고 이거는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정상들도 북한 제재에 동참해 달라라고
1: 네.
2: 요구를 하려면은 팩트가 정확해야 될거 아닙니까?
1: 팩트부터 확인해야
2: 그럼요.
1: 된다.
2: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우리가 대응을 안 하는 게 아니고
1: 네.
2: 유엔사하고 합동으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과정이고 오히려 국방위원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장은 당연히 단호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나 명확한 사실 근거를 가지고 꼼짝 못하게 북한을 이렇게 추궁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는 거죠.
1: 김용배 의원님, 잠깐만 저
2: 네.
1: 그 김용배 의원님 말씀하신 김여정 씨의 그 메시지 보고 우리 곽우신 기자님이

0: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 그러시죠.
0: 이제 의원님 말씀 드릴게요.
2: 네. 네, 몇 문장만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2: 최근 한국 무장 깡패들이 남북 국경선 일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 관련해 그 무슨 조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우리를 또다시 걸고 드는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라면서 저급하고 저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도발 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 년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 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 이런 표현도 썼고요.
0: 자작극.
2: 네, 신임 국방부 장관의 부질없는 호기에 맞추어 벌써부터 국민의힘 것들을 포함한 서울의 위정자들은 철거한 대조선 확성기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열변하고 있다라면서 황무지에서 터져버렸다는 그 무슨 지뢰 출처를 쉽게 단정해버리는 것도 어설픈 짓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0: 표현이 대단히 막, 참 너절한 추태, 강도적인 태도, 부질없는 호기, 가차없는 보복, 전술적 반격수단, 막 이런 식의 얘기도 했네요.
1: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김정은, 김여정은 과거 김일성, 김정일하고도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0: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되나요?
1: 김정일은 2015년 목함 지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직접 했고, 하지만은 김여정, 김정은은 아예 그런 그 감각이나 최소한의 어떤 도덕적인 뭐라 그럴까요? 기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는 그 언어 들어보면 알수 있잖아요. 삶은 소대가리 무슨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충분히 이런 대응은 예측이 된 거죠. 김여정 이렇게 나올 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도 탁 나오는 게 대북 확성기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북 확성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북 응징과 제재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많은 탈북자들 만나봤지만은 대북 확성기, 대북 방송을 제일 지금 북한 정권이 당혹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0: 효과가 있군요.
1: 효과가 있죠.
0: 네.
1: 예, 대북 확성기가 정말 효과가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그 어떤 지뢰 이런 것보다도 예,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을 자극시키고 북한 당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자유, 또 자유스러운 문화 이런 거거든요. 또 방송 이런 거. 그래서 저는 효과가 있다 생각을 하고
0: 네.
1: 북한을 안심시키고 또 아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런 대북 응징 조치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하면 북한이 또 쓰레기를 날리고 고사포를 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어떤 그 우려들을 합니다마는
0: 네.
1: 아니 지금 정전 중이고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0: 그렇죠.
1: 북한하고 있어서 이게 우리가 평화나 아니면 대화를 주장만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0: 네.
1: 하지만 북과 적과 대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안 나와주는 게 굉장히 저는 이게 우리가 어떤 이런 대북 응징의 의지가 있나 말이죠. 그런 게 굉장히 의심스럽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실무적인 거는 우리가 취해야 될 조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그다음에 아까 이제 김영배 의원님은 얼핏 말씀하셨는데 MDL 경계가 애매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큰일 날 말씀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거는 위성으로 봐도 그렇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서부 그 NLL도 북한시 북한에서
3: 애매하다는 게 아니고 서로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1: 예.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차츰차츰 넘어와가지고 지뢰를 매설해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3: 맞아요.
1: 땅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3: 맞아요.
1: 예, 국토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 당연하죠.
1: 그것은 그 위성으로 봐도 그것이 워낙 남침에 북한군의 남침에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유엔사도 이거는 그냥 둬선 안 된다. 그래서 공동 조사를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북한이 지형 변화를 시키고 도로를 내고 진지를 구축하고 이랬을 때 이것은 정전 위반의 소지가 너무 강하니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유엔사의 그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0: 네.
1: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0: 김영호 님, 그 장동혁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1: 백령도 한 거요?
0: 예. 네. 그러니까 어제 국방위가 열리고 있는데 국방위원 두 명과 함께 백령도 가서 이뭐 이재명 정권 공격도 하고 뭐 탄핵 얘기까지도 막 메시지가 나오고 했잖아요. 어떻게
1: 그러니까
0: 보세요?
1: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태가 탁 일어나면
0: 네.
1: 그 주요 타격 방향, 주타방을 딱 정확하게 정해야
0: 네.
1: 되거든요.
0: 네.
1: 지금은 북한의 지뢰 매설로 인한 이 대형 사고 이거에 올인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국방위도 아침부터 열자고 우리가 요구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2시에 열 거를 또 국민의힘이 요구해가지고 네, 3시로 또 그냥 미루고 그랬는데 아, 상당히 아쉽습니다. 맞아요. 왜 이렇게 예, 지금 어떤 주요 타격 우리가 올인해야 될
3: 자기 정치한다는 예,
1: 이런
3: 말이죠.
1: 상황에서 네, 지금 전선을 흐트리는지 뭐 백령도 간 거는 물론 아마 아, 북한의 여러 가지 뭐 비행체 또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어떤 대북 경계 차원에서 군인 사기 진작 차원에서 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네, 이런 경우에는 국방위원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들어서 국회 내에서 상임위에서 어떻게 작전을 펼치고 어떻게 제대로 논리적으로 공세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깔고 움직여야죠.
0: 김영미 의원님, 네, 그 추석 연휴 전에 합참이라든지 뭐 여권에서는 추석 이후에 진상조사를 뭐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밝히겠다 이래가지고 빌미를 잡힌 것 같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데 한가하게 지금 추석 연휴 보낼 때냐, 빨리 지금 유엔과 함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많이 받았거든요.
3: 저도 그 국방당국이 조금 이렇게 말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보면은 21일 날 사고 나고 나서 두 네, 명이나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일단 18명 병사들 전원을 이제 후방으로 이송하고 나서 진술을 쭉 받았잖아요. 네. 그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니까 특히나 거기가 이제 군사분계선에 바로 10m밖에 안 떨어진 맞아요, 곳이다 보니까 새로운 수색로로 개척 중인 그렇죠,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본 길을 갔던 거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영상이나 무슨 자료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면 그 직접 있었던 특히 그 지뢰를 밟았거나 피해를 입었던 사람의 진술이 가장 중요할 거 아닙니까? 어떻더라 지형이. 그러니까 이제 고고를 받아야 됐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 중상자가 있고 부상자가 있고 이런 와중에 이제 트라우마들이 있으니까 한 이틀 정도 그 경과를 한 것이고 그게 이제 연휴 기간 바로 앞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좀 설명을 하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따박따박 하고 있고 이 진술을 받는 대로 최대한 빨리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국방부 입장 발표를 들으면서 조금 답답했었거든요. 아, 저게 뭔 이야기야?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박지원 의원께서 우리 여당 간사나 의원들한테도 왜 설명을 안 해주느냐 이런 이제 비판도 하셨었단 말이죠.
0: 그러니까 괜히 뭐 23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 때문에 조사와 뭐 그러니까
3: 약간
0: 가지.
3: 그 부분은 제가 국방당국이 앞으로도 공보를 할 때 좀 네,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은 청와대나 NSC에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조금 챙겨서 네, 향후에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보의 능력을 좀 갖추는 그런 이제 노력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네, 거예요. 그 목함지뢰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 2015년도 박근혜 대통령 때 이게 MDA를 넘어와서 우리 수색로 네, 기존에 있던 수색로에다가 목함지뢰가 설치됐던 거거든요.
0: 그렇죠. 철문 앞에다.
3: 핵심 쟁점이 뭐였냐면 그게 북한 거냐 아니냐 이런 거예요. 북한 게 확인되면 우리 군인들이 수색을 평소에 다니는 수색로에 설치된 게 북한 거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설치했을 리가 만무하니까. 근데 그게 확인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결국에는 나중에 맞아 뭐 넘어간 것 같네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대북 확성기를 틀었는데 남쪽에서 북한에서 연천 일대 포격을 했단 말이에요. 중간에 네, 화가 난다고 맞대응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대응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더 커져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일촉즉발로 막 전개가 되면서 네, 고위급이 접촉을 하면서 결국 열흘 만에 이제 이 방송을 다시 중단하게 되는 유감 표명하니까 네, 이렇게 이제 한 건데 그래서 남북 관계라는 거는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뭐 이제 이런 주장 강력한 주장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게 어쨌든 일촉즉발의 상황 군사적 대치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중요한데 특히나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한은 김정은 괜찮을 거다. 나는 김정은하고 잘 지낸다.
0: 못 믿겠어요 트럼프. 맨날 지금 이란 전쟁
3: 그러니까
0: 지금
3: 11월 달에 이제 저 푸틴도 저 11월 달 네, 중국 에이펙에 온다고 하니까 네, 트럼프가 이제 그때 저 시진핑도 만나고 어떻게 할지는 모른다 이런 게 이제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0: 저는 뭐 그것 때문에 뭐 북한 대응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한반도 운명을
1: 네.
0: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함께 토론하고 좀 이렇게 함께 정말 대응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지혜가 저는 여야가 함께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광고 듣고 와가지고 4부에서는 검찰청 폐지, 우리 중수청 개청, 아직도 임명되고 있지 않은 중수청장 이 논란, 그리고 국힘의 운명적인 재판들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9: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1: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0: 건강해.
11: 하루 한번 전해요.
10: 30다 데이팩 사랑해.
1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2: 건강기능식품.
1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4: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8: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9: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9: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0: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점심 또 안 먹어요?
4: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아요.
3: 지난주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 있어요?
4: 사실 요즘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3: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해결책보다 이야기부터 들을게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5: 괜찮다는 대답에서 멈추지 마세요. 한 번 더 묻고 대답을 기다려주세요.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네, 뉴스 명당 4부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을 자극하는 젤렌스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북한 포로에 한국 송환 공개를 놓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서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곽 기자님, 네. APC, BBC 등이 보도하고 있다고요?
7: 네, 일단 AP통신 같은 경우에는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UN 총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한국이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라는 입장,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런 합의가 없었다라는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전하기도 했고요. 네. BBC 같은 경우에도 우리 외교부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해서 공식 항의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공개를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고 포로와 북한 내 가족의 안전 문제가 배경이라 소개를 했고요. 그 외에도 뭐 로이터 등 여러 외신들이 지금 관련한 소식들을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김영우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8: 그 북한군 포로 문제를 바라볼 때의 어떤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앞으로 북한에서 북한군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파병하는 일, 네, 이런 게 없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로서는. 이게 또 인권 문제고. 그런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어차피 이번에 두 명의 북한군이 우리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은 이런 건 많이 알릴수록 좋은 거예요. 북한의 부담을 줘야 됩니다. 북한 당국의 부담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북한은 처음에는 우리 파병한 적 없다, 그런 걸 거의 부인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게 이제 전 세계에 드러났죠. 이 두 명의 포로가 붙잡혔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군에서는 계속 평상시에 포로로 잡히는 거는 배반이다, 배신이다.
6: 그렇죠. 자폭하라고 그래요.
8: 예, 자폭 영웅이 돼야 된다. 육탄 자폭 영웅.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히기 전에 다 자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북한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6: 그렇죠.
8: 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어렵사리 두 명이 대한민국으로 오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왔으면 이것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신분도 다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네. 북한에서도 다 알려졌어요. 이거를 신변의 안전을 이유로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더더군다나 우크라이나 당국하고 우리가 이거 공개 합의했다, 비공개 합의했다, 진실 공방으로 가면 이거는 끝이 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은 끝이 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비공개를 합의한 문건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관례적으로 포로에 대해서는, 포로의 행선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졌고 뭐 KBS, MBC에서 다 또 인터뷰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6: 보도까지
8: 여기 오기 전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북한에 부담을 줘야 되고 북한이 더 이상 부담 없이 파병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인권적인 차원에서라도 공개했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신분이나 구체적인 어떤 주거 이런 걸 공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로 갔는지 그 중요한 행선지만큼은 알아야죠. 이거 지금 대한민국 국민만 지금 몰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도 알고 북한 당국도 알고 전 세계가 아는데 우리 국민만 그때 그 두 사람 어떻게 됐지? 굉장히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왔잖아요. 네. 그러면 단호하게 포로들은 자유의 품으로 안길 어떤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게 좋다.
6: 김용배 의원님, 근데 네, 청와대에서는 비공개 합의를 깼다, 젤렌스키 사과해라, 유감 표명해라 막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9: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측에서 먼저 비공개를 요구했다잖아요. 네. 그래서 비공개로 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다고 하고요. 또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게 국제법상 말입니다. 전쟁 포로거든요. 전쟁 포로는 국제법에도 보면 제네바 협약 같은 데 보면은 본인들의 의사를 일단 존중한다고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격리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포로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본인 가족이나 본인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신변 안전이 굉장히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포로로 잡힌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그 사람들의 행선지라든지 그 사람들의 의사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공개가 되거나 하면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나라에서 이제 그 가족들이나 그 연관된 사람들의 안전 문제가 되니까 국제법상 그런 걸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인도주의나 국제법의 원칙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먼저 비공개하자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아마 자기가 지금 러시아하고 전황이 불리하니까 관심을 다시 한번 끌어보려고 하는 속셈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든 먼저 공개를 하면서 외교적 결례를 범한 거거든요. 이거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영국 대사의 측근 고문도 이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뭐 우크라이나하고 외교전을 비화시켜 가지고 뭐 우리가 인도적 지원하고 있는 것도 끊고 막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은 앞으로도 이거는 우리가 인도주의 정신에서 세계에 굉장히 글로벌하게 우리가 기여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건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외교적으로는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놓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6: 이 부분은 또 두 분의 입장이 정반대라서 청취자분들이 얘기를 듣고 또 판단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곽우신 기자님 네. 이게 참 검찰청 폐지 D-3일이에요. 근데 중수청장 임명이 아직 안 되고 네. 있어요. 이 상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7: 아 김지영 후보자 관련해가지고 사실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6: 그러니까 차장도 이렇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7: 잘 아시는 것처럼 김지영 후보자 관련해서 후보자 임명 동의안, 그러니까 인사청문 관련해가지고 국회로 보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
6: 안 왔죠.
7: 네,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서 빨리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지금 전해진 소식은. 여권 법사위 내에서도 네. 법사위원들 사이에서 여전히 좀 이 의견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부담을 작용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중수청은 행안위가 소관 담당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김지영 후보자 관련 거취 문제가 여권 내 갈등으로 다시 비화하는 부분이 좀 정무적으로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6: 김영배 의원님.
9: 제가 행안위원입니다.
6: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의원님?
9: 그러게요. 국민들께서 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실 텐데요. 국민들께 일단 송구하다 말씀드리고요. 뭐 아시다시피 여러 이제 논란이 여권 내부에서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순방 끝내고 오신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이 방송 나오기 전에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 최종 결정을 뭐 저희들도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네. 결정될 걸로 보고요. 다만 이제 10월 2일 날 중수청이 출범하는 법은 그대로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 전체 중수청 정원이 2,874명인데요. 1,000명 정도가 부족한 1,874명이 일단 임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 이상 찼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1,874명은 전부 검찰 그리고 검찰 수사관 이런 데 넘어온 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특례 임용에다가 이제 공채까지 더하게 되면은 내년 4월 정도까지는 이제 요 인력을 다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네. 현재 지명수배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도 한 2천 건 이상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들 중에 네. 3분의 2 이상은 중수청으로 다 이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준비는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솔직히 저도 이게 중수청이 진짜 수사 공백이 없을지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장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행안위 국정감사가 지금 행안부가 10월 6일로 되어 있고 경찰청이 10월 12일로 되어 있어서 그때 이제 중수청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 철저하게 좀 저희들도 점검하고 따져서 절대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있을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해서 좀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6: 근데 의원님 불안불안해요. 왜냐하면 본청과 서울청 내부 공사는 연말을 넘길 가능성이 있고 업무망, 인터넷망, 정화망, 전화망 같은 것도 12월 말에나 구축이 된다라고 하고요.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은 킥스는 2029년도에나 정상화된대요.
9: 필수적인 부분은 지금 오픈한다고 하죠.
6: 아니 그래도 해서, 정상화되는 예. 게 2029년이면 그동안 준비를 뭐 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수사관 지원자는 정원의 68%, 5급 이상 수사관은 정원의 34% 정도에 그친다라고 하거든요. 국민들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이거 너무 안이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9: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법이 통과된 게 지금 6개월 전에 네. 통과된 것이고 6개월 만에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 조직이 출범하는 것인데 네. 공소청은 뭐 기존에 있는 검찰이 그대로 수사권만 없고 이제 기소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배치가 되니까 크게 뭐 그렇죠? 새로 할 건 없으니까 네. 중수청이 이제 완전히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이고 검찰 인력들 검사 포함해서 인력들이 대폭 지금 중수청으로 넘어와서 새로 자리를 잡으면서 시스템과 건물과 조직 이게 이제 지금 만들어지는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불안정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큰 틀의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종의 약간 진통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뭐 요만큼 손톱만큼도 사실은 수사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서 저도 한편으로는 아까 저
6: 걱정되시죠?
9: 말씀드렸지만 걱정도 되고 네. 또 뭐 여당이니까 송구한 부분은 송구하다 말씀드리면서 책임 있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6: 김용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8: 그래도 김영배 의원님 정도 되니까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저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6: 네.
8: 사실은 저는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경우에 그 형사소송법 개정법 밀어붙였고 이렇게 한순간에 네. 대한민국 치안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과연. 저도 뭐 행안이 해봤습니다만 너무나 황당합니다. 지금 말씀이 있었지만은 5급 수사관 경우에는 중수청의 경우에 5급 수사관 경우에는 50% 조금 더 채웠습니다. 반이 지금 채우질 못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지금 기존의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 검사들이 붙잡고 있었던 또 검사들이 수사해야 될 사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다 이제 중수청에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6: 걱정돼요.
8: 예, 걱정되고 네. 거기다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지영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 사람이 뭔 윤어게인 세력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당 내에서 김지영 중수청장 내정자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싸움이죠. 아,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아닙니까?
6: 네.
8: 저기 가라서 일하라 그러면 파견돼서 일해야 될 사람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 또 무슨 또 딱지를 붙여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아 그래도 집권 여당이면은 국정 운영에 책임이 일단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비판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책 없이 일을 진척시켜온 민주당 에 대해서 또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행정과 정책은 이 슬로건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든지 검찰청 폐지라든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든지 이런 슬로건 가지고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밀어붙이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다시 뭐 원상 회복을 하든 재개 적응을 하든 보완 작업이 굉장히 시급하다 생각은 합니다.
6: 예.
8: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6: 예.
8: 책임은 져야 되잖아요. 아니 이런 것을 밀어붙였던 사람 법사위원장 등등 또 청와대 정책실장 물론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책임질 사람들 책임 져야죠. 그리고 빨리 이 법을 보완하는 법을 여야가 머리 맞대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은 이게 개혁에 필요한 진통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죠.
6: 그렇죠.
8: 예,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빨리 뭔가 해야 된다.
6: 2028년 총선에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선택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9: 근데 이제 검찰 개혁의 이제 핵심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권력이 사실은 인권과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권을

0: 가지 층위로 경찰이 나누어지는데 경찰이 비대해지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경찰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위원회들도 만들고 하면서 시스템이 재구축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즉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형으로 미국도 보면은 FBI를 비롯해서 이 수사 조직이 굉장히 여러 개잖아요. 그 여러 개의 수사 조직들이 경합하고 다투고 하면서도 오히려 시민의 권리를 잘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시스템이니까 우리도 수사기관 간의 그런 이제 역할 분담과 경쟁을 통해서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난 70여 년간 쌓여온 현재까지의 이런 이제 누적된 문제점을 좀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조직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지금 시차가 나고 있는
1: 조금이 아닌
0: 상황이니까요.
1: 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뭐 정부 여당이라 보니까 불가피하게 개혁을 하다 보면 좀 미비한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뭐 야단 들을 건 듣고 또 혼날 건 나고 그러나 책임 있게 이 개혁을 완성시키고 성공시키는 것이 결국 국민들께 궁극적으로 인권을 제대로 정착시키게 되면 또 평가를 받을 거라고 믿고 또 진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1: 김용배 의원님,
0: 네.
1: 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표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임명 안 하는 거는 자진 사퇴라는 얘기지 왜 이렇게 분위기를 못 읽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분위기가 어때요?
0: 당내에서 이제 일부 의원들께서 이제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 검사 출신이다 혹은 친윤 행태를 여러 번 정치적으로 보였다. 그래서 초대 중수청장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큰 틀에서는 중수청은 수사 조직 아닙니까? 수사를 가장 잘할 사람이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신청자 중에 고르게 돼 있기 때문에 중수청에 신청했던 검사들 중에 혹은 수사 인력 중에 이제 선택을 해서 재청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그중에 수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적합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고
1: 근데
0: 생각하거든요.
1: 왜 임명 절차를 왜안 밟아요?
0: 그게 이제 우리 여권 내에서 아까 말씀 이제 하신 여러 가지 여권 내의 분열이라든지 그동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이제 내홍을 겪었던 어떤 그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걸 통합적으로 어떻게 당의 단합도 이제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국정 운영도 할까 이 고민하시는 것 같거든요.
1: 근데 거의
0: 저는
1: 한달 가까이
0: 제가
1: 돼가지고.
0: 보기에는 임명할 걸로 봅니다.
1: 아,
0: 그렇기 때문에
1: 임명할
0: 예,
1: 것
0: 임명할 걸로
1: 같아요?
0: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입장을 묻는다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는 뭐 호오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시게 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실력을 보고 저는 판단하려고 하는데요. 실력 없는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저는 하는 게
1: 그럼요.
0: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1: 맞습니다.
2: 그렇습니다. 정책의 기본 목표, 목적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안전. 그런데 지금 정치 갈등 가지고 지금 휘둘리고 있어요. 민주당 자체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자체도 저는 휘둘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그 정책의 판단의 기준은 국민이어야 된다. 그거에서 지금 너무나 벗어나 있다. 사실 원래 이재명 대통령 생각도 수사 잘하는 건 검사니까 그 수사하는 검사와 공소 유지만 하는 검사로 나누는 것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8일 날도.
1: 그렇죠.
2: 그런데 너무 나아가 가지고 모든 검사는 어떤 검사도 수사할 수 없다. 그 정책 탈레반들한테 지금 완전히 끌려가 가지고
0: 현직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되죠.
2: 이렇게 된 겁니다.
0: 예.
2: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완전히 도그마죠. 수사를
0: 아니,
2: 여태까지
0: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
2: 해왔고,
0: 법이 그렇게 돼 있어.
2: 아, 그러니까. 그렇게 법을
1: 그걸
2: 고쳤잖아요.
1: 논쟁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닌 것
2: 그래서
1: 같아요.
2: 이것은
1: 10초.
2: 빨리 원점으로 돌리고, 집권 여당으로서는 이 국민에게 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게 뭔가.
0: 아니,
2: 법
0: 수사는
2: 개정이죠.
0: 검사가 잘하는 게 아니고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그러니까 특검도 잘하는 사람 많고요.
1: 알겠습니다. 김용배 의원님, 정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니까 이거는 좀 빨리 잘
2: 큰일
1: 정리하셔야 될
2: 났어요.
1: 것
0: 큰일
1: 같다.
0: 났어요.
1: 그런
0: 예,
1: 생각이
0: 오늘
1: 듭니다.
0: 가서 또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전지적 국회 시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0: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바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5: 내일 만나요 뉴바 안녕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8: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9: 예, 단톡방에 불러서 다 같이 몰아하자.
10: 야, 이 사진 얼굴 바꿔서 올려봐. 진짜 같지 않냐?
9: 제발 그만해.
11: 그냥 장난인데 뭐.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던진 폭언과 가짜 합성 영상 딥페이크. 누군가에겐 가벼운 일탈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입니다. 언어폭력과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동조하지 않고 신고하기.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올림픽대로 따라 김포 방향 사고 여파 때문에 구리 암사대교부터 구리시계를 지나서 성수대교 일대까지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12: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